0: 절실한 일입니다. 허리 통증이 뗄 수 없는 직업병인데요. 동료들의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대구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오창택 씨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맞춤형 쓰레받기를 발명, 특허까지 신청한 겁니다. 주변에선 환경미화에 노벨상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한다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새콤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와 강풍 때문에 피해 입은 지역이 있었는데 당당이님들 계신 곳 괜찮습니까? 오늘도 일기가 고르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전국 곳곳에 소나기, 돌풍, 벼락, 우박 등등. 오늘도 해외 뉴스에 귀 기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위스에서 만난 미국과 이란 협상단. 협상이 잘 됐다고, 잘 되지 않았다고 하죠?
1: 네,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계 지도를 머릿속으로 잠시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 조금 동쪽으로 요르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레바논이 있죠. 레바논 위로 튀르키예가 있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자기네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입장이고요.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나가야 한다고, 계속 주둔하는 거 이거 휴전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헤즈볼라를 막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0: 네, 그래서 협상은 표면적으로 멈췄는데 그러면서도 협상에 계속 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난항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금융시장은 이미 휴전으로 받아들인 분위기라 중동전 영향이 거의 없다 하고요. 유가가 내리면서 여행업계에는 또 해외여행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군요.
1: 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은 늘 사태를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여름 휴가철도 가깝잖아요. 물론 그 전에 장마도 거쳐야겠지만요. 날씨 때문인가요? 세균성 장염 환자, 식중독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손 자주 씻고, 익혀 먹고, 깨끗한 물 먹으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2: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2: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1: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올품, 우리 ENL 하루틴, 휴원수 글로벌,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빅토스, 저축은행 중앙회,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와 함께합니다.
3: 으라차차차!
1: 으라차차!
3: 월요일엔 특히 더 챙겨야 합니다. 양손 머리위를 쭉! 전신 기지개로 컨디션 좀 끌어올리고요.
1: 네.
3: 자,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오른손으로 왼쪽 의자 등받이나, 네. 이렇게 잡으면서,
1: 예.
3: 옆구리를 잡고 몸통을 왼쪽으로 슬슬 돌립니다. 시선도 자연스럽게 뒤를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돌아가겠죠.
1: 예.
3: 반대쪽도 똑같이 왼손으로 오른쪽을 잡고 스르르륵 이게 행주 짜듯이 이렇게 짜야 돼.
1: 몸을 붙들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상체를요.
3: 상체를 예. 트위스트하면서 내 몸에 엉겨붙은 월요병 스트레스 양쪽으로 쭉쭉 짜버리세요.
1: 그리고 월요일엔 이걸 꼭 나눠야죠. 여성시대표 행운 선물. 오늘도 100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준비했습니다.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2개 문자 또는 미니로 주시면 방송 마치기 직전에 단 한 번 뽑아서 저희가 행운 선물 몰아드립니다.
3: 네,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행운번호 맞힌 분들 전화 꼭 받아주시고 보내신 숫자도 3초 안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 지난주에는 당첨되신 분이 이제 떨리셨는지 방송 중에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방송 다 끝나고 저희 작가 전화를 끊을 때
3: 꺄!
1: 하고 비명을 지르셨대요.
3: 그래요?
1: 그제서야 실감이 나신 거지. 어머 진짜 선물 꾸러미 꺄!
3: 오늘은 어떤 분이 주인공이 되실지 궁금하네요. 언제 내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1: 그렇죠.
3: 그러니까 미리 자기소개 멘트도 한번 머릿속으로 준비해 두시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에게 하고픈 말 이런 것도 좀 준비하시고 그 사람에게 미리 듣고 있어라 이렇게 소문도 좀 내주시고요. 네.
1: 네. 이번 주에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합니다.
3: 네.
1: 모든 분들이 골고루 다 받으실 때까지 월요일마다 추첨공 열심히 돌려볼게요.
3: 네. 그리고 오늘은 안내 드릴 게 한 가지 더 있죠?
1: 맞아요. 아까 스팟으로도 말씀드렸어요.
3: 네.
1: 지금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시면요. 시원한 바닷가 풍경, 섬마을 풍경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성시대 여름 특집.
3: 아, 좋아. 좋다.
1: 나의 섬 이야기. 자, 들리시죠? 파도가 부서지는 어느 섬마을에서 끼룩끼룩 갈매기 우는 소리 들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는 소리입니다. 갈매기가 사연 끼룩끼룩
3: 네.
1: 여기로 끼룩끼룩
3: 네. 섬마을이 일터이자 고향인 분들 동네 자랑해주셔도 되고요. 신혼여행으로 갔던 섬 또는 혼자 힐링하러 떠났던 섬, 친구들과 함께 갔던 섬, 걷기 좋은 섬, 바다 낚시하러 갔던 섬,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꿈의 섬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섬 이야기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1: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하고요. 7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사연 소개된

0: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네. 와, 이정님이 오, 일중님 선장님 목소리 딱이네요. 그러셨어.
2: 뿌뿌.
0: 곧 출발합니다. 승선하세요.
1: 네.
0: 예. 자, 7월 내내 여성시대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을 타고 여러 섬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야, 생각만 해도 벌써 예, 가슴 벅차고 설레고.
1: 그렇죠. 네. 네.
0: 섬으로 여행 좀 다녀보셨어요? 어떠셨어요?
1: 네, 저는 몇 번 다녔습니다. 제가 섬을 좋아해서.
0: 아, 그러세요?
1: 섬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근데 뭐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불편하시기 훨씬 전에
0: 네.
1: 여성시대 20주년 기념으로 제가 어머니하고 우리 딸 셋하고 같이
0: 오.
1: 거제 뭐 통영으로 해서 욕지도도 가고 뭐 그 아름다운 꽃으로만 가꿔진 섬도 가고 다 갔어요.
0: 이야, 그러셨구나.
1: 네.
0: 남해 쪽에도 섬이 많고 우린 또 서쪽에도 섬이 많잖아요.
1: 네.
0: 예, 저는 서쪽 섬도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 봤어요.
1: 맞아, 맞아.
0: 예.
1: 아, 가봤어요?
0: 네네.
1: 오, 웬일로?
0: 아.
1: 그런 거 안 갈 것 같은데 놀랍네요.
0: 촬영이 있어가지고.
1: 에이, 예, 그렇구나.
0: 근데 그게 한 달에 한번 진짜 인천 섬에
1: 아.
0: 예, 어느 한 군데를 들어가서 1박으로 촬영하고 다음날 이제 배 타고 나오는 일정이었는데.
1: 해루질도 하셨어요?
0: 뭐 그런 것도 하죠. 저녁에 나갔고 막 해루질도 해보고.
1: 갯벌에서 예.
0: 예.
1: 보통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잖아요.
0: 맞습니다. 아. 이 서해인데도 어디 가면 저 뻘이 없어서 물이 깨끗한 곳도 있고
1: 예.
0: 야 마치 숨겨진 이렇게 비밀스러운 장소 같은 곳도 있어서 저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힐링하는 정말 시간이
1: 아 진짜 그랬겠다. 바다를 좋아하시니까.
0: 네. 어, 그러니까.
1: 네.
0: 네.
1: 와, 저도 뭐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아는 제주도, 울릉도
0: 그렇죠.
1: 그다음에 태안에서 보이는 그 섬들이 몇 개 있는데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네요.
0: 그니까.
1: 거기도 갔었고 그 섬에 가면 좀 뭐랄까 그 한가운데 떠 있는 약간의 고립된 느낌과 아 제가 20주년이 아니라 여성시대 10주년일 때 갔어요. 휴가 얻어서.
0: 그러니까
1: 훨씬 더 옛날이죠.
0: 예.
1: 그때만 해도 비포장 도로가 제법 있었어요. 그래도 와, 그 공기하며
0: 네.
1: 푸른 바다 하며.
0: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짜 섬으로 들어가면 뭔가 확실히
1: 그렇죠?
0: 어딘가를 떠나왔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1: 아, 그럼요. 네.
0: 예. 여러분들의 섬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839님이 저는, 어휴, 어제 여수 오동도 잘 다녀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오동도를 또 다녀오셨어요. 바로
1: 네.
0: 어제. 자, 이렇게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 자세히 사연 주시면 저희가 7월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2510님이 저는 요즘 잘 때 창문을 열고 자는데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기분은 상쾌할까요? 그러셨어.
0: 너무 다행이네요.
1: 그렇죠. 다행입니다.
0: 새들
1: 네.
0: 지저귀는 소리에 혹시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진 않을까 했는데
1: 안 그래요.
0: 상쾌하게.
1: 그 공기가 다르니까. 네.
0: 그리고 새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요새 잘 안 들리는데. 까마귀 소리는 가끔 들려.
1: 까악 그러죠 요새. 맞아.
0: 보호소리는 그렇게 상쾌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1: 네. 하여튼 우리가 사는 데가 이렇게 공기가 탁한 지역이면 새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요.
0: 맞아.
1: 공기가 탁하다기보다 어쨌든 차들의 통행이 많으면.
0: 아.
1: 근데 새소리로 일어나는 그런
0: 느낌은?
1: 동네. 진짜 새소리 시끄러워도 상쾌할 것 같아.
0: 그러네요.
1: 자, 오늘의 첫 사연 갑니다. 6월 22일 월요일 여성시대 첫 사연. 경기도 광명시의 남궁서윤님. 저는 작은 구움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6개월 된 아기 엄마이기도 해요. 아기가 태어난 후 70일 조금 넘었을 때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 하루의 첫 업무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0: 성공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오늘 만든 구움 과자가 무사히 손님 손에 전달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별일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커서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뭐 했어?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는 유모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엄마는 내 옆에서 마들렌을 굽고 있었단다. 지금은 정신없고 힘든 하루들이지만 언젠가는 가장 그리운 추억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이를 키우며 일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을 응원합니다. 오. 와, 이분이 하시는 구움 과자점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앙굼이라고 하네요. 앙굼이.
1: 이름도 앙증 맞다. 오. 근데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0: 아, 맞아. 그러니까
1: 디저트 전문점이다.
0: 마들렌 등등.
1: 예.
0: 우와.
1: 와. 직접 또 과자를 구우시니까 말 그대로 수제 쿠키를 만드시고
0: 그렇죠.
1: 케이크도 네. 지금 여러 종류가 있고요. 와, 웬일이야. 이게 우리가 밥을 먹어도 먹고 난 다음에도 이런 후식이 들어갈 배는 항상 있잖아요.
0: 그렇죠. 달달구리.
1: 예.
0: 그게 소화가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1: 맞아요.
0: 어머, 이쁘다. 세상에.
1: 이 케이크 저희가 이건 이쁘다. 무슨 말차로 만든 거 같아요.
0: 말차로 만든 거 같죠? 네. 네.
1: 그러니까 뭐 대량으로 찍어낸 막 이런 거 말고 수제로
0: 만드는. 그러니 아기를 재우면서 아우 반죽도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어휴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1: 그러니까요.
0: 어떻게 아기를 옆에서 이렇게 좀 잘 수 있는 이런 요람 같은 거 해서 한쪽 발로 애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네. 양손으로 반죽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면서
1: 예전에 왜 재봉틀 돌릴 때 한쪽 발 이렇게 이렇게 미싱 이렇게 돌려
0: 안 돼 앉는 거 안 돼요 이제 점점 엄마 네. 너무 힘들어 어깨 아프고요.
1: 그러니까 가뜩이나 손을 많이 쓰셔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그 옆에서 새근새근 잠드는 아이는 항상 그 고소한
0: 예. 진짜 쿠키 냄새
1: 쿠키 굽는 냄새
0: 엄마 이렇게. 냄새겠다 진짜
1: 그게 확인이 네. 되겠다.
0: 이 방송 꼭 다시 듣기로
1: 나중에라도
0: 소중한 추억이니까
1: 맞아요.
0: 너는 유모차 안에서 잠들고 있었고 엄마는 옆에서 마들렌을 구웠어. 무슨 저기 서양 동화책에 나오는
1: 그쵸?
0: 그런 대사 같아요. 그죠?
1: 아니면 요걸 그대로 전래동화로 전래동화 아니지 우리나라로 들으면 너는 글을 쓰거라 아빠 엄마는
0: 떡을 썰겠다
1: 쿠키를 구울 테니
0: 아 그런 식으로 예. 네 아유 참 좋다.
1: 아 동네에 이렇게 수제 쿠키점 맛있는 거
0: 엄마 힘들겠다 근데
1: 앙굼이
0: 앙굼이
1: 예 우리 네. 광명시에 사시는 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산동에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사연은요. 경남의 당당이 분이십니다. 얼굴에 여드름도 하나둘 올라오고 목소리마저 걸걸해진 그야말로 사춘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은 참 얼굴 보기가 힘들다. 하루에 고작 아침 저녁 먹는 20분 정도 빼고는 방문을 꼭 닫고 방에 들어가 나오는 법이 없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 녀석 방을 현관 입구방이 아닌 안방을 내어줄 걸 그랬다. 그럼 잠시라도 워킹해서 들어가는 뒷모습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0: 세상에.
1: 같이 외식할 겸 나가자고 해도 친구랑 먹겠다거나 라면을 먹겠다거나 핑계대기 바쁜 녀석인지라 얼굴을 마주보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런데 며칠 전 학교를 다녀와서 학원 가기 전에 꼭 간식을 먹어야 하는 중학생 딸과 집에 가려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몇 초 차이로 1층에서 내려오질 않고 올라가 버렸다. 하염없이 1층, 2층, 3층, 10층, 11층, 19층. 그러더니 19층 옆에 빨간 글씨로 점검 중이라는 세 글자가 더해졌다. 딸과 나는 둘이 마주보면서 헐 동시에 긴 한숨을 토했다. 고층인 집까지 올라가려면 18층 계단을 돌아돌아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30도가 넘는 날씨에 계단 공간은 창문이 열린 곳도 닫힌 곳도 있을 것이라 생각만 해도 덥고 힘들었다. 딸의 책가방과 간식거리들을 산 내 장바구니를 보니 그저 한숨만 연이어 나온다. 한 시간 뒤면 아이는 학원을 가기 위해 다시 내려와야 하는데 그땐 점검이 끝날까? 이런저런 생각에 툴툴거리며 몇 계단 올라가다가 그냥 근처에 분식집 가서 간단히 먹고 학원 갈래?

0: 했더니 딸도 좋다고 한다. 돌아 내려와 지하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니 익숙한 실루엣의 아들이 학원을 다녀와 아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위를 바라보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서 있었다. 걸어 올라갈 거야? 우리 간단히 뭐 좀 사 먹으러 갈까 하는데 같이 갈래? 사실 아들에게는 거절당한 일이 많아서 기대 없이 말을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1: 뭐 먹을 건데?
0: 그러더니 따라 나선다. 급히 주변을 검색해보니 그날따라 휴무에 브레이크 타임이 걸렸다. 그래서 조금 거리는 있지만 대기업 앞에 양식당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 뒷좌석에 앉은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온다.
1: 엄마가 체크했어?
0: 어? 뭐?
1: 중학교.
0: 아, 그거? 중학교 선호 학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아이에게 물어본다는 게 까먹거나 얼굴을 못 봐서 못 물어보고 있었다. 그런데 휴대폰에 재설문 알림이 계속 뜨기에 내 임의로 체크를 해서 제출했다. 왜? 너 어느 중학교 가고 싶은데 엄마가 잘못 설문한 건가? 하니까
1: 아니요
0: 하고 만다. 그러다 대기업 정문을 앞을 지나가는데
1: 저기 가면 돈 많이 벌어?
0: 어, 저기 가면 가기만 하면야 아빠보다 훨씬 많이 벌걸? 했더니
1: 얼마 버는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0: 이런저런 대화를 먼저 걸어와 주는 아들이 고마웠다. 벌써 진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아우, 그저 친구들이 좋아서 어울려 놀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다. 식당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까르보나라와 필라프, 감자튀김과 사이다를 시키고 먼저 나온 식전빵에 스프레드를 발라 먹으면서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아들이 마냥 아이 입맛일 줄 알았는데 좀 느끼하다고 매운 피클도 잘 먹고 좀 큰 것 같이 느껴졌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집에 못 가고 나왔지만 아이들과 보낸 한 시간은 정말 뜻깊었다.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으로 힘들었는데 가끔 그 시간에 점검은 해주셔도 괜찮겠다.
2: 아, 그렇군요. 모처럼 아들과 네. 함께. 그러니까, 아들과 딸과 함께.
0: 그러게요. 아이, 이 엘리베이터 점검 중 덕분에 우리 모자지간 사이도 점검을 한번 하셨네.
2: 한 시간 동안. 아이고 참 사춘기가 그렇군요.
0: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는데
2: 상전이군요.
0: 고맘때쯤 오죠. 6학년
2: 눈치를 봐야지. 애 눈치를.
0: 네, 참. 근데 사춘기니까 마냥 그냥 뭐 엄마 아빠랑 대화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이렇게 속 깊은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게 나는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2: 그러게.
0: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그 당시에 많이들 하잖아요. 사춘기 때.
2: 신은미님, 오늘은 엄마의 사랑이 담긴 사연들이네요. 엄마 생각이 나서 가슴이 따뜻해져요.
0: 그래요. 맞아요. 근데 김영주님이, 저 광명사입니다. 그 앞선 사연에, 예, 그 가게 이름이 앙금이?
2: 아니요.
0: 한번 가봐야겠네요. 하셨는데.
2: 앙구미. 금이가 아니라, 미음 받침이 아니라, 그냥 받침 없이, 앙구미.
0: 네. 앙금이로 들리셨을 수도 있겠다.
2: 그렇죠.
0: 앙, 구미. 예.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여성시대 가족께서는 오늘 어떤 색 옷 입으셨습니까? 저는 쥐색 티셔츠에 빨간 스팡크로 하트가 놓인 I love me 라는 티셔츠를 입었고 제 옆에 짝꿍 일중씨는 가로줄무늬가 있는 티셔츠 베이지와 감색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줄무늬가 그어진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당당이님들도 옷 입으실 때 오늘은 날이 흐리니까 밝게 입을까? 아 오늘은 거래처 회의가 있는데 점잖게 입자 뭐 그런 생각하시죠? 일터 식구들을 보면 확실히 여자들 옷 색깔이 다양한 것 같죠? 남자들은 옷 색깔이 상대적으로 덜 다양해 보입니다. 그런 연구도 있대요. 남성과 여성은 색을 볼 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남성은 먼 곳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색을 잘 구별하고 여성들은 가까운 데 있는 색들의 차이를 아주 섬세하게 구분한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인류학자들은 당당이님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원시시대에서 찾습니다. 원시시대의 남자들은 사냥 담당이라 멀리 있는 동물들의 움직임을 보는 능력을 키웠고 그래서 멀리 있는 움직이는 색에 민감하고 여자들은 뭐 과일이나 곡식을 손으로 채취하며 꼼꼼하게 보면서 이게 잘 익었나? 저건 먹을 수 있을까? 색으로 판단하는 기술을 익혔다는 거죠. 그래서 색을 보는 능력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었다고도 설명합니다. 멀리 원시시대로 가지 않아도 색을 잘 느끼는 능력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먹을 수 있는 걸 구분하고 위험한 것을 알아채리기도 하고 이게 지금 멈춰야 하는지 가야 하는지 안전신호도 구분하고 햇살을 받은 나뭇잎들을 보며 그 다양한 색에 놀라고 도로 분리대에 핀 꽃을 보고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기도 합니다. 영화 같은 데서는 주인공이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새 출발할 때 화면을 흑백에서 컬러로 확 바꾸기도 합니다. 그 외에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 옛날 뮤지컬 영화 아시죠? 거기서도 도로시가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도 때문에 집이 통째로 다른 세계로 날아갔을 때 도로시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노란 벽돌길이 짜잔 하고 나타나면서 모험과 환상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한 주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앞에 노란색이든 주황색이든 초록색이든 당당이님이 좋아하시는 색깔의 길이 쫙 펼쳐졌다고 상상해 주세요. 그 길이 당당이님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거라 믿고 앞으로 나가시죠.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코이의 네. 스케치북 듣고 왔습니다.
1: 네. 예. 3467님이 나이 드니 무조건 날씬해 보이는 색과 디자인만 찾게 되는 우울한 현실. 나도 꽃무늬 좋아하는데. 아니, 꽃무늬 입으세요. 뭐 어때?
0: 그러니까.
1: 이게 색깔 배합에 따라 꽃무늬 입어도 더 날씬해 보일 수 있어요, 진짜?
0: 우리가 너무 이제 사회적인 그럼. 시선이나 이런 거에 좀 예, 네. 예, 많이 좀 영향을 받죠. 그 나이 때는 그냥 그런 거 입어야 무난해. 이 무난하게.
1: 무난하게.
0: 내가 좋아하는 색깔 입을 수 있는데 네. 아이 그러면 너무 튀잖아. 뭐 이런.
1: 그러게.
0: 사람들의 어때?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1: 튀면 어때요?
0: 그러니까.
1: 아니, 그 좀 이렇게 기분 전환할 필요가 있어. 늘 조금. 우울하다. 이 현실이 우울하다 그럴 땐 확 튀는 거 괜찮아요?
0: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보면 죄다 흰색. 아니, 뭐, 검정색.
1: 검정색.
0: 예.
1: 아니면은 쥐색.
0: 예. 뭐, 이런 색깔이 제일 많죠.
1: 네.
0: 네, 제일 많죠.
1: 이게 중고차를 되팔 때 무난한 색이래야 잘 팔린대요, 또.
0: 희한하죠.
1: 튀면은 조금 좀 사람들이 고르면서 망설이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게 튀지 마라. 그죠, 왜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지? 중간을 가라. 그죠?
0: 아, 네.
1: 그죠? 뭘 하든지 중간에.
0: 그렇죠.
1: 그래야지만.
0: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러기도
1: 그래,
0: 하고.
1: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닌가. 그죠? 튀지 말아라.
0: 우리는 새차 사면서

0: 할 생각부터 하는 거지.
1: 아, 왜 그러지?
0: 중고차로 팔 때.
1: 어떨까 하는 생각을 왜 하지?
0: 아, 7934님. 저는 10년째 경비원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긍정의 마인드로 파이팅입니다.
1: 아니, 제복이 멋있잖아요.
0: 그럼요.
1: 제복 멋있어요.
0: 네. 네. 또 유니폼 입을 때는 다른 옷 걱정 안 해도 되잖아.
1: 그렇죠.
0: 네, 그냥 그것만 딱
1: 입으면 그게 최고죠. 예. 네. 네. 다른 옷. 우리 옛날에 사복 같은 게 없을 때 우리가 다니던 중고교 시절에는 그냥 체육복을 자유복으로 입었어. 보통 돌아다닐 때도.
0: 네.
1: 교복 아니면 체육복. 그다음에 옷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 네.
0: 그러니까 교복으로 하다가 약간 한번 이렇게 사복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불편함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
1: 그래요.
0: 예.
1: 7441님. 집안에 우환이 있어 우울했는데 아침 창가에서 해주신 얘기 기억하면서 남은 한 해는 제가 좋아하는 파랑색으로 물들여 가렵니다.
0: 얼마나 좋아요.
1: 좋죠.
0: 예.
1: 이 좋아하는 색깔도 좀 바뀌더라고요. 네. 나이 따라서.
0: 입는 옷도 응? 그러시고.
1: 네.
0: 아니면 내 인생의 색깔을 파랑색으로.
1: 그러게. 네.
0: 물들인다는 느낌으로.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래요. 뭐 주식은 파란색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1: 아, 빨간 장으로.
0: 예.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예.
1: 자, 1, 2부의 문자와 미니 소개된 모든 분들께 달달하고 시원한 수박 주스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립니다.
0: 자, 서울시 도봉구 노회로의 김옥선님이십니다. 27년 전 경주가 친정인 나는 친정으로 가서 딸 둘을 연로하신 부모님께 맡기고 울산 병원에서 막내를 낳기로 했었다. 수술이라 일주일을 꼬박 병원에 있어야 했는데 병원에서 간호해줄 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조카 성애가 마침 방학이라며 선뜻 도와주겠다 했다. 그때 조카 성애는 고3이었다. 어린 나이에 산부인과에 머물며 간호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고 고3이라는 무게감만으로도 힘들 텐데 그런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성애가 너무나 고마웠다. 게다가 그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라 여러 가지로 미안함이 컸다. 그때 태어난 막내가 올해 28살이다. 올 2월 그때 나를 간호해준 조카 성혜한테 전화가 왔다.
1: 이모,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서 서울에 가야 하는데 아이, 내가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0: 아우, 너무 잘됐다. 축하해. 너희 내외는 학원을 운영하니까 시간 내기가 여의치 않겠네. 아무 걱정 말고 니네 아들 우재에 올려보내. 이모가 집에 데리고 오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다 할게.
1: 그런데 이모, 하루가 아니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우짜지.
0: 아유, 괜찮아. 내가 우재를 위해서 보름 정도 비워둘게.
1: 아, 그래도 되나? 이모도 일정이 있을 텐데.
0: 괜찮아. 그리고 네 아들 우재 이름표 달고 오라 그래. 유치원 때 보고 안 봤잖아.
1: 아, 세상에.
0: 못 알아보고 남의 집 아들 데리고 다닐라. 그런데 진주에서 올라온 조카네 아들은 이름표가 필요 없을 만큼 내 조카를 꼭 닮아서 머리 짧은 성애 같았다. 조카네 아들을 만나 먼저 밥을 먹고 지하철 타는 방법을 하나하나 익히게 하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행사를 마치면 또 시간 맞춰가서 데리고 왔다. 집에서 재우고 다음 날도 일찍 아침밥 준비해서 먹여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지하철 탈 때는 두 번까지는 내가 앞장섰지만 그 뒤로는 조카 손자인 우재를 앞장세워 다녔다. 별 어려움 없이 잘해서 조카 손자는 서울 사람들 별거 아니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한 번은 내가 마스크를 끼고 모자 쓰고 우재한테 지하철 타는 방법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시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1: 아이고, 엄마가 저리 다정하니 얼마나 좋아.
0: 그 말씀에 우리는 눈빛을 교환하고 웃음이 빵 터졌다. 젊어지기 어렵지 않았다. 마스크 쓰고 모자만 쓰면 된다. 또 한 번은 우재가 새벽같이 학교에 가야 해서 학교 근처 숙소에서 자야 했다. 그래서 숙소에 데려다주면서 방 상태도 보고 문단속도 해주고 와야겠다 싶어 같이 안내데스크에 체크인을 하러 갔다. 직원은 나랑 조카 손자를 번갈아 보더니 내게 물었다.
1: 함께 입실하시는 건 아니죠?
0: 아, 예. 저는 보호자고 방만 살펴보고 나올 겁니다.
1: 보호자랑 같이 올 나이는 아닌 듯한데요? 아, 예.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래요.
0: 우리는 눈빛을 교환하고는 또 빵 웃음이 터졌다. 여러 날 함께하며 웃을 일도 많았고 친해져서 정도 많이 들었다. 활기차고 풋풋

0: 하고 또 예의 있게 본인 의견도 낼 줄 아는 한 청년이자 조카 손자를 지켜보면서 고착된 내 마음을 다시 재단하는 계기도 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조카 내외도 진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우리 집에 묵으면서 여러 가지 추억도 만들었다. 그런 일정을 통해 오래도록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었다. 돌고 돌아 시간이 흘러 이렇게라도 조카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게 신기하고 좋았다. 조카가 여럿 있어도 우리 성에는 나와 추억이 많은 조카라 나누는 얘기의 깊이와 폭이 달랐다. 조카 성애가 있어서 참 좋고 이런 성애를 낳아준 언니도 참 좋다.
1: 오호. 오, 각별하시네.
0: 그러네요. 그렇죠? 조카와 이모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우시네. 그래서 조카 손주도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네. 네, 안내도 해주시고. 야,
1: 한때는 또 산후 구안까지는 아니래도 어쨌든 아이 낳고 병원에 머무를 동안 고3이던 그 성애 씨가
0: 네.
1: 또 옆에 지켜줬고 하니까.
0: 아주 돈독한 사이신 것 같습니다.
1: 이 조카 딸은 좀 각별하죠. 특히
0: 그렇게.
1: 저한테는. 그래서 조카 놈들이 하는 얘기가
0: 예.
1: 아, 이 집에서 딸로 태어났어야 돼. 막 이래. 지네들끼리.
0: 아, 실제 이제 가족분들이?
1: 네네. 실제로. 조카 그러니까 여동생 둘에 둘둘씩 낳는데 아이를
0: 예.
1: 희경이는 아들만 둘 시정이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래서 그 막내 딸을
0: 아유.
1: 이뻐하죠. 같이 다니면 재밌어요.
0: 아 그렇겠네요.
1: 네네네.
0: 예. 귀한 딸이네. 조카네.
1: 귀한 딸이에요. 귀한 딸. 네.
0: 아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서울에서 혼자 올라왔던 네. 기억이 나요. 진짜 제일 신기했던 게 지하철을 탔는데 어머 서울 사람들은 손잡이를 안 잡는 거야. 저만 그냥 그 지하철 손잡이를 이렇게 꼭 붙들고 있지. 다들 보니까 두 발로 그냥 덕 서가지고. 이야 뭐 야, 여기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균형 감각이 좋은 건가 싶을 정도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
1: 저희 갑자기. 옛날에 기독교 방송의 작가분이 대전에서 처음 올라온 거예요.
0: 오, 네.
1: 첫 상경인데 신촌에서 친구를 만났대. 신촌 로타리에서.
0: 네.
1: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 아니야?
0: 그럴 수 있어,
1: 신촌에서.
0: 그럴 수 있어.
1: 그럼 명동을 갔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그래, 그럴 법도 하다, 진짜.
0: 네.
1: 얼마나 놀랬을까, 그 많은 사람들 인파에. 네.
0: 그 저는 몰라. 직장 생활 하면서 그랬다. 저 서울은 시내가 어디예요? 다른 동료들
1: 그럴만하다.
0: 서울은 시내가 네. 어디 있어? 막 웃어서. 근데 그 와중에 아, 부장님 한 분이 아주 진지하게 서울 시내는 사대문 안쪽을 시내라고 하지.
1: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0: 아 그럴 수 있어요. 지역에서 올라오면 우리 그럴 수 있어.
1: 그럼 예.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0: 맞습니다.
1: 네.
0: 이동구님이 오늘 사연 모두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포근하네요. 그러게요. 이곳이 여성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광고 후에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0: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3: TVX.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1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1: 에어렉스.
1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4: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3: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4: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3: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4: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3: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4: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3: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14: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3: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4: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남궁서윤님하고 김옥선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를, 경상남도의 당당이 이분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5: 네, 4196님, 치매 엄마 돌봄 10년차, 옆에서 늘 지지와 위로를 건네는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행운 번호는 59번 보내봐요. 신청곡은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도 들려주세요. 해주셨습니다.
14: 네, 그래요. 아이고, 참, 10년 되셨구나.
15: 네.
14: 그래요, 남편의 이런 마음으로부터의 위로, 지지가 없으면 쉽지 않아요.
15: 그러겠네.
14: 그잖아.
15: 예.
14: 근데, 아유, 참. 어질고 착한 남편이시다. 그잖아요.
15: 아내가 얼마나 힘들지를 또 알고 옆에서 그럼, 힘이 되어주시는 그럼, 거겠죠.
14: 그렇지.
15: 예, 힘내시길 바라고요. 3754님. 안녕하세요. 매일 두 분 목소리 들으면서 작은 회사 다니는 64년생 직장 여성입니다. 늦은 나이에 통신중학교에 올해 입학을 해서 어찌나 공부가 재밌고 마음이 설레는지요. 1학기 시험이 어제로 끝났어요.
14: 우후, 축하드려요.
15: 오랜만에 긴장감 느껴보면서 같은 반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14: 네.
15: 해주셨어요.
14: 아, 축하, 축하.
15: 통신중학교 1학기 이제 기말고사도 끝나셨나 보다.
14: 네. 공부가 재밌고 마음이 설레는 바로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해야 해요.
15: 맞아요.
14: 진짜. 네. 네.
15: 여름방학도 잘 보내시고.
14: 그렇죠.
15: 예. 자, 우리 4196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죠.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14: 자, 행운 번호도 계속 보내주세요. 방송 마칠 때 추첨합니다. 저희는 뉴스까지 듣고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상주와 문경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내일도 흐린 날씨 속에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도내 공원 등에 설치된 바닥분수와 실개천, 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점검에 나섭니다. 오는 9월까지 넉 달 동안 이어지는 이번 점검에서는 전기수질검사 이행 여부와 저류조 청소 상태, 이용자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수질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영주시가 오늘부터 가흥 안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물놀이장은 다음 달 24일까지 사전 운영을 거쳐 8월 17일까지 운영되며 올해부터는 사전 운영 기간에도 주말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주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원 6명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물 점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 농축산식품부의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으로 봉화군의 특화 여행 상품이 출시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여행 프로그램은 체험 로컬푸드를 결합한 1박 2일 하루 여행, 물놀이 농가투어를 결합한 체험여행, 봉화의 가을 겨울을 느끼는 계절여행 등입니다. 민간 여행사인 봉화 감성캠투어가 관광객을 모으고 봉화 사업협의체가 운영합니다. 올해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은 봉화 외에도 경북에서 안동, 영주, 예천 모두 4곳이 선정돼 운영됩니다.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8월부터 치유, 연수, 왕을 지키는 식물을 주제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약용식물의 역사와 활용을 살펴보는 고찰 과정, 약용식단 체험 과정, 왕실 식물을 활용한 창작 기록 활동 등으로 운영됩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와 산림 치유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이 남자 컬링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은 최근 KB금융 한국 컬링 선수권 결승전에서 경북체육회를 6대2로 제압하며 우승을 거뒀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2도, 습도는 70%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신유나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큰 참사가 발생할 때는 그에 앞서 위험한 징후들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의 붕괴 사고도 그랬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구조물이 주저앉는 위험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통제를 하지 않았죠. 아울러 해체를 맡은 시공사의 안전관리 이력도 믿었지 못했습니다. 최근 5년간 4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노동부에게서 64건의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죠. 불안한 조짐을 세심하게 살펴서 안타까운 비극을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의 열린 사서함입니다.
1: 아, 제 평생에 그런 데는 처음 가봤어요.
2: 야, 어디를 다녀오셨는데요?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3: 장혜님, 김일성님, 저 대신해서 우리 장장인님들한테 자랑해주세요. 제가 평생에 자랑할 일이 없는데 이번에 자랑할 일이 생겨서 전화했습니다. 저는 64년을 사는 동안 해외여행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저희 남편 칠순과 저희 여동생 휴가를 맞이하여 몇 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여동생 부부, 남동생 부부 중국 장가계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가고 싶습니다.

0: 네, 오점예 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멜로망스의 찬란한 하루 듣고 왔습니다.
1: 이야, 찬란한 여행이죠. 그야말로 64년 만에 첫 해외여행이다. 여성시대에 자랑하시면 끝입니다.
0: 그래요.
1: 더 이상 자랑할 데 없어서 섭섭해하시지 않아도 돼요.
0: 예, 왜냐면 이미 여기 부러워하는 1인이

0: 있습니다. 장가계 못 가봤어요. 저 찾아봤어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의 하나래요.
1: 네.
0: 비현실적인 풍경.
1: 그렇죠.
0: 경치 네. 때문에 그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됐다고도 하는데. 와, 그 실제로 가서 보시면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래.
1: 아유, 그러실 테죠.
0: 부럽다.
1: 이경희님도 자랑 많이 많이 하세요. 자랑비 안 받을게요. 당당히님 행복 목소리가 너무 느껴지시네요. 느껴지네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한적하고 좋은 데로 이민 가서
0: 네.
1: 교민 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다시 또 돌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 뭐 낚시나 뭐 이렇게 트레킹도 하루 이틀이지 그 맨날 기가 막힌 자연을 뭐 누린다는 게 자랑할 때가 있어야지 이 얘기에 언론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좀 이렇게 이유제 이렇게
0: 예.
1: 자랑도 하고 이 맛에 사는 거지 아무데도 자기가 어디 갔다 왔다 뭐뭐 고기를 물고기를 얼마만한 걸 잡았다
0: 뭐 이런
1: 이거
0: 거.
1: 자랑할 데 없으면 너무 너무 맥빠지죠.
0: 뭐 이런 그 기쁨 벅찬 마음을 이렇게 공유하고 싶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야, 이렇게 멋진 곳이야. 와 이런 거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1: 그렇죠, 자랑할 만하시죠.
0: 맞아요.
1: 네. 네. 하여튼 여성시대 열린 사소함에 이렇게 자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음성 남겨주신 오점예님 여성시대 뼈살 20kg 푸짐하게 보내드립니다.
0: 네, 원래 처음 시작이 어려운 법이니까 이제 장가게 찍고. 예, 옆에 나라 또 다른 나라 좀 더 멀리도 많이 많이 다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긴 눈치 보이고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입이 근질근질한 소식들 여성시대 열린 사소함에 나눠주시면 돼요. 뭐 꼭 시험 합격이나 승진, 내 집 장만처럼 대단한 소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평생 숙제였던 후진주차, 그것도 일렬주차, 드디어 한 번에 칼각으로 성공하셨다는 얘기부터 새로 산 바지, 기장수선 안 하고 그냥 입을 수 있어서 좋다.
1: 아.
0: 예. 반바지는 기장수선 안 하죠? 지하철 종착역 근처로 이사가서 아침마다 쭉 앉아서 출근한다.
1: 아, 좋죠. 이런 뉴스 좋습니다.
0: 소소한 자랑거리 열린사소함에 남겨주세요. 열린사소함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가 이어집니다.
0: 자, 여성시대 3, 4부는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KB국민은행, 데이펙, 청원아이스, 유니베라,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노무법인 폐,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계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9: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1: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0: 여성시대
1: 백인에게 묻습니다.
0: 빨리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나 더 정신없이 흘러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잠시 멈춰서는 순간

0: 시간이 있습니다.
1: 그렇죠. 편의점에서 당황한 외국인에게 라면 조리 방법을 알려주는 여고생들, 또 식당에서 군인의 식사비를 내주는 직장인, 버스에서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돕는 커플, 배달 차량에서 쏟아진 택배 상자를 함께 줍는 시민들. 그래서 에드워드 리 셰프도 말했잖아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따뜻한 멈춤. 바로 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바쁘다 바빠 월요일 아침이지만 서로의 고민을 듣고 나누고 거들고 참견하면서 당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 여성시대 월요일 코너 백인에게 묻습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질문은요, 지난주에 미리 예고도 드렸었죠. 우리 아이들의 학권 문제. 익명을 요청하신 당당이님의 질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엄마입니다. 내년에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이 친구 엄마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린이집에서부터 알고 지낸 엄마들이라 아이들도 서로 친하고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사를 간다더군요. 지금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5분 거리에 중학교가 있고 다들 집에서 가까워서 당연히 그 중학교를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들 말에 따르면 그 중학교가 학군이 별로라는 거예요. 뭐 학생들 소문도 안 좋고 영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문제로만 이사 가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좀 더 좋은 학군으로 보내고 싶은 게 다 똑같은 부모 마음이겠죠. 하지만 저희는 당장 이사를 하기 어렵고 그냥 제 생각에는 어느 학교에 가도 본인 하기 나름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여성시대 당당이님들은 아이 학교 문제, 학군을 중요시 여기시나요? 지금도 저는 그냥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어느 학교를 가도 너 하기 나름이야. 너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정말 학교 분위기가 중요한 건 아닌지. 당당이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학교 선택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0: 이야, 이거 정말 뜨거운 이슈입니다.
1: 네.
0: 학군, 이 아이들 교육 문제는 정말.
1: 그렇죠.
0: 예민하고도 민감하거든요.
1: 아니, 그 예전부터 강남 8학군이라고 해서 주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군 따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0: 예.
1: 이야, 요즘은 중학생부터. 아니, 그 전부터도 학군을 따진다면서요?
0: 네네, 맞아요. 뭐, 유치원까지도 내려가는데요, 뭐.
1: 아, 야, 진짜.
0: 워낙에 조기교육, 선행학습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장을 움직이는 주인공은 교육이다.
1: 이야.
0: 이러면서 아이들의 학교 위치, 학군 얘기를 많이 한대요.
1: 오늘 질문 주신 이 사연자님은 당장 이사갈 형편도 안 되지만 사실 어느 학교를 가든 본인 하기 나름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다 하셨어요.
0: 맞습니다.
1: 일중 씨는 어때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예. 뭐 제가 사는 지역이 뭐 염창동이란 말씀은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1: 네.
0: 예. 저희 그냥 거기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고. 예. 고등학교 이제 준비하는 둘째와 이미 이제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좀 진학을 한.
1: 네.
0: 본인이 원하는.
1: 네.
0: 예. 학교로 좀 진학을 했는데, 저 뭐 아내랑도 그런 얘기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뭐 중요하죠.
0: 바로 옆 동네에 그 유명하다는 목동. 예, 아니면 뭐 어디.
1: 아, 그렇구나.
0: 뭐 이런 것만 그렇지. 얘기를 했는데 실은 제 아내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본인도 그런 학군에 들어가서 이렇게
1: 스트레스 받기 싫다.
0: 그런 커뮤니티 모임이나
1: 네, 맞아.
0: 이런 거를 이미

0: 있지만
1: 네.
0: 어린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세 번이나 가셨잖아요.
1: 맞습니다. 정말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주제죠. 학군. 그래서 오늘 당당히 백인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학군과 학교 분위기 정말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연자님 말씀대로 아이가 하기 나름일까요?
0: 글쎄요. 이미 경험하신 선배 당당이님들의 경험담부터 비슷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또래 당당이님들 그리고 미래의 학부모가 되실 당당이분들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솔직한 경험 그리고 의견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듭니다. 그리고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소개된 분들께는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1: Fly to the Sky의 노래 보내주신 동안 듣겠습니다. Sea of Love.

0: 노래는 시원하게 듣고 왔는데 이 학군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1: 그렇죠. 네. 다들 똑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0: 자, 우리 아이들 이 노래처럼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동네에서 뛰어놀면서 키우고 싶은 마음도 다 있으실 텐데 현실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한다는 학군입니다. 예. 그 뭐 줄여서 스카이라고 하죠.
1: 아, 그렇죠.
0: 네. 거기 보완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오늘은 아이들 학군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1: 자, 도착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연숙님. 저희 아이는 중2 때 학군지로 이사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군지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뭐가 다르긴 달랐는지 아이가 먼저 전학 가고 싶다고 해서 이사했네요. 근데 아이가 적응도 잘하고 만족도도 높아요. 지금 벌써 고1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원해서 그 학군지로 이사를 간 상황인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아이가 지가 원해서. 네네. 그러면 이게 뭔가 다르죠.
0: 그러니까 왠지 뭐 그런 학교가 더 공부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나 가슴속에. 거기 가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어. 뭐 이렇게 본인이 원한다면요.
1: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 가슴속에.
0: 네네.
1: 그거 이길 건 없죠.
0: 맞습니다.
1: 최고죠. 그게 최강입니다.
0: 그러면 이제 본인도 만족하고 바라보시는 학부모님도 다행이고. 그렇죠. 3945님. 물론 기본은 본인 하기 나름이지만 학교 분위기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동네도 지하철 역세권보다 학세권이라고. 그러니까 학원이 많이 있는 곳. 아,
1: 네.
0: 그런 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하십니다. 이게 사실이죠. 네네.
1: 그런가 하면 새싹 문자 6510님이 딱 한 줄로 주셨어요. 내 아이는 맹자가 아니다. 맹모 삼천지교 얘기를 듣고.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데를 다녀도
1: 맹자가 그치? 아닌 걸 어떡하니?
0: 맹자가 아니면 공부 안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1: 그렇죠.
0: 예, 환경 네.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지. 내 아이가 공부가 아닌 다른 곳에 재능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학군지 좋은 데로 데려가봐야 뭐 하냐? 네. 이런 길 말씀을 내 아이는 맹자가 아니다.
1: 거기에 또 줄을 붙여서 7825님 맹모 삼천지교도 맹자가 하는 수준에 따라서 이사를 갔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아이 하기 나름 아닌가요?
0: 역시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긴 여성시대입니다. 광고 후에 계속 얘기 나누죠.
2: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향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향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향신 자동문 053-571-6266.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네, 이 바쁜 월요일 아침에 다들 하던 일 잠시 멈추고 정말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당당이님의 질문이었죠.
1: 코앞에 중학교를 놔두고 이사를 간다는 엄마들 이유를 물었더니 코앞에 그 학구는 별로다 하는 거죠. 아이에게는 어디서든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했지만 학교 분위기가 나빠서 뭐 이사까지 간다는데 우리 애만 그냥 코앞에 보내도 될까? 학군이나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질문을 해오신 거죠.
0: 예, 우리 누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우리는 다 시험 치러서 갔습니다. 국민학교.
0: 당시에.
1: 예, 국민학교였죠. 네. 그때 좀 그때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맞딸에 대한 욕심이 뭐 대단하셔서 저는 과외 공부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어요.
0: 오, 그러셨구나.
1: 그때 당시에 뭐 경기 보내기 제일 경기를 많이 보낸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과외 공부를 밤늦게까지 했죠. 그리고 체육 과외도 받았어요.
0: 체육과
1: 체육 선생님
0: 그건 요즘에 하는 거 아닙니까?
1: 아니 저희 1963년에도 했습니다. 62년, 63년에도 예. 달리기, 팔굽혀펴기, 과외 다 했어요.
0: 그걸 과외를 받았죠 당시에도요?
1: 예, 뭐 못했으니까 뭐 진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의 또 욕심, 네. 내 아이가 어쨌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교육열이 대단하게 뜨거운 집도 있고 또 뭐. 뭐 형제 많고 그냥 다 그만 하면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집도 있고 1968년도에 문교부에서 중학교 입학시험 폐지시켰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공부를 시키는 게 좋지 않다. 아 그렇죠.
0: 네.
1: 과외비 교육비 문제로 가계 부담이 너무 커진다.
0: 그렇겠어요.
1: 네. 네.
0: 해서 지금은 이제 그 내가 사는 인근에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내가 사는 동네에 네네. 학교로 배정을 받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이사를 예, 생각하는 거죠.
1: 아하.
0: 더 좋은 학군에 가려면 그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니. 아, 학군이 정말
1: 참, 네.
0: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 네.
0: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학군까지 자, 꼭 따져야 할지 어디서든 아이가 제대로 자라면 되지 않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계속해서 보내주신 의견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새싹 문자입니다. 0529님 반갑습니다. 13년차 초등교사입니다. 현재는 24년생, 26년생 남매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학군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고든심지에 고집이 있는 아이가 아니라면 주변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제자들 중에 비슷한 성향의 두 명 중 학군지 아닌 곳으로 간 친구는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고 학군지로 간 친구는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학군의 중요성 부정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중요합니다. 아이고,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뭐 반박할 얘기가 없네요.
0: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학교의 분위기가 딴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래도 좀 조용조용하게 공부하고 말썽 크게 안 피우고
1: 네.
0: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특히나 학교 현장에서 또 이런 것들을 느꼈다 말씀을 해주시니 7743님은요. 두 아이의 엄마고요. 지금 대학생이 됐지만 저도 많이 고민했던 문제예요. 제 큰아이는 공부를 조금 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인문계 말고 공고를 보냈어요. 주위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잔소리도 많이 들었죠. 근데 아이의 목표가 있어서인지 공고 분위기 휩쓸리지 않고 24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 전자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해서 대학생활 잘하고 과외로 알바하면서 용돈 벌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자고 있으시지만요. 제 생각

0: 학군이 좋아도 나빠도 옆에서 가족들이 함께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응원해주면 공부할 놈은 다 합니다. 여성시대 최고, 사랑해요. 네, 내기에 캔디 같은 여성시대 이렇게 해주셨는데,
1: 네. 그러니까 아이의 목표가 확실하게 있느냐,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마음에 깊이 딱 심겨진 씨앗이 있느냐,
0: 네.
1: 그것도 관건이네.
0: 그런 경우엔 정말 어디서든 본인의
1: 네.
0: 몫을 내가 할걸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 보이는 내 아이를 봤을 때, 아유, 그래도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 그냥 껴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실은 사실이죠. 예. 네,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네.
1: 근데 나는 그것보다 제일 우선은 부모님의 교육 철학이 확고한가?
0: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기에 그냥 좋다더라
1: 그래,
0: 하는 데를 이제
1: 그렇다더라
0: 가는
1: 하는
0: 걸 수도
1: 쪽으로
0: 있는
1: 보내는
0: 거예요.
1: 거죠. 네.
0: 네. 맞아.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우리가 중심을 잘 잡으면 우리 문자 주신 이분 말씀대로
1: 그러게.
0: 야, 어디서든 내갈 길을 가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1: 그건 이 세상 어디서나 통하는 얘기죠.
0: 맞습니다.
1: 중심이 딱 잡혀 있고 어디서든 내 길을 간다. 그러면 뭐 어떤 분야에서건
0: 아, 빛을 보게 돼
1: 네,
0: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렇게
0: 예.
1: 돼 있죠.
0: 자, 그리고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문자인데요. 올해, 올케 이야기입니다. 첫째 조카 학군 때문에 강남을 이사 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워낙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내신 경쟁이 장난 아닌 겁니다. 공부를 잘해도 원하는 대학을 못 가다 보니 올케가 둘째 조카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학교를 보냈어요. 학군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 실력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진다면서요. 아이들 너무 안쓰러워요.
1: 아이고, 내신 경쟁이 또 심하다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학군 좋은데 가서 내 아이가 잘하면 좋지만 거기에서 또 밀리면 그것만한 스트레스가 또
1: 아유,
0: 있죠.
1: 정말
0: 예.
1: 더 찌그러지죠, 자존심이.
0: 그거는 학생, 이제 아이 본인한테도 스트레스로 올거 아니에요?
1: 왜 아니야?
0: 예, 내가 처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다 치고 밀리고
1: 맞아.
0: 성적도 안 나오고 이러면 아이는 아이대로 또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겠죠.
1: 김경민님도 공부 잘해서 카이스트를 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성적이 나오질 않아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아유, 학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가서 적응 못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네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아이들 걱정은 끝이 없다.
0: 이거 오늘 백인에게 묻습니다.
1: 이건 진짜 결론이, 이건 참.
0: 이거 너무 치열한 주제를
1: 네.
0: 던졌습니다.
1: 맞아요.
0: 예. 이걸 뭐 어떻게,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 어떻게. 예. 자, 그냥 여러분들의 경험 혹은
1: 그렇죠.
0: 의견을, 예.
1: 툭툭 던져주시면,
0: 해주시면.
1: 결국엔 듣고 마침표를 찍는 분들은 본인이니까.
0: 맞아요.
1: 뭐 애들이 결정할 순 없죠. 이건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돼요.
0: 0523님, 저도 여유만 된다면 좋은 학군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있는 곳에서 잘하자 이렇게 스스로 위로 아닌 위로를 하며 큰애 중학교를 보냈는데요. 아이가 반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내내 산만하고 졸기도 하니까 본인도 스르륵 자게 된다는 말에 미안했어요. 근데 또 무리해서 학군지로 가게 되면 또 아이에게 그만큼 요구하고 닥달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형편이 된다면 학군지로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이렇게 좀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1: 이분은 이제
0: 형편이
1: 아이,
0: 된다면.
1: 그렇지. 아이가 분위기 때문에 다들 졸고 있으니까 지도 이렇게 스르르 졸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0: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무시 못한다는 말씀.
1: 그렇지. 2829님, 서울 못지않은 대구 수성구에서 학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중심이 아닌 수성구의 변두리 쪽인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여건이 되든 안 되든 교육의 중심지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애들 의견 따위는 중요치 않고요. 교육열이 올라갈수록 애들 스트레스도 올라갑니다. 잘 적응해주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더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느 학교든 본인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학군이 좋아도 안 좋은 그늘은 분명 있어요.
0: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진짜.
1: 이 대구 수성구도 학구열이 세다는 동네거든요.
0: 네.
1: 네.
0: 야,
1: 어떻게 결정을 내려? 어떻게 결론을 내려? 아우, 쉽지 않다, 진짜.
0: 그러게.
1: 근데.
0: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좀 이렇게 자, 예, 꼭 좋은 학군 한두 군데에서만 뜨거울 것이 아니라, 예.
1: 교육의 평준화. 모두

0: 학교와 똑같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대학 입시도 그냥 확 바꿔버리면 아주 결정적인 혁명이 일어나면
1: 그러니까 공교육은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학생들이 예, 그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0: 아니 교육이라는 건 백년지 대계를 보고 가는 건데 수시로 입시 규정도 바뀌고 네? 얼마나 들락날락했어요.
1: 그렇죠. 자주 바뀌는 그
0: 아유, 왜 아니에요?
1: 입시 체계가 또 네. 복잡하긴 하죠. 아, 현실적인 조언들이 참 많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라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백인의 선택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두 가지 보기 중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0: 1번, 내 아이를 믿는다. 어디서든 지학이 나름이다 하는 소심파.
1: 네, 아니다. 맹모삼천지교가 진리. 환경이 먼저다. 학군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1: 선택지는 단 두 개뿐이에요. 문자 또는 미니로 1번 소심파 혹은 2번 학군파 네. 찍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이고 그래요.
1: 자 보내주신 동안 7946님의 신청곡 최성수의 동행 듣겠습니다.

0: 네, 오늘 백인의 선택. 여러분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의 학부모라면 다음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투표를 해봤습니다.
1: 1번 환경보다 아이의 단단한 내면을 믿는다는 소심파. 2번 맹모삼천지교는 여전히 진리다. 환경이 먼저다 하는 학군파.
0: 저도 이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백인의 당당히 여러분의 선택은요? 우와, 진짜 이쪽이 훨씬 많았어요?
1: 네.
0: 7대 3으로 갈렸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1번 소심파.
1: 아.
0: 와, 1번 소심파. 아이 하기 나름이다가 7대 3 정도로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8549님, 1번 소심파. 저도 키워봤는데 본인 하기 나름인든요. 진주에서 공부했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고 취업도 잘해서 다니고 있어요.
0: 맞습니다. 예. 1619님도 1번 학군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의 열성이 없으면 학군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따라가지 못하면 삐뚤길로 갈 확률도 현실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아이의 소신. 예.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1: 1285님 1번 학군이 좋으면 뭐합니까? 인성이 먼저입니다. 욕하는 아이, 담배 피는 아이 왕따. 이런 것부터가 고쳐져야 합니다. 학군이 좋든 안 좋든 아이가 바르게 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는 말씀이시죠. 네, 최태영님. 우리 아들은 자기 반에서 가장 이쁜 애 따라서 가고 싶은 학교 우선순위 정하던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가능한 얘기입니다.
0: 네.
1: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에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길을 터주는 것도 부모의 큰 사랑이고 난 널 믿어 하며 아이를 믿어주면서 가족 전체가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지는 그런 부모님의 소신도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0: 맞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세 번 갔다고 하지만 본질은 그 학군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그 지극한 관심과 정성일 테죠.
1: 그럴 테죠.
0: 네, 우리 아이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일. 네, 당장 이사 가기 어렵다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부모가 뚝심 있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게 또 최고의 교육 환경이자 학군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오늘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의 명단은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봐주세요.
0: 자, 광고 후엔 행운번호 추첨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생조 싱크볼 생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생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0: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2: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2: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2: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2: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을 드립니다.
3: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2: 자, 월요일입니다. 100만 원 상당의 행운 선물 이제 추첨해봐야죠. 어떤 분께 행운이 돌아갈지.
1: 네, 먼저 추첨하세요.
2: 네.
1: 1회 자리?
2: 1회 자리 갑니다.
1: 네.
2: 자, 1회 자리는 8번이고요.
1: 자, 10회 자리 갑니다. 어머,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손에. 와.
2: 잡으셨어요?
1: 5번입니다. 그래서 5번. 오늘의 행운 숫자는 58번.
2: 8번. 58.
1: 자, 예. 이 번호 주신 분들 전화벨이 울리나 봐주세요.
2: 네. 아, 역시 있으시고요.
1: 네.
2: 자, 저희가 무작위로 58번 주신 분 가운데 전화를 드려봅니다.
1: 자, 전화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네.
4: 연결이 되지 않아.
1: 어머나.
4: 소리샘으로 연결.
2: 바쁘신가 보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통화 거절 버튼 누르신 건데.
1: 맞아.
2: 통화 종료 버튼.
1: 자, 다른 전화 걸어보죠. 여보세요?
2: 자, 다른
1: 여보세요?
2: 분 바로 뽑아서.
1: 오.
2: 예, 전화
1: 자, 과연 행운이 이분한테 갈까?
2: 자, 두 번째 분이신데.
1: 네.
2: 어, 이분도 지금 신호는 울린.
1: 행운 숫자 58번 주신 분들.
4: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고.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아유, 참.
2: 예.
1: 자,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전화 드려보죠. 행운 숫자 58번 주신 분.
2: 야, 세 번째까지 가요?
1: 희한한 일이네.
2: 보통 우리 한 세 번째.
1: 월요일이 분주해, 하기사. 네. 월요일이 좀 바쁘죠.
2: 설마.
1: 설마.
2: 세 번째도?
1: 안 돼! 야.
2: 안 돼? 안 받으셔?
1: 어떡하면 좋아?
2: 안 받으셔?
1: 아니.
2: 진짜? 세 번째도 실패해요.
1: 굿굿바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2: 세 번째도 실패.
1: 안 받으시면 다음 주로 2월 하겠습니다.
2: 그래요?
1: 다음 주에 행운 선물 노려주세요.
2: 어,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감이에요?
1: 네.
2: 어, 진짜?
1: 어찌 이런 일이. 3세 번 끝.
2: 아.
1: 자, 그러면 야. 오늘
2: 웬일이야.
1: 네. 일기예보의 노래를 끝으로 저희는 물러갑니다.
2: 예.
1: 자꾸 지금 흐르고 있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2: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푸른 빛 아름다운 능수버들을 천천히 바라본 뒤 김신지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딱 이맘때 볼 수 있는 연둣빛이 제일 귀하다. 마음을 연해지게 만드는 연둣빛이다. 어떻게 찍어도 사진에는 담기지 않는 색을 아쉬워하며 눈에 충분히 담아가려고 강둑에 앉아있을 때가 좋다. 계절의 어느 순간을 좋아하세요?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은 매 순간 변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색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내친? 은행 및 수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내친 앱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0: 네,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1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18시간의 협의 끝에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팀은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 루체른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직접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핵과 제재 해제 문제를 다룰 고위급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위급 위원회는 본 협상 기간인 60일 이내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즉시 추가적인 기술 협상에 착수하게 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중재국을 포함하는 충돌 방지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한국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두 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3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오늘 불러 조사합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지역 투표소 두 곳에서 용지 배부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상황과 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참가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빠져나간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이동 금융감독연수원에 출근하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인지 즉시 외부의 첫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면서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보안 진단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와 동일하게 킬로와트시당 플러스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외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 요금을 동결하고 다른 요소들도 별도로 조정하지 않으면서 3분기 전기 요금은 동결되게 됩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를 결전지 멕시코 몬테레이에 입성했습니다. 대표팀 숙소 앞에는 현지 팬을 비롯해 교민들이 몰려들어 대표팀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멕시코에 이어 A조 2위를 유지한 대표팀은 오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최종전에서 승점을 따내기만 한다면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합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발생한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이 최대 40mm, 강원 최대 30mm, 제주도 최대 60mm로 예보됐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북부와 산지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떠있죠. 그 가운데 예로부터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여기던 천체가 있습니다. 바로 북극성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북극성을 보면서 낯선 바다를 건너고 광활한 사막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야말로 인류의 오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셈인데요.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세종대학교 지용배 교수와 함께 북극성이 왜 특별한 별이 됐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흥미로운 천문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강타의 북극성.

0: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상 설명 증축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별을 사랑하는 천문학자 세종대학교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지웅배입니다.
1: 왜 오늘 우주 먼저 안 하세요?
2: 오늘은 또 우주보다는 우주 안에서 하나하나 빛나는 또 별들을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약간은 스케일을 한번 다운시켜봤습니다.
1: 네. 저희가 이과학 저과학으로 제목을 바꾼 후에 처음 네. 찾아주신 거예요.
2: 영광입니다. 네.
1: 과학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정말. 교수님도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2: 쑥스럽습니다. 전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과학을 사랑해주시는 너무 중요한 방송 방송인 분이셔서 저도 너무 응원하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위해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는 별을 사랑하는 천문학자 이렇게 소개해드리곤 하거든요.
2: 네. 네.
1: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별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북극성 이야기를 나눌 건데
2: 네.
1: 어떠셨어요? 이 주제를 잡았다고 하니까 좀 설레진 않으셨어요?
2: 사실 조금 짓궂게 말하면 네. 되게 좀 뭐랄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은 잘 안 봐도 네. 북극성이라는 이름 자체는 되게 익숙하거든요.
1: 맞아요. 우리 앞에 노래도 들었잖아요.
2: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별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북극성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은 또 당연한 도입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교수님의 저서 그 지구인에게 별로부터

0: 네, 애슐린 별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교수님이 사랑하는 별 중에 하나 그리고 네. 여러분이 반가워하실 별 네. 북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네.
0: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유명해서 뭐 이름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북극성이 어떤 별일지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분은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맞아요.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 가끔 제 주변에서도 하늘이 좀 맑아서 네. 별이 보이면 무조건 저한테 저 혹시 북극성이냐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이 너무 웃기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북극성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북극성은 그 이름 명성에 비해서는 네. 사실 되게 어둡고
0: 네.
1: 맨눈으로 서울에서도 겨우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애매한 별이거든요.
0: 맞아요. 겉보기 등급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겉으로 보이는 지구에서 보이는
1: 네.
0: 굉장히 등급이 좀 높지는 않은
1: 맞아요. 네. 그게 우리가 등급은 네. 그 숫자가 낮아질수록 더 밝은 별이 되는데 그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한 2등급 정도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1등성, 0등성 정도 돼야 이제 정말 하늘에서도 진짜 밝다라고 할 수 있는 별인데
0: 네네.
1: 북극성은 조금 애매한 2등급 정도로 꽤 어두운 별이고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겨울철에 시리우스라는 별이 있거든요.
0: 네.
1: 이 별은 겉보기 등급이 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이 정도 돼요.
0: 굉장히 밝은 거죠.
1: 네. 그래서 그 한 등급당 대략 2.5배 정도의 밝기 차이가 나거든요.
0: 눈으로 볼 때?
1: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 시리우스에서 북극성까지의 등급 차이가 4등급 정도 나잖아요.
0: 네.
1: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0: 그러네요.
1: 그러면 시리우스랑 비교했을 때 북극성은 얼추 한 40배 정도 더 어두운 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사실은 북극성이 유명한 건 밝고 찾기 쉬워서 유명한 게 아니라
0: 네.
1: 단지 그 별이 하늘의 지리학에서 천상의 지리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워낙에 독특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일 뿐인 거죠.
0: 네. 그럼 바로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늘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1: 네.
0: 북극성은 딱 그 북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네.
0: 하늘에 있는 북극,
1: 네.
0: 우리의 지구의 북극을 쭉 연장한
1: 맞습니다.
0: 하늘에 있는
1: 네.
0: 고 이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딱 거기를 돌고
1: 맞아요.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극성은 그러니까 지구가 23.5도 정도로 살짝 기울어져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살짝 그 기울어진 팽이처럼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전을 하고 있는데 그 자전하고 있는 지구의 정수리,
0: 네.
1: 정수리를 하늘 끝까지 쭉 연장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그 하늘 끝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별이 뭘지를 보면 이제 그게 북극성인 거죠. 뭐 물론 북극성이 지금 놓여 있는 위치를 보면 이 지구의 자전축을 쭉 연장하는 그 가상의 점, 천구의 북극이라고 하는 점과 꽤 가깝긴 합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벗어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0: 네.
1: 그 북극성 북쪽 하늘을 중심에 두고 오랫동안 빛을 노출 시간을 길게 찍으면
0: 네.
1: 별빛이 둥글게
0: 네.
1: 하늘을 따라서 돌아가는 일주 사진 같은 걸 찍을 수가 있어요.
0: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다.
1: 네. 네. 근데 그 사진도 잘 확대해 보시면
0: 네.
1: 북극성도 조그만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0: 예.
1: 아주 아주 살짝 천구의 북극에서 약간 어긋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0: 살짝 북극 옆성 이렇게 불러요. 죄송합니다.
1: 아, 뭐 근데 이제 네. 그 북극성이 그나마
0: 네.
1: 우리가 눈으로는 그래도 보이는 별이고 또 그래도 아주 멀지 않은 북극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의 북극을 가리켜주는
0: 네.
1: 그런 나침반 별로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던 거죠.
0: 네.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른 별들은 오랫동안 노출시키면
1: 네.
0: 원을 그리면서 24시간
1: 네, 네,
0: 동안
1: 맞습니다.
0: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별은 사실은 가만히 있는데
1: 네.
0: 지구가 도니까
1: 네.
0: 얘네가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북극성이 딱 하나만 있는 별은 아니라면서요.
1: 맞아요. 이게 이제 되게 재미있는 건데요.
0: 예.
1: 북극성이 뭔가 우리가 대충 상상해 보면 하늘의 나침반 정확하게 북극을 가리키는 별이다라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0: 네.
1: 별이 그냥 하나만 있는 단일성이지 않을까라는 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근데 북극성은 사실 밝은 별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조금 어두운 별 하나 그리고 더 멀찍이 또 그 쌍성 곁을 돌고 있는 별 하나 해서 총 3개의 별이 함께 돌고 있는 삼중성입니다.
0: 네. 이게 삼중성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 3개가 좀 모여 있는 건지 망원경으로
1: 네.
0: 봤을
1: 네.
0: 때
1: 네.
0: 보이겠지만 아니면 실제로

0: 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보이는 별은 그 폴라리스 AA라고 하는 네. 제일 밝은 별이 하나 있어요. 네. 사실상 이 별의 밝기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인식하는 북극성 전체 밝기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네. 애초에 나머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 별이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우리한테는 큰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북극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 네. 오늘 새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0: 네.
1: 정확하게 북극에 일치하지 않고 조금씩 해도 돈다.
0: 네. 네.
1: 그리고 사실은 세계가 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0: 네. 네,
1: 삼중성의 형태다.
0: 그렇죠. 그 별 이름이 하나씩 북극성 이건 아닙니다.
1: 네. 하나는 북, 하나는 네. 극, 하나는 성. 알겠습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북극성을 길잡이 별로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0: 이게 사실 그 항상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폴라리스 북극성이
1: 네.
0: 언제나 하늘의 북극을 정확히 겨냥했는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과거로 가면
1: 네.
0: 뭐 지금처럼 GPS도 없었고 나침반도 없었고 그렇지만 그 허허벌판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1: 네.
0: 뭔가 지표가 필요했겠죠.
1: 네.
0: 그래서 당연하게도 매일매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밤하늘을 이제 나침반으로 쓰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1: 예.
0: 너무나 옛날부터 하늘에 이제 나침반을 그려왔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을까라는 시점을 특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1: 네.
0: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1: 네.
0: 북극성, 지금의 북극성이 북극성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1: 인류가 존재한 이후에도요?
0: 네.
1: 오.
0: 그래서 왜냐하면
1: 네.
0: 그 지구의 자전축이 지금 딱 기울어져서 그 정수리를 연장했을 때 도달하는 그 가상의 끝에 놓인 별이 지금의 북극성인 건데
1: 네.
0: 재미있게도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도
1: 네.
0: 조금씩 틀어집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떤 걸 상상하시면 좋냐면 그 쓰러지기 직전에 위태롭게 흔들거리는 팽이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1: 네.
0: 팽이도 처음에는 빠르게 돌리면
1: 네.
0: 거의 안 흔들리고 예쁘게
1: 그쵸.
0: 수직하게 돌다가
1: 수직하게 쭉 돌리다가
0: 딱 쓰러지기 직전이 되면 이제 그 축 자체가 뒤 흔들리죠.
1: 네. 자전축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휘청휘청.
0: 맞아요.
1: 네.
0: 우리가 그거를 이제 물리학에서는 세차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 예.
0: 지구도 정확하게 그 주변의 달과 태양의 중력 때문에 미세하게 이제 자전축이 흔들리는 그 세차 운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구의 경우에는 한 바퀴, 그러니까 자전축이 기울어지는 게 한 바퀴 도는 그 틀어지는 데 걸리는 주기가 한 2만 5천 년 정도 되거든요.
1: 얼마 안 되네요.
0: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1: 네.
0: 그러면은 2만 5천 년이면 그거의 절반이면 만 년 정도인 거고
1: 그렇죠.
0: 또 그거의 절반이면 한 5천 년 정도인 건데
1: 네.
0: 그러면 사실 4천 년, 5천 년 전에 유적지를 가면
1: 네.
0: 그러면 이제 곧 이집트 같은 유적지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그럼 거기에 가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북극성이 아니라 다른 별을 또 북극성으로 썼구나라는 그런 명확한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오.
0: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집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1: 네.
0: 이 피라미드에 이제 다양한 좀 재미있는 구조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무덤이 이제 묻혀져 있는 제일 중심의 방이 있고 거기에서 바깥까지 뭔가 환풍구처럼
1: 네.
0: 기다랗게 하늘을 향하는 그런 관들이 뚫려 있어요. 이 샤프트 같은 이제 그런 틈들이 쭉 뚫려 있는데
1: 네.
0: 이거를 이제 고고학자들은 스타 샤프트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1: 예.
0: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하늘에서 봤을 때에도 뭔가 그 관을 쭉 따라가면 어떤 특정한 별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혹시 그냥 공기 순환시키려고 뚫어놓은 구멍이 아니라 뭔가 그때 당시 어떤 하늘 점성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특정한 별을 향하도록 뭔가 영혼이 그 별을 향하도록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1: 그럼 그 구멍으로 안에서 이렇게 보면
0: 네.
1: 밖에 있는 별이 그 구멍 안에 들어있는 네. 것처럼 보이는.
0: 맞아요.
1: 네.
0: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1: 예.
0: 그러면 당연히 고대 이집트에서도 북극성이 제일 중요했겠죠. 북극성은 하늘의 지리를 알려주는 딱 중심의 별이기 때문에.
1: 나침반 역할을 하니까.
0: 맞아요. 근데 그 옛날에 만들어진 이집트에서 스타샤프트 구멍으로 별을 보면
1: 네.
0: 북극성을 향하지 않아요. 대신 되게 생뚱맞은 다른 뭐 용자리에 있는 다른 별을 향한다거나
1: 예.
0: 이제 그러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되게 이상한 조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때 하늘로 우리가 복원을 해보면
1: 지금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0: 네. 네. 그때는 그 별이 북극성이었던 거예요.
1: 다른 별이 북극에 정확하게 위치해 네. 있었던 거군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0: 이집트 같은 역사도 되게 길다 보니까 아주 아주 옛날 이집트 또 조금 시간이 지난 시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대를 볼수 있을 텐데
1: 네.
0: 이런 식으로 시대에 따라서 그 유적지에 남아있는 여러 별들의 흔적들을 보면
1: 네.
0: 조금씩 조금씩 이 사람들도 북극성에 해당하는 별의 위치가
1: 네.
0: 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 그러네요. 지금의 북극성은 영원한 북극성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0: 맞아요. 이 지금 북극성도 또 앞으로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 뭐 데네브, 베가 이런 또 전혀 생뚱맞아 보이는 다른 별들로 또 이제 옮겨가게 될 거고요. 북극성의 이제 왕관은 내려놓게 되겠죠.
1: 우리가 지금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별. 그 별이 북극성이라는 명칭을 얻은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라면서요?
0: 맞아요. 우리가 관습적으로는 꽤 옛날부터 쭉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북극성을 북극성, 북극이니까 폴라, 그래서 폴라리스라고 이제 쭉
1: 맞아요.
0: 불러왔는데,
1: 폴라리스. 예.
0: 제 고등학교 때 천문 동아리 이름도 폴라리스였거든요.
1: 네, 맞아요. 많은 동아리 이름이 폴라리스입니다.
0: 근데 이 북극성을 공식적으로 국제천문연맹에서 우리 현 인류의 북극성으로 이름을 지읍시다라고 땅땅땅 했던 거는
1: 네.
0: 2016년의 일입니다.
1: 오, 진짜 얼마 안
0: 별로 안
1: 됐네요.
0: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따끈따끈한 대비였던 거고요.
1: 저 고등학교 때도 북극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별은 같은 별일 텐데,
0: 맞아요.
1: 2016년에 공식적으로 땅땅땅했군요.
0: 근데 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뭐 수천, 수만 년 이후에도 계속 우리 인류가 잘 살고 있다고 하면 이제 그때 또뭐 서기 12,000년 국제천문연맹회의가 열려서 그때 또 이제 다른 별을 다시 새로운 북극성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주겠죠.
1: 지금 북극성이 북극에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건 뭘까요?
0: 약간 이제 우리는 지금의 하늘이 또 익숙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북극성이 이제 북극의 위치를 벗어나서 또 새롭게 정의된 새로운 북극성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돈다고 하면 약간 한땐 그래도 저 친구도 되게 중요한
1: 그러니까.
0: 별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그런 불쌍한 별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밝기도 그렇게 밝은 별은 또
0: 맞습니다.
1: 아니니까 말이죠. 북극성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 화성도 지구처럼 한 24도 정도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서도 지구랑 비슷하게 계절 변화가 생기는데, 근데 화성에서는 북극성이 다른 별이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지웅배 교수와 함께 북극성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지웅배 교수와 함께 북극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북극성이 지금의 북극성

0: 북으로 북쪽을 안내하는 별로 자리한 거는 언제부터일까라고 여쭤봤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넘어왔어요.
1: 네.
0: 그러면 예전에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지금 북극성이 아닌 다른 별이 북쪽을 안내하는 별이었다고 했고 지금의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그 별이 북쪽을 안내하는 별이다라고 우리가 여기게 된 건 한 언제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1: 최대로 길게 잡으면 한 1000년 전쯤부터는 우리가 이제 지금의 북극성이 북쪽 근처에 있구나라고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 별이 가까이 북극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 별을 공식적인 북극성으로 할 것이냐는 또 기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케플러 갈릴레가 활동하고 있던 16, 17세기 이때부터 북극성이 거의 지금의 위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길게 잡으면 한 뭐 1000년 안팎으로는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어쩌면 짧은 것 같기도 해요. 별이라는 게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참 재밌습니다. 3267님이요. 북극성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 일단 한 분 질문을 소개해드리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북극성 중에 세 개의 별을 삼중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삼태성하고 같은 별인가요?
1: 그 삼태성은 아마도 오리온 자리에 있는 그 허리띠
0: 그쵸?
1: 벨트 별일 것 같은데요. 그 삼태성이 이제 딱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실제로 역학적으로 엮여있지 않지만 우연히 지구에서 봤을 때 비슷한 방향에 좀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별 무리인 거죠. 그래서 그 오리온 자리에 허리띠 있는 별이 삼태성이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삼중성은 북극성을 비롯해서 뭐 어디가 됐든 별 세 개가 함께 모여있는 드라마 삼체와 같은 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별들.
1: 네, 맞습니다.
0: 세 개가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좀 어렵겠죠.
1: 아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은 개수, 숫자를 셀 때 2 이상은 못 센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까지는 샜는데 셋부터는 못 센다.
0: 셋부터는 다, 많은 다.
1: 그래서 쓰죠. 그냥 하나, 둘, N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서로 중력, 힘을 주고받는 물체가 두 개까지일 때는 사실 종이 한 장이랑 연필만 있어도 그 서로가 어떤 궤도를 그릴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 개부터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첫 번째랑 두 번째도 중력을 주고받고 두 번째랑 세 번째도 주고받고 또 첫 번째랑 세 번째도 주고받고 서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방정식의 해처럼 딱 맞게 떨어지는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조금만 달라져도 모든 게 궤도가 틀어지는 이제 엄청난 카오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뭐 뉴턴이나 라플라스 같은 훌륭한 수학자, 물리학자들도 다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0: 삼체 문제라고.
1: 맞아요. 삼체 문제가 이제 거기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삼중성으로 유지되는 별들은 보통은 어떻게 돌고 있냐면 첫 번째랑 두 번째 별이 비교적 가깝게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 짝을 이루고 있는 별을 나머지 하나가 꽤 멀찍이 떨어져서 되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빙글빙글 멀리서 돌고 있습니다.
0: 공전한 듯이.
1: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중성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제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죠.
0: 우리가 보는 북극성도 사실은 하나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삼중성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교수님 책 그 책 제목이 지구인에게 별로부터 라는 책에서 북극성 파트에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서 북쪽으로 탈출할 때 북극성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들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사실 제가 이 지구인에게 별로부터 책을 쓸 때에도 제일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별마다 갖고 있는 과학적인 발견, 흥미로운 이야기도 물론 저도 재미있지만 또 그것 말고도 이 별이 우리 인간의 역사 또 SF조차 아닌 다양한 대중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또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극성 이야기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거에 미국에서 아직 흑인 노예에 대한 그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되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돼요. 아마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드레드스콧 판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미국 법원에서 흑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트리거가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한 움직임 그런 반발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0: 그게 뭐 이어져서 이제 남북전쟁.
1: 맞아요. 근데 이제

0: 그 과정에서 그 흑인들이 이제 북쪽으로 자유의 땅 캐나다로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1: 예.
0: 생각을 하게 되고,
1: 캐나다는 이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나라였고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국경을 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 일명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작전이라고 해서
1: 네.
0: 실제 기차 타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약간 땅 밑으로 몰래 그 물자들을 싣고 이제 흑인들이 여기저기 거점을 만들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정말 캐나다로 뻗어나가는 지하철 같은 이제 그런 트랙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1: 네.
0: 이제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흑인들이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야 캐나다로 갈 텐데
1: 그렇죠.
0: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 대부분의 흑인분들은 그런 지도를 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고등 교육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어요.
1: 글씨도 못 읽고
0: 맞아요.
1: 지도도 못 보고.
0: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 허허벌판에서
1: 네.
0: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도망가던 흑인 노예분들 사이에서 그 유행하던 노랫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1: 네.
0: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표주박을 따라가라, 국자를 따라가라 이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자 하면 딱 떠오르는 별자리가 북두칠성이
1: 북두칠성.
0: 있죠.
1: 그쵸.
0: 그래서 그 북두칠성의 손잡이 끝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이 북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볼줄 몰라도 글자를 몰라도 하늘에 새겨진 그림을 보면 그걸 보고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분들이 이제 캐나다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해주었던
1: 네.
0: 아주 중요한 나침반의 역할을 했던 거죠.
1: 그러니까요. 북극성이 북쪽을 가리키는 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역사를 바꾸는
0: 그쵸.
1: 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0: 맞습니다.
1: 과학과 역사, 과학과 이야기가 만나면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사실 그 북극성 말고 또 제가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1: 네.
0: 남쪽에 있는 별이에요. 남반구 호주나 뉴질랜드로 가면 거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과 정반대 밤하늘을 보잖아요.
1: 네, 남반구 쪽에서는 북쪽 하늘을 우리가 보는 북쪽에 있는 이런 별들을 볼 수가 없다면서요.
0: 맞아요.
1: 네, 남쪽 방향에 있는 별들만 보이고
0: 대신에
1: 네.
0: 거기에서는 그나마 또볼수 있는 중요한 별자리 중에 하나가 딱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는
1: 네.
0: 남십자성이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그 별이 사실은 정확하게 거기선 천구의 남극을 향하진 않아요. 꽤나 벗어나 있긴 한데
1: 예.
0: 그래도 그나마 거기 그 주변에 보이는 밝은 별자리가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남반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십자성을 되게 중요한 그 상징으로 여겼어요.
1: 네.
0: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그 러시아나 이런 그 북유럽 같은 북극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옛날 깃발을 보면
1: 네.
0: 다 북두칠성, 북극성 이런 거를 그려놓고 있고요.
1: 네, 별이 많아요. 진짜
0: 네.
1: 북기에.
0: 반대로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남쪽으로 가면 또 거기에서는 남십자성을 되게 많이 그려요.
1: 아, 맞아요. 이게 왼쪽 상단에
0: 네.
1: 영연방 표시가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별 4개, 5개
0: 네.
1: 이렇게 있어요.
0: 그래서 그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그 뉴질랜드랑 호주랑 국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1: 딱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요?
0: 네,
1: 어떤
0: 다
1: 거죠?
0: 똑같은데 별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이제 호주 쪽의 별자리예요. 그래서 그 별자리가 그려진
1: 네.
0: 깃발을 보시면 이제 다 똑같이 남십자성이 그려져 있는데 다섯 번째 에타별 하나가 이제 추가되어 있는 그 차이만 다릅니다. 그래서
1: 네.
0: 그거 가지고 구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거는 눈에는 잘안 띄는 별인가요?
0: 네.
1: 십자가 중에서?
0: 그게 이제 날씨가 아주 맑아야 그나마 이제 겨우 볼수 있는 별인데 이제 그걸로 아마 뉴질랜드와 호주가 서로의 그 차이를 둔것 같습니다.
1: 우리가 별자리를 이렇게 선으로 그리잖아요. 그
0: 네네.
1: 남십자성은 네 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섯 개로 이루어진 별자리인가요? 선으로 그릴 때?
0: 사실은 남십자성을 완성하는 별자리의 별은 네 개면 충분해요.
1: 그쵸.
0: 네.
1: 십자가를 그리면
0: 네.
1: 되니까.
0: 그래서 그 별자리가 보통 외곽 가장자리를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남십자성은 재미있게도 그 서로 교차하도록 선을 그리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십자가가 만나는 교점에서는 사실 별이 없어요.
1: 없어요.
0: 네.
1: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남반구 사람들은 남쪽이 어딘지를 보는 방법이 남십자성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 모양의 별을 찾기는 비교적 쉬울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북반구에서는 북극성을 바로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0: 맞아요.
1: 예.
0: 북극성이 일단 워낙에 어둡고
1: 어둡고.
0: 희미하게 보이는 별이어서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다뭐 천문대 같은 데 구경하러 가면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북극성 찾는 방법.
1: 네.
0: 이런 거 알려주거든요.
1: 맞아요.
0: 뭐 다들
1: 교수님도
0: 잘
1: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아시겠지만 그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0: 그 북두칠성.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은 사실 하늘에서 직접 보시면 되게 커요. 그래서 큼직한 북두칠성의 국자 손잡이, 네. 휘어져 있는 국자 손잡이를 따라서 네.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국자 모양을 딱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릇 쪽이 있어요. 네. 그 그릇 쪽에서 맨 마지막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그 일직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 국자 손 국자 끄트머리 그릇 쪽에 있는 그 한 변의 길이의 한 5배 정도 네. 거리에 북극성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쉬운 방법이 이 북두칠성을 활용해서 네. 북극성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은 어려운 방법이 정반대쪽에 있는 또 다른 북쪽의 별자리 카시오페아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1: 카시오페아, 네, 네. 맞아요.
0: 그래서 카시오페아도 그 W자 모양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선을 또 아래로 쭉 내리면 새롭게 또 가상의 점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부터 다시 W자로 위로 쭉 올라가면 거기에서 이제 북극성을 또 만날 수가 있죠.
1: 북두칠성의 국자는 사실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으면 북쪽 하늘을 그러면 국자 모양이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너무 쉽게.
0: 네. 네.
1: 밤하늘을 많이 올려다보신 분들은 아마 네. 북두칠성은 당연히 찾을 수 있지 하실 것 같긴 해요.
0: 그래서 그런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네. 사실 동양과 서양은 문화가 다르니까 신화도 다르고 별자리도 되게 달랐어요.
1: 네.
0: 그런데 그 아까 질문 주신 삼태성
1: 네.
0: 그리고 북두칠성 이건 너무나 독보적이어서 그런지
1: 맞아요.
0: 모든 문화에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1: 근데 아까 우리도 북두칠성에서 이걸 국자 모양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곤 하는데
0: 네.
1: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흑인 노예들이 탈출할 때 표주박 모양을 따라가라라는
0: 네.
1: 가사를
0: 네.
1: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불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국자 모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0: 맞아요.
1: 네. 그런 것도 좀 신기해요. 문화가 전혀 다르고
0: 네.
1: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0: 네.
1: 그걸 보고 비슷한 걸 떠올렸다는 것도 신기하고.
0: 그게 사실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1: 예.
0: 별자리는 일종의 하나의 그 파레이돌리아의 현장입니다. 파레이돌리아가 뭐냐면
1: 예.
0: 우리가 가끔 구름 같은 거 보고 구름 되게 하트 모양 같다. 뭐 아이스크림 모양 같다. 이런 거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앞에 자동차 본네트 그 전조등 딱 보고
1: 네.
0: 이 차는 화났다. 이 차는 울고 있다.
1: 얼굴 모양으로
0: 맞아요.
1: 상상을 하죠. 우리가 차의 앞부분에.
0: 그게 뭐냐면
1: 네.
0: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걸 보고 뭔가 익숙한 패턴을 떠올리는 현상을 우리가 파레이돌리아 변상증이라고 해요.
1: 예.
0: 사실은 별자리도 일종의 파레이돌리아이죠. 무지하게 흩뿌려져 있는 별들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머릿속에 익숙했던 풍경이나 어떤 대상을 그림을 그려놓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 살던 한국에 살던 상관없이 그렇게 비슷하게 국자 모양의 패턴을 그리고 있는 별을 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걸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그런 부분은 참 신기해요.
0: 네.
1: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공통된 생각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도
0: 네.
1: 할 수 있을까. 재밌는 현상입니다. 파레이돌리아 소개해 주셨고 우리가 그러면은 길을 잃었을 때 밤하늘에 GPS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침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국자나 W자를 찾아서 그쪽이 북쪽이니까 반대쪽은 남쪽이고 이렇게 별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낼
0: 네.
1: 수가 있겠군요. 옛날은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기술이 발달해서
0: 네네.
1: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북극성은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까요?
0: 이게 좀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강의 거리는 파악하고 있지만 북극성의 정확한 거리는 아직도 몰라요.
1: 그럴 수가 있어요?
0: 그게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1: 예.
0: 대강 파악하고 있는 북극성까지의 거리는 대충 400에서 500광년 사이인데요. 사실 100광년 거리 오차면 되게 큰 오차이죠.
1: 예.
0: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북극성 자체가 워낙에 불안정한 별입니다.
1: 불안정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0: 북극성의 밝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북극성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변광하는
1: 네.
0: 그런 이제 빛이 변하는 별이기도 하고
1: 네.
0: 또 그 패턴이 꽤나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들어서 그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의 지도를 그릴 때 이제 하나씩 발견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20세기 때 지도를 그릴 때 북극성을 기준별로 잡으려고 했어요.
1: 네.
0: 왜냐면 북극성은 언제나 저물지 않는 별이기 때문에 하늘을 아무 때나 봐도 보이는 별이니까
1: 네.
0: 이 별과 이 별을 비교하면 북극성 대비 몇 배 밝은지 북극성 대비 몇 배 어두운지 이렇게 표준화할 수 있을 거라고
1: 그렇죠.
0: 생각을 하고
1: 언제나 보이니까 기준을 삼을 수 있다.
0: 맞아요. 근데 막상 나중에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1: 네.
0: 북극성 자체가 밝기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1: 근데 밝기가 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왜 변하는 건지.

0: 궁금하고요.
1: 그 발기가 변하는 이유는 다양한 게 있지만 북극성의 경우에는 그 일명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해서 네. 별 자체가 부풀었다가 쪼그라들었다가 부풀었다가 쪼그라들었다가 이렇게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 같은 세페이드 변광성은 별 내부의 뜨거운 온도와 그 별을 또 수축시키려고 하는 중력이 계속 불안정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심장 박동 뛰는 것처럼 네네. 정말 맥동하고 있는 거예요.
0: 아, 별이 그렇군요. 네. 우리 태양도 사실은 그런 현상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1: 아, 사실 태양은 변광성은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가끔씩 여드름이 터지긴 하지만 태양 자체가 볼이 부풀었다가 쪼그라들었다가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태양은 그냥 가끔 가다 작은 폭발이 벌어지는 평범한 일들을 겪고 있는 거고요.
0: 아, 모든 별이 또 그렇진 않고.
1: 네. 근데 이제 이런 세페이드 변광성 같은 애들은 별 자체가 너무나 불안정하게 오랫동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어서 진짜 그 숨 쉬는 개구리 배처럼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를 하고 있는 거죠.
0: 네.
1: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극성은 또 삼중성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특히나 우리가 보고 있는 변광성은 폴라리스 AA라고 하는 제일 밝은 별인데 그 옆에 붙어 있는 다른 동반성이 또 중력적인 영향을 줍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는 별에게 계속 물질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또 공급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추가적인 불규칙한 밝기 변화 패턴까지 더해주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별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재려면 그 북극성의 실제 밝기를 정교하게 알아내서 그 별의 어떤 겉보기 밝기와 실제 밝기를 비교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0: 네.
1: 안타깝게도 북극성의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정교하게 알아내기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별의 밝기가 변하기도 하고 삼중성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별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셨는데
1: 네.
0: 그런 별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도
1: 그러니까 되게
0: 재밌는 이야기네요.
1: 그렇죠. 북극성은 하늘의 북극에 있어서 우주의 지도를 그리는 기준별이 되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얄미운 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0: 네. 우리가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은 38억 광년을 넘어온 날아온 빛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 네.
0: 그동안 그 별이 사라지거나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1: 그럴 수도 있죠.
0: 네. 네. 북극성은 어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별일까요?
1: 북극성은 아직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북극성에서 이제 그 중심에 쌍성계를 이루고 있는 그 별의 나이가 대략 하나가 20억 살 정도 되고
0: 네.
1: 또 하나가 한 5천만 살밖에 안 돼요. 이것도 사실 되게 이상한 건데 너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이 붙어 있으니까
0: 네.
1: 어쨌든 그 나이만 보면 아직은 막 당장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그런 죽음을 앞둔 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당장은 북극성이 갑자기 사라져서 우리가 지금 별의 잔상을 보고 있다거나
0: 네.
1: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0: 네, 만약에 뭐 실제 사라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인류가 한참 뒤까지는 계속 그 불빛은 볼 거 아니에요? 별빛은.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1: 네.
0: 혹시 그 밖에 흥미로운 이야기, 북극성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면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북극성 주변에 네.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별자리 말고 또 우연하게 가끔 별 주변을 잘 보면 뭔가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 아스테리즘이라고 하는 별 무리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별자리는 컨스텔레이션이라고 영어로 부르고 그거 말고 별도로 아까 삼태성처럼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어스터리즘이라고 해서 별 네. 무리라고 하는데
0: 예.
1: 북극성 주변에도 조금 잘 안 알려진 잘 안 알려진 천문학자들은 알고 있는 별 무리가 하나 있습니다.
0: 네. 북두칠성 이런 거 말고요.
1: 북극성 정확하게 북극성이 포함된 별 무리가 있는데요. 좀
0: 네.
1: 조그맣게 그 쌍안경 정도로 잘 보면 북극성 주변에
0: 네.
1: 또 조그만하게 별들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그게 약간 어떻게 보이냐면 북극성이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약간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0: 오.
1: 네.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사랑을 고백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0: 예.
1: 근데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까지는 준비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 쌍안경을 준비해서 그 여러분들의 연인에게 그 하늘에 걸려 있는 제일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시면 안 되겠죠?
0: 널 위해

0: 준비한 나의 네. 다이아몬드 반지야. 네, 네. 다이아는 북극성이야.
1: 네.
0: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다이아몬드 좀.
1: 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네. 밤하늘 북극에 걸려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0: 아, 낭만적이에요. 네. 천문학자들은.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시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1: 네.
0: 그리고 게다가 북극성이 그렇게 밝은 별도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조금이라도 흐리고 한 날은 별이 정말 잘 안 보이거든요.
1: 맞아요. 특히 네. 요즘 또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해서 네. 이제 조금씩 별을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0: 네. 이 방송 듣고 아 나도 북극성 그리고 북두칠성 같이 아이들하고 아니면 연인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보면 좋을
1: 네. 네,
0: 별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1: 일단 하나는 사실 네. 생각보다 서울에서 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애초에 관심도 안 갖고 네.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서는 가로등 불빛 너무 밝아서 별 하나도 안 보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0: 맞아요.
1: 사실 날씨만 그렇게 흐리지 않으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밝은 별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서쪽 지평선 끝에 해 저물 때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두 점이 맞붙어 있는 게 가끔 보였거든요.
0: 네.
1: 이게 이제 목성과 금성이 되게 가까이 지나갔던 순간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거 우연히 보고 되게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
0: 둘은 정말 밝죠.
1: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별을 자주 안 보신 분이라면
0: 네.
1: 일단 서울에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아, 요 서울에서도 보는 별이라면
1: 네.
0: 다른 데 가시면 더 잘 볼 수 있으니
1: 그리고 왜냐하면 오히려 많이 안 보신 분들은 갑자기 별이 많이 보이는 곳에 뚝 떨어지면 이게 어떤 별인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명한 별들만 살아남는 서울 하늘에서 별을 연습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오히려 서울에서
1: 네.
0: 별 보는 연습을 해보자.
1: 네.
0: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오늘 지웅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철새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상영서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7: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6: 노라이벌 랜드마크
7: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8: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친구 밥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9: 오승훈의 이과학저과 마칠 시간입니다. 북극성 이야기 나눠봤는데 재미있으셨을까요? 이번 주에는 별 보는 밤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최종 합의를 위해 스위스에서 가진 첫 고위급 회담이 오늘 오전 종료됐습니다. 미국 측은 특별한 입장

0: 아직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란 측 협상단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항과 이란의 석유 수출 재개, 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하락 출발했다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척 소식에 다시 반등하면서 9,100선을 회복했습니다. 6월 중순 수출이 역대 최고인 62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반도체 수출 실적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권사들은 잇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긍정평가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이 결과를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1: 정규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에서 치러진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5만 명이 넘는 신도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스위스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협상단은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고 호르무즈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직접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2: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 스위스에서 만난 미국과 이란 협상단.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등이 참여한 회담은 18시간 끝에 종료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중재 과정을 감독할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급 위원회는 협상 기간인 60일 이내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술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직접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미국과 이란, 중재국을 포함하는 충돌 방지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 내용은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공동 성명을 내는 방식으로 공개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란은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대변인은 이란 국영방송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과 관련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석유 수출에 필요한 허가 발급과 동결 자금 해제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협상단의 업무는 끝났지만 양해각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실무팀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3: 지난주 9000지수를 넘은 코스피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반도체 수출 실적 등을 앞두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4: 1%대 하락하며 890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곧바로 상승 전환하며 9100을 회복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한때 2%대, SK하이닉스는 5%대, SK스퀘어는 9%대까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2000조 원을 재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난항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반도체 기대감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6월 중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인 620억 달러를 기록한 것도 주요했습니다. 다만 상승 종목은 148개, 하락 종목이 5배가량 더 많은 등 오늘도 반도체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반도체 수출 잘 나오는 것도 다들 뭐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걸 또 재확인하는 거에 일단 반도체는 그 담고 가자. 이 수요가 지금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3: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입니다.
4: 반도체를 중심으로 목표가도 줄줄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IM증권은 내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각각 20%와 26% 높였습니다. 한화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63만원에서 430만원으로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코스피 전망치를 9000에서 11000으로 높여잡았습니다. 하지만 중동 협상과 이번 주 있을 MSCI 관찰 대상국 편입 여부, 오는 25일 있을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뒤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바라고 계신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뒤 처음으로 부정평가 비율이 긍정평가 비율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46.7%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5.5%포인트 상승한 49.7%를 기록했고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은 3.6%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전국 전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의를 표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에 대해 비교적 잡음 없이 맡은 일을 정리해낸 것 같다고 자평했습니다.
3: 맡은 일은 큰 실수나 실패 없이 처리해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김 총리는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다련을 방문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민입니다.
4: 월드컵 본선에 처음 진출한 인구 50만의 섬나라 카보베르드가 두 경기 연속 무승부로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스페인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파하며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곽순규 기자입니다.
5: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월드컵 본선 첫 진출국 카보베르데의 2차전. 모두의 예상과 달리 카보베르데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반 21분 피나가 과감한 프리킥으로 카보베르데의 월드컵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우루과이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반 막판 두 골을 몰아치며 단숨에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카보베르데가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후반 16분 우루과이 수비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바렐라가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막판까지 이어진 두 팀의 치열한 공방에도 경기는 추가골 없이 2대2로 끝이 났습니다. 두 팀 모두 승점 2점을 기록한 가운데 카보베르데는 사우디와의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페인전에서 무실점 선방으로 화제를 모은 카보베르데 골키퍼 보지냐의 어머니는 비자 문제가 해결돼 경기장에서 직접 아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스페인은 사우디를 상대로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차세대 스타 야말은 전반 10분 첫 골을 터뜨려 브라질의 펠레 이후 68년 만에 18세 이하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리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스페인은 두 골 1 도움을 기록한 오야르사발의 활약을 앞세워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미국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로 이번에도 경기 당일에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한 이란은 강호 벨기에를 상대로 득점 없이 비겨 32강 진출에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1: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를 결전지 멕시코 몬테레이에 입성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늘 오전 현지 팬과 교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숙소인 멕시코 몬테레이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멕시코에 이어 A조 2위를 유지한 대표팀은 오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최종전에서 승점을 따내기만 한다면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합니다.
4: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 대

0: 대선,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참가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가 빠져나간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이동 금융감독연수원에 출근하며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인지 즉시 외부의 첫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면서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보안 진단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주장을 법원이 배척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사과와 조작기소특검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어의 술파티는 없었다는 법원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의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민주당 의원 등이 집단으로 연어의 술파티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삼았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는 그 기본이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생각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 오후 3시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종료하고 전 직원에게 역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스타벅스가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지난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신세계그룹 정용신 회장도 오는 24일 열리는 사장단 회의에 앞서 역사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처음으로 한국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영 선박 두 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은 22척으로 줄었습니다.
0: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 청년 미래적금이 오늘 출시됐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가 6%나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가 면제돼 최대 19.4%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철책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군 당국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작업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까지, 제주도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권과 경남권의 최대 40mm, 제주도의 최대 80mm가 되겠습니다. 서울지역 현재 기온은 27.4도입니다.
2: 경북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에 이름을 딴 해군의 3,600톤급 최첨단 호위함 경북함이 경남 고성 SK오션 플랜트에서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경북함은 총 2조 8,500억 원을 투입해 호위함 6척을 확보하는 울산급 배치 3 사업의 두 번째 함정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함의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뜻으로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인도식에 참석해 안동 하회탈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안동시는 안동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력서 작성법과 모의 면접 등을 진행하는 취

0: 폐렴 역량 강화 캠프가 오는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열립니다. 또 오는 9월과 10월에는 이력 서용 사진 촬영과 복장 대여, 헤어 메이크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취업 사진관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다음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고 8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경주 지역 해수욕장 4곳은 다음 달 10일, 포항 8곳과 영덕 7곳, 울진 5곳은 다음 달 11일 개장합니다. 경북도는 해파리 차단망과 수거 인력을 확대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7월 1일에 비해 다소 빨리 나타났다며 최근 기온 변화와 강수 패턴 등 환경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일본 뇌염은 급성 뇌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기노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을 할 것을 연구원 측은 당부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상주와 문경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내일도 흐린 날씨 속에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합검진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천군에서 일하는 라오스 국적 근로자 132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범 사업에선 결핵, 매독, C형 간염, 한센병 등 주요 감염병 검사가 진행됐고 이상 소견자는 병원 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은 올해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이 1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라오스의 학교와 도서관을 포함한 5개 기관에 한국어 교육용 도서 3,500권을 기증하는 해외 도서 나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도내 27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해 상태가 양호한 불용도서를 선별해 정비한 뒤 라오스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21년부터 해외 도서 기증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8도, 습도는 60%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MBC.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당사나 대인관계에 도움이 된답니다. 조용히 앞사람이 얘기하도록 충분히 들어준다. 이러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점수를 딴다. 요겁니다.

0: 진우션과 엄정화가 함께 부른 말해줘로 월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힘차게 문 열어봅니다. 회의할 때나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 때, 아 특히 뭔가 저녁 술자리가 막 한창 무르익을 때 쓱 한번 둘러보면 여기저기서 아 내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보기엔 이게 맞아, 야 내 말 좀 들어봐 등등 온통 거의 뭐 내 얘기를 하려고 쟁탈전이 벌어지죠. 그때 뇌에서 쾌락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늘 말을 들어주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겠죠.
1: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 이 시간은 손트라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뭐 주말에 뭐 하셨는지, 지금은 어디서 무슨 생각하며 어떤 얘기를 제일 하고 싶은지 노래도 함께 들으면서 둘러보는 시간이죠. 우리 2288님께서 봄 알타리를 많이 심어서 어제 지인께 나눔을 하고 오늘도 새벽에 텃밭으로 출근을 했어요. 아직도 많아서 아파트 위층 친한 동생에게 두 봉지 주려고요. 도시농부 된 지 5년째 되니 요령이 생겼네요. 나눠 먹는 기쁨이 힘든 것보다 더 큽니다. 어우. 하지만 그거 무시할 수 없죠. 엄청 땀 흘리면서 애지중지 정성을 다해서 키웠을 텐데 그 땀 저의 타월 세트로 닦아드릴게요. 우리 5154님, 가끔 트로트를 부를 일이 있어서 몇 달 전부터 반신욕하면서 욕실에서 혼자 연습해봅니다. 노래 시키면 빼지 말고 그냥 부르려고요. 한 곡씩 부르고 나면 소리를 질러서 그런지 속이 좀 시원할 때가 있거든요. 내일은 울산 신불산 갑니다. 땀 쭉 흘리고 시원한 계곡의 풍덩 더위 식히고 올게요. 이 욕실에서는 뭐 샤워할 때 우리 모두 가수 되잖아요. 네, 마음껏 뽐내시고, 그리고 진짜 뭐 빼지 않고 그냥 부르겠다라는 거 되게 용기 내신 겁니다. 잘 하실 거고 언제든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펼치세요. 제가 타월 세트는 챙겨드릴 테니까요. 우리 친구 만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일하는 분들, 놀러 가시는 분들, 소개된 모든 사연의 주인공들에게는 쭉쭉 나는 땀을 아주 부드럽게 닦으시라고 타월 세트 오늘 보내드립니다. 사연과 함께 얼른 떠오르는 노래, 자꾸만 듣고 싶은 노래, 혹은 욕실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까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통에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1157님께서 새싹이시네요. 처음 보내주셨네. 안녕하세요. 친정아버지 생신이라서 친정 가는 길인데요. 운전하는 남편에게 노래 선물 부탁드립니다. 정서주의 꽃바람이요. 아, 우리 친정아버지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또 고생하는, 아마 운전하느라 힘들 것 같은 그 마음을 좀 노래 선물로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정서주의 꽃바람 띄워드릴게요. 안전운전하세요.

김용임의 원곡 꽃바람, 정서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 주말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 제 목소리가 어디서 흐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게요. 956 하나님께서 오늘은 다른 볼일이 있어서 회사 하루 쉽니다. 손트라를 일하면서가 아니라 집안 청소하면서 여유롭게 듣고 있네요. 이렇게 문자 쓰면서 자유롭게 듣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출근 안 하는 날에 손트라 틀어놓고 들으면서 뭐 일 보시면 일하는 것 같지 않으시겠죠? 그냥 기분이 되게 가볍고 날아다니는 아주 모범적인 청취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타월 세트는 챙겨드립니다. 우리 7429님께서 얼마 전에 100일 지난 손주가 있는데요. 오늘 며느리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글쎄 우리 손주 강태연이가 드디어 뒤집기를 성공했습니다. 내 자식 둘 키울 때는 언제 목을 가누고 언제 뒤집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지나왔는데 손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비스럽고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손주 강태연아 뒤집기 성공한 거 이 할비가 억수로 축하한데 얼른 얼른 걷고 뛰어다니자. 내 손주 화이팅. 아우, 오늘 손주가 드디어 뒤집기에 성공했답니다. 할아버지로서는 지금 뭔가 그 세상 다 가진 듯한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 근데 문득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손주를 다시 볼 때, 아,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아들 딸 어렸을 때, 내가 되게 젊었을 때, 그 키웠을 때 그 순간들도 많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더 또렷하게 그런 또 손주인 만큼 이런 거 하나하나에 또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타월 세트 제가 챙겨드릴게요. 우리 9633님께서는 딸이 내일 은행 AI 면접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재발했다네요. 미리 연습을 해볼 기회가 다섯 번이라서 어제 오늘 두 시간씩 세 번째 연습 중인데 순발력 게임, 가위바위보 이기기, 도형 돌리기 하고 나면 기진맥진되네요. AI가 대답할 때 표정과 발음도 다 체크한다며 노트북 카메라를 얼짱각도로 만들고 스탠드 조명까지 식탁에 올려뒀네요. AI 따위가 뭔데 나를 평가하냐? 고 성질 내다가 배가 자꾸 아프다고 종종거리는 모습 짠합니다. 송하윤 힘내라, 합격이 코앞이다 외쳐주세요. 아니 요새 뭐 은행 면접을 이렇게 AI 상대로 면접을 본다고요? 와, 그렇게 보면 정말 저는 편한 세상을 살았나 봅니다.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AI가 막 판단하면서 불합격입니다. 이러면 갑자기 너가 뭔데 나를 불합격? 어허! 이럴 것 같은데, 아 정말.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와, 이런 게 있구나. 예, 정말 AI가 인간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걸 따라오지는 못하지만 그 지능적인 면이 정말 뛰어나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송하윤님 합격 꼭꼭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타월 세트도 보내드리면서 다음은 우리 조금 쉬는 날에 또 보내주셨네요. 5359님께서 모처럼 쉬는 날이라 며칠 있으면 온다는 아들네 맞이 대청소하면서 남편이 해준 얼큰한 골뱅이 무침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전이 골뱅이가 맛있는데 남편은 골뱅이만 빼고 먹네요. 덕분에 골뱅이가 푸짐하네요. 신청곡 신성의 얼큰한 당신. 다른 거 몰라도 남편분께서 이렇게 요리를 해주면 뭐든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건 남편이 잘안 먹는다? 덤이네요, 덤이에요. 정말 맛있게 드시고요.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신성의 얼큰한 당신.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1, 2부에는 청취자 근황 토크 시간입니다. 월요일 2부 계속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지금 소개하는 모든 분들 이 계절에

많을수록 좋다. 아주 뽀송뽀송한 타올 세트 보내드릴게요. 우리 7096님께서 오늘은 즐거운 월급날이네요. 금방 다 빠져나가서 잔액 확인할 땐 맥이 빠지는 게 현실이지만 비록 작은 돈이라도 하고 싶은 일들을 가족들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다는 게 뿌듯하고 오늘도 조금씩 쌓인 비상금 통장이 흐뭇합니다. 이게 월급날에 이제 들어왔다 했다가 나갔다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 작은 어떤 부분은 또 본인을 위해서 쓰시는 거 너무 보기 좋네요. 우리 83553님께서 축하해주세요. 50대 남편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작년부터 준비해왔는데 작년에 1차 필기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도 합격했다고 울먹이며 연락왔네요. 퇴근하고 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실을 맺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기야 고생했어. 이제 퇴근하고 마음 편히 TV 봐도 돼. 이따 파티하자 이러면서 아 얼마나 눈물 날 정도로 좋으실까요. 이게 그냥 이런 자격증을 뭐 그냥 준비한 게 아니고 일하던 와중에 다 준비한 거잖아요. 대단하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대로 파티하셔야 되겠어요. 아, 타월 세트는 제가 챙겨드립니다. 선물로요. 우리 9502님께서 처음 보내주셨네요. 빵집 하고 있는데 열심히 빵 만드는 짝꿍에게 힘주고 싶어요. 우리 집 최애 빵은 우유식빵, 꽈배기, 팥 도너츠, 찹쌀 롤케이크. 가끔 너무 일찍 떨어져서 난처합니다. 저도 한번 읽어주세요. 소개됐는지 짝꿍이랑 내기했네요. 박서진 광대 듣고 싶어요. 아마 이거 보내주신 분은 내기에서 읽어준다라는 쪽에 베팅을 했겠지요. 우리 9502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그리고 요새 진짜 빵집에 뭐가 좀 유명한가요? 뭐 롤케이크는 늘 이상하게 늘 인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인기 빵들이 있는데 뭐 너무 일찍 떨어져서 난처하기보다는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맛집인가 봅니다. 우리 타월 세트 챙겨드리면서 박서진의 광대 띄워드릴게요.

박서진의 광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 사연들 나눠드릴게요. 최대한 오늘 많이 소개해드려야지 모든 분들께 타월 세트 챙겨드릴 수 있겠죠? 우리 2428님께서 주택에 사는데 앞집에서 집 리모델링 하느라 많이 시끄럽네요. 장마 오기 전에 지붕 개량한다고 판넬 지붕 올리는데 스티로폼 가루 날리고 먼지에 왕 짜증은 났지만 아저씨들이 미안해 하시니 짜증도 못 부리고 그냥 시원한 얼음물이랑 커피 타다 드렸습니다. 땡볕에 가족 위에 힘든 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우 그러게요. 이렇게 또 아 참 이게 피할 수가 없죠. 뭐 리모델링 때문에 아 뭐 저희가 한 며칠간 좀 공사 때문에 뭐 좀 시끄러울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뭐 사과무이든 뭐 무언가를 한다 해도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해도 그래도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조금만 잘 버텨주시고 그 와중에 마음도 따뜻하시네요. 막 얼음물도 챙겨주시고 커피도 타다주시고 우리 타월 세트 챙겨드리고요. 우리 3630님은 도서관에 공부하러 와서 점심 먹고 잠시 쉬러 차에 왔는데요. 시동 걸자마자 손트라가 나와서 너무 좋으네요. 오후도 열공해야겠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뭐 매 시간 딱 12시 20분 맞춰서 라디오를 켜기는 힘들겠지만 우연찮게 이렇게 딱 켰을 때 아 맞아 손트라는 시간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9408님께서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여유로운 오후 시간에 보내면서 손트라 친구와 통화하는 기분입니다. 6월 또 한순 시간에 지나가고 있지만 알찬 6월이 되겠네요. 김수희의 멍해 신청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눌 때는 마치 그냥 뭐 친구와 수다 떠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공감하고 들어주고 저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타올 세트까지 챙겨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노래까지 띄워드릴게요. 김수희의 멍해 갑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철새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4: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입니다.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보았는데 몇 개 더 좀 소개해드릴게요. 2575님께서 아내랑 대부도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 3대 백패킹 성지인 구럽 또에 캠핑 다녀왔습니다. 출발 전에 안개가 끼어서 2시간 반 대기하다가 배 타고 총 6시간 30분 만에 구럽도에 도착했네요. 힘들게 왔지만 개머리 언덕의 경치가 너무 멋져서 힘든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굴업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야, 진짜 우리가 여행 뭐 해외로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지만 국내에도 정말 갈 멋진 명소들이 많다는 거 지금 저도 이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한국이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야, 우리나라 갈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천 구럽도 물론 가는 길이 험하겠지만 가서 막상 도착하면 정말 모든 그 힘들었던 순간들 다 잊혀질 것 같아요. 9497님께서 여기는 담양 고서입니다. 포도 순 따고 알 솎기 중입니다. 맛있는 포도를 위해 햇살이 따갑네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신청곡 있습니다. 서른도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듣고 싶어요. 들으면서 열심히 일할게요 하면서 오늘 또 처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원하시는 신청곡 서른도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보내드리고 우리 뉴스도 듣고 1시 5분에 드디어 이분이 오는 날입니다. 딱 한 글자 그 이름으로 충분하다. 가수 린 씨와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한시뉴스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집계된 수출액이 620억 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4% 늘어난 62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88.4% 급증한 255억 달러로 역대 최대로 나타났고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3%포인트 늘어나 41.2%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0: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회의를 마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주장을 법원이 배척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사과와 조작기소특검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연어회 술파티는 없었다는 법원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의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법원 판결로 민주당이 수년간 제기해온 의혹이 결국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 추진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권력으로 법치를 거스르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에 근접한 위치까지 철책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는 데 대해 군 당국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국경선 요새화를 지시한 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과 전술도로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선 철조망을 군사분계선 80m 정도까지 가까이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가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를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타르의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이 위치한 핵심 산업단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다치고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밤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 내 공장 시설이 폭발해 최소 54명이 다치고 18명이 실종됐다고 카타르 당국이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까지, 제주도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권과 경남권에 최대 40mm, 제주도에 최대 80mm가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오늘은 제가 더 수다쟁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은 손님 가수 린씨가 손트라에 놀러왔거든요. 아니 안 그래도 5263님께서 공주에서 정읍 넘어갔는데 너무 졸려요. 가수 린 트로트 아무거나 다 좋아요. 노래 들으면 깰 것 같아요 하셨는데 오늘 아주 잠이 홀라당 다 깨실 것 같습니다. 라이브

0: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서 방송도 보면서 즐겨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린 씨 모시고 바로 올게요. 아이 좋아.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우리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분을 만나면 진실의 미간이 나오는데요. 나도 모르게 미간을 살짝 찌푸리면서 노래에 심취해 지금도 심취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진정한 가요계의 퀸이죠. 오랜만에 손트라에서 만납니다. 감성장인, 음색 여신, 명품 보컬, 믿고 듣는 가수 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아유, 그러니까요. 네. 아유, 여기서
1: 반갑습니다.
0: 이제 벌써 아유, 저희 손트라 찾아왔던 게 오픈한 지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됐을 때인데 이제 벌써 2년이 됐어요.
1: 어머, 우리 태진 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DJ 하실 줄 몰랐어요. 아니, 왜냐면 네. 말씀도 잘하시고 음성도 네네. 너무 좋으시고 그런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 오래 하실 줄 몰랐는데
0: 아, 생각보다 좀 오래 갔나요?
1: 네,
0: 아,
1: 사랑도 많이 받고 계시고 그래서 누나로서 너무 기쁘고
0: 아 그래도 좀 심적으로도 많이 편해졌어요.
1: 아 그래 네. 그래 보여요.
0: 아 그래요?
1: 어쩜 이렇게 잘하니?
0: 아, 에이, 그냥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 또 덕분에 저도 계속 약간 성장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만나서 좋은 음악 듣고
1: 네. 공부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0: 그러니까요.
1: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세상에.
0: 그리고 또 이렇게 린 씨도 여기 모시게 되고
1: 신난다.
0: 아 그러니까요. 아, 우리, 뭐, 함께 한, 뭐, 여러 무대들, 뭐, 듀엣도 있지만, 네. 이번, 최근에, 그래도 우리의 합작, 아,

0: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1: 맞아. 있었죠.
0: 네,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곡 선물을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약간 제가 잘 못하는 거, 약간 자신 없는 거는 안 건들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1: 네,
0: 막 억지로.
1: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0: 근데 그때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침, 아니, 나 이거 가사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했는데, 흔쾌히 갑자기, 내가 쓸까?
1: 내가 써줄게.
0: 네,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하루 씨의 인생의 열쇠,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전혀요. 사실은 곡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 노래를 부를 사람의 그런 드라마가 저한테 엄청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가사 써보고 싶었는데, 사실 저도 외부 작업 잘안 해요. 제 노래만 많이 하고 그랬는데, 태진 씨의 곡이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뭔가 내 마음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막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이 노래가 안 뽑힐 수도 있잖아요. 한
1: 그쵸?
0: 200곡에서 그몇 명이 이제 듣고 이제 그중에 겨우 뽑힐까 말까인데.
1: 맞아요.
0: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뭐 나중에 내가 부르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해야 되겠다 했는데, 덥석도 하루 씨가 이거를 콕
1: 선택을
0: 찍어서. 네.
1: 해줬고.
0: 그래서 그걸 맞춰서 또린 씨께서 이딱 작사를 맞춤형으로 이렇게 또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1: 맞아요.
0: 완성을 해줬거든요.
1: 진짜 바빠 죽겠는데.
0: 그럼에도
1: 손태진 씨가 까다로워가지고.
0: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정말 이 4분 30초 안에
1: 네.
0: 사랑, 인생, 그리고 또 꿈, 그리고 또 위로가 되는 또 이렇게 가사가 탄생했습니다.
1: 세상에, 음악 자체가 그냥 그런 정말 그걸 전달하는
0: 네.
1: 어떤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아니, 뭐,
1: 가사가 꼭 아니더라도.
0: 이런 작사, 뭐, 작곡, 뭐, 그만큼의 경험과 막 여러, 그, 뭐라 그럴까, 엄청난 콜라보를 이때까지 많이 해왔잖아요. 내 인생의 딱 작사, 어떤 곡으로 또 이제 선택할 수 있을까요?
1: 저뭐 여러 곡 있어요.
0: 네.
1: 여지껏 많이 무대에서도 부르고 있는 사랑했잖아라는 노래도
0: 네.
1: 한 10분 만에 가사를 썼고, 그리고 제 노래 가운데 자기야 여보야 사랑하라는 좀 밝은 곡이 있거든요. 그 노래도 모르겠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 노래를 발매했던 당시에
0: 네.
1: 제가 맨날 차를 타고 좀 우울한 얼굴로 노래를 발라드를 부를 때였는데, 그때 이제 30대 초입이었어요. 30대 마지막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밝은 거 해보자, 30대가 되기 전에. 그래서 네, 이 노래 했던 기억이 나요.
0: 아니, 안 그래도 이 노래 보니까 2010년 발표곡인데, 여성분들 입장에서 우리 재학생분들이 이 노래를 또 노래방에서 엄청 즐겨 불렀다고.
1: 예, 너무 감사하죠. 그럼
0: 그러니까요.
1: 저작권료가 저한테 이제 차곡차곡 들어오니까 불러주시면.
0: 아니,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 사귀고 있을 때, 그때는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1: 어떻게.
0: 헤어져서, 친구들과 이제, 약간 좀, 마음 좀풀 때, 사랑했잖아.
1: 사랑했잖아,
0: 부르면서.
1: 사랑 다 거짓말, 이런 거.
0: 참, 많은 분들의 위로가 됐죠. 아니, 근데 이렇게 간질간질한 이런 사랑스러운 가사에 이어서,
1: 감사. 네.
0: 아니, 이런 노래 이후 16년 만에 역대급 귀여운 노래로 컴백했습니다. 뭐 컴백이라고 얘기보다는 하나의 도전이라고
1: 도전이죠.
0: 생각을 하는데, 린의 아이 조화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1: 아이고,
0: 그러니까.
1: 팬바레를 올려주시는데요. 감사해요.
0: 사실
1: 네.
0: 제가 또 이제 MC로 있는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1: 맞죠.
0: 그때 발매 전에 딱이 무대를 먼저 봤는데, 우선 제가 쭉 이제 셀리스트를 쭉 보는데, 이 누나 온다, 온다, 온다 했는데,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가 뭐지? 뭐, 누구 노래지? 누르고, 없는 거예요. 찾아도. 그래서 제가, 너 이거 뭐예요? 했는데, 나 이번에
1: 새로 나와.
0: 새로 한번 도전해봤어 했는데, 이 노래 먼저 좀 소개 좀
1: 이
0: 부탁드릴게요.
1: 노래는 진짜 귀여운 노래예요.
0: 네.
1: 제가 지금 이 나이에 할건 사실상 아닌데,
0: 네.
1: 서른도 선생님께서 밝은 노래를 부르는 린도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네. 선물로 주셨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됐고요. 덥고 좀 이런 계절에 좀 시원한 느낌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저한테는 사실 이런 세미트롯 네. 이런 느낌의 곡이 처음이고
0: 그렇죠.
1: 심지어 이렇게 그렇죠. 밝은 곡도 처음이고 그래서 네. 사실상 정말 도전이라는 단어가 네, 네, 맞 네, 네, 네.

0: 있고요. 요맘때 아니면 이제 더 이상은 도전할 수 없는.
1: 왜요?
0: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조금 귀여운 타입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손숙기가 있고.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귀여울 필요는 없고, 노래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예.
1: 아니, 근데 전혀 보기에는. 네. 하나도 안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리고 약간 간단한 안무와 함께. 그 우선 저는 우리 린 선배님의 약간 그 무대 위에 그 표정이 정말 좋거든요.
0: 어머나, 고마워라.
1: 늘 그냥 행복해 보여.
0: 노래할 때 진짜 행복해요. 네. 저는 노래할 때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데, 근데 이 나이다운 것에 요즘에 되게 생각 깊어요. 나이답게 지내는 것. 네. 근데 무대 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다른 마음으로는 그 숫자 같은 거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니까.
1: 나이는 숫자.
0: 네. 그래서 그냥 노래는 노래답게 불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귀여운 척 계속 해야 되는 건지.
1: 아니,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후배 가수들이 정말 이거 너무 많이 부를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그랬으면 후에. 좋겠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축하할 일이 또 있는데.
0: 뭐 있을까요?
1: 이번에 뭐 다양한 콘서트도 많이 했지만.
0: 네.
1: 일단 타이틀부터 이렇게 강하게. 네. 린 트로트 콘서트.
0: 맞아요.
1: 이러면서 퀸 오브 세레나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한 번의 반파레를 올리면서.
0: 반파레가 난무하는 콘서트가 너무 좋죠.
1: 아유, 그렇죠. 우리가 딱 한 세 발씩 준비하거든요. 오늘
0: 행복해요.
1: 이미 두 발을 다 썼어요.
0: 큰일 났네. 여러 번 듣고 싶은데.
1: 아, 근데 진짜 이 노래 발표와 함께 트로트 콘서트. 아, 근데 또 포스터는 그냥 여왕님이에요. 여왕님.
0: 좀 고급스럽게 찍어봤어요.
1: 근데 이게 어떤 콘서트인지.
0: 트로트 콘서트예요, 그야말로. 진짜. 왜냐하면 인포메이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네네. 지난 퀸 오브 세레나데라는 제 공연에서 발라드 공연인 줄 알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1: 아, 맞아요.
0: 네, 발라드 안 부르네. 그리고 중간에 나가신 분이 한 서너 분 계셨어요.
1: 아, 정말요?
0: 진짜로. 왜냐하면 아직은 아직 그 경계에서 뭔가 확실하게 제가 자리매김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네네네. 부분이었거든요. 그 순간이. 젊은 분들이 막 되게 당황하면서 나가셨던 기억이 되게 저한테 좀 슬프게 남아있어서.
1: 그쵸, 조금 괜히 상처가
0: 좀 됐는데. 근데 저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네. 그냥 뭔가 정보를 좀 확실히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콘서트 포스터에는 트로트 콘서트라고 했고요. 네. 사실 트로트만 부르는 건 아니고 7080 노래부터 제가 한일 톱텐쇼나 현역강에서 불렀던 노래들. 그리고 제 노래 발라드 몇 곡도 들려드리고. 네, 되게 다채롭고 모두가 아는 노래를 부를 것 같아서 콘서트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감이 들었습니다.
1: 아, 그래도 이 전달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트로트 콘서트를 해야지. 아니면 그 우리가 콘서트를 다양하게 하지만.
0: 네.
1: 그 늘 어떤 컨셉이나 이런 그 테마를, 주제를 가져가려고.
0: 그쵸,
1: 하잖아요.
0: 맞아요.
1: 안 그러면 그냥 똑같은 콘서트가 매번.
0: 맞아요.
1: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트로트 콘서트 하면서. 나는 린의 트로트 아니면 성인가요 부르는 그 모습이 좋다 하는.
0: 그럼요.
1: 분들은 또 오시는 거고.
0: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주시니까.
1: 네.
0: 공연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1: 그러니까요. 6월 27일 토요일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열리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 선물을 들고 오셨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0: 네. 제가 선트라 가족들을 위해서 초대권을 들고 왔습니다. 네. 네. 6월 27일 토요일 저녁 6시 공연이고요. 제가 10장 가지고 왔거든요.
1: 네.
0: 총 5분 뽑아서 2장씩 드릴
1: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콘서트 초대권 신청해 주세요. 말머리 콘서트라고 써서 사연과 같이 주시면 5분 뽑아서 린 트로트 콘서트 퀸 오브 세레나데 초대권 드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저녁 6시고요. 문자 보내실 곳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그 신곡 아이 좋아하는 이미 또 손트라에서 한번 띄워드린 적이 있는데.
0: 감사해요.
1: 그 외에 계속 그 사이사이에 8313님도 린의 아이 좋아 신청합니다. 1432님 감탄이 절로 나오는 아이 좋아 듣고 싶어요. 하면서 해주셨는데 오늘 이 신곡 라이브로.
0: 네.
1: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정말 아마 들으시면서 아이 좋아 아이 좋아라 하실 것 같은데. 노래 듣다가도 나도 모르게 씩 웃게 되는 그런 노래 린의 아이 좋아 라이브로 띄워드릴게요.
0: 야호.
1: 야호.

0: 이야! 정말 가사 그대로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예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이게 린 씨의 진짜 즐기는 그 모습이 진짜 상대방한테 되게 큰 힘이 되고
1: 그래요?
0: 덩달아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1: 진짜 좋아요.
0: 아니 근데 지난번에 손타라 나왔을 때 린 씨가 트로트 팬들이 귀엽다고 말했는데 제가 오늘도 느끼기에는 린 씨가 더 귀엽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더 귀엽고 아 그냥 문득 들으면서 진짜 왜 그냥 좋아 이게 아니고 막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뭐 이게 좋아. 왜 생겼을까 약간 계속 생각하면서 그냥 그 말투가 귀여운 것 같아요. 아이 좋아. 이거 자체가.
1: 아이 좋아.
0: 그래서 아마 서른도 선생님이 또 이런 거 캐치해가지고 오늘 이번에 또 기가 막힌 가사가 하나 남았대 이러면서 갑자기 또 그랬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아, 작업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1: 저는 서른도 선생님이랑 작업하는 거 진짜 편했어요. 제가 사실 그 녹음 때 비형독감에 네. 걸려있는 상태였거든요.
0: 네네.
1: 근데 되게 엄청 디렉션을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한 세 번 부르고 이렇게 짝입기 같은 네. 거 하셔가지고 딱 땅땅땅땅 만들어주셨어요.
0: 네.
1: 그래서 아니, 되게 좋았어요.
0: 진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본인이 원하는 거를 계속 강요하기보다는 그 부르는 가창자가 편한
1: 맞아요.
0: 뭔가 그걸 끄집어내 주려고
1: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건 엄청 존중이잖아요.
0: 네, 맞아요.
1: 보컬리스트를 네.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캐치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순간에 그런 몰입도 좋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애매하지만 네. 너무 멋있는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진짜 이거는 뭐 도전이라고 하기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평생 되게 그냥 오래 듣고 싶고 오래 갖고 싶은 곡이 될 것 같아요.
1: 저 이 노래 무대

0: 많이 부를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가수는 또 제목 따라간다고 네. 이 노래 많이 부르면 되게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많이 생길 거고 최근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방송을 통해서 린 씨의 약간 좀 인간미 사람 린 누굴까? 또 미우새 방송을 미우새. 통해서
0: 네.
1: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지낸다는 그런 얘기가
0: 아니 하루 중에 화장실에 있는 시간은 한 시간 반 남짓이에요. 뭐 네. 이상한가요? 그게 저는 거기가 편해요.
1: 뭐 자체 리버브도 있고 좋죠.
0: 네,
1: 노래 부르기도.
0: 거기서 연습하기도 네. 너무 좋아요.
1: 화캉스라고 부르나요, 그걸?
0: 맞아. 화장실을 또 시원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겨울엔 따뜻하고 네. 여름엔 왜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차가우니까 네. 거기 앉아 있어요, 저는.
1: 뭐 에어컨도 필요 없죠, 사실.
0: 네. 선풍기 되게 조그만 거 이렇게 네. 갖다 놓고 책 읽고 이러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위생상 사실상 네. 좀 TV 이제 시청자분들께는 좀 송구스럽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부스 형태로 돼 있고 건식이기 때문에 많은 염려 감사하지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서 또 인간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4부에서 트로트 여신 가수 린 씨와 아주 뭐라 그럴까 한번 제대로 이분의 테스트를 시험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하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발라드 여신 OST의 여왕까지 깔끔하게 섭렵하고 이제는 트로트입니다. 그런데 요즘 트로트 여신, 트로트 퀸 자리가 박 터지죠. 많이 치열해요. 그래서 트로트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 손트라에서 인증해 드립니다. 트로트 여신 면허증 발급 시험. 그렇습니다.
2: 음악이 너무 본격적인데?
1: 이야, 본격적입니다. 오? 문제는 총 3개. 이 문제를 모두 통과해야 트로트 여신 면허증이 나옵니다.
2: 어이구.
1: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면허증을 미리 발급해 놓았습니다.
2: 어머,
1: 네, 그렇습니다.
2: 예쁘다.
1: 아주 예쁘게
2: 갖고 싶다. 네,
1: 이것 때문에 우리 PD님께서 어제 잠을 못 잤대요. 이거 디테일을 다 넣느라.
2: 잘한다.
1: 자, 그러니까요. 자, 지금까지 아무도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없어요. 네.
2: 어머나?
1: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2: 아, 그래. 네.
1: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발급되는 손트라 인증 트로트 여신 면허증 첫 발급이 성사되길 바라면서 우리 린 씨 준비됐나요?
2: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도전!
1: 바로 첫 번째 문제

0: 드립니다. 지금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1: 네.
0: 멜로디는 케이팝인데
1: 어.
0: 가사는 트로트예요.
1: 이런? 이게 무슨 일이야?
0: 아 요새 어머. AI가 네. AI가 참 재밌습니다.
1: 그러게요.
0: 이렇게 문제까지 만들어줘요.
1: 세상에 진짜.
0: 가사를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고
1: 네.
0: 멜로디는 케이팝이다 보니까 가사가 잘 안 들어올 수 있지만 네. 그냥 다 무시하고 가사만,
1: 가사만?
0: 집중해서 오케이. 어떤 노래 제목 가수 맞춰주시면
1: 해보자 너무
0: 되겠습니다.
1: 재밌다
0: 이거
1: 재밌다.
0: 생각보다 진짜 재밌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1: 아유 정답
0: 바로 이렇게
1: 네.
0: 자 잠깐만요 이러다가 몇 차례 많은 분들께서 약간씩 틀린 적이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1: 경솔하게
0: 그러니까 약간 뭐 한 가지 듣자마자 웃으셨어요. 우선 확신의 정답을 외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 네. 노래 좀 더 듣자. 이거 좋다.
0: 그러니까요.
1: 참 좋다. 잘한다. AI 잘한다.
0: 아 AI가 잘해요. 자 K-POP 네. 노래의 가사는 트로트입니다. 과연 원곡 제목 가수
1: 네.
0: 뭔가요?
1: 날 버린 남자 하춘화 선생님.
0: 이야 너무 여유롭게 첫 번째
1: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0: 이거 조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약간 몸풀기였고
1: 네.
0: 조금 우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사를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너무 재밌네요. 아유 음악 너무 좋다. 잠깐만.
0: 정답. 이야 이거는 이거는 사실
1: 사늘한 눈가 예 이거 너무 좋은데?
0: 너무 좋아요.
1: 네, 아 너무 좋은데?
0: 아니 이거 너무 근데 빨리 맞추시는데?
1: 아 저는 사실 발라드보다 트로트를 더 좋아하고 자주 듣기 때문에.
0: 네. 아니, 네. 이 정도면 그냥 진짜 신이에요 신 맞아요. 자 그러면 정답을 외쳐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오늘 만약에 첫 번째 문제 틀렸을 때.
1: 네.
0: 첫 번째 문제부터 놓치기 좀 아쉬우니까 네. 하나 더 준비해 놓은 건데
1: 네.
0: 과연 이 문제까지 맞출 수 있을지
1: 네
0: 정답은요?
1: 남진 선생님의 빈잔
0: 이야 진짜 완벽해요
1: 이야 진짜요? 감사합니다
0: 맞아요 정답이 맞았고
1: 네.
0: 이야 손트라 인증 트로트 여신 면허증 발급 시험 일단 예비 문제까지 다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1: 네네.
0: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공식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뭐야?
0: 이번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별 4개 반짜리인데, 트로트 3곡에
1: 네.
0: 전주를 들려드릴 거예요. 예. 네. 근데 3곡 중에 딱 한 곡만 가수가 달라요.
1: 가수가 달라요.
0: 가수가 다른 노래를.
1: 네.
0: 골라주시면
1: 긴장돼.
0: 되겠습니다. 아시잖아요. 트로트 곡들이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1: 맞아요.
0: 많다는 거.
1: 앞에 시작할 때 전주
0: 그러니까.
1: 특히나. 예.
0: 그래서 우리가 전주만 딱 듣고 가수가 다른 한 곡 그 곡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보기 3개 드립니다.
1: 네.
0: 1번이요.
1: 몰라.
0: 자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지 우선 보기는 1번이었고요.
1: 네?
0: 자, 2번 드립니다. 자, 잠깐만요. 아, 그 헤이에서 목소리가 약간 들려가지고.
1: 자, 노래는 알지.
0: 네, 자, 한 2번까지 이제 보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마지막 3번은요. 예.
1: 큰일 났네.
0: 어허.
1: 트로트 여신 하고 싶은데.
0: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 아하 이거 여기 전에 끊었었어야 되는데.
1: 알지.
0: 약간의
1: 와,
0: 힌트를.
1: 근데 1번이 애매하네.
0: 그렇죠.
1: 1번이 어떤 선생님 노래인지가 너무 애매해.
0: 예. 하지만 그 이제.
1: 1번 보기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자, 1번 보기 다시 드립니다. 들려주세요. 정말.
1: 나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0: 뭔가 가슴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가 터질 것 같기도 하는 약간 그런,
1: 가슴이
0: 이런.
1: 터질 것 같아요?
0: 아, 뭐.

0: 뭐가?
1: 알겠다.
0: 어, 자.
1: 아, 나 과연 이거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0: 가수가
1: 다른 노래는
0: 다른 몇 노래. 번일지.
1: 정답!
0: 정답!
1: 3번입니다.
0: 아, 정답 3번 외치셨는데.
1: 어, 아니에요.
0: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1: 맞을,
0: 3번!
1: 맞을 거예요.
0: 맞습니다!
1: 이야. 그쵸, 3번만 태진아 쌤 노래였죠?
0: 네, 그러니까요. 네.
1: 아이, 1, 그럼, 2번은 현철 쌤.
0: 그러니까요. 이야, 네.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심지어 그 제목까지도 가능하실까요?
1: 그 1번은 봉선화 현장 같고요.
0: 아, 네.
1: 2번은 이름표를 붙여내가
0: 그건데.
1: 네, 사랑의 그건, 이름표.
0: 그렇죠. 아. 어. 자, 그럼 3번은
1: 동반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야호.
0: 이렇게 전주만 듣고 세 곡의 제목 가수 다 맞추고 심지어 정답 태진아의 동반자도 알아냈습니다. 야.
1: 신난다. 어,
0: 이미 지금 트로트 여신 면허증은 그냥 거의 손가락에 거의 닿았어요. 닿았는데.
1: 네.
0: 어, 우리 마지막 문제 가기 전에 잠깐 네. 한번 쉬었다 가시죠.
1: 좋아요.
0: 어, 우리 이 노래를 정말
1: 노래
0: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를 또 손틀어서 듣게 되네요. 해를 품은 달 OST죠. 린의 시간을 거슬러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어, 트로트 퀸 이기 전에 또 우리가 또 발라드의 여왕이잖아요.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0: 지금 들으신 분들은 이게 AR인지 그러니까 음원인지 뭔지 조금 구분이 안 되실까봐 다시 한번 린 씨의 시간을 거슬러 라이브라는 말씀 보내드리고 아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아우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제작진분들은 또 시간을 거슬러 2012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드라마도 생각나고 그때 나도 생각나고 아우 아 참 저는 누나 이 딱 이 목소리가 약간 그 섬세한 그 컨트롤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할 정도로
1: 아유,
0: 이게
1: 참나.
0: 이게 그 가슴에 약간 이렇게 이게 앞에 이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긁어요. 계속 근데
1: 태진 씨 목소리도 그래요. 진짜 진심으로.
0: 아 지금 저는 일부러 볼륨 지금 지금 봐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지금
1: 최대한 이거 들으셨네.
0: 아 그래가지고 아 너무 잘 들었다.
1: 좋은
0: 네, 감사드린다.
1: 감사합니다.
0: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잊고 있었던 게 손트라 인증 트로트 여신 면허증 발급 시험 지금 마지막 문제 남겨놓고 있는데
1: 네.
0: 사실 제작진은 어려워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힌트를 많이 줘도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문제가 사실상 필요가 없었어요. 네. 필요 없어졌지만
1: 네.
0: 그래도 한번 이게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거든요.
1: 네.
0: 여기까지 제대로 이 자격증의 주인은 나다라는 걸 증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1: 어려워.
0: 2014년 가수 윤수연 씨의 데뷔곡으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가사 내용을 담은 노래 바로 천태만상이죠. 자, 3분 30초 노래 속에 직업이 무려 67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다음 중 천태만상에 나오지 않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1: 이거 어렵다, 이거.
0: 야, 이거 어렵습니다.
1: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0: 아니.
1: 받아야 되는데, 자격증.
0: 이미 지금 문제 3개 중에서 2개를, 성공하셨기 때문에 이미 받으셨지만.
1: 아, 그래요?
0: 네, 여기서까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번. 계룡산의 부채도사. 2번. 돌 깎는다 석수. 3번. 오일장의 할머니. 4번. 잘 고친다 수리공. 자, 이거
1: 아니야, 이런 BGM 하지 마세요. 진짜 떨리니까. 아니, 이거 어떡하지?
0: 이게 생각보다 저도
1: 네.
0: 우선 이렇게 저도 틀렸거든요.
1: 진짜로?
0: 일단 틀렸는데
1: 네.
0: 이게 이런 게 있었다고 싶을 정도로
1: 네.
0: 그냥 훌훌 막 이렇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1: 네.
0: 근데 오히려 힌트를 드린다면 이건 너무 있을 법한데 아니더라고요.
1: 아 진짜.
0: 너무 있을 법한데.
1: 저는 사실 딱 이게 좀 지금 느낌이 오는 네 보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계룡산의 부채도사는 사실상 기억이 나요.
0: 아 기억이 나요?
1: 돌 깎는다 석수 여기도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0: 자 그럼 3, 네. 4번 중에
1: 3, 4번
0: 오일장의 중에. 할머니 아니면 잘 고친다 수리공.
1: 자, 이거 3, 4번 중인데
0: 그러니까
1: 제가 지금 느낌이 오는 것은 자 정답이요?
0: 네. 잠깐만 외칩니까 바로?
1: 네 그냥
0: 우선 얘기 한번 네. 해보시고
1: 3번 오일장의 할머니.
0: 3번 오일장의 할머니.
1: 왠지
0: 과연 우리 리인 씨
1: 틀렸을 것 같은데.
0: 철회할 바꿀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1: 아니 사람이 한번 딱 했으면은
0: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이게 때로는 이게 함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일 수도 있고 한번 더 드릴게요. 이게 함정일 수도 있어요.
1: 그 이거 정도야?
0: 제작진의 함정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있을 법한데 없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면서 한번 맞춰보시죠.
1: 잘 봐요. 수리공 잘 고친다 수리공 이거는 약간 가사 쓰는 사람으로
0: 네.
1: 이거 되게 신명나는 이 플로우거든요.
0: 맞아요. 그렇긴 한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작가진이 이런 거에 귀신입니다.
1: 그래?
0: 진짜 이런 걸 정말 잘 써요.
1: 하지 마.
0: 그러니까 저는 전에 어떤 문제 중에서 보기 다섯 개가 있는데 네 개는 만들어낸 거였는데 밥 먹고 보기만 만들어서 그런지 자, 3, 4번.

0: 중에
1: 뭘까?
0: 마지막 기회.
1: 야, 나는 지금
0: 외쳐주세요.
1: 저는 초지일관 하겠습니다.
0: 초지일관
1: 3번
0: 오일장의 할머니.
1: 제작진들 표정
0: 과연
1: 안 좋은 것 같은데.
0: 정답
1: 틀렸구나.
0: 우선 우리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더위에 지친 작업 편.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4: 키 성장에 날뛸 타임.
5: 키가 크고 싶다면
6: 키 성장에 날뛸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장르 불문 감동 보컬 린 씨와 함께 했습니다.
2: 네.
1: 아, 우리 4부에는 트로트 여신 면허증 발급 시험 마지막 문제 드렸었죠. 천태만상의 가사에 나오지 않는 직업. 3번, 4번, 5일장의 할머니 잘 고친다 수리공 중에 고민하시다가 3번, 5일장의 할머니. 정답이 맞을까요? 아쉽게 4번 잘 고친다 수리공.
2: 아니 수리공이 너, 잘 고치지.
1: 그러니까요. 저도 솔직히 똑같이
2: 3번 했어요?
1: 오늘 3번을 생각하고 잘 고친다 수리공은 절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뭔가 가사에 이거 비슷한 게 있죠. 맞죠? 그래서 제가
2: 그런 것 같아.
1: 뭐, 잘 고친다 수리공 막 이러면서 분명히 있었을
2: 거 같아. 줄 알았어.
1: 각설이었어요. 근데 아쉽게 정답 확인 컷을 한번 들어본다고 합니다. 주세요. 얼얼러리오에서 끝났네요.
2: 진짜 윤수연은 다 알았을 거 아니야.
1: 아, 당연하죠.
2: 윤수연이 지금 트로트 여신이네.
1: 아, 윤수연 씨는 이거를 중국어로 부르는 것도 저도 들어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아, 하지만 진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뭐 예비 문제까지 그리고 또 제목 가사까지 다 맞추면서 오늘 정말 이 자격증 당연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우와.
1: 오늘 린 씨 최초 발급되는 트로트 여신 면허증 발급 시험 자격증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 그거 있잖아요. 원래 운전면허증도 70점 이상 발급돼요.
2: 맞아요.
1: 아, 충분히
2: 감사해요.
1: 그 자격 충분히 얻으셨고 이뤄내셨고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좀 신나게 달려 보았는데 아이 좋아. 그리고 또 트로트 콘서트 지금 열심히 활동 중인데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 네. 손트라 청취자 여러분 또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2: 늘 건강하시고.

0: 예, 네, 유의하십시오. 모든, 예, 건강을.
1: 아니,
0: 또,
1: 사실,
0: 네.
1: 이번에 또 이제 트로트곡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참 그렇잖아요.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생각하고, 보일 때만, 이것만 보인다 생각하시지만, 사실, 린 씨가 지금,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무대에서 뭐 발라드도 많이 부르고 있고, 막, 저번에 그, 비긴 어게인인가요?
0: 맞아요.
1: 거기서도 나오고 있고, 막, 다 부르고 있어요, 장르 불문.
0: 네, 그게 저에게 너무 기쁨이 되고 있어요. 네. 여러 장르를. 네, 하고 있다는 게.
1: 그래도 또 연말에, 이번에 뭐 트로트 콘서트지만 또 연말에 혹시 올해 또 계획하고 있는.
0: 네, 올해
1: 있는...
0: 발라드 앨범, 네, EP 낼 거예요.
1: 와!
0: 계획하고 있고, 가을에는 늘 발라드 콘서트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우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제 공연에,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여러분 6월 27일 토요일 저녁 6시 2대 삼성홀에서 열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0: 감사합니다.
1: 콘서트 초대권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손들어서
0: 언제든 그날을, 불러만 주세요. 태진이도 있고 우리 사랑스러운 제작진분들도 있고 이런 거 만들어주는
1: 그러니까요.
0: 오늘 감사해요.
1: 끝곡으로 린과 손태진이 부르는 이별 준비해 주셨네요.
0: 좋은 노래지.
1: 다음에는 보기를 더 많이 준비를 해놓을게요.
0: 좋습니다.
1: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0: 안녕.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0: 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표준 FM 상반기 개편 국가대표급 라인업. 평일 오전 11시 5분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 매일 오후 12시 아니고요 매일 오후 2시 20분에 찾아옵니다. 평일 오후 6시 5분 퇴근길을 책임질 새로운 시사 전력 MBC 조승원 기자의 뉴스 하이킥. 토요일 아침 6시 5분 대한민국 스타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물음표. 그리고 믿고 듣는 레전드의 귀환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까지.
1: 이 정도면 계속 우승하겠는데.
2: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3: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2: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2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처음으로 한국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두 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은 22척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해당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 중 한국인은 없고 목적지도 한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18시간의 협의 끝에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팀은 현지시간 21일 스위스 루체른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직접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핵과 제재 해제 문제를 다룰 고위급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위급 위원회는 본 협상 기간인 60일 이내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즉시 추가적인 기술 협상에 착수하게 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중재국을 포함하는 충돌 방지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시 투표소 현장을 관리했던 실무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3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오늘 불러 조사합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지역 투표소 2

0: 곳곳에서 용지 배부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 당일 상황과 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참가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빠져나간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이동 금융감독연수원에 출근하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인지 즉시 외부의 첫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면서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보안 진단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차 종합특검 조사의 세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오늘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의혹이나 의심, 부족한 게 있다면 충분히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12.3 내란 이후 국정원이 미국 CIA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앞서 지난달 22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 특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서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와 동일하게 킬로와트시당 플러스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까지, 제주도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권과 경남권에 최대 40mm, 제주도에 최대 80mm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정진의 두시 만세.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칼갈이 박준영입니다.
0: 안녕하세요. 지니지니 영진이 박영진입니다.
1: 어제나 이제 일본이 축구하는 걸 보셨습니까? 튀니지랑 붙었는데 시작하자마자 4분 만에 툭툭툭하더니 선제골을 넣고요.
0: 그 보니까 전반에만 3골, 후반에도 한 골을 더 넣어서 4-0으로 역대 아시아 국가 월드컵 한 경기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뭐 골을 잘못 골을 줄 곳이 뭐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플레이가
1: 축구를
0: 괜찮았어요.
1: 잘하더라고요.
0: 예.
1: 에휴,
0: 뭐.
1: 아, 뭐 우리도 잘 될 겁니다.
0: 우리도 뭐 이제 목요일이죠. 남아공전 있습니다. 예.
1: 목요일이 그날입니다. 남아공전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0: 아유, 뭐
1: 저희 두시만세 마지막 생방이 뭐, 준비되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0: 공교롭게도 또 저기, 예, 예.
1: 에휴, 주말에 텃밭에 가봤습니까?
0: 어? 예.
1: 주말 사이에 비 많이 왔거든요.
0: 네네.
1: 예. 밭고랑을 잘 쳐줬습니까?
0: 저는 이제, 비가 와서 못 갔지만 오늘 잠깐 들렸는데 이제 또 토마토 심어놓은 게 좀 빨갛게
1: 근데 약간
0: 익었어요.
1: 가물어서 비 올 때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1: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0: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1: 근데 제주 산지는 또 많이

0: 보면 또 200ml 넘게 왔다고 하고 중부지방도 100ml 넘게 온 곳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또 피해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건데.
1: 예.
0: 자,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홍삼을 잡아라 주제는 주말에 있었던 일. 여러분이 주말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 내일 안 물어보나요? 내일을 물어보려면 다음 주에 주말을 물어봐야 되는데.
1: 예, 네.
0: 아, 아쉽네요.
1: 네, 뭐 그렇게
0: 마지막이에요. 많이들 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1: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 이런 경우 있었겠죠. 저는요, 주말에요, 채습기를 사러 갔었는데요. 아이, 근데 물건이 없어서 다음 주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유, 어째 뭐 다들 이렇게 부지런들 하셔.
2: 아유, 저는 바다 낚시 가기로 했는데 강풍 때문에 취소되고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거의 반년 만에 가기로 했는데 우울했어요.
1: 이런 경우도 있겠죠.
3: 네, 저희 사위가 삼계탕집을 하는데 거기 일 도와주러 갔다 왔습니다. 여름엔 일손이 꽤 딸리거든요. 일당을 받아보니 여름엔 꽤 쏠쏠합니다. 흥동동 여러분이 주말에 한 일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일단 소개되신 분 중에 다섯 분께 바다 클리너 드리고요. 행운의 주인공분께는 23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쏴드립니다. 자,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니까요. 마구마구 보내주셔요.
0: 네, 6월 22일 월요일 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박주희예요.
1: 자기야.

0: 뺨뺨뺨. 주말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1: 네. 아. 박지혜 씨는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0: 아, 그냥 김지혜 씨랑 놀았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제가.
1: 일상이죠.
0: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 어떤 생각이요? 아,
0: 내가 김지혜 씨랑.
1: 네.
0: 너무 많이 놀아주는 게 아닌가.
1: 놀아주는 거라니요. 놀아주다니, 그냥 같이 대화하고.
0: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꽤 괜찮은 남편이다.
1: 아, 또.
0: 그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1: 아, 예. 본인의 또 공차.
0: 자신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어,
1: 난 역시 대단한 남편이다.
0: 역시 난 대단하다. 결론의 끝은, 역시 난 대단하다.
1: 나는 대단하다.
0: 이 정도면 과분하다. 아, 대단하다.
1: 난 진짜 예. 좋은 남편이다.
0: 그렇지. 예. 그런 마인드로 함께 하시면.
1: 예. 아,
0: 별로 이렇게 힘들 게 없습니다.
1: 스스로 예. 좋네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뭐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같이 대화도 하고 하면
0: 괜찮습니다.
1: 좋죠. 예. 예.
0: 박영희 씨는 뭐예요?
1: 저는 저희 처남이 결혼을 했어요.
0: 어, 아, 맞다, 나 그 봤다.
1: 네, 토요일에.
0: 이상훈 씨가 사회를 아, 봤던데.
1: 상훈 네. 씨가 또 고맙게도 와서 네, 또 사회도 네. 봐주고 하셔가지고.
0: 네.
1: 아, 처남 결혼이 있어서 주말에 이제 또. 오랜만에
0: 갔어요?
1: 우리 처가 이렇게 식구들 모여서.
0: 어디서 했어요?
1: 어, 저기. 어, 강남 그 신사역?
0: 아, 서울에서 했어요? 왜 안 불렀어요, 나?
1: 예?
0: 아, 그 정도로 친하지 않군요.
1: 아니, 저는 친한데, 제 처남이랑 안 친하잖아요. 제 처남이랑 안 친하잖아요. 제, 예.
0: 처남까지는 좀 힘들, 아, 그러네요.
1: 예, 예. 좀 어쩐지. 저희는 좀 정적인 걸 좋아하는 아, 가풍이 있어서요. 아, 좀 조용하고 이런 가풍입니다.
0: 어쨌든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라고 예. 여쭤봤는데, 박현진 님이
1: AI한테 받은 번호로 복권을 샀어요.
0: 이럴 수도 있어요. AI가 예. 알려줘요.
1: 알려주죠. 1등 되면 출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 회사고요. 번호 두 개 맞았어요.
0: 아니, 그걸 AI가 어떻게 알아?
1: 아니, 이게 그냥 알려주는 거죠.
0: AI가 거짓말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 AI 다 믿으면 안 돼요. 아니, 말도 그렇죠. 안 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1: 많이 하죠. 많이 해요.
0: 그래서 내가, 아, 약간 어떤, 세계, 뭐. 무슨 예전에 만화 보면은 심술대회 이런 거 있어요. 이정문 화백이 그린 그림 중에 너는 심술구단 그래가지고 뭐 누구한테 심술을 막 부리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무슨 만약 뻥 대회가 있으면 AI가 거의 탑급이에요.
1: 아니 근데 저는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조그만한 조그만한 어디 문의가 들어왔어요.
0: 문의?
1: 예, 네, 광고 문의가 들어왔어요. 거기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소속사도 없고 회사도 없고 개인으로 지금 움직이니까 저야 어떤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출연료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AI한테 물어봤죠.
0: 나의
1: 개그맨 박영진이라는 사람이 요런 요런 이제 뭐가 들어왔는데
0: 얼마를 받았습니까?
1: 3개월 정도 여기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좋아 했더니 이 친구가 딱 박영진 정도의 개그맨이라면 1억 5천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이 정신 나간 AI가 근데 순수하게 나도 그걸 믿고 아 그건 되나? 그게 되나? 아니 참 저도 어이없어가지고 근데 고맙긴 하더라고 고맙긴 한데
0: 요즘 아, 잘 모르시는구나
1: AI가
0: 이게
1: 성사가 안 됐어요.
0: 이게 이 방송가 쪽에 특히
1: 아, 나 AI 진짜
0: 이 방송가 쪽의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1: 안 좋아요.
0: 어느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방송가 쪽은 특히 그렇게 좋지 않아요.
1: 그래 제가 회사가 없으니까 이거를 좀 어디에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AI한테 물었더니
0: 지금 멕시코에 가 있는 어떤 아, 뭐 중계팀은 예. 그것도 없대요. 힘들대 지금.
1: 아, 힘들어요.
0: 아, 그렇대요. 예, 예. 거기도 아, 지금.
1: 다시 한 번 더 그 광고 주변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0: 힘듭니다.
1: 예, 예. 예. AI 너무 믿지 마세요.
0: 나 물어봐야겠다. 박준영 정도 물어봐야 돼.
1: 아, 그거 믿지 마세요. 네?
0: 야, 1억 기분이라도 좋잖아. 1억 5천 아니, 부르세요.
1: 아니, 성사가 안 된다니까, 네? 성사가.
0: 1억 5천 부르면 야. 그분이 전화번호 지울 수도 있어요.
1: 아, 얼마나 그 사람이 날 정신없게 생각했을까.
0: 자, 2시 반세 1, 2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정신없이 소개합니다. 네. 빅조싱크.
1: 저축은행 중앙회.
0: 청원아이스.
1: IS 동서.
0: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
1: 베이펙.
0: 성원에드피아.
1: 웰템.
0: 롯데렌탈.
1: 도드람 한돈.
0: KB국민은행.
1: 삼성증권.
0: 브람 쌈마의자.
2: 감사합니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0: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반세스 드리는 선물입니다.
2: 와, 역시 국내 생산이야.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적 귀.
1: 자,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3: 저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실 기장 박영진입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변기 의자.
1: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물걸레 신내 옥장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다 클리너.
3: Yeah, Roger that, Roger that. 탈모, 탈모 비상, 탈모 비상, 탈모 케어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 토닉.
1: 아, 토마스, 널 항상 여기에 모아두렴. 토마스 프레스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기.
3: Yeah. 오늘의 목적지는 대전 선화동.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최고의 권고 텐디 컬렉션 미션에서 구두 상품권.
3: 비행 실력이 아주 굿굿굿. 판촉물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1: 깨끗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처리해라. 갈갈이 박지중의 싱크피어에서 음식물 본세 처리.
3: 자, 오늘 기내 선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부모님께 너무나 좋습니다. 굿즈 판촉물 고려 기프트에서 녹경 홍삼 선물 세트.
1: 내가 잡을 거야. 급발진 잡는 지네즈에서 삼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샵8001번으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당신은 홍삼을 마시게 될 것이다.
1: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홍삼을 저비용 고효율 본격 횡재 코너
0: 홍삼을 잡아라. 자, 홍삼을 잡아라. 오늘의 선물은 바로
1: 오늘 주제는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0: 네,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6788님.
1: 손자가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달리기 계주 대표로 뛰었습니다.
0: 아유, 대단하시네.
1: 줄다리기, 풍선 터뜨리기 다 참여했네요.
0: 재밌었겠는데요?
1: 그 손자 기 안 죽이려고 진짜 기를 쓰고 했어요. 아, 우리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주를 위해서 개주도 하시고 줄다리기도 하시고 요즘 딱 보호자분들 다 이렇게 같이 하시네요.
0: 손주도 또 얼마나 또 자랑스러워했겠어요.
1: 네.
0: 잘하셨습니다. 좋은 추억이에요.
1: 네.
0: 2587님.
1: 우리 가족은 전기차를 새로 뽑아서 시승한다고 시내 한 바퀴 싹 돌고 왔어요. 어머나 축하드립니다. 새차 나온 날 새차 뽑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러니까 그것도 전기차 이렇게 타면 신통방통해요.
1: 조용하더만요. 엄청 조용해요. 그게
0: 소리가 1도 안 날 수 있어요.
1: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0: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일부러 소음 소리를 넣어놓은 자도 있어요.
1: 아? 너무 소리가 없어서?
0: 소리가 없으니까 이게 시동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감각이, 알 수가 없으니까.
1: 감각이 그게 하니까.
0: 그래서 이게 엑셀을 누르면 더 붕 소리도 나고 그렇게 그런 차도 있어요. 야.
1: 이제 ATM기가 저희가 이제 돈 뽑을 때 그 소리도 그 녹음된 소리잖아요. 저도 한 3만 원 뽑는데 왜 그렇게 옆 뒤에서 들으면 한 500만 원 뽑는 소리 나와요? 한 3만 원 뽑는데.
0: 그래서 녹음된 소리구나. 예. 몰랐어요.
1: 녹음된 소리. 녹음된 소리. 기분 좋으라고.
0: 나는 그 통 안에 있는 소리를 센 다음에 세상 주는 줄 알았어. 아니군요.
1: 여기 녹음된 소리고요. 예.
0: 7075님.
1: 어제 우리 시골집에서 족구회 모임을 했어요.
0: 야, 엄청 재밌었겠다, 족구회.
1: 예. 파크 골프와 윷놀이를 하면서 아주 재미나게 지냈죠. 천안 더 독립기념관 근처요.
0: 그럼 목천아이씨 있는 데네.
1: 아,

0: 바로 끝내고 배드민턴장 고고고 가가지고 10분 만에 고홈했습니다. 왜냐? 랠리 중에 종아리에서 뻑 소리가 났어요.
1: 어휴, 어떻게.
0: 일요일 아침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을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검사했네요. 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서 하루 종일 얼음 찜질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또 회사입니다.
1: 이게 뭉쳐있던 근육이 늘어나면서 살짝 뻑 약간 이렇게
0: 근육이 약간
1: 파열 비슷하게 약간 늘어지면서
0: 아파요. 예.
1: 어떻게
0: 자,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1: 그래도 전문 선수가 아니니까 또 이렇게 또 좀 많이 쉬시면 또 붓긴 할 건데
0: 여러분들 운동하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 꼭 하셔야 돼요.
1: 맞습니다. 이게 다 기분 좋으려고 운동하는 건데 몸 안 풀고 했다가 부상 당하면 뭐 누구 탓을 할 겁니까? 조은영님
0: 주말에 버터런 했어요. 숨 쉬는 운동밖에 안 했는데요. 뛰면서 버터를 만들어서 빵에 발라 먹는 게 인기라고 친구가 해보자고 해서 뛰었는데 뛰는 칼로리보다 몇 배로 버터에 빵 발라 먹고 마트 들려가지고 블루베리 잼에 식빵 커다란 거 한 개 다 먹었어요.
1: 오, 저랑 비슷하게 드시네요. 예.
0: 이게 뭐예요?
1: 버터런이라고 버터런? 인기가 있는 거예요?
0: 버터런?
1: 생크림을 들고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0: 뛰어요 이거를? 진짜 뛰어?
1: 이게 뭐야?
0: 뛰면서 발라요?
1: 뛰면 버터가 생겨요.
0: 아,
1: 이게 뭐야?
0: 아, 우유라 그 생크림 그거 넣어가지고 굳게 만드는 거죠. 뛰면서 그러니까 섞는 거죠. 저 막 섞이잖아 이렇게.
1: 그래서?
0: 머랭 치듯이. 그러면 그래. 이제 뛰면서 이제 버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1: 왜 그렇게 먹어?
0: 그러니까 뛰라고.
1: 사서 먹어.
0: 아니, 그냥 뭐 명분 없이 뛰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흔들어서 이렇게 섞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1: 예. 하여튼, 이렇게 보면 제일 맛있는 거는 식빵 구워가지고 버터를 듬뿍 발라가지고.
0: 아니, 근데.
1: 두껍게. 그 다음에 딸기잼. 딸기잼은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다니까. 그거는 한 어느 정도 적당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계란을. 하나를 올리면 단백질까지 먹는 거지.
0: 아, 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기시감이 드나 했더니 얼마 전에 얘기를 한번 나눴는데 그때 비슷하게 또 식빵 얘기 나와서 박주희 씨가
1: 그렇습니다.
0: 그때도 식빵을 좀 두껍게 먹어야 된다.
1: 믿기 이렇게.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식빵을 토스터기에 구우면 뜨겁지 않습니까? 그게 식빵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식어요. 그 식빵이 딱 나오자마자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0: 그때 바다를
1: 아니 만약 바다를 안 먹을 거면 땅콩버터 이걸 진짜 한 숟갈 두껍게 그걸 두껍게 발라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열에 땅콩버터가
0: 녹아
1: 녹으면서 완전히 이렇게 촉촉하게 딱 붙어 원래 땅콩버터 어때? 먹으면은 텁텁하잖아 텁텁해서 싫잖아
0: 퍽퍽하잖아요
1: 텁텁해서 싫은데 그 뜨거운 열기에 땅콩버터가 녹으면서 안 텁텁해 그러면 그걸 딱 한 입 먹으면 크리미하면서 와 땅콩버터가 이렇게 맛있어? 그럼 숨어있던 단맛이 나와. 거기엔 잼을 바르면 더 맛있지만 안 바르는 것도
0: 괜찮다. 나쁘시다.
1: 아, 역시
0: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1: 음악이
0: 예.
1: 꼭 음악을 들어야겠어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저희가 이제 목요일이 마지막 생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2시만 새 마지막 월요일인데 아 어쨌든
0: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1: 우연히의 예. 우연히라도 듣겠습니다.
0: 예.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딸 낳고?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2: 들으러 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호적등본, 등록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1: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 홍성을 줘라. 오늘은요, 여러분들을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3: 예.
1: 자, 계속 만나볼게요.
3: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주말에 0066님?
1: 충북에서 새벽밥을 먹고 한강 크로스 챌린지 수영대에 참가 신청해서 갔는데, 그 잠실 한강 수중보에 도착하니까 팔당댐 방류로 취소되었다고 통보받아가지고, 다시 충청도로 터덜터덜 귀가했어요.
3: 예. 그 수영대회가 있었구나. 한강을 건너는 걸로. 네. 그런데 그때 비가 와서 팔당댐을 방류했구나. 위에 비가 왔으니까.
1: 아, 그러면 좀
3: 그게 물이 많아지니까 위험하다. 네. 그래서 취소됐구나.
1: 예. 크로스하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죠. 아, 예.
3: 또 그런 일들이 또 있네요. 이게 팔당댐에 영향을 받네요.
1: 안전을 위한 거니까요. 예.
3: 그래서 터덜터덜 충북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충북으로.
1: 고생하셨습니다. 예.
3: 고생하셨습니다. 7946님.
4: 주말에 포장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도와주시는 분이 외국 분이었는데 책꽂이에 책을 거꾸로 꽂아놓고 가셔가지고 그거 다시 정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예. 아무래도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글을 이제 우리 한글을 잘 모르시니까.
3: 충분히 이해됩니다.
1: 네.
3: 전부 다 거꾸로 꽂아놨나 보다, 그럼.
1: 아니,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책을 딱 꽂고, 바로 꽂아놨다가, 읽은 거를 또 거꾸로 꽂아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읽은 거, 읽은 책을.
3: 오, 방법이네, 그것도. 네. 네. 그냥 한 방에 다 거꾸로 다시 하지 말고, 바로 세우지 말고, 두세요. 그러다가 또 뭐가 거꾸로 되어 있나 찾으면서 슬슬.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1: 책꽂이 전체를 다 뒤집는 건 아니에요. 책꽂이를. 야, 예, 고생하셨습니다.
3: 아, 요즘은 책꽂이란 말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1744님.
5: 어제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 중에 저희 남편은 울었어요. 두시만세 이제 못 듣겠다면서 울었어요.
3: 아이고.
5: 그래, 지금 두시만세를 이제 못 듣겠다.

0: 아고 하셔서 울었다는데, 그러니까 못 들으셔서 우는 거예요? 아니면, 아, 이제 못 듣겠네, 그.
1: 아니, 지금 여기 지금 문자를 좀 간편하게 보내서 그런 건데, 네. 저기, 그래서 이병훈 화이팅 해달래. 그래서.
0: 아, 또 뒤에 말이.
1: 1744님, 아. 이병훈 화이팅!
0: 남편분 네. 성함이에요? 아이고, 화이팅입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489님.
0: 주말에 속상한 일이 있어 남편하고 술 한잔하고 술에 취해 노래 부르면서 지냈어요.
1: 에휴, 모르겠어. 속상했어.
0: 속상할 때는. 음주 가무죠.
1: 그렇지.
0: 예,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음주 가무예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1: 7678님.
0: 여자친구 아버지랑 여자친구의 언니랑 커피 마셨습니다.
1: 거의 처가댁 식구들과 커피를 마신 거네.
0: 오. 아니면 같이 여자친구 가족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 주말을 보내신 거네요. 서로서로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지내는 모양이네요.
1: 예, 이제, 예, 이제 소개시켜줄 정도면 이제 교제를 충분히 하고 있고.
0: 뭐 뭔가 어느 그렇다. 정도 전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1: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놓고 인생을 살다 보면 연결이 안 된 분들도 있어요.
0: 아, 근데 갑자기 또 그래서 여기까지 또.
1: 아, 진짜 있어요. 제가 아니, 또 맞, 살면서
0: 있겠죠,
1: 그 집 가서 네. 인사를 했지만 그게 또 연결이 또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한때의 추억으로.
0: 굳이 7678님 이제 잘 만나서 마지막에
1: 그런 분이 많아요 지금.
0: 아니 많이 계셔도 예, 예, 또 안 그런 분도 많이 계시죠.
1: 아니 그 성공하신 예. 연결된 분들도 예. 있고 그게 뭐 성공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건 그냥 연결이 그냥 되고 인연이, 안 되고에 대한 문제일 그쵸, 뿐이야.
0: 인연이 그래서, 되냐 안 되냐.
1: 그렇지. 예. 그래서 그냥 그랬던 분도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추억으로. 아니, 지금도 보면 저도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0: 네? 여기는 진행형이잖아요.
1: 그때 이제 갔던 그런 음식점이나 예. 아니면 카페나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잘 있나 이런 생각도
0: 예.
1: 들고
0: 어쨌든 뭐 여자친구 아버지랑 언니랑 커피 마시고 마지막에 눈웃음까지 보내주셨으니까 예, 뭐 좋으신 것 같아요 본인도. 예.
1: 네.
0: 예, 잘 다녀오셨어요.
1: 그렇죠.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7678님?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자친구의 아버지랑 여자친구의 언니랑 예. 커피 받으시면 홍삼 선물 세트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홍삼을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0: 아, 끊으셨네. 아버지 바빠요. 바빠요 지금 바빠.
1: 네, 옆구리를 눌렀네요. 네,
0: 살짝 돌렸어요.
1: 전화기. 라디오는 듣고 있지만 말하기는 힘들었어.
0: 예예. 예.
1: 얼마나 힘들겠어요. 홍삼은 받고 싶지만 전화를 받을 수는 없고.
0: 그 사정 압니다.
1: 예. 충분히 이해하고
0: 목소리까지 이제 나오기엔 좀 그렇습니다.
1: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부된 홍삼은 김지혜 씨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런 거
1: 마지막인데 하나 주면 안 됩니다.
0: 안, 안 됩니다.
1: 예. 안 돼요?
0: 참여를 하셔야 돼요. 주말에 뭐 하셨는지 김지혜 씨가 문자 좀 보내주셔야 돼요.
1: 안타깝습니다. 예. 뭐 하나라도 예. 예. 이분 드립시다. 이분 우리 2시 만세 듣다가 더 이상 들 수 없다. 아.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1744님 전화 연결해서 받으시면 남편에게 홍삼을
0: 아, 가족들이랑 식사
1: 중에
0: 갑자기 우셨어요.
1: 홍삼을!
0: 예.
1: 홍삼을 받으세요! 아,
0: 홍삼이에요.
1: 여보세요?
0: 2시 만세입니다.
1: 2시 만세입니다!
0: 2시 만세요!
1: 예! 2시 만세요! 2시 만세! 아, 새싹! 문자 처음 보낸 분이에요, 심지어.
0: 예.
1: 야
0: 이제 뭐.
2: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2: 전 의정부에 사는 쌍둥이 엄마, 윤희네라고 합니다.
1: 예, 쌍둥이 엄마와 함께 합니다. 쌍둥이 엄마.
0: 쌍둥이네.
1: 예. 그 남편 이름이 이병훈 씨 아니겠습니까?
2: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병훈 화이팅 했는데 네. 들으셨어요? 이병훈 화이팅?
2: 네, 네, 들었어요.
1: 근데 이병훈 씨가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까?
2: 네,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1: 아하.
2: 근데 야. 일하면서 듣는.
0: 아, 들을 수 있군요.
1: 아, 그러니까 이병훈 씨는 지금 집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2: 네네.
1: 그러니까 이병훈 씨는 일하러 갔고
0: 일터에서 들으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그 어저께 울었어요?
0: 일요일에.
2: 네, 아 토요일에 울었어요.
1: 토요일에, 아, 토요일에 울었어요.
0: 주말에.
1: 자, 요거 진짜 한번 물어봅니다. 진짜로 이병훈 씨가 울었습니까?
2: 네, 진짜로 울었어요.
1: 아니요. 눈물을 흘리면서?
2: 이게 눈이 빨개지면서
1: 어머.
2: 눈물이 고여가지고.
1: 아이고. 자, 뭐라고 하면서 울었는지 좀 그때 네.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2: 2시만세 이번 주 다음 주까지다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눈물이 막 났대요.
1: 오.
2: 그래서 이제는 못 듣겠다고. 두 분 정말 좋아하거든요.
0: 아.
2: 그래서 목소리 들을 때마다 슬프다고 저한테

0: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가족들 식사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1: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본인의 슬픔을.
2: 아니 근데
1: 너무 슬프다고
0: 원래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2: 아 패밀리데이군요 그날이. 아.
0: 네.
2: 아니 저기 제 아내도 아직 안 울었거든요.
1: 김지혜 씨는 웃었습니다.
2: 제 아내가 아직 안 울었는데.
1: 하물며 김지혜 씨는 웃었다고요.
2: 아 이병훈 님이 진짜 너무 감사드리네요.
1: 우리 이병훈 님이. 아니 그래서 그때 그 아내는 그러면 어떻게 위로를 해줬습니까?
0: 아 저는 왠지 다시 오실 거다. 돌아오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것 같다 남편도.
2: 남편분을 두기 위로를 해주셨네.
1: 지금 혹시 이병훈 씨가 미니 하시나요?
0: 미니요? 네. 미니, 네, 맞아요.
1: 오, 지금 MBC 맞네. 이병훈 님이, 접니다. 이병훈 씨, 저예요. 야, 이분 본인으로 듣네.
2: 본인 등판입니다.
1: 아니,
2: 지금 정말 죄송한데.
0: 네.
2: 저희가 이병훈 씨랑 지금 통화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1: 저기, 자, 아내는 그냥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자, 이병훈 네네. 씨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병훈 씨.
2: 예.
1: 너무 궁금합니다.
2: 아, 토요일이면, 지금, 아마, 그때 저거 내가 했을 거예요. 우리 임지문 쌤이랑 해서. 제 인생.
0: 네, 맞아요.
2: 제 인생.
1: 박영진의 노래 열곡이 나갔구나.
2: 또 그날 또, 저희 목소리를 들으셨군요.
1: 자, 전화 걸렸어요. 여보세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1: 이병훈 씨? 예,
2: 무슨 일입니까?
1: 윤희래님, 저 남편 맞습니까?
0: 네, 맞아요.
1: 두 분이 갑자기 남편과 아내가
2: 찾았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두 분이. 유리네.
1: 자, 그러면
2: 남편, 아내.
1: 지금 두 분이 그래도 그냥 말만 맞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동시에 맞춰서 맞으면 예. 선물을, 홍삼을 두 개를.
2: 아, 두 개가요?
1: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틀리면 그냥 아내만 하나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0: 네.
3: 네.
1: 예, 자, 윤희래 씨와 이병훈 씨의 첫 키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하실 때. 첫 키스 장소는 어디예요? 자, 하나, 둘, 셋.
0: 찜질방.
2: 이병훈 씨?
3: 네, 찜질방 맞아요.
1: 아, 이병훈 씨!
2: 그 맞는 거는 본인.
1: 이병훈 씨!
2: 땡.
1: 자, 이게 뭐야, 이병훈 씨. 네.
2: 아, 이 땡입니다. 이거 맞아요 하면 어떡합니까?
1: 기억이 안 났어요?
3: 아니, 지금 전화 갑자기 오셔갖고 연결한다 그러셔가지고.
2: 아니, 예, 그거는 그거고. 그거 첫 키스 장소.
3: 너무 당황해가지고.
2: 지금, 아무리 당황해도 그렇지, 첫 키스 장소를 지금.
1: 자, 그러면, 저기,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2: 한 번 더 가요.
1: 한 번 더?
2: 자, 홍삼 두 개 받을 수 있어요.
1: 할 수 있겠죠?
2: 자.
0: 네.
2: 자, 병훈 씨, 정신 차리세요.
1: 이병훈 씨.
3: 지금 정신 하나도 없는데요. 네,
1: 이병훈 씨, 혹시, 남동생 예. 있어요? 형이나?
3: 아니요, 누나 있어요.
1: 누나 있어요?
2: 네.
1: 자,
2: 예.
1: 문제 드립니다.
2: 뭐야.
1: 이병훈 씨의 누나 이름은 하나, 둘, 셋.
0: 이현정.
1: 저기요.
2: 이병훈 씨. 경훈이 형. 경훈.
1: 이 사람 지금.
2: 일단 정답. 경훈이 형은 아내 말을 잘 듣으시네요. 예. 아무튼 그 우리 경훈님.
3: 네네.
2: 아, 토요일에 그렇지 식사하시다가 그러고 또 식사하시다가 우셨어요.
1: 울었어요?
3: 아, 제가 원래 그 클로스트 노래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1: 카펜터스.
3: 예. 그거는 이제
1: 클로스트.
3: 그리고 영진이 형이에요, 제가 동생이거든요.
2: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예. 아우님.
1: 그래서.
3: 그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1: 클로스트를 딱 들으면
2: 카펜터스.
3: 예.
2: 제가
3: 또 마지막 노래 또 그런 걸 선택하셔가지고.
2: 가까이 있고 싶어서. 내 두중이 분들에 가까이 있고 싶어서.
3: 예.
1: 아, 그래가지고 그 눈물이 났던 거예요?
3: 제가 그랬고, 예, 눈물이 원래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예.
1: 아이고야.
3: 지금 너무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라디오에 제 이름 나오고, 와이프가 전화통화가 돼가지고.
2: 다 공개됐고요.
1: 죄송한데,
2: 두만 바라기로.
1: 혹시 저기 다른 라디오 듣다가도 우신 적이 있습니까?
3: 다른 라디오는 잘 못 들어요. 네. 두심한테만 제가 지금 한 11년째 듣고 있거든요.
1: 아유, 야, 대단하네. 그래서 정말 많이 사랑해주신 분이네.
2: 감사합니다.
3: 그동안 사연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한 번도 안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셨고.
2: 아, 또 많이 보내주셨구나.
1: 사연을 보냈는데 네. 한 번도 안 됐대.
2: 아유. 어떻게.
3: 와이프는 됐어요, 한 번.
2: 아, 됐었어요?
3: 예.
2: 그래도 저희 이제 두심한세.
3: 예.
2: 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월요일이잖아요. 우리 저기 박준영 씨나 혹시 저한테 뭐 해주실 얘기가
1: 이게 있어요? 아마 이제 끝날 때까지 네. 통화 연결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화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2: 해주세요, 우리 병훈님.
3: 예. 제가 두 형님들 너무

0: 좋아해가지고 어제부터 개콘을 다시 봤거든요. 이제 볼 수 있는 데 거기밖에 없을 것
1: 그러네.
0: 같아가지고
1: 네. 라디오 없으니까 개콘 좋다.
0: 네, 아무튼 네. MBC 라디오에서 고생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하셨고요. 예,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예, 저도 끝까지 듣겠습니다.
1: 어머나, 어머나,
2: 이거 울먹울먹한데.
1: 아, 저희도 감동 받았습니다.
2: 예, 지금. 저 죄송한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 네. 노래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 좀 예. 들어주세요.
0: 아, 예, 꼭 듣겠습니다. 예. 예.
1: 아니 앞으로 계속 MBC 라디오 계속 들어주시고요. 예.
0: 아, 예, 두 시에는. 잠깐 꺼놓을 것 같아요.
1: 아유, 아, 들어주세요. 예, 어쨌든
2: 꼭 그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0: 아, 예.
1: 예, 예. 지금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
0: 예? 아, 예,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2: 이래님.
3: 네.
2: 그 남편 통화하는 거 들으니까 어때요?
3: 어, 되게 신기하고 너무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된 게 너무 너무 신기하고 너무. 평생 추억이 될 것 같아요.
2: 사실은 윤희네님이 문자 주셔서 이게 연결이 된 거거든? 윤희네님.
3: 네.
2: 남편한테 편지 한번 쓰세요. 음악 한번 깔아드릴게. 힘내라고. 여보.
3: 편지를.
0: 여보. 아니, 저 듣고 있는데 써도 되나요?
2: 아, 괜찮아요. 한번 쓰세요. 퀴즈 풀 것도 아닌데 한번 푸세요. 어, 얘기하세요.
3: 우리 훈이 항상 고생 많고 항상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고 우리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1: 아유,
3: 사랑해.
1: 아유, 아, 두 분 다 감동 부분에.
2: 그러네.
1: 아니, 근데 이네님.
2: 둘 다 예쁜데.
1: 병훈님이 이네님으로 인해서 눈물 흘린 적은 있습니까?
3: 네, 있긴 있어요.
1: 아, 자주 저기.
2: 아, 자주 울어.
1: 아, 있네.
3: 아니, 울어.
0: 아니, 저 안 울어요. 눈물 없어요.
1: 자,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말해.
2: 둘이 저기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3: 학교에서 만났어요.
1: CC예요?
2: 어머나.
3: CC는 아니고 졸업하고 다시 인연이 돼가지고.
2: 오. 네. 야, 그 얘기를 지금 쓰셔가지고.
1: 아, 사랑을 했다?
2: 아, 이게 이번 주 수요일 맞죠?
1: 이번 주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매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0: 아, 안타깝네요.
2: 예. 아, 안타깝네. 어쨌든 병훈님, 이네님 전화 연결해서 저들도 너무 좋았고 따뜻한 마음 잘 받고 가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3: 네, 감사합니다. 아유,
2: 감사합니다. 예, 또 만나요.
1: 행복하세요. 예, 감동 받았습니다.
2: 예. 홍삼을 남편 하나 두인 하나.
1: 아, 두 개 갑니다. 두 개 가요.
2: 네. 예. 야, 이게 두만 최초의 부부 쌍방 통화였어요. 14년 동안 처음이었어요.
1: 예.
2: 야, 근데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서주경이요.
1: 당돌한 여자.

0: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 혹시 TBX 멤버십?
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2: TBX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30닭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서머네 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서머네 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 드피아.
4: 국민 인쇄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절세의 왕 절정.
1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13: 많이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1: ISA는 삼성증권이다.
1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안아 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두심한 새 홍삼을 잡아라. 여러분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3: 네, 0066님.
2: 아니, 두만 대단한 방송이네요. 부부 통화는 처음 봐요.
3: 네, 7878님.
2: 진작에 이렇게 재밌게 방송하지. 아우, 쌀 떨어지니까 밥맛 나는 모양이네요. 아이고, 재밌어도 슬프도다.
3: 뭐, 그렇게. 네. 저희는 사실 한 이 정도는 늘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2: 예, 예. 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뭐, 그래도 또, 으쌰으쌰 해야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0: 월요일이잖아요.
1: 네, 쇼쇼는 못할 것 같아요.
0: 아이, 그래도 좀 힘을 좀 내보자고요. 예.
1: 3916님.
2: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대구 토박이입니다.
1: 아하.
2: MBC 미니가 있다는 걸 안 것도 1년밖에 안 되십니다.
1: 예?
2: 박준희 씨가 한 게 13년 되었다는데.
1: 아하.
2: 저는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절망이라니요.
1: 아하.
2: 두시만세는 이제 제 생활의 일부인데 너무 억울해요.
1: 아, 억울해.
2: 아, 모르셨구나. 미니로는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었다는 걸.
1: 미니가 아마 제 기억엔 2000년일걸요.
0: 어, 꽤 됐어요?
1: 더 앞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00년, 2001년 이때 라디오 할 때 K에서 콩이 나왔는데 그때 미니가 있었어요. MBC.
0: 인터넷 라디오죠.
1: 인터넷. 그래서 대단하다. 와, MBC.
0: 뭐 기술이 대단하다.
1: 우리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0: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
1: 그러면 지금 한 26년 된 건데 1년 한 거예요? 3916님. 1년 됐는데 총방이라니. 다시 한번 좀, 아, 보니까 게시판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막 이런 분들이 많아서 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에 네. 그 개편이 되면서 네. 두시만세가 종영을 하게 됐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뭐 다음 DJ가 와서 두시만세를 맡는 게 아니라 두시만세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0: 네네.
1: 그래서 12시에 있었던 손트라가 2시에 와서 이제 시간을 하게 되고
0: 네네.
1: 그 12시에는 시사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사실은 뭐 MBC에서 지금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희 둘이죠.
0: 아니 네. 뭐 이렇게 예.
1: 맞죠. 저희 둘이 가장 큰 피해자죠.
0: 또 방...
1: 그래서,
0: 예. 예.
1: 그래서 과연 이번 개편이 과연 올바른 방향이냐.
0: 뭐 예.
1: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0: 저희는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남은 일주일 이제 남았는데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마무리를 또 잘 해야 되니까요. 예, 마무리가 정해졌으면 또 끝이 정해졌으면.
1: 영진은 그 보면 착한 아이입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 도덕책에 나오는 애처럼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0: 아니 예. 또 다 듣고 계시니까요. 예. 자 퀴즈쇼 끝까지 간다 오늘도. 진짜 끝까지 왔습니다.
1: 억울합니다, 여러분.
0: 오늘 마지막 퀴즈쇼고 퀴즈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
1: 오늘
0: 퀴즈예요.
1: 오늘 김유리 씨가 너무 예. 멋지게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김유리 씨도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네. 드리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쇼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문자를 주셔서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뭐 두만에 대한 여러 이야기 하시면서 네. 퀴즈쇼 신청한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0: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타리 그대는 나의 인생.
1: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신청 지금 안 하시면 이제 두만의 퀴즈쇼 끝까지 간다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지금 신청하세요. 기다립니다.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0: 것입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의 3시 뉴스입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다중추돌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광경예방순찰대 드론팀과 고속도로 순찰대 암행순찰팀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사고 다발 구간인 상주 영천선과 중부 내륙선 등 경북 관내 전 구간에서 단속이 진행되며 지정차로 위반과 갓길 통행, 적재 초과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합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전광판과 휴게소 배너, 교통방송 등을 통해 드론 단속 내용을 사전에 홍보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다음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고 8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경주 지역 해수욕장 4곳은 다음 달 10일, 포항 8곳과 영덕 7곳, 울진 5곳은 다음 달 10일을 개장합니다. 경북도는 해파리 차단망과 수거 인력을 확대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7월 1일에 비해 다소 빨리 나타났다며 최근 기온 변화와 강수 패턴 등 환경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일본 뇌염은 급성 뇌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기노 착용과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할 것을 연구원 측은 당부했습니다. 안동시는 안동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력서 작성법과 모의 면접 등을 진행하는 취업 역량 강화 캠프가 오는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열립니다. 또 오는 9월과 10월에는 이력서용 사진 촬영과 복장 대여, 헤어 메이크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취업사진관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수가 해마

0: 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합검진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천군에서 일하는 라오스 국적 근로자 132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범 사업에선 결핵, 매독, C형 간염, 한센병 등 주요 감염병 검사가 진행됐고 이상 소견자는 병원 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은 올해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이 1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창작 뮤지컬 원희 엄마가 오는 27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백초홀 무대에 오릅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3.8도입니다. 안동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크리에이터 신시연입니다. 쑥스럽지만 제가 요즘 책 소개하는 사람으로 조금 핫합니다. 그 시작은 코로나 때 방 한구석에서 올린 짧은 영상이었어요. 세상은 잠시 단절돼도 재미만은 놓칠 수 없어서 늘어진 티셔츠에 수면 안 댔은 채로 좋아하는 책 한번 웃기게 소개해볼까? 한 게 다였죠. 재밌겠는데? 해볼까? 싶은 순간에 확 그냥, 막 그냥 해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그냥 있어요? 마침내를 이룬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2121님.
1: 네. 네. 시원하게 잘 먹겠습니다.
0: 자, 2시 만세, 이제 3부, 4부는 퀴즈쇼 끝까지 간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3, 4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합니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환인제약.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0: 우리 이에는 하루팀.
1: 탄탄방수.
0: 빅토스.
1: 한올 사이언스 타타타.
0: 카멘트는 카마로.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롯데건설.
1: 감사합니다. 노래를 듣겠습니다.
0: JSL.
1: 종로에서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넥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9: 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0: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9: 탄탄방수
10: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1: 뗄 수 없는 퀴즈 퍼레이드.
12: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반전에 대한
11: 스펙타클 다이나믹.

0: 어메이징 퀴즈쇼
1: 끝까지 간다.
0: 손에 땀을 지게 만드는 반전을 보여주는 게임. 과연 오늘은 누가 준상품을 잡을까요? 퀴즈쇼 끝까지 간다. 마지막 시간. The last time.
2: 두시만세 공식 퀴즈 여정 김윤희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여러분이 문자, 사랑하고 우리가 아, 사랑하는 예. 김윤희 리포터.
3: 아, 예. 네. 끝까지 왔네요, 진짜.
2: 진짜 이제 끝까지인데. 네. 문자가 하나 왔어요. 9798님께서. 네. 이제 유리 씨, 자, 나와주세요. 이거 어디서 듣나요?
3: 나와주세요. 이거 예.
2: 김윤희 리포터님 밝은 목소리 들으면서 힘 많이 났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3: 아유, 감사합니다.
0: 담당 PD의 또 동향으로 보면 김윤희 씨가 12시 손석희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3: 그래요? 저 아무 생각 없는데요 지금.
0: 아니 아까 물어봤잖아. 오랜만에요. 이거 먹을 때.
3: 아무 네, 생각 뭐. 없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0: 아니야 있어요.
3: 아 그래요?
0: 아, 그러죠. 방송쟁이들은 약간 아, 이런 예. 스파이더 센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김유리 씨는 예. 이제 12시쯤에
3: 손석희 앵커님도 퀴즈 하나 정도는 시사 아니죠. 퀴즈 막 이런 거
0: 퀴즈 시사 퀴즈도 재밌겠는데
3: 괜찮지 않을까요?
2: 김유리 리포터
0: 아니 제가 볼 때는 국제 정세 이런 거에 대한 리포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퀴즈도 괜찮아요.
3: 예. Lady and gentlemen.
2: 그것도 인력이시고 인재시기 때문에
0: 아니 그게 예. 벌써 연습하는 거예요?
3: To the world.
2: 자, 그러면 도시만세에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3: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두 중이 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0: 네.
3: 그동안 두만과 함께 했던 추억담,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이거는 꼭 끝나기 전에 한 번은 전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 지금요?
3: 네, 지금 계속 남겨주세요. 예, 저희가
0: 퀴즈
3: 계속,
0: 안 풀어요?
3: 아, 퀴즈는 퀴즈, 할 건데.
2: 퀴즈는 풀고.
0: 아, 퀴즈 할 시간은 어딨어요?
3: 그래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방송을 할 건데요. 기가 막힌 이행시로 우리 준영 씨, 영진 씨를 빵빵 터지게 했다 하는 분. 준영 씨의 파 덕분에 진짜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 예. 두만 덕분에 아내나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졌다 하는 분. 네. 이렇게 두시만세 개인적으로 정말 고마운 일이나 반대로 정말 서운한 일 등등 지금 두시만세 홈페이지 두만 추억담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0: 지금요?
3: 네, 지금.
0: 아, 퀴즈 안 풀어.
3: 아, 퀴즈 푸는데.
2: 또 앞으로 지금 남아있잖아. 일주일 좀 남아있잖아요.
3: 그렇죠.
2: 계속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그런 어떤 추억담들을 예. 이제
0: 목요일이 막방이에요, 생방은 여러분. 그래서, 예, 아, 우리 녹음
2: 그러면
0: 할 때.
2: 토의를
3: 계속해서 또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죠. 예.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예. 요거는 좀 긴 문자로 아마 가실 것 같긴 한데. 예.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니까. 소개되신 분들 선물 네. 아낌없이 저희가 창고 탈탈 털 거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0: 저기 그 네. 나폴레옹이 그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에도 창고에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거 아시죠? 다. 왜냐면 그게 상대의 군수품이 되기 때문에. 네.
2: 전리품인가요?
0: 아 그렇습니다.
3: 네. 그렇죠. 예.
0: 있는 상품을 다 네. 쓰고
3: 먼지 하나 안 남길게요.
0: 이게 없는 것도 꼬아서 쓰고 안 갚고.
2: 아, 그러니까 이거 남아도 혼나는 거 있잖아요, 원래. 네. 남으면 안 되는 거.
0: 그래서 저기 여성시대 게시판 가서 뭐 선물 남아있는 거 뭐 있나 봐봐. 세탁기 이런 거 남아있나 그러면 주고. 네. 우리는 그냥.
2: 그냥.
0: 장렬히 전사합시다.
3: 먹티인가요? 먹티?
2: 아예 흔적을 싹 지우겠다.
3: 네.
0: 그것도 괜찮다.
2: 흔적을.
3: 아니, 네.
0: 책임은 MBC에서
3: 마무리가 좀
0: 거야.
3: 아름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름답게 가야죠.
3: 네,
0: 오래 아름다운 마무리는 없어요. 그냥 그 다음날부터 네. 안 나올 뿐입니다.
2: 예.
0: 아쉽죠?
2: 자, 오늘 이 시간 또 네. 선물 드려야 되니까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려주시죠.
3: 자, 끝까지 간다. 두시만세 사실 최고의 인기 코너입니다. 에. 예,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예 두시만세 영원한 퀴즈 우정 저 김유리와 함께하는 퀴즈쇼 끝까지 간다. 오늘의 최종 상품.
0: 아하.
3: 아 슬프네요. 네.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와우.
0: 75만 원 음식물 분쇄 처리기.
2: 아 근데
0: 저 이거 협찬 예. 제가 넣었거든요.
2: 그럼요.
3: 아, 그러게요.
0: 왜냐면 이제 제가 이게 모델이기 때문에 예. 아. 제가 여기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넣었거든요.
3: 네.
2: 박준희 씨 덕분에 진짜 아. 이거 선물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0: 끊으라 그래야겠네요.
3: 아, 이제 빼나요?
2: 없어요.
0: 빼야죠.
2: 예. 아 이제 마지막이니까.
0: 예. 아니, 하나만 모르고 하나는 계속 넣다가
2: 요거 하나는 더 줘요. 예, 예.
0: 다른 프로에서 계속 예. 할 수도 있어.
2: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 김유 씨.
0: 아, 농담입니다 여러분. 예. 네, 둘게요. 예.
2: 마지막
0: 예.
2: 시간인데 김유 씨. 네. 텐션이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0: 근데 오늘 근데 약간 저는
3: 다음 주부터 못 다니까.
0: 아니 근데 저는 네. 좀 약간 오늘 그렇죠? 좀 마음

0: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네. 김유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김유리 씨 오늘 미용실 다녀왔어요. 그리고 되게 예쁘게 머리를 커트를 하고 그리고
1: 파마도
0: 이제
1: 했어요. 파마.
0: 그리고 오늘 옷도 네. 정갈하게.
2: 아니 이 정도면 사실 약간 미팅 다녀오셨나.
1: 아,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0: 어디 며느리처럼 예쁘게 또 입고 오셨어요. 게다가 빵을 사오셨어요. 평소에 아무것도 안 사오던
2: 거예요. 에이, 뭘 또 아무것도 안 사와요. 아니, 빵도 사오고 호떡도 사오고
1: 지난한 13년여 동안 많이 사왔어요. 예. 자,
0: 그 빵집도 되게 유명한 맛있는 명장 빵집을 사.
2: 아름답게 마무리하자고요.
1: 마무리.
2: 아름답게 예. 마무리.
1: 달달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0: 고맙습니다. 저기 유리 씨. 네. 저기 이제 마지막에 방송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오늘 어떻게 김유리 씨가 진짜 눈물이 많은 분이거든요. 오늘 안 울실 것 같습니까?
1: 아니 그거는 뭐 그러니까 끝까지 저는 씩씩하게 네. 발랄하게 여러분께
0: 지금 만약 안 웃으시면 웃으실 안 웃으실 거면 웃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시간에 쫓겨서 끝나기 때문에
1: 아 울 여유도 없나요?
0: 아 10초 끝나고 그냥 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1: 아 예
0: 지금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1: 아
0: 음악 한번 깔아
1: 지금 바로요 여기서 갑자기
2: 시작 전에요.
0: 네, 지금 여기서
1: 그건 구성을 무시한 진행인 것 같은데요.
2: 지금 뒤에 하시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뒤에 하시려고 준비를
0: 하는 것 같은데 뒤에 합시다. 뒤에 하겠습니다.
1: 아니, 지금
0: 뒤에 있군요. 아, 뒤에 있어요. 뒤에 하겠습니다.
2: 도전자분들도 이러면 힘 빠져요.
1: 아, 아니 왜냐면 지금 시간도 예, 예. 없는데
2: 빨리 하겠습니다.
1: 그냥 문제는 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 첫 번째 도전자 일단 모시겠습니다.
0: 아, 김유리 약간 울려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1: 들어갔어요. 눈물 들어갔어요.
0: 좋아요.
1: 자,
0: 첫 번째.
1: 자, 오늘의 첫 번째 도전자 누구신가요? 나주세요.
0: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3: 네, 저 주만 10년째 듣고 있는 찐 주중이 58세 박연희입니다.
0: 네.
3: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3: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방송 듣다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준영 씨한테 인별그램 DM으로 드렸던 네 그랬는데 준영 씨가 답장을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해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2: 아 결국은 행복하셨군요.
0: 그러니까.
2: 그럼 됐습니다.
3: 아니 헤어지는 건 너무 아쉽고 슬펐는데 네. 그 답장이
2: 뭐라고 왔습니까?
3: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아 너무 감사했다고. 네네네. 그리고 기억하겠다고.
2: 진짜 기억하거든요.
3: 준영 씨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막 자랑했어요.
0: 아하.
3: 그래서 오늘 예예. 준영 씨랑 영진 씨랑 예예. 유리 씨랑 마지막으로 뭐 1등 하면 좋겠지만
1: 네.
3: 요거 저 남기고 싶어서
0: 아이고.
3: 네 슬프지만 도전했습니다.
1: 아,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0: 연희님
3: 네.
0: 아, 네. 잘하셨고
3: 네.
0: 오늘 어쨌든 저기 전화 연결도 되고 했으니까
3: 네네
0: 예, 그 오늘 퀴즈 뭐 유종의미를 예, 이제 네. 거두셔서 잘
3: 네.
0: 한번 풀어보 퀴즈 좀 잘 푸시면 편입니까?
3: 많이 떨려요.
2: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예.
0: 10년차 네. 찐 두중이.
2: 그렇습니다.
3: 네.
0: 자, 이분과 함께 하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주세요.
1: 다음 도전자, 누구신가요? 나주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4: 자. 저는 서울에서 생수업을 하고 있는 66세 최대적입니다.
0: 예.
4: 오늘 7일이 제가 생수업을 한 지도 한 만으로 35년 되는 날인데, 예, 되게 스스로 대단하다고 일하고 싶어서 예, 참여하게 됐고요.
0: 예.
4: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박준영 씨하고 박경진 씨가 도시 만세가 이제 동영을 한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두 분 그동안 고생하셨고
2: 감사합니다.
4: 김유리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4: 제가 시를 쓸 수 있잖아요.
0: 예.
4: 시를 쓸 수 있는 제가

0: 7월 1일이 생수업을 시작한 지
1: 35년. 아, 만
0: 35년이에요. 35년. 그 날짜를 딱 기억하시네요. 그지?
1: 네, 기억하죠. 네.
0: 35년 전에. 네.
1: 91년 7월 1일 날 네. 내가 그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0: 근데 35년 전에 생수업을 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때는?
1: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하게 된 계기는 또 주변에 누가 지인이 네. 그 당시에 하고 있어가지고.
0: 아, 거기 배웠구나, 일을.
2: 앞서가셨네요.
1: 본인이 해보니까 야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0: 이게 낫다 생수를 해라
2: 내가 한 만큼
1: 직장을 다니는 걸 과감히 정리하고
0: 아하 스스로 네, 재적하고 직장에서
1: 그런데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아 잘 안 돼요
0: 아 또 옛날에 지금 또 좋았는데
2: 워낙 많으니까
0: 한참 좋았는데
3: 그렇죠 또 정수기도 생기고
1: 지금은 폐퇴 막 있잖아요 그런데 싸게도 팔고 대형마트에
0: 아 마트에서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또 이게
2: 유통이나
3: 이런 부분 달라졌죠.
1: 그리고 정수기가
2: 예
1: 정수기가 또 보편화 돼가지고
0: 나의 적은 정수기다.
2: 예.
0: 자 일단 퀴즈를 풀겠습니다. 저기 연희님과 재정님 두 분 서로 다 인사하세요. 예.
4: 네 안녕하세요.
1: 아 이제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 연희님은 구호 뭐 하실까요? 구호. 연희님 구호.
4: 저는 준영 가겠습니다.
0: 준영.
3: 준영.
0: 고마워라.
2: 자 우리 재정님은 구호 뭘로 하실까요?
1: 저는 원래 아니 원래 저는 원래 습관적으로 예. 이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답 그러는데
0: 예.
1: 정답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아, 정답을 하면 스피드를 제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0: 정답하세요 그냥 제가 인정할게 정답
1: 아, 저게,
0: 정답하세요 오케이
1: 예, 예. 인정.
0: 오케이
1: 그러면 좋아요 정답으로 갑니다
2: 오케이. 구호를 정답으로 하면 정답 외치시면 되는 오케이. 거예요
0: 준영 정답과 정답 외쳐볼게요
2: 하나 둘 셋
4: 정답!
0: 좋아요.
2: 자, 갑니다. 자, 이제 갑니다, 이제.
0: 문제 주세요. 두 분 중 한 분만요.
3: 75만원 상당의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헤어 토닉이 걸려 있습니다. 네.
0: 빠밤.
3: 다음 속담에서 공통으로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까요?
0: 개천에 든 이것.
2: 남이 놓은 것은 이것도 못 찾는다.
0: 이것 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어라.
2: 이것 닭보기.
1: 정답.
2: 정답.
3: 정답. 최재정님 정답은요?
1: 돈.
0: 돈? 돈?
3: 돈? 자, 돈 아니고요. 기회는 박연희님께 있고 문제를 끝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며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논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4: 큰... 준영.
2: 자, 준영. 준영 정답은요?
4: 소
2: 정답입니다.
3: 그렇죠. 자, 이거 우리말로 한번 좀 들려주시죠.
2: 소름돋아 키울까요? 네,
3: 박영진 하면 생각나는 네. 이 동물 무엇일까요? 정답 소였고요.
2: 잘 맞춰주셨습니다.
3: 네, 자 연인님. 이렇게 되면 우리 연희님이 헤어토닉을 가지고 남아 계시고, 네. 아 우리 네. 최재정님은 여기서 재적을 당하시고 어떻게 돼요?
2: 하지만
0: 재정님은 네. 저기 퀴즈에서는 네. 재적을 당하셨지만 네. 두 번에서는 재적을 당하지 않으시고,
3: 네.
0: 항상 저희가 사랑하는. 또 특별한 선물
2: 예, 선물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거 요거 해석 잠깐만 해볼까요?
3: 네, 개천에 든 소.
2: 예.
3: 도랑 양편에 우거진 풀을 다 먹을 수 있는 소라는 뜻으로 이리하거나 저리하거나 풍족한 형편에 놓인 사람 또는 그런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0: 아이고 박영진이 그래 보여도 개천에 든 소야. 얼마나
3: 그렇죠. 굉장히 풍족하다. 예, 그렇죠. 남이 놓은 것은 소도 못 찾는다. 남이 놓아둔 물건은 소처럼 큰 물건일지 라도 찾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고요.
2: 이 정도면은
0: 남이 너무 네. 소도 못 찾는데 어떻게
3: 그리고 소 닭보듯 뭐 이 얘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2: 네.
3: 예, 서로 아무런 관심도
2: 무관심.
3: 두지 않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죠.
2: 자, 이 문제를 잘 맞춰 주셨고 우리 연인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청취자 퀴즈 얼른 내드리겠습니다.
0: 네, 문제 내주세요.
3: 텀블러 세트가 걸려있는 청취자 깜짝 퀴즈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걷고 뛰고 앉는 등 거의 모든 움직임에 관여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인데요. 어떤 조직이나 집단의 중심축이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을 가리킬 때 이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축구에서는 미드필더를 또 군대에서는 부사관을 두고 조직의 이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준영 씨가 방송에서 자주 외쳤던
0: 야, 두만을 사랑하는 분들은 무조건 맞출 수
3: 없는. 네, 외쳐주세요, 한번.
0: 예, 하세요!
3: 그렇죠.
0: 뭔 내보세요! 물 한잔 드세요!
3: 에?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며 우리 몸의 균형과 중심을 잡아주는 이 신체 부위 어디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0: 8001번 무료인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자,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주세요. 허리업 허리업. 예,
2: 천재인데
1: 서둘러서.
2: 아, 서둘러요?
1: 예, 서둘러서.
2: 8001번 짧은 걸로 오시면 긴 걸음 병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무료다. 지금 보내주세요. 잠시만요.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잠시 후 4시 5분부터는 장안의 화제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2: 이따 만나요.
1: 이 아이를 입고요. 진짜 재밌어요.
2: 아니,
1: 진짜 그렇게 잘한대요.

0: 박수영, 박영진의 도시만세 퀴즈쇼 끝까지 간다. The Rush Time. 우리 김윤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 약간 가재죠. 자, 우리 청취자 퀴즈 내드렸는데 정답 뭐였죠?
2: 네, 정답.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고 허리라고 하죠.
0: 허리였군요.
2: 예, 우리 준혁 씨가 자주 외치던 그 말. 예.
1: 아, 이거 진짜.
2: 허리 펴세요.
1: 한때 사실 우리 라디오에서도 이걸로 많이 먹고 살았어요. 네.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 하우스나 비닐하우스나 공장에 네. 계신 분들이 이거 좀 그쵸. 해달라고. 아, 근데 꽤 좋았대. 왜냐면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0: 그럼요.
1: 허리 펴세요.
0: 어, 영향이 있죠.
1: 놀라가지고 허리
2: 펴세요.
1: 네, 네. 그래서 어. 오, 괜찮았는데? 예.
0: 건강까지 이렇게 생각해 예. 드렸습니다.
2: 맞아요. 네. 예.
1: 허리도 또 사실은 두만해서 진짜 한 10% 정도의 지분이 있다. 예. 파! 이거잖아. 요것도 예. 한 10% 정도의 예. 지분이 있다.
0: 앞으로 네. 저희가 이제 외쳐드리지 못하지만 중간중간에 허리 꼭 펴시고요, 여러분들.
2: 네, 허리 건강 챙기시고요.
0: 예. 텀블러 세트 받으실 세 분 뽑았습니다.
2: 5105님, 6040님, 그리고 이혜연님 세 분께 보내드릴게요. 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박연희님이 헤어토닉을 받고 계십니다. 연희님
3: 네.
1: 지금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 이걸 버티시면 최종 상품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3: 아, 네.
1: 네, 차려보세요. 자, 연희님과 함께하실 분 또 만나주세요.
2: 자, 다음 도전자 누구신가요? 나와주세요.
1: 오세요. 마지막이에요.
4: 네, 네,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고요. 충청도 청주 살고 있는 백완공 일을 하고 있는 안영환이라고 합니다.
0: 네.
4: 제가 두심한테 정말 찐 청취자인데 기회가 날 때 정말 들으려고 제가 안 놓치려고 2시에 알람을 해놓고 심지어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0: 알람...
4: 2시에 해놓고 5분 뉴스 딱 하고 2시 5분에 딱 시작할 때 이렇게 듣는 사람인데 네 저번 주에 현재 할아버님 나오셨을 때 그때 그만둔다고 그러시대요. 뭐 백수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2: 현재 할아버지
4: 예, 뭐... 네 현재 할아버지인가 그분이
2: 네 진짜 나오셨어요.
1: 맞아요.
4: 네 그래가지고 아 뭐 맨날 1등 코앞이다 뽀레버 이랬는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게 섭섭하기도 하고 인사도 좀 드리고 싶고 뭐 퀴즈는 사실 뭐 퀴즈 뭐 중요하진 않아요. 저 형님들 인사 한번 하고 싶어서 할 때 진짜로
1: 섭섭함을 넘어서
4: 수고하셨어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
1: 약간 화도 좀 나셨다고. 약간 화도 좀 났어요.
2: 약간 분모가... 화났어요 우리 영화님.
0: 약간요.
4: 아 이게 정말로 이게 어떤 제 삶의 좀 낙이었었는데 2시부터 4시까지 제가 가장 많이 웃고 있더라고요. 이거 듣다 보니
0: 아이고 감사합니다.
4: 네, 아 근데 좀

0: 하긴 하네요,
1: 예,
0: 정말.
1: 아유. 많이 섭섭하신 것 같아요, 진짜.
0: 네, 아, 진짜로. 현지 할아버님 그때 알았어요. 아, 저희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예. 기사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2: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도 좀 서운했던
3: 기사가 게. 기사가 이제 오늘 났어요, 오늘.
2: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지금 얘기를 했는데, 기사가 안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3: 일주일 동안 기사가 안 난 거야.
1: 제가
3: 오늘 났어요, 오늘 기사가.
2: 계속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3: 그게 났어요.
2: 예, 오늘 좀 났으니까. 이제 오피셜로 났고.
0: 아무 얘기도 없어가지고.
2: 예, 좀 서운했죠. 예.
3: 에이, 그럼.
2: 명만님이 아, 좀 많이 화가 나셨네. 예.
3: 화가 났을 때, 예. 안녕!
2: 환.
0: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2: 아, 뭐? 아, 재밌으신 거 맞으시죠? 좀 화가 좀 나있어. 약간 좀 격앙돼 있어서 톤이. 예, 예, 예.
0: 화하시지, 그래, 이거를. 아이고.
2: 아, 그리고 지금 네. 충청도, 이제 뭐, 그 편견은 아니지만 충청도 분 치고는
3: 말이 엄청 빠른 거예요. 지금. 본인이 짧은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많이
1: 정말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3: 예, 예. 고맙습니다. 예.
2: 영환이 하고.
3: 저희도 하고 싶죠. 자, 박연희님, 안영환님 두 분 서로 인사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예. 네. 자, 이제 퀴즈 풀어야 되니까, 영환님, 조금 이제 화 갈아치시고.
3: 영환님, 근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쭙고
0: 예.
3: 갈게요.
0: 예, 예.
3: 아니, 진짜 라디오 들을 때 알람 맞춰놓고 나도 등등으로 좀 새로워서.
0: 아, 그게 이제 네. 제가 매일 들을 수는 없고, 시간이 날 때 꼭 듣는데, 점심을 잠깐 작업하다 점심을 먹고, 좀 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졸리니까 잠깐 자는데, 못 깰 때가 있어요. 그럼 못 깰 거 생각을 해서, 2시로 알람을 딱 해놓으면, 이제 깨가지고, 5분 뉴스 딱 듣고, 2시 5분에 들려고. 아, 그걸 알람을 안 해놓으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거 시작할 때부터 딱 그 듣고 싶은 그 맛이 있거든요, 이게.
2: 아유, 감사합니다.
0: 항상, 예, 알람을 해놓고 듣는데, 예. 이제 알람을 2시에 할 일이 없어졌네요, 이제.
2: 아유, 아쉽네요, 이게.
3: 아, 너무 고맙네.
2: 그래도 앞으로 예. 계속 저기 MBC 라디오 사랑해 주시고요.
3: 예, 예.
0: 네. 영환이. 근데 저 영진이 형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있어요.
2: 뭐한테요?
0: 예. 영진이 형 아버님 그 임플란트 치아는 잘 되셨나요? 아, 예. 다 잡으셨나?
2: 지금.
0: 고기를 잘 잡수셔야
2: 예, 예,
0: 되는데.
2: 예,
0: 그거를,
2: 예. 맞습니다. 아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고기를 잘 잡수셔야 됩니다.
2: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3: 빨리 어떻게 된 거 결론?
2: 잘 됐어요. 잘 됐으니까.
1: 오, 다행입니다. 예. 다행이네요.
2: 예, 예.
0: 그것 또 빨리 해드릴
3: 것 좀. 아, 8개씩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한 두 개만 한 거 아니죠?
2: 아니요, 저기 딱 두 개.
3: 아, 두 개만 한 거예요?
2: 그 기, 전에 또 한 세 개 정도 했었고.
3: 아, 그래요?
2: 또 두 개.
3: 아,
0: 예. 예.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빨리 해드리지. 그걸 미루고,
2: 그렇게. 아, 죄송합니다, 영환님. 아유, 저기, 아유, 제가. 아, 화가 많이 나셨나요? 어떻게, 아, 예, 좀 제가 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이분이 보낸 문자를 저희들이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8941님인데, 안영환님. 예. 퀴즈쇼고 나발이고 통화좀 합시다.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2: 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아,
2: 약간 좀
3: 없네.
2: 하실 말씀이 좀 많으셨던 거예요.
1: 그렇네요, 진짜.
3: 예. 어쨌든, 영환님, 이건 왔으니까.
2: 예.
3: 이거 저런 것도 됐으니까. 하고 싶은 말도 했으니까. 아,
2: 퀴즈 풀어야죠.
3: 풀어서 선물을 예, 예. 좀 가져가세요. 화이팅.
2: 자, 구호 정해야 되는데 우리 영아님 구호 뭘로 하실까요?
0: 전 구호를 2시 하겠습니다.
2: 아, 마지막까지 더 이제 2시와 준영 한번 외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0: 2시 준영.
3: 예. 아, 두 분 인사를 했나요?
2: 인사했어요.
1: 인사했어요. 아, 인사했어요.
3: 자, 2시와 준영. 자, 두 분 중 한 분만 함께 갑니다. 문제 주세요. 20분 남았어요.
5: 이번 문제 크림 에센스가 걸려 있습니다.
3: 마밤.
5: 2년 전 두시만세에서는 수많은 두중이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날 영진 씨와 제가 듀엣으로 자두의 김밥을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잘 말아줘. 가사와 관련된 이것은 예로부터 짚을 엮어 만든 전통
0: 생활.
3: 준영이 먼저 들어옵니다.
5: 준영 정답은요?
0: 멍석.
3: 멍석 정답입니다.
5: 자, 이렇게 되면 연희님이 헤어조내기에서 크림 에센스까지 가지고 남아 계시고요.
3: 야.
5: 우리 안영환님은 아, 또 화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2: 화가 나셨을 거예요.
3: 진짜
2: 뿌리 단단히 나셨을 것 같은데.
3: 예, 이렇게 아, 화나신 분께만 네. 저희들이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5: 네.
3: 우리 안영환님께도 저희들이 네.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아니, 영환님, 감사합니다.
2: 저희 아버지 임플란트는 기억하시고 이 멍석 머리는 잘 기억이 안 나셨던 분이에요.
3: 안영환님. 저희 두 반의 이 13년, 14년을 관통해오는 네.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요.
2: 네. 정말입니다. 세계 최초.
5: 박준영 멍석말이
3: 쇼
5: 쇼가 있었죠. 그래서 진짜 네. 생방송 중에
2: 진짜로 말았어요.
5: 진짜 멍석을 말았는데 제가 또 멍석 어멈으로서
3: 맞아요.
2: 시작이
5: 시작이 제 한마디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3: 아, 맞다.
5: 예,
3: 아.
5: 정말 즐거웠던 행사였어요.
3: 그 뒤에 곤장 쇼를 하자, 줄이 쇼를 하자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5: 그렇죠.
3: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 다녔는데요.
5: 네.
2: 자. 아 이게 또 추억이네요. 이제 멍석
3: 오늘 마셔주셨어요.

0: 이미지를 좀 보니까 약간 두만과 좀 관련 있는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호가 나왔고 두 번째는 허리 빌어세요가 나왔고
1: 이렇게 되면 좀 앞으로 또 어떤 퀴즈가 나올지 문제가 나올지 약간 예상
0: 많이 들으신 분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1: 우리 연희님은 10년차 찐 두준이로서 멍석마리 쇼도 들으셨나요?
2: 아 그럼요. 저희가 2시 되면 항상 그때가 밥 먹는 시간이라 아침부예요 두만이.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무거운 수행하면서 신랑이랑 밥을 먹거든요. 근데 두만 들으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서 네 너무 웃었죠 그때 멍석말이.
3: 누군가에겐 정말 또 좋은 추억이었네요.
1: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연희님은 무슨 일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2: 아 저희는 조그만 고깃집을 해요 신랑이.
1: 그래서
2: 네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10시 해서 밥 준비해서 뭐 먹는 시간이 네 딱 저희가 첫 끼를 먹기 때문에
4: 첫끼를 두 시에 드시는군요.
2: 네네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10시
0: 안 하시고 저녁 장사라는 거구나.
2: 네네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더 쉬시는 시간에 두 시간 좀 함께해 주시고.
2: 그러니까요. 국장님 왜 그러셨어요?
1: 자 이게 나옵니다. 네. 이게 민심이고
2: 이게
0: 불불처럼 일어나세요.
1: 이게 여론이고 민심입니다.
2: 아 저희 신랑이 막 그랬어요.
0: 김현수
2: 국장님 왜 그러시냐고.
1: 네. 저희가
4: 근데 진짜 많이들 아쉬워해 주시네요. 진짜.
2: 네.
0: 아 우리 박연희님은 지금 헤어토닉과 크림 에센스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되면 끝까지 가면 거의 싹쓸이 느낌인데요.
4: 오, 그렇네요. 다음 도전자를 그럼 빨리 모셔볼까요?
0: 예, 예.
4: 자, 다음 도전자 누구신가요? 나와주세요.
0: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37살 만삭 임산부 이가희예요. 임신해가지고 단축근무 쓰면서 한 달 전부터 두심한테 듣기 시작했는데 박준영, 박영진님 너무 재밌으시고 청취자분들도 완전 센스 넘치셔가지고 저 아기 낳고도 계속 들으려고 했었는데 근데 목요일이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한 번이라도 목소리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신청했어요.
4: 잘하셨네.
5: 네, 그래서 사실은 듣기 시작한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돼갖고 한 달 차 두중이지만 너무 강하신 분이랑 이렇게 맞붙게 돼서 너무 걱정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0: 예.
4: 네, 잘 오셨습니다.
0: 만삭 임산부 이가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한 달 들으신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이에요.
1: 이제 그때부터 단추 근무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듣게 되신 것 같은데 우리가
6: 네,
1: 언제 우리 아이가 나올까요?
6: 저 7월 말에 애기 나와요.
1: 이제
4: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0: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정경민 씨도 두 아이 낳는 거 제가 다 옆에 있었고 김유리 씨 두 아이 낳는 거 봤는데 제 이 목소리 약간 우리가 약간 그 알파파가 나오는 태교의 좋은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 계속 들으면 예. 애기가 예쁜 애기가 나옵니다.
1: 순산하시고
0: 다 저를 안 닮았더라고요. 좋습니다.
1: 닮음은 이상하죠.
0: 아 그러네요. 이상하네요.
4: 닮음은 큰일 나죠.
0: 이상합니다.
4: 네.
0: 저희 저기 순산파 있는데 한번 좀 하나 좀 드리고 갑니다. 선물로.
1: 갑니다.
0: 가희님 잘 들으세요.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순산파. 가희님 들으세요. 가희님. 애기야 잘 들어라.
6: 네.
1: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순수
4: 나왔어요. 어제 가인님 만족하시나요? 괜찮으세요?
0: 나왔어.
6: 네. 제왕절기긴 한데. 네.
1: 아 제왕입니다.
6: 상상하고 오겠습니다.
1: 아 제왕이었어요. 네. 네. 괜찮아요.
4: 괜찮아요. 네.
1: 네. 괜찮아요.
4: 좀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은데 네. 준영 씨 괜찮으세요?
1: 제왕절기도 자 순살 하셔야 되니까.
4: 그렇죠.
0: 예. 그 중이라도 만족하시겠어요? 제목 따위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4: 우리 애기 태교 태명이 있을까요?
6: 네, 인동이에요, 인동이.
1: 인동이?
6: 네.
0: 왜 인동이야?
6: 첫째 이름 인자 들어가가지고. 인호 동생 인동이 이렇게.
0: 인호 동생 인동이.
4: 아, 귀엽네요.
1: 인호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동생.
6: 네.
0: 그러니까.
6: 네.
0: 자, 가희님 어쨌든 잘 풀어보십시오. 자, 가희님과 연희님 두 분 서로 인사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 덕담을 주고받으셨습니다. 가희님은 구호물로 하실까요?
6: 저는 개콘 팬이니까 개콘으로 할게요.
0: 개콘. 준영과 개콘. 구함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6: 준영, 개콘.
0: 두 분 중 한 분만 함께 갑니다. 14분 남았어요.
4: 자, 이번 문제. 변기 의자가 걸려 있습니다.
0: 빠밤.
4: 몇 달 전 수많은 두중이 분들이 한마음으로 걱정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영진 씨의 통풍 이슈.

0: 왜 또 퀴즈를 냅니까 이거는.
1: 네, 지금 어때요? 상태가 어때서 요산 수치가?
2: 정상이에요.
1: 아 괜찮아요? 네. 어 아, 너무 다행이네요.
3: 9 아니에요? 9?
2: 아 요산 수치는 정상인데.
1: 네.
2: 당 수치가 조금.
1: 아 수치들이 좀 왔다 갔다.
2: 아
1: 당 수치가 예.
2: 그래서요. 예.
1: 자 어쨌든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통풍에 좋은 과일로 자주 언급되는 이것은요.
3: 어? 어?
1: 안토시아닌과 비타민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고
3: 어?
1: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3: 진짜요?
1: 진한 붉은빛의 작은 열매로 케이크나 어? 빙수 또 각종 디저트의 장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4: 준영!
3: 준영! 들어옵니다 또!
1: 준영이 빨랐습니다. 준영 정답은요?
4: 블루베리?
2: 아, 블루베리?
1: 블루베리?
2: 아,
3: 블루베리?
1: 아니고요.
3: 아, 아니요.
4: 자, 개콘, 개콘.
1: 개콘, 개콘.
4: 체리.
3: 체리.
2: 체리.
3: 체리.
2: 체리, 체리, 고고.
1: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가인님이 변기 의자를 가지고 남아 계시고요. 우리 박연희님은 헤어토니까 크림 에센스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2: 아, 이게, 아, 그러네. 블루베리라고도
1: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한 붉은빛의 열매, 여기서 체리.
2: 체리가 또, 통풍엔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고.
3: 오, 체리가?
2: 예.
3: 오, 몰랐어. 어쨌든, 연희님, 수고 많이 하셨고, 네. 우리 저기, 두만 많이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우리 가희님이 잘 맞춰주셨어요.
3: 자, 이제 가희님이 이 레이스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1: 네.
3: 변기 의자를 갖고 계십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2: 자, 최종 문제 많이 남겨져 있고,
1: 네.
2: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3: 13년 만에 김유리 리포터의 신청곡을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1: 아, 네.
3: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갈 프로젝트나 뭐 이런 음악을 해줄 줄 알았어요.
2: 아니래도 이제
1: 제 취향을 좀 존중해 아니, 주세요.
2: 박준영 씨한테는 일주일 시간이 있잖아요. 박준영 씨한테 그거는... 일주일.
3: 자 그래서
1: 목요일
3: 어떤 노래? 어떤 노래?
1: 저는 악동뮤지 전에 소문의 낙원
2: 왜
1: 신청할게요.
2: 왜
1: 그 사실 저한테는 두심한 새가 낙원 같은 곳이었고. 예, 뭐 육아도 하고 출산도 하고 바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도 하면서 여기가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예, 웃으면서 쉬고
3: 추석이나 설날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1: 일하는 거 너무 좋아했고 불러주시면 그렇게 감사했고
2: 낙원이라 생각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3: 오빠 저 언제 나가요? 그렇게 하고.
1: 네. 예, 그래서 또 사실 프리랜서 방송인 리포터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3: 김유리 웃어.
1: 그래서 이 곡에 나오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13년 넘게 저를 잡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3: 죄송한데 지금 끝 문제를 내야 되는데 지금.
1: 네, 아, 지금 노래 들으면서 우리 조금 진정할게요.
3: 아, 네. 네. 악뮤의 소문의 낙원 빨리 듣습니다.
2: 어,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5 3555 롯데건설.
3: 경기도는 찹쌀이야, 전라도는 밀가루야, 경상도는 버리야. 이어져야지 좋다 해도 경상도 땅에 버리 엿이 좋구나.
4: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도 엿장수가 엿을 팔면서 부르던 엿타령입니다.
3: 가랑총 부러진 거 비대쟁이 떨어진 이것저것 모아서 오늘장에 못 보면 다시 어디 얼어라.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4: 멀쩡한 물건을 엿받고 먹고 어머니에게 혼났던 기억 다들 하나쯤은 간직하고 계시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5: 조심하세요. 네? 아, 퀴즈쇼 끝까지 간다. The last time.
6: 김유리 씨는 네. 그 사이에, 아, 이 눈동자의 사막화를 이루고 오셨습니다.
7: 네, 좀 진정이 됐습니다. 네.
6: 자, 이제 이가인님과 함께할 마지막 도전자를 만나겠습니다. 가인님!
8: 네!
6: 자, 이제 하나만 더 맞추면 음식물 분쇄 처리기에 잘해보세요.
8: 네.
6: 예,
8: 네.
6: 가인님과 함께 하실 분, 만나주세요.
7: 이제 진짜 마지막 도전자를 모시게 됐네요.
6: 이분이 마지막 분이에요. 네. 두만까지 하다의 마지막 손님.
7: 자, 누구신가요? 나와주세요!
6: 오세요!
9: 안녕하세요.
6: 네?
9: 마포구에 사는 46살 권형빈이라고 합니다.
6: 아하.
9: 10년 동안 너무 즐겁게 이 프로를 청취해 왔는데, 너무 재미도 많이 주셨지만, 또, 예전에 정경미 씨 보낼 때 박준영 씨가 울부짖으면서 노래 부를 때 저도 같이 울부짖었고 또 최근에 그 초등학교 여학생이 키드 프로 참여했을 때 눈은 웃고 있지만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런 아주 깊은 감동도 받고 했던 그런 프로였는데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니 아 이제 이때가 아니면 우리 세 분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6: 아하.
9: 오늘 회사 연차까지 내고 이렇게 퀴즈 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7: 죄송합니다. 귀한 연차까지.
6: 회사 연차를 내고 퀴즈 정도의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9: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7: 감사합니다.
9: 프로였습니다.
7: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5: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야.

0: 강민님이 또 이렇게 중간중간 이 두시만세 이야기들을 또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1: 그러네.
2: 네. 아, 또 우연찮게 그런 또 아주 중요한 이슈 때 이렇게 듣게 되어가지고.
1: 그러니까.
3: 네.
1: 감사합니다. 저희 목요일 날 한번 들어주세요.
2: 네네.
1: 많이 울 예정입니다.
2: 좀 전에 김유리 씨가 우는 거 보고 저도 울컥해가지고.
1: 마음이 전해져. 김유리 씨는 목요일 날 오지 마세요. 왜냐면 김유리 씨를 보면은 야 이 울음이 약간 전파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3: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있죠. 아유.
1: 아이고야 슬프다.
0: 그래서 이제 퀴쇼 끝까지 간다에 진짜 끝까지 왔는데요.
1: 아하.
0: 진짜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우리 권형빈님.
1: 이제 한 문장 맞히시면 최종 우승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네. 우승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0: 마지막 우승자죠. 마지막 우승자.
1: 네. 잘 풀어보십시오. 자, 가희님과 형빈님 두 분 서로 인사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우리 형빈님 네. 구호는 뭘로 해볼까요?
2: 박준영, 박영진의 박박으로 하겠습니다.
1: 아, 박박입니다.
0: 개콘대 박박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2: 박박.
1: 자, 두 분 중 한 분이 최종 우승 되시겠다. 자, 마지막 문제. 네. 주세요.
0: 마지막 문제입니다.
4: 이 말은? 불교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로 석가모니가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 말없이도 그 뜻이 통했다는 데서 비롯되는데요. 지금도 친구나 연인,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2: 박박.
3: 오, 자, 박박 여기까지 듣고요. 자, 박박 정답은요?
2: 이심전심.
1: 이심전심!
0: 점심?
1: 이심전심! 점심, 이심, 점심?
0: 저녁?
2: 점심.
0: 저녁?
1: 점심?
0: 저녁, 아침? 네. 조식?
1: 점심.
0: 이심전심 정답입니다!
3: 이렇게 되면 끝까지 간다! 오늘 마지막에 신청하신 권영빈님이 75만원 상당의 음식물 분쇄처기를 가져가십니다.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권영빈님은 향후 30년 동안 끝까지 간다. 최후의 우승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시게 됩니다.
0: 그거를 네.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요.
1: 예, 본인 스스로 만드셔서
3: 셀프로 만들어야
1: 돼요. 마음껏 쓰셔도 좋습니다. 형빈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
2: 아, 뭐 세 분 다 어딜 가든 너무나도 다 열심히 잘 계실 거고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네.
3: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1: 네, 이가희님은 순산하시고요.
0: 네. 네.
1: 자, 이제 우리 유리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3: 아, 예. 아까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1: 다 했어요? 네. 아, 끝났어?
0: 아니, 너 무슨 뭐 할부 하듯이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몰아서 했어요.
1: 다시 아까 그 음악 깔아주시면 마무리. 자, 그 음악!
0: 또 나와요.
1: 그 음악 주세요, 슬픈 음악.
0: 아, 예.
3: 아니, 사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와주세요! 이렇게 막 스트레스도 풀고요. 아,
0: 13년 됐어요.
3: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미련도 후회도 없습니다. 네.
0: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3: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신혼 때 이 자리에 처음 앉기 시작해가지고
0: 어머나.
3: 임신, 출산 두 번씩 하고
0: 육아 뭐 지금
3: 또 그리고도 또 저를 다시 또 불러주셨어요. 네,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4학년, 2학년이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 또 만날겠죠? 예.
0: 만나야죠.
3: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1: 유리 씨가 동안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
3: 네,
0: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또 만나주세요. 1등이.
0: 고맙습니다.
1: 조심하세요.
0: 포레버.
1: 김유리. 포레버.
3: 여러분 사랑해요.
5: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7: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0: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6에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3: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2: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3: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2: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3: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2: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내신 뉴스입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앞서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인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재판장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출국 금지 요원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준비 등을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의 중요 임무를 실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향후 대한체육회 측이 요청할 경우 출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체육회 측에서 출입을 요청해오면 대화경찰과 형사들을 다수 배치해서 설득과 경고작업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유 직무대행은 현재의 상황이 지난 5일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을 위해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던 때와는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 167일 만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서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상승폭을 키우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23분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2068조 원으로 같은 시각 2060조 원인 삼성전자를 앞질렀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내준 건 25년 7개월 만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집트가 역사적인 본선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집트는 뉴질랜드와의 조별리그 G조 2차전에서 1대1로 맞선 후반 22분 터진 살라의 결승골과 후반 37분 트레제게의 쐐기골을 더해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까지, 제주도의 비는 내

0: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MBC 4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캐나다 대학 연구팀이 4학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졸업 논문을 언제까지 완성하겠느냐. 그랬더니 33일 정도면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걸린 시간은 55일이더라. 왜 항상 계획한 대로 도무지 실행되지 않는가. 전문용어로 현재 프레임의 오류라고 한답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고 체력도 기분도 좋지만 미래엔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기고 아플 수도 있고 연애가 깨져서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여지를 다 빼고 오직 현재 상태로만 계획표를 짠다. 이래서 자꾸 꽝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일급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엔 그린 일급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아우, 함성 소리 너무 풋풋해. 월요일에 약간 처지잖아요. 이 시간 네. 되면. 근데 오, 이렇게 함성 소리가 예뻐.
1: 예뻐.
2: 예쁘게 들려. 그렇죠? 어디에서 견학 오신 분들이에요?
1: 네, 오늘은요. 이화여대 동아리입니다. 프렌디오에서 12분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뻐.
1: 소리가 좋다.
2: 그쵸? 네. 아우, 정말 싱그럽다. 네. 프렌디오. 찾아보니까 라디오 동아리더라고요.
1: 이거 이름이 프렌디오예요, 왜? 이름이?
4: 저희 프렌드와 라디오의 합성어입니다.
2: 쉬웠다.
1: 프렌드 쉬웠어. 라디오 합성 프렌드. 네.
2: 근데 이런 게 제일 이름 짓는데 좋아요. 직관적인 게.
1: 맞아요.
2: 근데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좀 다들 보는 거 영상 막 이런 걸 화려한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라디오의 매력을 느낀다니까 네. 너무 고마운 거 있죠.
1: 너 반갑고요. 네. 너튜브만 보실 줄 알았더니 라디오를 좋아하신다는 게.
2: 그러니까. 그럼 이 중에 DJ 있으신 거예요?
4: 네, 있습니다.
2: 목소리 듣고 싶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4: 네, 안녕하세요. 프렌디오 DJ를 맡고 있는 강민채입니다.
2: 약간 우리랑 달라. 우리는 약간 권태로움이 있는데 네. 지금 막 세상에 찌들지 않은 그 과실미가 있네.
1: 그러니까.
2: 안녕하세요. 이렇게.
1: 맑다, 그죠? 목소리가. 맑다.
2: 그럼 프로듀서.
1: 뭐 엔지니어 다 있는 거예요?
5: 네, 다 있습니다.
2: 잘해드릴게.
1: 피디 되면 우리를 불러주세요.
2: 저는 문천식보다 10,000원 싸게 해드릴게요.
1: 아니 누나가 또 선배인데 싸게 하면 어떻게 해요?
2: 아니죠. 오늘 부르면 어제가 있을 거야.
1: 참.
2: 정말. 아니, 어쨌든 네. 이렇게 열정적인 방향이 뚜렷한 학생들을 만나면 기분 너무 좋지 않아요?
1: 그러니까. 네. 그러면 좀 부끄럽지만 혹시 지금은 라디오 시대 이 방송도 들어보셨나요?
3: 네!
2: 우와. 어때요? 우리 괜찮아요? 아직 좀 당분간 더 갈 수 있겠어요?
3: 너무 좋아요.
2: 죽다 살았다. MBC 간부들이 이 방송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1: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런 설문조사 한 적이 있대요.
2: 뭐예요?
1: 라디오 청취자 2,000명한테 물어봤는데 라디오를 듣는 가장 큰 이유.
2: 진짜 그거 궁금하다.
1: 3위가 재밌어서 듣는 거고요. 2위는 노래, 선곡이 좋아서. 1위는 다른 일 하면서도 들을 수 있다.
2: 그쵸. 약간 흘려들어도 될 정도로 편안한 토크니까.
1: 맞아요.
2: 야, 라디오는 멀티태스킹 되네요, 진짜. 그 우리 학생들이 라디오 듣는 이유도 궁금해요.
1: 혹시 그 좋아하는 연예인이 DJ를 해서 들어본 적 있다 있을까요?
2: 있을까요? 있어요.
1: 뭐 누구요?
2: 누구였어요?
6: 저 MBC 아이돌 라디오.
1: 아이돌 라디오.
2: 나도 좋아해.
6: 서은광님 처음 시작했어요.
1: 서은광님.
2: 네, 서은광님이 제담꾼이잖아요.
1: 혹시 또 라디오든 좋아하는 연예인, 뭐 아이돌이든 뭐 누구든 괜찮아요?
2: 네네, 괜찮아요. 또 라디오의 매력은 뭘까요? 사람이 아닐지라도.
6: 저희 부모님께서 라디오를 자주 들으셔가지고 저도 너무 많이 들었는데
2: 네네.
6: 운전하실 때도 진짜

0: 많이 들으시고, 저희 가족은 밥 먹을 때도
1: 진짜?
0: 라디오만 들으면서
1: 우와. 어떡하면 좋아. 너무 고맙다.
2: 진짜.
1: 네. 사실 요즘은 OTT가 많아져서
2: 맞아요.
1: 볼거리도 풍성한데,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건 정말 뭔가 삶의 낭만과 여백을 놓치지 않는 분들인 것 같아서,
2: 그러니까요.
1: 예, 남 같지 않습니다.
2: 고마운 분들입니다.
1: 예.
2: 예.
1: 감각이 아주 세련된 분들이에요.
2: 맞습니다. 그런 걸로.
1: 예, 그런 걸로.
2: 예.
1: 자, 우리 학생들 오늘 좋은 추억 되시길 바라고요.
2: 네.
1: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첫곡 소개해 주시죠.
1: 주영훈, 이혜진이 함께합니다. 우리 사랑 이대로.

0: 우리 용 PD가 성 씨가 용 씨거든요. 네. 실제로
1: 용승우 PD님.
0: 네.
1: 이대생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헌정의 의미로 우리 사랑 이대로를 선곡한 거래요.
0: 아, 이대로 가라고?
1: 아무도 몰라줘서 외롭다고 하는데 문전식 씨가 오. 갑자기 토크백을 열더니 어 용 PD 천재인데? 이러니까 용 PD가 저쪽 바깥에서 그런 소리 가끔 듣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예, 네,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하고요. 지금 두 분만의 그 캡슐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0: 저랑 김준상 더맨더먼데 우리 용 PD까지 합세하겠습니다, 여러분.
1: 예, 예, 예. 지금 최상급 나왔던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비교급의 최상급까지.
0: 자, 오늘
1: 근데 경험? 이거는 네. 나중에 그 견학생들한테 따로 전해주세요.
0: 그렇죠. 예. 자, 난이도에 따라서 선물 달라지는 지라시 배짱 퀴즈 오늘 하는 날입니다.
1: 네.
0: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1: 예, 그리고 네. 오늘 지라시 복권 행운공 추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코너. 네. 100에서 999번까지 마음에 드는 숫자 세 자리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동 응모가 됩니다.
0: 쌀 20kg 선물 걸린 거 아시죠?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 미니는 무료입니다. 참고로 행운공 번호는요, 미니로는 못 받습니다.
1: 네네.
0: 집계를 위해서 문자로만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1: 행운공 뽑히시면 말씀드린 대로 쌀 20kg 드리고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자 1, 2부 도움 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야죠. 유니베라,
0: 하이퍼스 세라하임,
1: 한얼 사이언스 타타타,
0: 신젠타 코리아,
1: 우리 ENL 하루틴,
0: 안 터지는 맥스보탄,
1: 성원 에드피아,
0: 키움증권,
1: 브람스 안마의자,
0: SK케미칼,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1: 올품,
0: IS동서,
1: 백조싱크,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잔뼈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5: 우와,
4: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8: 난 초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 잡초였던 식물 살인마.
9: 아, 잡초입니다. 잡초.
8: 똥꼬 아예요 시킨 학문외과 의사 선생님.
10: 똥꼬 아 해보세요. 자, 똥꼬 아.
7: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네.
11: 처음 들었어요. 200을 네. 위백으로 한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네, 되게 커 보인다.
10: 부끄럽습니다. 아,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1: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선희님, 문천식님.
10: 네.
11: 우리 아빠는 어린 시절 목포 촌구석에 사셨대요.
10: 네.
11: 너무 가난해서 빨리 군대를 마치고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22살의 나이로 군입대를 결심하셨는데, 아니 혼자만 가기에 뭔가 너무 억울하니까 친구인 뺀질이 광호 아저씨를 꼬셨답니다.
12: 야, 광호야, 아빠는 군대는 빨리 갔다 올수록 좋은 거야.
11: 어, 그래? 야, 그 좋은 거 너자 해.
12: 야, 너랑 나랑 몇 년지기 친구냐? 좋은 거 같이 해야지.
11: 아, 싫다고. 너나 가라. 아, 자식아, 나.
12: 야, 이병열차다. 타, 이런... 타.
11: 그렇게 아빠와 광호 아저씨는 군입대를 하셨고, 요리를 좋아하셨던 아빠는 취사병으로, 또 국어와 산수를 잘한다고 뻥을 치신 광호 아저씨는 행정병.

0: 사장으로 보직을 받으셨대요. 그렇게 36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호기롭게 사회에 나오긴 했는데 시골 깡촌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대요.
1: 아 미치겠네. 야 안 되겠다. 서울로 튀자.
0: 아 됐어 엄마. 서울 가서 뭐하냐. 너 나가.
1: 너랑 나랑 몇 년지기 친구냐. 어? 좋은 데는 같이 가야지
0: 마. 아 싫다고. 너나 가라고. 어, 아이씨, 야, 이거 안 놔 너. 결국 아빠는 이불 속에 숨겨둔 할머니 생활비 10만 원을 들고 광어제 씨를 끌고 이 서울로 야반도주 하셨고요.
1: 옛날에 많이 하셨대요.
0: 네. 우여곡절 끝에 두 분은 한 식당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자라는 여인을 보게 됐는데 그분은 바로 그 식당 사장님 딸이셨어요.
1: 우와 예쁘다. 선자 씨는 내가 찜했다.
0: 웃기시네. 뭔 소리야. 아까 못 봤냐? 야 선자 씨는 나랑 눈 여러 번 마주쳤어 엄마.
1: 됐어 엄마. 다 필요 없어. 나는 선자 씨랑 결혼할 거야.
0: 아 뭐래. 그렇게 두 분은 오랜 우정을 내팽개치고 세기의 라이벌 관계로 접어드시는데요. 그 식당에서 아빠는 취사병 출신이라 주방 보조를 맡게 되셨고 뺀질이 광호 아저씨인 계산을 잘한다고 뻥을 쳐가지고 홀서빙 및 바쁠 때 카운터까지 커버하는 중책을 맡으셨답니다. 우와. 상대적으로 홀보다는 주방이 훨씬 일의 강도가 센 편에 속했는데 그럼에도 아빠는 주방장님이 요리를 하실 때마다 요리 비법을 적어서 공부하셨고 피곤이 몰려오는 가운데서도 선자 씨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알콩달콩 살아갈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고 보니까 사장님이 엄청 화가 나 있으셨대요.
2: 광어 이놈의 자식 너는 시방 뭐하는 놈이여.
0: 아 사장님 죽을 죄를 줬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2: 네가 사람이여. 열심히 일하라고 취직시켜줬더니만 감히 내 딸하고 어이 어 내 딸하고.
3: 아버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제발.
1: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아 선자 씨 왜 울어요?
3: 제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1: 예?
3: 5개월이에요. 그래도 우리 광호 씨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1: 좋은 아빠?
0: 맙소사. 그렇게 아빠는 광호 아저씨한테 첫 번째 K-오페를 당했고
1: 절친에게?
0: 네. 태백암에 밤새 막걸리를 드시며 절규하셨답니다.
2: 선자! 선자야!
4: 아, 나 이 웨스팅 정말 명작인 것 같아.
0: 그리고 4개월 뒤 한 번 더 절규할 일이 생겼는데 식당 사장님이 중대 발표를 하셨대요.
2: 잘들 들어요. 다음 달이면 우리 선자도 애 엄마가 되고요. 그러면 애 아빠 면도 세워줘야 되니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고 광호하고 선자에게 과계를 물려줄라니까 직원 여러분은 광호를 이제부터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모두들 잘 따라주시기를 바라요.
5: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이게 뭐야? 내 친구 광호가 사장?
0: 이렇게 아빠는 광호 아저씨에게 두 번째 패배를 맛봤고 그날 이후 어쩔 수 없이 친구 광호를 사장님으로 부르게 되셨대요.
6: 사장님 시장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0: 얼마 후 광호 아저씨랑 선자 씨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 주방장님이 갑자기 식당을 그만두는 바람에 아빠가 주방장으로 승진됐지만 광호 아저씨가 아빠가 만든 음식에 이트집 저트집을 자꾸 잡아대는 통에 그렇지 않아도 부글부글 앙금이 쌓였던 아빠는 홧김에 그냥 이렇게 질러버리고 맙니다.
1: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놈의 식당 때려친들!
0: 그렇게 아빠는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짐을 싸서 가게를 나오려 하는데 그때 식당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던 한 여직원이 아빠 뒤로 따라 나오더래요.
1: 어? 연심 씨?
7: 주방장님이 떠나면 지도 여기 있기 싫으라. 지도 데려가 줬어.

0: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이 진짜로 말 그대로 조금이란 걸 알게 되어 실망했지만.
1: 어라? 아, 통장 잔고가. 아.
0: 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따라 나와준 게 고마워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했답니다. 그 후 아빠와 엄마는 공사장에서 한바식당을 시작하셨는데 음식 맛이 좋아 3년 후 작은 식당 하나를 열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1: 우와.
0: 그런데 식당을 오픈하던 그날 누군가 아빠를 찾아왔죠.
1: 예, 어서오세요. 광호?
2: 어, 오랜만이야. 잘 있었어? 아니 뭐 오늘 개업이라길래 한번 와봤지. 좀? 작다?
1: 왜 왔냐? 왜? 내가 없으니까 물려받은 식당이 잘 안 되냐?
2: 아니 아닌데 너 나가고 새로운 주방장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번에 동네 맛집 베스트 뚜리 안에 들었거든.
1: 이런 짤.
0: 이게 아빠의 세 번째 패배인데요. 광호 아저씨네 식당이 망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광호 아저씨네는 여전히 건재했고 다만 곧 주방장이 그만두기로 해서 아빠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러 오신 거였어요.
1: 그래서 뭐 니네 가게로 오라고?
2: 뭐 어때? 어? 뭐 생각 있어? 월급은 좀 더 얹어줄게. 야 솔직히 뭐 식당 그 차린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
0: 아빠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때 등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엄마였죠. 아빠와 광호 아저씨 그리고 선자이모의 삼각관계를 알고 있었던 엄마는 냅다 반기를 드셨습니다.
1: 아 생각을 좀 해보고 내가 연락을 할 테니.
0: 뭔 놈의 생각인지 몰랐어. 그놈의 생각을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시고요. 광호 씨는 네 앞가리나 잘하시오. 앞길에 뱀을 푸는 수가 있은 게.
1: 아니, 여보 여보.
0: 우리 애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건디 걱정을 마시고요.
1: 아, 그래도 내 친구한테 말이 너무 심하잖아.
0: 뭐가 심해, 뭐시. 광호 씨 가게 얘기만 해봐. 아니, 가기만 해도 그냥 그걸로 그냥 당신은 그냥 맨발 맨몸뚱이로 나가는 것이여.
1: 알았어.
0: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도 어른이 됐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아빠와 광호 아저씨는 간간이 술 한잔 기울이며 우정을 회복하셨고요. 선자이모도 우리 가게에 자주 놀러 오십니다. 그러나 가끔은 어딘지 모르게 라이벌스러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선희님, 천식님, 두 분은 이런 라이벌 친구가 있으신가요? 저도 있긴 한데 그 얘긴 다음에 써서 보낼게요.
3: 아, 무슨 드라마 같아요.
1: 글을 잘 쓰신다.
3: 빠찐꼬 같아, 빠찐꼬. 요새 드라마 빠찐꼬 많이 보시던데. 네. 어떤 한, 그, 창업까지의 그 일대기.
1: 그래, 일대기.
3: 네. 그리고 여기 서사도 있어. 로맨스도 있고.
1: 박선미 님이 글을 잘 쓰시네요. 네.
3: 맛있게 쓰시네요.
1: 3627 님. 아, 두 분 다 여기 너무 잘한다. 사연이 아주 맛있네.
3: 그쵸.
1: 감사합니다.
3: 그래, 우리도 잘해.
1: 누나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칭찬.
3: 어떻게 해야 돼?
1: 그래요?
3: 불안정해가지고 아, 그래요? 우리가 계속 잘한다고.
1: 아예 하루 틀려요.
3: 간당간당해 지금.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
1: 정섭님.
4: 네. 사연 듣다 보니까 한 25년 전 신촌 춘천 닭갈비에서 같이 직원으로 일했던 첫사랑이 생각납니다.
1: 네네.
4: 아 지금도 번호는 갖고 있으나 전화를 못하고 있네. 그래도 길에서 만나면 커피라도 한잔하자 하셨는데 우리 정섭님 너무 낭만적이신데 번호는 바뀌었을 거예요.
1: 정섭이 형 그 번호 011이죠?
4: 7 017
1: 형 017 아직 첫 번호예요. 바뀌었어요.
4: 017 네. 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문천식 씨 그러지 마세요.
1: 형님 바뀌었어요.
4: 에이, 그녀도 에이. 저를 못 잊고 있다면 017 고수하고 있을 겁니다.
1: 에이.
4: 삐삐는 가지고 있을래나요?
1: 25년 전 신촌 쪽 춘천 닭갈비 저 갔던 데 같아요.
4: 신촌을 뭐 얼마나 돌아다닌 거니?
1: 에이.
4: 아주 홍대 신촌을 내 집 삼아 그냥 사셨네.
1: 예.
4: 예. 거기 각설탕으로 활동할 때 이쪽 한 거예요?
1: 저쪽 소개팅을 이제 신촌에서.
4: 아. 예. 닭갈비 집에서도 부킹이 돼요?
1: 하여튼 거기 아까 우리 사랑 이대로 그처럼 제가 신촌에서 예, 좀.
4: 아 눈 또 애틋하다. 눈이 지금 문전식이 눈알만 신촌에 가 있어요,
1: 네.
4: 여러분.
1: 어떡하지? 광고 듣고 올게요.

0: 66.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원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2.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구주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세계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사는 이야기.
1: 우와 이쁘다 선자씨, 내가 먼저 찜했다.
2: 야, 뭔 소리야, 선자씨는 나랑 눈 마주쳤거든.
1: 야, 필요 없어, 난 선자씨랑 결혼할 거라고.
0: 광호씨랑 그렇게 저렇게 됐어요.
1: 안돼.
2: 진심 담았는데.
1: 예.
2: 라이벌 이야기 방금 들으셨던 예, 광호 아저씨와 아빠의 예. 이야기였는데 뭐 다들 있잖아요. 문천식 씨도 학창시절이나 개그맨 시절에도 라이벌 나름 있지 않았어요?
1: 라이벌.
2: 고명환 씨랑 친했지만 약간의 라이벌 관계 아니었어요?
1: 그렇죠. 둘 다 이제 서로 막
2: 아니면 한 여자를 두고 약간 삼각구도의 라이벌.
1: 예.
2: 그런 거 어때요? 눈이 아직 신촌에 있는데?
1: 예.
2: 다시 와봐요, 빨리 상암동으로.
1: 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2: 그래요?
1: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인생의 라이벌! 연적도 됩니다, 연적.
2: 학창시절에는 뭐, 공부 라이벌이나 아니면 좀 인기.
1: 또 운동 라이벌.
2: 싸움.
1: 쌈박질 라이벌.
2: 기억에 남는 라이벌이 꽤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친구랑 동시에 같은 사람 좋아해서 좀 삼각구도를 드라마틱하게 펼쳤다라는 서사도 꽤 있잖아요. 아니,
1: 방해를 한 적도 있겠죠. 편지 전해달라는데 막 훔쳐서 찢어버리고.
2: 그런 거 있잖아. 나중에는 그 동시에 목표로 삼았던 여자만 떠나고 친구만 우정을 간직하고.
1: 아.
2: 30년 때 아직도 술 친구다.
1: 아,
2: 뭐 이런 거.
1: 있어요.
2: 그런 경우 꽤 많아요. 약간 그 이렇게. 건데기 둘만 남아가지고.
1: 그렇죠.
2: 메인이 떠나간.
1: 아니면 뭐 형제자매끼리도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2: 아, 그거 너무 많죠.
1: 예. 예.
2: 쌍둥이들끼리 의외로 라이벌 의식이 많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2: 사이가 좋은 만큼 또 팽팽한 신경전이 있죠. 아무래도 예. 모든 관계나.
1: 문자번호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문자 소개되시면 올인원 영양제 보내드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습니다.
1: 네, 문자 보내신 동안 노래 한 곡 들까요?
2: 김민규입니다. 마지막 승부.

0: 자, 내 인생의 라이벌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인데요.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김정희님. 아, 대학 동기 피안과는 저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를 4학년 때까지 고수했죠. 그런데 둘 다 어깨빨이 장난이 아니요. 아, 장난이 아니어서 저희를 여자로 안 보고 아, 혹시 다관계 아니세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았어요. 남자 같다는 말에 상처받을 법도 한데 우리들은 누가 더 방아귀가냐며 집착했죠.
1: 와.
0: 바지에 막 체인 달고 노래방 가면 천년의 사람만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남자처럼 생겨서 해화동 박완규를 등극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왜 하필 저는 여자가 아닌 남자 가수를 닮았을까요?
1: 어, 김미려 생각난다. 아, 우리 후배 김미려 씨.
0: 미려가 박완규 형 그 코스프레 하고 있는데.
1: 그렇죠. 그렇게 라디오 출연도 많이 했었잖아요. 부캐로.
0: 예, 맞아요.
1: 아, 근데 이렇게 어, 난 여유가 너무 좋은데? 막, 아, 내가 어디가? 여자라고! 남자를 왜 닮았다 그래! 이게 아니라,
0: 네.
1: 오, 박완규, 이왕 그런 얘기 들으면, 어, 들을 거, 완벽히 네. 박완규로 거듭나잖아.
0: 야, 이런 재밌다, 그지? 이러면서.
1: 프로 근성이. 좋잖아요. 그래도 사람이잖아. 난 일생 새야.
0: 네.
1: 응? 남자 가수라도 사람이잖아.
0: 그렇죠. 정선우 씨는 가금류 쪽이잖아요, 분. 여러분. 네. 왜 멈춰요, 토크가? 생각이 멎은 거예요?
1: 생각이 많아서 마음이 무거운데
0: 누나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돼요.
1: 마음이 무겁네.
0: 예.
1: 김명선님 회사 사장님이랑 라이벌입니다.
0: 왜요?
1: 회사 설립 창립 멤버로 이제 사장님하고 저만 남았는데 사장님보다 나이가 이제 제가 많아요.
0: 아 사장님 더 어려요?
1: 예. 그러니까 제가 더 오래 회사를 다녀야 되겠죠? 아, 최후의 승자에게 금해주기로 했거든요. 사장님 좀 빨리 좀 은퇴하시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0: 아하.
1: 어, 이건 되게 보기 좋은 라이벌 관계 아니에요?
0: 어, 그러게요.
1: 진짜 라이벌이고, 진짜 막 승부수를 두는 관계가 아니라,
0: 어.
1: 서로 약간 전우애 같은 게 있는.
0: 야, 그렇구나. 그쵸? 서로 금을 해주시기로 했대요. 와, 대단하시다.
1: 좋다. 네. 빨리 은퇴하시고. 금값 높을 때 은퇴하세요. 금값 높을 때.
0: 네.
1: 제일 높을 때. 김정인님으로 해드릴게요.
0: 네.
1: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저희 회사에 문천식 40%, 박보검 60%를 믹스, 아, 애매하다.

0: 아, 많이 애매하다. 이게 아, 6대3이야.
1: 근데 저랑 박보검이 믹스가 되긴 돼요? 너무 감사하다.
0: 애매하지. 박보검이 60%라도 네. 문천식 4가 너무 크다.
1: 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요?
0: 60%. 네. 어쨌든 들어왔어요, 믹스 청년이. 네. 근데 이 청년이 노래방 가면 별 보러 가자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와. 그때마다 서로 마이크 잡고 그 청년하고 눈 마주치며 별 보러 갈게. 그래, 꼭 가자. 지금 언제 갈지 날짜를 잡을까? 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결혼하신 여직원분들도 완전 팬심 장난 아니에요. 오. 문천식 40, 박보검 60으로 구성된 이 청년. 라이벌들 물리치고 내가 가지고 싶다.
1: 오. 우와.
0: 아니, 그럼 문천식 40이 어디서 구성됐을까?
1: 그러니까 신기하다.
0: 크기? 눈?
1: 아니면 제가 내 속에 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좀 이렇게 선명한가?
0: 어우, 네. 박보검 60. 어, 너 그 60을 버릴 생각이 너무 안타깝다.
1: 와.
0: 난 버려. 박보검 60 있어도 문천식 40 있어도.
1: 아, 근데 여직원들이 좋아하잖아, 어쨌든.
0: 그래, 이거는 분명히 네. 다수가 좋아한다면 네. 뭔가 문천식 씨의 얼굴 구성 중에 좋은 게 간 거예요.
1: 그런가 봐요. 그리고 와. 어쨌든 박보검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죠.
0: 좀 보고 싶다.
1: 네. 나도 궁금하다.
0: 그러게. 아, 네. 별 보러 가자는 노래는 일부러 그런 걸 노린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 누나들한테 그쵸. 어필하는?
1: 네. 플러팅.
0: 강형주님.
1: 우리 아빠 60대인데 한대 동창 아저씨들과 배우 정윤이 말이죠. 트로이카. 정윤이님과 결혼하겠다고
0: 대박.
1: 뒷산에 올라와서 막 결투를 벌이셨대요.
0: 와.
1: 참 의미 없는 결투였죠.
0: 제가 아는 한 진짜 정말 최고의 자연미인. 네, 였지 않나. 1980년대 초반 아니었어요?
1: 그랬을 거예요. 네,
0: 그리고 나서 빨리 은퇴하시고 결혼하셨는데 네. 진짜 어떻게 그렇게 다 가졌지? 청순미, 섹시미.
1: 그렇죠.
0: 막 이런 걸 다
1: 고급진.
0: 어.
1: 그 자연적인 미모. 와.
0: 진짜 정윤희 씨는 정윤이. 최고의 미인이었죠.
1: 네.
0: 그래, 의미 없는 결투였지만 그때는 그렇게 의미 없는 결투를 합니다, 다들.
1: 그러니까요.
0: 이원주님. 고등학교 때 제 뒷번호 친구와 저는 절친이었거든요.
1: 네.
0: 성적도 비슷, 취향도 비슷. 그래서 그런지 남자분은 눈도 똑같았죠. 같은 애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제 친구를 택했어요.
1: 아이고야.
0: 그래도 축하해줬어요.
1: 네. 맞아요. 친구들끼리 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럼 속이 쓰려요.
0: 지금쯤이면 그 친구가 원주님을 원망할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잡아주지.
1: 그렇죠.
0: 왜 나에게 양보를 했니? 이러면서. 네. 어? 5531님.
2: 저의 라이벌은 제 자신입니다. 마음의 복잡한 제 자신을 이기는 것이 제가 승리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0: 네, 선생님 꼭 안주도 드세요.
1: 네, 선생님 그 마음속 정리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하십시오.
0: 안주 드셔야지 그 빈속에 이렇게 막 술만 드시면 안
2: 아닙니다.
0: 돼요.
2: 제 라이벌은 제 자신이에요.
0: 아, 네. 유머 센스 있으시네, 이분.
1: 그러게, 우리 둘을 웃겨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0: 재밌네. 네. 우리 옛날에 만화책이나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런 그쵸? 멘트?
1: 아, 근데 실제로, 예, 세계적인 단거리 육상선수, 예, 그 선수 있잖아. 나는 나를 뛰어넘는다.
0: 아.
1: 예.
0: 어떻게 뛰어?
1: 그러니까 나보다 빠른 사람 없다, 이거예요.
0: 아.
1: 내가 최고다.
0: 오, 재밌다. 멋있는데 별로다.
1: 네.
0: 8540님. 저의 라이벌은 사위랍니다.
1: 왜요?
0: 장모인 아내한테 장모인 아내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덩달아 라이벌 의식 생겨가지고 잘하게 됩니다. 오!
1: 장모님 꽃 쌓았습니다.
0: 어머나 세상에 김수방.
1: 네.
0: 김수방밖에 없어 세상에. 아, 낭만 덩어리 같은 이라.
1: 장모님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
0: 어머 세상에 김수방. 뭐 먹고 싶어? 갈비찜 해줄까?
1: 그러니까 아버님 긴장되지.
0: 어. 예? 초조하죠.
1: 기절이.
0: 이렇게 되면 초조해요, 진짜.
1: 예, 예.
0: 누가 내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존재한테 갑자기 정성을 들이고 잘해주게 생각하면은
1: 예.
0: 내 지분이 이제 떨어지니까.
1: 아,
0: 지분 찾아야죠.
1: 너무 웃긴다.
0: 아, 귀여우시다.
1: 예.
0: 빛과 소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예. 샴푸의 요정.

0: 자, 내 인생의 라이벌 보고 계신데요. 아까 네. 잠깐 말해놨던 게 네. 그 왜 문천식 40%에 박보검 60% 남자 직원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1: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0159님이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아마 AI로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0: 네네.
1: 너무 완벽한 미남이.
0: 미남이었는데.
1: 훈남. 약간 김준성 아나운서와 연정훈 씨도 비슷하고
0: 차인표 형님 드세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는 느낌이 없는데.
1: 네, 너무 웃겨. 우리 작가가. 문천식 40은 어디에?
0: 우리 PD가 더 웃겨. 그랬더니 헤어 헤어. 헤어가 천식이요.
1: 원래 직계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관계가 네. 참 적이 많아요. 네. 팩폭. 근데 진짜 잘생겼는데. 이런 분이 실존하시다면 여자친구는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
0: 그럼요. 저렇게 생겼으면 배우해야죠.
1: 그렇죠. 네. 진짜 완전 배우상이에요. 아, 진짜 찾고 싶다. 문천식 40.
0: 없어.
1: 해요, 해요. 자, 익명을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2: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을 좋아해서 옆반 학생이랑 서로 먼저 교무실 책상에 꽃 꽂아드리고 선물 드리려고 막 그랬어요.
1: 아.
2: 꽃 꽂아놓으면 빼버리고. 아, 친구가 꽂아놓으면.
1: 맞아, 그런 거 알아요.
2: 제가 가져간 거 놓고 편지도 막 선물도 숨기고 막 그랬네요.
1: 그때는 진짜 치열했어. 저도 고1, 고2 이렇게 1년을 물리 선생님 되게 좋아했는데 막 빼버렸어.
0: 여고생들은 이런 게 있군요. 저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1: 너무 웃겨. 여고생들의 뭐 수줍음, 로망, 낭만 없어. 전쟁이야.
0: 아, 진짜.
1: 가서 새로 물갈해가지고 꽃 꽂아서 다 뽑아버려.
0: 버려.
1: 내 거를 마치 그 전장에 내 깃발 꼽듯이. 자, 연결해봅니다. 네. 국어 선생님 통신원.
0: 연결됐습니다.
3: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에 있는 국어 선생님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고등학생 때 국어 선생님을 좋아했는데요. 그 선생님이 잘생긴 건 아니었고 많이 하청이 있었어요. 옆반 친구가 그 선생님

0: 좋아해서 아침 일찍 교무실에 선물 놓고 가면 제가 치웠답니다. 근데 저는 소심해서 늘 바라만 봤어요. 지금까지 국어선생님 통신원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김정희님.
0: 안녕하세요.
1: 아하. 그 매니아층이 있었다는 게 그 선생님이 네. 어떤 특징이 여고생들의 마음을 뺏었던 거겠죠? 뭐 눈웃음 어때요? 아니면 네. 미소.
0: 아니요, 그냥 제 분위기? 기억에는 그냥 편안했던 것 같아요.
1: 편안한 느낌. 그냥
2: 서글서글한 이미지?
1: 아, 예? 네? 누구 닮은 것 같았어요?
0: 글쎄요.
1: 연예인으로 치면?
0: 연예인? 특별히 생각나는 게.
1: 그냥 보니까 김정희님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그랬군요, 그때.
0: 아, 제 스타일이었어요.
1: 아, 진짜? 편안하고 좀 다정한 스타일이었나 보다, 그러면.
0: 자. 그런 거 아닌데 좀 유머 있었어요. 두 분처럼.
2: 재밌는 분이셨구나.
1: 자, 책상에 뭐뭐 올려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0: 그때 학생이어서 그냥 꽃이랑, 이제 뭐, 과일, 사과 같은 게 이렇게 예쁜 게 있으면 챙겨가요.
1: 그래서. 그렇죠.
0: 책상에 몰래 얹어놓고 음료수라든가.
2: 음료수나 막 초콜릿 이런 거, 그죠?
1: 그런 것도 네. 있지 않았어요? 분필통.
0: 그랬던 것 같아요.
1: 맞아. 분필통의 유형이에요. 네. 선생님 분필통 바꿔주기.
0: 지나서. 네.
1: 그리고 선생님 손가락에 분필 묻을까봐 그거를 다 색종이로 이렇게 감아드렸어요.
2: 진짜. 그럼 김정희님, 그 여고생들이 막 선물해주면 선생님은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0: 그냥 반응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아.
0: 의식은 그렇죠. 하시지만, 이제 이렇게 딱히 어떻게 뭐 반응은 많이 없으셨던 네. 것 같아요.
1: 네. 전교에 경쟁자가 몇 명쯤 있었던 것 같아요?
0: 전교에요?
1: 네.
0: 아니, 그 한 명?
1: 아, 진짜?
0: 제일 강했어요. 그 친구가, 옆반 친구가.
1: 아, 다 물리쳤구나.
0: 그 친구는 거의 주변의 친구들이 다 아는 다른 반 아이들도 이해는 선생님 좋아해를 아는데 저는 존재감 별로 없는
1: 그런 거 뭔지 알아요. 누군가 되게 진하게 좋아하면은
0: 네,
1: 알아서 접어요.
0: 네.
1: 그리고 걔를 밀어주지.
0: 그거는 안 되죠.
1: 그건 안 돼. 김정희님 은근히 승부욕 있으시네요.
2: 그러니까요.
0: 네네.
2: 김정희님 추억 속에 선생님께 했던 친구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0: 지금은 아마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 있어서 그 추억을 저처럼 잊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지금은 연락 안 하고 뭐 모르지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지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지나면 추억이야. 선생님 맞아요. 좋아했던 마음이야말로 진짜 우리 학창시절의 최고의 추억 아니에요? 그죠?
2: 자, 오늘 네. 퀴즈도 준비하셨죠?
0: 아, 네. 네
2: 퀴즈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 별명은 무엇일까요? 1번 호랑이, 2번 꽃미남, 3번 고구마.
2: 호랑이의 꽃미남 고구마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빙이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네. 네.
3: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전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상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비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0: 고맙기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 혹시 TBS 멤버십?
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S. T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8: 자, 통신원이 좋아했던 국어 선생님 별명. 네. 3번 고구마였어요. 자, 류헌수님, 1485님, 2621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9: 네, 1, 2부 끝곡으로 이문세의 소녀 준비해봤습니다.
8: 이 노래 들으시고요. 뉴스 들으시고 저희는 5시 5분에 또 올게요.
9: 배짱 퀴즈 준비할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5: 라디오,
6: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0: 한국방송의 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라오스의 학교와 도서관을 포함한 5개 기관에 한국어 교육용 도서 3,500권을 기증하는 해외 도서 나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도내 27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해 상태가 양호한 불용도서를 선별해 정비한 뒤 라오스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21년부터 해외 도서 기증 사업을 이어오고 있고 지금까지 4개국 20여 개 학교에 모두 18,000여 권의 도서를 지원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합검진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천군에서 일하는 라오스 국적 근로자 132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범 사업에선 결핵, 매독, 시형 간염, 한센병 등 주요 감염병 검사가 진행됐고 이상 소견자는 병원 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은 올해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이 1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이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총사업비 281억 원이 투입되는 문경시의회 복합청사는 기존 청사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9월 준공될 예정이며 1, 2층에는 점촌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 공간도 함께 들어섭니다. 1968년 건축된 문경시의회 청사는 노후가 심각해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다중추돌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광역예방순찰대 드론팀과 고속도로 순찰대 암행순찰팀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사고 다발 구간인 상주 영천선과 중부 내륙선 등 경북 관내 전 구간에서 단속이 진행되며 지정차로 위반과 갓길 통행, 적재 초과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합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전광판과 휴게소 배너, 교통방송 등을 통해 드론 단속 내용을 사전에 홍보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안동시는 안동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19세 이상 35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력서 작성법과 모의 면접 등을 진행하는 취업 역량 강화 캠프가 오는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열립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도, 습도는 68%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크리에이터 신시연입니다. 쑥스럽지만 제가 요즘 책 소개하는 사람으로 조금 핫합니다. 그 시작은 코로나 때 방 한구석에서 올린 짧은 영상이었어요. 세상은 잠시 단절돼도 재미만은 놓칠 수 없어서 늘어진 티셔츠에 수면 안대 쓴 채로

좋아하는 책 한번 웃기게 소개해볼까? 한 게 다였죠. 재밌겠는데? 해볼까? 싶은 순간에 확 그냥, 막 그냥 해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그냥 있어요? 마침내를 이룬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쇼.
1: 정선임은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잠시 후 도전자의 배짱 크기에 따라 퀴즈 난이도가 결정되는 지라시 배짱 퀴즈 함께 합니다.
1: 하하. 형님들, 배짱이지? 자, 지금부터.
2: 잠깐 나 화장실 갔다 온다.
1: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방송 진행자라는 것은.
2: 어허, 예. 그런구나.
1: 자, 지금부터 퀴즈 도전하실 분들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 문자 보내주세요.
2: 아, 예를 들면 박장대소할 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짜 문자 가자 이렇게 말머리 달아주셔도 좋고,
1: 또는 중장년청이라서 중짜 문제 풀어볼게요. 이런 거 괜찮고,
2: 소확행 원합니다. 소짜 문제 소소하게 풀고 상품 탈게요. 이런 나만의 소소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재밌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2: 함께해요.
1: 그리고 영화인들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문천식의 싸우려 서명회.
2: 네네.
1: 기대 많이 주시고요.
2: 점점 더 저급하고 또 이 싸구려의 참맛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1: 진짜 MBC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했으면 제가 진짜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2: 조만간 나라에서 관리 들어갈 수 있대요. 괜찮아요?
1: 아닙니까?
2: 예, 예. 예. 자체적으로 저도, 해결해 주세요.
1: 예, 저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당한 선을 지키겠습니다. 예.
2: 자, 또 쌀 20kg이 걸린 행운공 추첨 씨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뽑을게요. 어떤 문자 내용이든 그 뒤에 혹은 앞에 100에서부터 999번까지 숫자 세 자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응모가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이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저희가 답장도 보내드려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2: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저축은행 중앙회,
2: 환인제약,
1: 빅토스,
2: 청호 나이스,
1: 삼성증권,
2: 데이펙,
1: 웰템,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내가 풀 퀴즈 난이도는 내가 정한다.
1: 큰 연기에는 큰 선물이, 작은 연기에는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
2: 지라시
1: 배짱 퀴즈.
2: 8900님이 아니 지라시 너무 있어 보여요.
1: 네? 있어 보인다고요?
2: 네. 대자 문제는 장학 퀴즈보다 더 어려운 것 같던데. 진짜 도전하시는 분들 대단해요.
1: 맞아요.
2: 하셨어요.
1: 근데 그 대자를 맞추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2: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큰 장벽이 생길까봐 소소한 장치,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이라는 장치를 해놨습니다.
1: 정답이에요. 예. 예.
2: 다시 만만해지고.
1: 그렇죠.
2: 또 어렵다가 다시 만만해지고.
1: 네.
2: 자, 그렇습니다. 퀴즈 도전 문자 기다릴게요. 샵 8001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기다릴게요.
1: 그렇습니다. 자,
2: 우리 퀴즈 난이도 여러분 직접 정하실 수 있는 거
1: 일단
2: 다 아시죠?
1: 대자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려 있고요.
2: 네.
1: 그리고 중자는 9만 원 상당의 문어 그림 또는 10만 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가 걸려 있어요.
2: 소자 상품, 네. 만 원짜리 주유 쿠폰, 그리고 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싹쓰리의 노래 듣고 여러분 전화 받아볼까요?
1: 이 노래를 지금 옆에서 방송하시는 이상순 씨가 만든 노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와,
2: 여기서 들려드리고 돈은 이상순 씨 통장으로 들어가요.
1: 아이들 하지 마. 좋은 얘기해, 좋은 얘기.
2: 인생이 다 그래요, 여러분.
1: 예.
2: 예, 싹쓰리예요. 예. 다시 여기 바닷가.

0: 아, 지라시 배짱 퀴즈.
1: 네.
0: 지금 첫 번째 도전자 문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 6889님이에요.
1: 네.
0: 소심한 사람입니다.
1: 어.
0: 피도 오고, 소심 탈출하고 싶고, 욕심내가지고, 대짜 문제 도전 봅니다.
1: 어, 소심하신 분이 어떻게 대짜를 도전하시죠?
0: 한번 일탈을 꿈꾸는 거죠.
1: 오.
0: 파이팅 있게.
1: 그래요.
0: 아!
1: 예.
0: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0: 어, 전혀 소심하지 않은 목소리.
1: 예.
0: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예. 부탁드립니다.
2: 예, 예, 아, 저기, 이거, 전남 장흥에 사는 이광배입니다.
0: 이광배님?
2: 예, 예.
1: 이광배님?
0: 네네.
2: 예, 예.
0: 어,
2: 예.
0: 비도 오고, 뭔가 소심을 탈출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2: 예, 예.
0: 아, 지금 어디, 아,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 아, 저기, 리조트에서요.
0: 네네.
2: 소사 일하고 있습니다.
0: 오, 되게 꼼꼼하셔야 되는데?
2: 예.
0: 그, 맞아요. 근데 이게 소심을 예, 예. 다르게 해석하면 섬세한 거거든요.
2: 아, 그래요?
0: 네,
2: 아,
0: 이제 그럼요.
2: 잡일하는 거죠, 잡일.
0: 에이, 그게 얼마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데요.
1: 그럼요.
0: 근데 왜 소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우리
2: 아,
0: 이광배 씨.
2: 예. 그, 뭔 일을 하면.
0: 네.
2: 그, 저기, 돈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0: 아.
1: 네, 네,
2: 사업을 하면요.
0: 네, 그럼요.
2: 그런 걸 못 해요.
0: 아이고.
2: 그래갖고, 물건이 나가면, 그냥 나갔는가 비다 하고, 돈 주면 돈 주는가 비다 하고 하다가, 소당망 했어요.
0: 아, 아, 네. 그러셨구나. 사람을 쉽게 믿으셨구나.
1: 아, 끝까지 받아내셔야 네. 되는데.
2: 예, 예.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건가 봐요.
0: 그쵸. 사실 그렇게 그래도, 성향 자체가 남하고 척지는 네. 것도,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 그쵸.
2: 네. 오늘 빌려달라고 하면 또,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사양이에요. 저기 거절을 못 해갖고.
1: 그러면 광배님 제가
2: 아니, 감사합니다.
1: 제가 연습을 좀 하셔야 되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안 되네, 안 된다 해주세요.
0: 어, 이렇게 단호하게, 약간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
1: 네, 해주셔야 네. 됩니다.
0: 자, 문찬식 씨 상황 주세요.
1: 아, 광배 형님, 아 미치겠어요 진짜. 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형님 30만 원만 꼬시면 안 돼요?
0: 됐어, 됐어, 됐어. 지금, 숨을 지금, 광배 오빠. 이건 지금 게임 끝난 거지, 지금. 이미 지금 인터넷 뱅크로 보냈어.
1: 내가 30달러니까 50 주실 것 같은데, 지금? 그죠?
2: 그러니까요. 상당히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0: 아우.
1: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0: 아니, 너무 사람이 좋으시네.
1: 어, 너무 착하셔가지고, 어떻게.
0: 아, 오늘 광배원이. 퀴즈 결과 좋았으면 네. 좋겠다. 네. 그럼 대짜 네. 도전하실 거예요?
2: 예, 예.
0: 알겠어요. 그럼 대짜 저희가 예. 혹시 모르니까 또 틀리면 우리가 안녕을 못 예. 하니까 오늘 예. 연결된 김에 한마디 하실 분.
1: 예, 소중한 사람이 예. 한 말씀 하십시오.
2: 아, 저하고 엮인 사람 중에 저한테 돈 안 준 사람들 하면 좀 삶은 좀, 대진가나 삶은 좀 돈 좀 돌려주세요. 내 거 가져갔으니까 나도 힘들거든요.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예? 양심껏 살아야죠, 세상은.
0: 맞아.
1: 맞아요.
0: 정답인데.
1: 전국의 우리 이광배 형님께 우리 네. 서비스를 제공받고 노동력을 제공받으신 분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0: 대가를 좀 치르세요 좀.
1: 돈을 내놓으세요.
0: 인간적으로.
2: 예.
0: 양심이
2: 예.
0: 없어.
1: 자,
0: 자 대자 문제 두 개 있죠.
1: 월드컵 영역과 여름 영역이 있는데 어디로 가실까요?
2: 여름으로 가겠습니다.
1: 자,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려 있습니다. 정선희 씨 여름 영역 문제 주세요.
0: 갈게요. 뚝섬 한강공원 일대의 벽면이 이것으로 한창입니다. 덩굴 식물인 이것은 옛날엔 양반가 바닥에 주로 심어 양반꽃으로도 불렸으며 평민이 함부로 심었다간 엄한 벌을 받았을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0: 9월 말, 7월 초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능소화요.
0: 능소화!
2: 우와! 맞췄습니다!
0: 컨그레츄! 축하드립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2: 황배님 어떻게 하셨어요?
1: 저 원래 제가 조경을 했었거든요.
2: 조경하셨구나.
1: 예, 예.
0: 우리가 진짜 네. 실력이 있는
2: 그러니까 우리 조경을 돈을 못 받으셔가지고 하여튼 아 예.
0: 진짜 능소화 네. 맞춰주셨어요.
2: 아 훌륭하십니다.
0: 네. 와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기쁨을 네. 누구와 함께 나누시겠어요?
1: 아 우리 맨날 손해만 보고 있는 우리 아내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0: 맞아. 알겠습니다. 너무 사랑 좋은 남편 덕분에.
2: 어 진짜.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얼른 보내드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아, 예.
1: 감사합니다.
0: 네.
2: 축하드립니다.
0: 어, 기분 좋다. 아,
2: 조경을 열심히 해주고 돈을 못 받으셨구나.
0: 아니, 보면은, 네. 뭐, 이게 일뿐만 아니라 누가 또 궂은 일이 있다 그냥 먼저 달려가실 분 같아요.
2: 맞아요. 그런 분 같아요.
0: 자, 두 번째 도전자 만나볼게요.
2: 기분 좋네요.
0: 네. 네. 7576님. 아, 어제 미용실 돈 좀 아껴보려고 매직을 집에서 했는데 다시 뽀글머리가 됐어요. 엉엉 울다 모자 쓰고 회사 갔다 왔네요. 퀴즈로 위로해주세요.
2: 어.
0: 아 이게 매직을 집에서 하는 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2: 그래요? 이게 되긴 되나요?
0: 약이 좀 독하잖아. 전화 연결해볼게요 일단. 예.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어? 안녕하세요. 일단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누구신지.
3: 네. 저 인천에 사는 폭탄댁입니다.
0: 폭탄댁?
3: 네.
0: 왜 폭탄댁이 다시 된 거예요? 매직 집에서 어떻게 했길래?
2: 이게 원래 네. 가능한 겁니까?
3: 가능하다고, 예, 그런 희망을 갖고 했죠.
0: 아, 셀프 네. 매직을 하는 분들이 계셨구나.
3: 예, 근데,
0: 근데.
3: 처음 이거 하니까, 예. 20분만 해야 되는데, 예. 거의 1시간 50분을 한 거예요.
0: 왜요?
3: 이 친구랑, 뭐, 예, 전화와가지고 통화하다가,
0: 아니,
3: 예, 집안일 하고 막, 예, 아, 어때, 애들 보다가.
0: 그런데, 머리가 그 정도면 녹지 않아요?
3: 예, 거의 뭐 이제 뭐 세탁만 돼도 이렇게 막 예, 뚝뚝 끊겨요.
0: 그래 녹았을 거야. 파마약이 독해가지고.
2: 아뭐 중요한 얘기 하셨나봐요 친구랑.
3: 너무 예 아니
0: 아니 원래 수다라는 게
3: 힘 좀 받죠.
0: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 원래 곱슬머리신 거예요?
3: 네. 약간 반곱슬이에요.
0: 반곱슬. 아유 반곱슬면 보기 네. 좋을 텐데 쫙쫙 뻗는 스트레이트 매직이 하고 싶으셨구나.
3: 예, 아, 그렇지, 항상 그게,
2: 그러면 지금 꼽슬 되셨는데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3: 그러니까 절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2: 아, 절로 가라. 네.
0: 그러니까 에이, 내가 자기 욕하다 파마 시간 놓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말을 이쁘게 해야지 말이지.
3: 맞아요.
2: 폭탄땡님, 우리 퀴즈 푸시기 전에 사랑하는분들께 한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네.
3: 네. 이제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제 라면 그 머리가 예, 정말 이렇게 됐어요. 예, 앞으로는 돈은 아끼시지 마시고 꼭 에이. 미용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0: 네. 전문가에게.
3: 네.
0: 그래도 조금 기다리시면 또 원상복구 될 수 있으니까 예, 머리는 또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3: 네.
2: 예. 자, 문제가 대중소 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3: 아, 저도 한번 대해보겠습니다.
0: 오, 예.
2: 대짜는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월드컵 영역 문제 하나 남아있습니다. 정선희 씨, 문제 주세요.
0: 자, 갑니다.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결승전을 비롯해 총 8개의 주요 경기가 열리는 뉴욕은 현재 축제와 이벤트로 한창입니다. 특히 뉴욕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이곳 전망대에서는 메시와 호날두, 베컴 같은 레전드 축구 선수들의 희귀 유니폼을 전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뉴욕의 맨해튼 34번가에 위치한 높이 381m, 102층 건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3: 로켈러 센터! 로켈러 센터!
0: 이게 진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네. 이름인데 이분은 더 깊게 가셨네요.
2: 네, 로켈러 센터라고 하시는데 맞지 않습니다. 오답이시고요.
0: 아, 네. 왜 그렇게 오답 얘기할 땐 잘난 척 하면서 손석희 아나운서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야, 도대체.
2: 저희가 원하는 답과는 얼토당토하는 예, 오답이었습니다.
0: 아우, 싸구려 설명해 할 때랑 너무 결이 다르다. 신났다.
2: 자, 청취자 퀴즈로 전환됐습니다.
0: 예. 예. 하여튼, 예, 덕분에 다섯 분을 또 웃게 만들 수 있다. 예, 의미를 좀 가져주세요.
2: 예.
0: 자, 샵 8001번으로 기다립니다. 50원의 문자 메시지, 긴 거는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2: 힌트송 준비해봤습니다.
0: To anyone의 fire!

0: 네, 청취자 퀴즈 나갔습니다. 뉴욕 맨해튼 34번가에 위치한 높이 381m 102층짜리 건물. 정답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1: 네, 노래 그래서 파이어 들려드렸고요.
0: 네.
1: 아, 2776님, 아, 저 같은 분이 계시네요. 머리도 망하고 퀴즈도 망하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
0: 좋단다. 원래 직계가족처럼 친근해서 이렇게 깐족깐족 거리는 거라고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예. 좋겠어요. 친구 만나서.
1: 6705님, 홍경춘님, 공사육사님 맞추셨는데 이번 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자, 광고 듣고 싸구려 설명회로 돌아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배짱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풀 수 있는, 함께 부끄러울 수 있는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나갈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문천식 씨가 설명하는 영화가 과연 무엇인지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괜찮아요, 여러분. 현타는 좀 있다 옵니다. 정답자 다섯 분께 일단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식자도 아이들도 누구도 함께 풀 수 있도록 제가 알아듣기 쉽게 문제를 내어드립니다. 아, 청취자 눈에서 눈높이를 딱 맞게 드리는 것이요. 예.
0: 10시 하는구나, 청취자는.
1: 그렇지 않죠, 누나.
0: 10시 천대나 그 정도면.
1: 내 친절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이구, 참 큰일 날 사람이네.
0: 아, 이 참. 참. 자, 가요.
1: 예.
0: 이 영화를 관람한 한 관객은 홍콩 영화의 매력을 느끼게 해준 작품, 가벼우면서도 완벽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관객은 현란한 무술 고수들이 평범한 옆집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신박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평론가는 추성치 허풍은 재미의 메가톱급 회오리라고 했는데요. 과연 문천식 씨의 설명은요?
1: 이거 그거 아니야. 추성치가 쿵푸 배워가지고 악당도 싹 다 두드러 패는 거. 아, 나도 나이트여서 헛슬 많이 쳤는데.
0: 네. 그래, 뭐 제목이 다 나왔어요. 네. 오늘은 참 친절하고 싸구려였네요. 예, 여러분.
1: 무슨 말이에요? 친절하고 싸구려였다니요.
0: 친절하고 저렴.
1: 제 친절은 왜 싸구려야 되는 거죠?
0: 비싸진 않잖아요. 솔직히
1: 양심. 값싸게 해드립니다. 예. 값싸게.
0: 잘 모실게요.
1: 예.
0: 자, 방금 설명한 이 영화의 제목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8001번으로 용기를 내주세요.
1: 정답 네 글자입니다.
0: 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고요.
1: 그러면 힌트송 주시나요?
0: 네, 그럼요. 우리 네. 또 얹어야죠. 칼 더글라스의 노래, OST죠? 예. 네. 쿵푸 파이팅!

0: 네, 싸구려 설명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1: 네. 아, 정선혜 씨가 늘 아, 리바이벌 해주시죠. 네.
0: 예. 그렇죠. 흙이 잔뜩 묻은 걸 다시 주워 먹는 느낌이지만 가볼게요.
1: 땅에 떨어진 거 먹는 기분이죠?
0: 네. 예. 이거 그거 아니야. 주성치가 콩을 베어가지고 악당들 싹 다 뚜드러 펴는 거잖아. 아, 나도 나이트에서 헛을 많이 쳤는데.
1: 좋다. 하고, 예. 좋다.
0: 묻지 않는 자기의 과거로 예. 마무리를 했죠. 제가 이거 수치스럽다 그랬더니 밖에서 우리 윤용 작가가 언니 저는 이거 복귀하려고 녹음해요. 미안하다.
1: 그리고 모니터에 띄워주고요.
0: 예. 예. 이걸 띄워서 제대로 쓰려면 녹음을 해야 된대.
2: 악단들 싹 다 두드러 패는 거. 나도 나이.
0: 작가 아카데미에서 이런 것까지 예상 못했을 거야.
1: 우리 작가님 대한민국 작가상 받으신 분이에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정답은 쿵푸 허슬이었습니다.
1: 네, 1737님께서 쿵푸 허슬 맞추시면서 그거 전혀 싸구려 설명 아님. 친절한 아. 문 선생님 파이팅 하십시오.
0: 진정한 싸구려를 이렇게 선보여 주셨어요.
1: 예.
0: 이거 그거 아니야. 손바닥으로 두꺼비 잡는 무술 영화.
1: 아, 맞아요.
0: 못 이기겠네요, 여러분.
1: 제가 정답을 알려드려서 이제 허슬을 넣느라고. 예,
0: 아니, 문천식 씨는 점점 너무 지적인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좀 그러니까.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어, 같은 분이 두 번 보내신 분 계십니다. 예, 예. 569님. 쿵푸 팬더!
0: 어, 저도 헷갈렸었는데, 쿵푸 팬더로.
1: 근데 이제 잘못된 걸 느끼신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0: 쿵푸 허슬로 바꿔주세요. 천식이 형 설명 때문에 짐승인 줄 알았어.
1: 선생님, 제가 이제 짐승을 넣었어요.
0: 아,
1: 어.
0: 아 이거 너무 짐승 같았나봐.
1: 예. 5774 님도, 쿵푸 허슬, 아이디 뒷좌석에서 정답 보내라고 난리네요.
0: 애들은 딱 이제 직관적으로 맞췄구나.
1: 그쵸.
0: 하여튼 문천식 씨, 지금 청취자분들이 지난주부터 더 값싸고 저렴한 이제 설명을 해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1: 네.
0: 책을 끊어, 당분간.
1: 아, 예? 아 지금 이제 너무.
0: 문명을 끊어.
1: 너무 교양이 넘치죠, 제가.
0: 지금. 너무 지금 도시인이야. 안 되겠어.
1: 예.
0: 자, 원시적인 설명을 좀 더 채워넣길 바라며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도전자 만나볼 텐데요. 배짱 퀴즈 이어가겠습니다. 1508님이 당첨되셨는데요. 강원도 화천에 살고 있는 45세입니다. 요즘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도전하고 싶어요.
0: 오, 너무 서윳하시다. 네. 여보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화천에 살고 있는 이성철이라고 합니다.
0: 아, 이성철 씨.
1: 네, 성철님 안녕하세요.
3: 어, 네, 두 분 만나서 진짜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0: 아니, 요새 그 부인께서 네. 갱년기로 힘들어 하시다는 거를 어떻게 눈치를 채셨어요? 예를 들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3: 어, 처음에는 열이 안 식는다고 막 얘기를 해서, 운동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뭐 땀을 너무 많이 떨려고 해서 아닌, 그런 게 아닌가 했는데,
0: 네.
3: 이게, 와이프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기를, 호르몬의 변화가 조금 오면서 신체적 변화도 있는 것 같고
0: 아하.
3: 이제 갱년기가 시작된 것 같다 그렇게 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돌이켜서 보니까 어 이제 평소에 조금 많이 화나는 것도 참고 있는 것 같고
0: 아.
3: 이제 스스로도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아서
0: 어. 어
3: 많이 고맙기도 하고 네 미안하기도 하고
1: 어. 그러면 삼철 씨는 네. 아내분께 이렇게 화나게 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잘해주시죠?
3: 어, 네 잘하려고 하는데 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0: 그 사실 갱년기에 이렇게 딱 있게 되면 존재 자체가 화예요.
1: 그렇죠.
0: 누군가의 존재 자체가.
1: 예.
0: 아내분께 이런 정성을 보이는데 얼마나 진짜 스윗한 남편이에요. 아내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3: 어, 그 제가 프로포즈를 못했는데 TV에서 항상 프로포즈 장면이 나오면은 와이프가 나는 프로포즈 못 봤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0: 영원한데 반쪽 선영아, 많이 부족하고 모질한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검은 머리가 파스가 될 때까지 우리 영원히 행복하게 같이 살자. 고마워, 사랑해.
1: 너무 좋은 남편이네요.
2: 그러시구나. 프로포즈 나중에 한번 리마인드 이렇게 해서 한번 하시면 좋겠다.
1: 그렇죠. 결혼 몇 년 차세요?
0: 네. 이제 20수년 차입니다.
2: 18년
0: 차입니다. 18년 차.
2: 예. 체감한 횟수를 말씀해 주시면
1: 열받을만 하네요. 네.
2: 제 부인이 갱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봅니다.
1: 예, 농담이었고요. 자, 우리 이성철님.
0: 네.
1: 대중 소중의 대자가 두 개 다 나갔거든요.
0: 네.
1: 중자와 소자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0: 저는 중자로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중자가 갈래길이 있습니다. 관광 영역이 있고요. 문화 영역이 있습니다.
0: 관광으로 하겠습니다.
1: 9만원 상당의 모노크림 걸린 관광 영역 문제 드립니다.
2: 최근 수원을 찾는 관광객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행궁동과 화홍문 일대,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은 관광객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수원 화성은 이 인물이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으로 탄생시킨 계획도시인데요. 영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22대 국왕으로 즉위한 이 왕은 누구일까요?
1: 영조 다음.
0: 영조!
2: 어떻게 해야 돼?
1: 맞췄잖아.
2: 그래, 그래.
1: 맞춘 걸로 맞춰. 해주세요, 제발.
2: 시간이 걸렸는데 늦지만. 아니, 저희가 좀 너무 당황해가지고.
1: 맞아요.
2: 예, 네. 지금, 딴 생각 잠깐 하셨었어요?
0: 아니,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2: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1: 당황하실 수 있었던 게 결혼 연차를 틀리셨기 때문에.
2: 아, 그것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지금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데.
1: 그럴 수
2: 지금,
1: 있습니다.
2: 예, 정조를 맞출 기운이 없었겠죠.
1: 맞추신 걸로.
2: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2: 네네.
1: 예, 9만원 상당의
0: MBC 정말 광팬인데요.
2: 네네.
0: 아침에 그 유수민부터 퇴근할 때 지라시까지
2: 너무 감사합니다.
0: 하루 종일 듣고 있습니다.
2: 진짜 유수민 씨는 누구실까요? 유시민 씨가 아니고요.
0: 아니, 그 아침의 뉴스 유수민입니다.
1: 아나운서분.
0: 네네. 예. 그 방송부터 이제 퇴근할 때부터 듣고 있거든요.
2: 그러시군요. 아이고, 저희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0: 그래서 20대 때는 S본부 꽤 재밌었는데.
2: 네네.
0: 이게 이상하게 30대가 되면서부터 MBC 쪽이 훨씬 더 이게 끌리더라고요.
2: 콘텐츠에 대한 식견이 생기신 거죠.
0: 네. 그런 거 너무 재밌어요. 진짜.
2: 감사합니다.
1: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철님.
2: 고맙습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9만원 상당의 모노크림 아내에게 선물하시기로 했습니다.
2: 나 이제 목동은 다 갔네.
1: 네. 목동 왜? 드라이스 오브 가셔야 됩니다.
2: 가서 또 가서 제 입장을 또 표명하겠습니다.
1: 그럼요. 네, 자, 네 번째 도전자 만나볼게요. 3464님. 고급스러운 소자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대자를 선택하겠지만 저는 소자를 부탁드립니다.
2: 되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분이시구나.
1: 그러시네요.
2: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40대 강서방이라고 하겠습니다.
2: 강서방님은 왜 아내와 결을 달리해서 대자 안 하시고 소자를 하세요? 물론 지금 대자가 품절이긴 하지만.
3: 와이프는 책을 많이 읽고요.
2: 네네.
3: 저랑 다른 삶을 살고 있고요.
2: 다른 삶.
3: 네, 저는 헬스장 갑니다.
2: 또 손에 쇠마시들 떠나지 않는 분이시군요.
3: 네, 힐링을 많이 하고 있고요.
2: 아하.
3: 저희 와이프는 독서가 취미래서요.
2: 오늘 지라시 처음 들었다고 하시는데 만나요?
3: 5초 들었습니다. 5초 들었어요.
1: 그래요? 처음 들어보신,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 처음 들어보신 어떠세요?
3: 광고에서는 나왔어요. 광고는 제가 MBC 라디오를 자주 들어서 문천식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그건 들었는데 오늘 그 미니 라디오를 깔고 그 다른 그 라디오에서 상품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안 와서 그거를 지금 문의하려고 하다가
2: 상품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나요? 라고 문의하시려다가 저희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3: 네, 그래서 한번 문자를 넣었는데 이제 됐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5초 듣고 전화 주신 분 처음이에요.
1: 운이 좋으십니다.
2: 네네.
1: 계속 신청해도 퀴즈가 안 되는 분도 있으신데.
2: 그럼요.
1: 예, 예.
2: 5초만 들어도 재미가 있죠.
3: 너무 재밌네요.
2: 장난 아니지 지금.
1: 앞으로 자주 들어오시면 되죠, 그죠?
3: 네. 네, 그럼요.
1: 자, 소자가 중자나 있지만 하여튼 소자로 가시는 거죠?
3: 아니요, 전 중자로 가겠습니다.
1: 그러세요?
2: 아까 소자로 하신다 그랬어요. 마음 놓고 있었네.
3: 그게 왜냐면요.
2: 네네.
3: 못 먹어도 고해야 될 것 같아요.
2: 그럼요. 못 먹어도 고해요. 가보죠.
1: 잘 알겠습니다. 네. 10만 원 상당의 CC를 훔쳤을 때가 걸린 문화 영역이 있는데요. 이 문제에 틀리시면 바로 끊기기 때문에 한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강서방님.
3: 네, 알겠습니다.
1: 가세요.
2: 네, 부인에게 하시겠어요? 메시지 전하실 시간 드릴게요.
3: 아버님이랑 요번에 어머니랑 금요일날 그 후쿠오카로 여행을 가는데
2: 네네.
3: 아버님이 약간 치매로 투병 중이세요.
2: 그러시구나.
3: 네네. 근데 잘 모시고 갔다 올 테니까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 효자시군요. 네, 예. 네.
2: 비록 지라시를 5초밖에 안 들으셨지만 네. 이렇게 효자십니다.
1: 이 효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CC를 훔쳐 세트 걸린 문화 영역 문제 드립니다.
2: 갈게요.
3: 네.
2: 브로드웨이에서 30년째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이 작품은 역사상 가장 오래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인데요. 작품은 두 명의 빌런 록시와 벨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 아이비는 올 8월 중순부터 이 공연의 록시 역할로 브로드웨이 무대에 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뮤지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3: 시카고?
2: 시카고 정답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강서방 쓰질만 하신 분이 아닌데요. 우리 강서방
1: 잘 맞추시는데요.
2: 어이 문화에 대해서 습견이
3: 저희 와이프는 스카이 쪽이고 아하. 저는 지방 쪽입니다.
2: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부인의 어떤 학벌에 짓눌려 계시는데 여기 지라시 자주 들어오세요. 저희와 저렴이로 예 토크 계속 토킹토킹 하면은 네. 자신감이 쭉쭉 올라갈 거예요.
1: 아, 그리고 강서방도 쇠를 스카이로 들어올리고 있잖아요.
2: 그게 위로라고.
3: 아, 우리 무슨... 와이프한테 자랑해주고 싶어요.
1: 예,
3: 저 책 안 네. 읽어도 이런 거 맞출 수 있다고.
2: 그럼요. 책 너무 읽으면 눈 나빠져.
1: 네, 축하드립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아, 재밌는 분이네요.
2: 예, 해맑아요, 되게. 네. 나 이런 분이 좋아.
1: 싸구려 퀴즈 100점 만점 맞으신 만한 분인데. 앞으로 자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지금 안 드시길. 지금. 제발 안 들으시길.
1: 예.
2: 다섯 번째 도전자 한번 보실까요? 5216님.
1: 10년 차 지라시 청취자입니다. 10년간 직업은 여러 바꿨지만, 항상 지라시에서 힘을 얻으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진부하지만 모두 대박나시길 소망하고요. 대자 풀고 싶어요. 이름은 익명으로 윤기사 하겠습니다. 아유, 어떡해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대자 진짜 다 나갔는데.
2: 맞아요. 이게 네. 품절이 됐지만, 네. 또 인생에 어떤 네. 이 추억이 또 방점이 될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2: 전화 연결을 봅니다. 윤기사님.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 되게 진중한 성격이실 듯. 현재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네, 지금은 택시기사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러시구나.
1: 그럼 지라시를 저희하는 동안 다 들으셨네요?
4: 아, 너무 진짜 모든 택시기사님들의 은인 같은 분들이세요.
2: 어머, 진짜. 어머, 이렇게까지 스윽하게 말씀해 주시다니 감동입니다.
1: 감사합니다.
2: 맞아요. 아, 진짜 힘이, 너무 힘이 나는데요.
4: 저희가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2: 아니 대자 왜 매진된
1: 그러니까,
2: 거야?
1: 그러니까 윤기사님 지금 소자를 들으면 안 되는데 아 정말
2: 드리고 싶다.
4: 아니, 이렇게 통화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라서. 아,
2: 그 지라시에서 제일 재밌게 듣고 계신 코너가 있으시다면?
4: 다 재밌는데 저는 특히나 네. 그냥 두 분이 그냥 티격태격 하시는 거 두 시간만 들어도
1: 예.
2: 아 저희가
4: 네, 그게 너무 그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2: 좀 맛있게 싸우죠. 약간 예. 친남매 그러니까, 버전이라
1: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2: 그러니까. 예. 진짜 너무 애정하는 후배지만 의무감에 싸웁니다.
1: 저도 선배 존경하지만 짜증납니다. 진짜
2: 가만 있어줘.
4: 이것만 두 시간 들어도 예예. 예.
1: 여러분 문제 이제 당연히 맞추실 거지만 혹시 틀리면 끊길 수 있으니까 소중한 분들에게 천천히 한 말씀 네네. 하실 수 있습니다.
4: 부모님에게 항상 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연락도 자주 드리면서 좀 행복을 좀 예,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런 아들이 되도록 하겠고 예, 전국에 계신 택시기사 여러분들도 많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이제 정서인과 문재인님이 더 많이 해 좀 일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2: 예,
4: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2: 근데 윤 기사님 있잖아요.
4: 네네.
2: 그냥 윤 기사님의 과정을 잘 모르겠지만 저도요. 지금 이 목소리만 들었을 때 너무 책임감 있게 잘 살아오신 게 느껴져요. 그래서 원하시는 지금 뭐 결과를 못 내서 좀 속상하신 게 있겠지만 저는 윤 기사님이 밟아오신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4: 너무 네. 감사합니다.
2: 네, 진짜 정말 네. 그렇게 네. 생각해요.
1: 정말 네. 진심이 느껴졌고요. 제가 못 뵙겠지만 제가 소주 한잔 사고 싶은 마음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 아 이렇게 맨날 뻥카만 날려.
1: 진심이에요. 네. 자 그럼 소자 만 원 아, 패션 영역과 화석 영역이 있거든요.
4: 어, 어떤 영역이요?
1: 화석 그리고 패션.
4: 어, 화석이요.
1: 화석 쪽이 괜찮으실까요?
4: 네, 화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네, 모바일 상품권 만 원이 걸렸습니다. 화석 영역 문제 드립니다. 네.
2: 한국의 유명 만화 주인공이 실제 공룡 이름으로 환생했답니다. 2023년이죠. 전남 신안에서 몸길이 1m 크기의 아기 공룡 화석이 발견됐는데 화석에 이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이것사우루스 허민이라는 학명을 붙였대요. 얼음 속에서 잠들어 있다 깨어나 고길동 아저씨 집에서 살게 된 이 초록색 아기 공룡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4: 새로운 줄리는 귀여운 아기 공룡.
1: 맞췄습니다. 어,
2: 이렇게 노래를 외우신 분한테 감히 이름을 엿준다.
1: 그러니까요.
2: 아, 예. 둘리 정답이었습니다. 아, 오늘 또 약간 사랑스러운 문제였기 때문에 추억을 소환하고 의미가 있었네요. 그죠?
4: 네네. 너무 좋아합니다.
1: 예. 기사님 힘내시고 안전운전하십시오.
4: 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4: 네.
2: 아, 진짜 존재 자체가 저희에겐 은인이시죠.
1: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2: 자, 저희 광고 듣고 행운공 추첨할게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생전화 사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선용 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소.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30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경기도는 찹쌀이야, 전라도는 밀가루야, 경상도는 버리야. 이어져야지 좋다 해도 경상도 땅에 버리 엿이 좋구나.
2: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도 엿장수가 엿을 팔면서 부르던 엿타령입니다.
1: 사람 정 부러진 거 비례쟁이 떨어져 이것저것 모아서 오늘 장에 못 보면 다시 어디 얼어라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2: 멀쩡한 물건을 엿받고 먹고 어머니에게 혼났던 기억 다들 하나쯤은 간직하고 계시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이제 지라시 복권 쌀 20kg을 받아갈 행운의 주인공 뽑아볼 텐데요.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오면 처음 보내주신 분께 전화드리고 전화 안 받으시면 다음 주로 2월이 됩니다. 네. 문천식 씨, 김성호 추첨기 돌려주세요.
5: 네, 저희 지라시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자, 공 3개 뽑겠습니다. 100자리 눈 가리고 정확하게 뽑았어요. 100자리는 900.
4: 900.
5: 10자리는 시작. 90.
4: 90. 우와.
5: 시작. 5번.
4: 995번.
5: 995 있을까요? 995.

0: 안 계세요.
1: 없어요.
0: 나도.
1: 나무로. 자, 짜려. 자. 자. 600.
0: 600.
1: 아, 0번이고요. 10자리가 마지막 1자리는 0번, 600번.
0: 600번. 어?
1: 600번 있을
0: 안 계세요.
1: 600번 없어요?
0: 600번이 계시질 않네요. 자, 아, 한 번 더. 최선을 다 봐요, 다.
1: 200.
0: 200. 자, 포기하지 20. 말고. 220. 어, 계실 것 같아요.
1: 2번.
0: 222번. 와, 오늘 무슨 날이지?
1: 우와.
0: 안 계세요. 어떡해. 자, 라스트. 한 번만 더.
1: 300.
0: 300.
1: 30.
0: 30.
1: 4번.
0: 334번. 와, 오늘 겹치는 숫자
1: 진짜
0: 되게 많다.
1: 오라.
0: 오늘 진짜 오라. 안 계세요.
1: 어떡해요. 아, 다음 주는 2월 됩니다. 다음 주에는 20kg짜리 살 두 포대.
0: 그쵸.
1: 예.
0: 40kg죠.
1: 아이.
0: 아하. 야, 이게 이렇게 맛있다. 되네. 이런 맛있네요. 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네. 진짜. 한 번에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1: 오 마이 갓. 아, 아쉽습니다.
0: 한번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호미곳을 다녀와.
1: 아유, 영국 영어 했잖아요, 지금 제가. 자, 신성의 노래를 끝곡입니다.
0: 네, 못 먹어도 고. 참 직관적이다. 네. 좋다, 노래.
1: 네.
0: 어우, 듬썩듬썩. 자,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앞서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재판장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출국 금지 요원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준비 등을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란의 중요 임무를 실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코스피가 9110선을 돌파하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62.13포인트, 0.69% 오른 9114.5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61% 상승한 291만 9천 원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시가총액이 2080조 37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총 2066조 6595억 원의 삼성전자 보통주를 제치고 25년 7개월 만에 시총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14% 하락한 35만 3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장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직원 역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스타벅스 직원들은 오늘 오후 3시 영업을 종료하고 지난 17일 스타벅스 본사 직원들과 이마트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 인식,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 기준 등 강의 녹화를 시청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전국 매장의 영업을 조기 종료한 건 지난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이며 스타벅스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도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서 역사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 앞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임할 것이라면서 오늘 아침 나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 찰스 3세 국왕과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7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3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캐나다 대학 연구팀이 4학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졸업 논문을 언제까지 완성하겠느냐? 그랬더니 33일 정도면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걸린 시간은 55일이더라. 왜 항상 계획한 대로 도무지 실행되지 않는가? 전문용어로 현재 프레임의 오류라고 한답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고 체력도 기분도 좋지만 미래엔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기고 아플 수도 있고 연애가 깨져서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여지를 다 빼고 오직 현재 상태로만 계획표를 짠다. 이래서 자꾸 꽝이랍니다.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12.3 내란을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인데요.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사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요원 대기,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준비 등을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걸로 보인다며 내란의 중요 임무를 실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 관련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는데요. 12.3 내란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초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5: 저축은행.
6: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9: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1: 저축은행.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월 2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최초 10선 지방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잠시 후 안동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갑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최고위원 연결해 박규환의 세상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2월이었습니다. 끝내 무산됐었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면 또다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오늘은 민선 9기 이후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행정 통합이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1: 네, 지난 2월 24일이었습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시 설치법에 법안 처리를 보류를 했는데요. 당시 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 강주 전남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특별법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를 들여 보류를 했고, 반면 이제 강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제 광주 전남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 반면에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은 각각 시장과 도지사를 따로 선출을 했습니다.
0: 당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 반대를 들면서 특별법안 처리를 보류했었죠?
1: 네, 사실상 지난 2월 말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행정통합 자체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당시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미애 국회의원은 반대 사유에 대해서 충남대전은 이제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았다, 또 대구 경북은 대구시의회가 행정통합 추진을 말아달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은 통합을 한 뒤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끝내 행정통합은 추진되지 못했고 제9회 지방선거에서 목표로 했던 통합당체장 선출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0: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행정통합이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우선 이 선거 과정에서 대구시장 또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후보들이 하나같이 행정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1: 네, 짧게 이야기를 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이분들은 이제 낙선을 했지만 김부겸 전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재추진, 신공항 조기 추진 등을 이제 공약으로 세웠고, 또 오준기 전 경북지사 후보 역시 최우선 과제로 행정통합과 신공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선에 성공한 이철우 지사, 그리고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역시 행정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7월 1일 이후 행정통합이 지역에 또 거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0: 그런데요, 선거 이후에 곧장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이 불가능할 거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1: 네, 지난 8일이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시도의 의원 선출이 이뤄진 상황에서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4년인 점, 그리고 차기 지방선거가 4년 후인 점을 고려하면 본인 임기 때는 사실상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0: 이렇게 이 대통령의 행정통합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자 지역에서는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소리를 낸 게 3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지사죠.
1: 네, 이철우 경북지사는 다음 날인 지난 9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지방선거에선 김부겸 후보, 오준기 후보 모두 2028년 통합특별시 설치와 행정통합 조기 완성을 약속을 했다. 선거 때는 다 해줄 것처럼 말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대구 경북 시도민을 대하는 집권 여당의 태도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철우 지사는 전남 강주는 되고 대구 경북은 안 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 법과 제도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 의지 부족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이철우 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시도의원의 임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해결책도 직접 제시를 했죠?
1: 네, 2028년 총선에 맞춰서 행정통합을 추진을 하고 초대 대구 경북 특별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을 한 뒤에 2030년 지방선거 때 새롭게 이제 새롭게 대구 경북 특별시장을 선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의원이나 시군의원 경우에는 의원직을 승계해서 4년간 임기를 보장하면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뒤에는 행정통합을 완성을 하고 임기 2년에 초대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철우 지사의 경우

0: 경우에는 3선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대구 경북 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출마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장 통합은 해야 된다라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1: 이렇게 강한 의사를 밝혔지만 이 이철우 지사의 발언에 이번에는 지역 출신인 민주당 임미우 의원이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한 마당에 통합을 강행할 수 없다 이런 취지였어요.
0: 조금 이해할 수가 없기는 한데요. 여당 국회의원이고 본인 스스로 이제 지역 출신임을 내세우고 있는 분인데 선거에서 우리를 안 찍어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지 않겠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원문을 전해드리자면 임미애 의원은 이철우 지사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밝힌 입장문을 리포스트하면서 자신이 SNS에 애꿎은 대통령 탓하지 말고 정말 행정통합이 하고 싶다면 당내 입장 정리부터 하고 오라. 행정통합이 안 된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다. 당내 의견 조율조차 못한 무능함을 왜 대통령을 탓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통해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글은 이전에 이제 도청의 청년특별보좌관으로 있었던 인사가 선거 때와 지금이 다른 상황을 꼬집자 이미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한 마당에 자기 지역구가 아닌데 남의 지역구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결국 이 통합에 대해선 추진을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은 큰 상황인데 정치적 문제로 이걸 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0: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에 반대한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주로 시군 단체장들이나 시군 의원들인데 임미애 의원의 이야기를 일단 보면 지역의 모든 의견이 통합에 찬성을 해야만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합을 완성했는 전남 광주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주청사 문제라든가 또 주사무소 문제를 비롯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광주 전남은 통합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은 반대 의견이 많아 통합을 해줄 수 없었다는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말은 획일화된 전체주의 사회 혹은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사회의 기본을 망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로 확인했으니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말은 이 말은 진짜 민주당이 대구 경북을 대하는 속내 혹은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4년간 외면하다 선거철에만 와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번 민주당의 대구시장, 경북지사 후보들 모두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통합의 실패에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에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지역국회의원, 안동의 김영동 의원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자중질환이 통합 과정에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대 야소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통합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끝내 거부가 된 상황이죠. 결국 정치적 문제로 일을 풀지 못하는 상황, 통합의 골든타임은 더 빨리 흐르고 있고 이대로 가면 이제 통합에 성공한 광주 전남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1: 그렇다면 앞으로 이 행정통합을 어떻게 재개할 수 있을까요?
0: 입법부와 행정부를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이 저런 반응을 보인다면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기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구도를 깨릴 때 가능해 보일 텐데요. 뭐 앞으로 2년간 혹은 4년간 통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기하면서 또 통합의 메리트라고 여겨지는 각종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이전 등에 광주 전남에 뒤처질지 않도록 대구시와 경상북도 또 지역의 시군들이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정치권에서도 무엇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표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또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오늘은 민선 9기 이후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가능성에 대해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아!

0: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6시 21분 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전국 최초 10선 지방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갑 안동시 의원 당선인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이재갑 시의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안동 시민들께 인사와 함께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1: 예, 먼저 관심 가져주신 안동 MBC 라디오 오늘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선이라는 기록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저는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기보다가 시민 여러분께서 35년 동안 보내주신 신뢰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의 크고 작은 현장을 함께 다니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당선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록보다 책임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농촌 고령화, 의료와 교육, 교통 문제 등 안동이 안고 있는 과제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사실 이 10선이라는 기록도 정말 대단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처음 정치를 시작하셨을 때 바로 그때 이야기가 궁금하실 거예요. 오랫동안 축산업에 종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당시에 지방의원이 되겠다 하고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1: 그냥 농사꾼이었어요.
0: 네.
1: 그 축산업을 하기도 했지만
0: 네.
1: 약과손도 하고 양조장도 하고 뭐 이런저런 농사도 지었는데요. 사실상 91년에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아 지역을 위해서 참 한번 봉사할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당시 농촌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지원제도나 행정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았고
0: 네.
1: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도 이를 제대로 전달할 창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축산업을 하면서 직접 겪었던 어려움들을 보며 누군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창한 정치적인 꿈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에 돌멩이 하나라도 치워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며 느낀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고 싶었던 것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0: 거창한 일로 시작한 건 아니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던 일이 있어요. 6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무소속을 유지해 오시다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셨더라고요. 오랫동안 예. 무소속을 지키다가 이 민주당을 선택하신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1: 예, 저는 오랫동안 지방의원은 정당보다 주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0: 네.

0: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안동 발전을 위해 정부 여당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가 이번 입당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 평소에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오셨고 또 이번 입당 기자회견에서도 입당은 소신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안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0: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은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안동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나 개인적인 소신만을 앞세울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을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안동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의 목적은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소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현실적인 선택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지금 안동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육군 사단터 개발, 또 안동댐 주변의 지역 규제 완화, 국립의대 유치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집권 여당에는 어떤 역할 기대하고 계신가요?
0: 안동은 오랜 기간 국가 정책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온 지역입니다.
1: 네.
0: 특히 안동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한다고 그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국가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안동댐 주변 지역 규제 완화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과제라고 봅니다. 또 육군 사단 이전 부지 개발은 안동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국립의대 유치는 의료 취약 지역인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현안들을 지역의 요구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1: 안동은 희생을 늘 해왔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수십 년간 댐 건설 등으로 희생해온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0: 농촌 문제의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시설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도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는 없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돌아올수록 기반 조성업, 즉 스마트 농업 확대, 농산물 부화가치 산업 육성, 비농기촌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농촌에서도 충분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하고 또한 의료, 교육, 교통 같은 생활 인프라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역 소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 있는 이 노인들에게는 통합 돌봄 서비스가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촌이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1: 사실 뭐 산적하는 과제가 정말 많지만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35년간 현장을 직접 누비신 산 증인으로서 지금 지방의회가 가장 경계하고 또 노력해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0: 사실은 저는 35년 동안 항상 마음에 담아왔던 것이
1: 네.
0: 무신분립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지방의회가 가장 경계할 것은 주민과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주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을 대신해야 하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몰두한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비판만 하는 의회도 무조건 협조만 하는 이외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될 때 지방의회의 조

0: 존재 가치도 더욱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이번 임기 동안 이것만은 반드시 해내겠다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0: 저는 이번 10선 임기 동안 안동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고 싶습니다.
1: 네.
0: 그동안 안동은 국가 발전과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이제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동댐 주변 지역 규제 완화, 국립부대 유치, 육군사단 이전 부지 개발, 농촌 정력원 개선과 같은 핵심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안동 발전의 틀을 바꾸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저 개인의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동의 미래입니다. 시민들께서 이재갑 의원이 있었기에 안동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특히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아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꼭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번에 주어진 새로운 4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안동의 더큰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동의 전환점을 만드는 데 톡톡한 역할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정말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1: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갑 안동시의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규환입니다.
1: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는데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지지율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3: 네, 일단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요, 깊은 또 책임감도 느끼고, 그리고 더욱더 좀, 국민 앞에 겸손해야겠다, 교달해야겠다, 좀 이런 마음 갖고 있고요.
1: 네.
3: 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했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요, 지방선거 이후에, 현재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부실선거, 여기에 대한 지금 책임 문제, 이게 아무래도 또 이제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좀 책임을 묻는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는 정부 혹은 대통령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1: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께서는 또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또 집권 여당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묻는 이것도 어찌 보면 틀린 건 아니고요. 저희 국민 속에는 분명히 그런 정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 점이 저는 첫 번째로 좀 많이 반영되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 집권 여당의 모습이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 좀 불편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방선거 끝나면 사실은 그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제시했던 중앙당 차원의 공약, 그리고 또각 지방별로 시도 단위 또 시군구 단위에서 많은 공약도 제시했고, 그리고 또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민원도 청취했는데요. 그런 걸다 아울러서 이제 곧바로 또말 그대로 이제 각 지방 정부들이 제대로 일 해내겠다, 이런 약속 지켜내겠다, 빠르게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 내부에서 좀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저 사람들 민생 문제

0: 그리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이런 공약 같은 것을 어떻게 또 이뤄낼까, 그걸 갖고 토의하고 토론하기보다 뭔가 좀 권력 투쟁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또 좀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이런 뭐 지점을 제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아우러지면서 정부와 또 여당의 이런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 그리고 더욱 겸손하게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1: 네.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좀 아쉬웠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8박 10일간 유럽 순방 그리고 G7 정상회의를 참석하고 대국민 보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슈가 좀 되지 못했는데 이번 순방의 성과를 좀 짚어주실까요?
0: 예. 이제 그 지점도 사실 저희 여당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좀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다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결국은 대통령님의 그런 순방 효과가 좀 잠식된 것도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은 언론에 의해서 저희 여당 내부에 이런 불협화음이 좀 과장된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약간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 계기 혹은 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히 저희 민주당 내부 사정인 만큼요. 저희가 많이 좀 반성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이번 8박 10일간 유럽 순방은요. 무엇보다도 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대통령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G7 이제 정상회의에 초대받아서 참석하셨죠.
1: 네.
0: 그래서 2년 연속 G7에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적 위상, 이걸 좀 공고히 하는 이런 면이 있었고요. 이른바 글로벌 의제, 이제 세계적인 이런 문제를 함께 토의하고 더 나아가서 좀 주도하는 선진국 반열에 우리 대한민국이 마침내 올랐다. 저는 이런 점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이번에 각인시켰다는 것도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1: 네.
0: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이번에 정말 많은 저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실리 중심의 이제 경제 영토라고도 하죠. 디지털 영토를 확장했다. 그래서 EU 정상회담 통해서 뭐 이제 디지털 통상 협정을 또 체결하기도 했고요. 벨기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과 연쇄회담 통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이런 것도 좀 다진 이런 점도 있고요. 그 외에 또 G7 정상회의에서 개발 원조라든가 또 뭐 공급망 위기 같은 이런 핵심적인 아주 지구적인 어젠다죠. 여기에도 주도적으로 뭐 참여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 그리고 뭐 유럽연합 지도부와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죠. EU 철강 쿼터 축소 문제. 이거 국내 산업계 아주 심각한 우려 중에 하나였는데요.
1: 네.
0: 뭐 이런 문제도 좀 이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마련했다는 것. 뭐 이거 이제 큰 성과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제일 큰 성과는요.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을 위한 어떤 좀 기반을 확보했다. 대표적으로 교황 레오 14세 성하 만나서 이제 이런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토의하시면서 무엇보다 내년에 교황께서 우리 한국 방문하시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북한 방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같이 의견 나누면서 공감대 형성한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90분에 걸친 사실상의 뭐 이런 단독 회담 그 이상의 시간을 확보해서 우리 지금 한반도 비핵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나눔으로써 뭔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또 남북관계 이런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를 두 분 사이에 좀 확보한 게 아닌가 이런 점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보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외교적, 경제적 신뢰도 확보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도 받아내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관계 어떤 돌파구도 의논하고 그래서 매우 실용적인 효과를 얻은 그런 외교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는데요. 이 사람이 과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찰 출신이란 점에서 범 여권 일각의 우려가 크더라고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0: 저도 이제 그런 문제제기는 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1: 네.
0: 근데 사실은 대통령의 참모 아닙니까?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분이 뭐 이제 또 법무부에서 인권국장이라든가 이런 거 거치면서 나름대로 인권 감수성도 축적해온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1: 네.
0: 또 무엇보다 검찰 조직 문화를 잘 아는 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이제 향후 우리가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10월 2일부터 출범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실무 준비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분이다라고 판단해서 인사 발령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누구보다도 대통령 뜻을 잘 받들어서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준비 뭐 잘 해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이 중기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또 아이디어 유출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과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0: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저도 무슨 내용인가 하고 사실은 좀 찾아봤는데요.
1: 네.
0: 사실은 뭐 잘 알다시피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직전 현재까지 중기부 장관을 했고요.
1: 네.
0: 그리고 이분이 이제 민간 IT 기업의 대표 출신이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런 AI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다라고 평가되었는데 어쨌건 이제 본인이 주도한 이런 정부 기관에서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 이렇게 좀 뭐 진행한 것 같은데 거기서 개인 정보에 더해서 어떤 뭐 창업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좀 유출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일종의 디지털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재발 방지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요. 저는 뭐 이제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건 분명히 이제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 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잘 대처해서 디지털 보안 관리도 잘 해내면서 동시에 또 이런 뭐 창업 프로그램 예 이런 것들이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럼 저희가 다음으로는 오늘 내려졌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0: 네.
1: 25년 선고를 했는데요. 이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0: 이게 보니까 특검에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1: 네.
0: 특검 구형보다도 오히려 무거운 형을 선고했고 또 증거인멸 우려 있다 해서 곧바로 법정 구속까지 했죠.
1: 네.
0: 저는 뭐 아주 단호한 심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란에 대해서만큼은 좀 엄정하게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고
1: 네.
0: 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좀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니까요. 이분이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의 지금 혐의가 대응 직후죠. 계엄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후속 조치를 장관으로서 이제 하급자들한테 여러 가지 지시를 했어요. 대체적으로
1: 네.
0: 법무부 출입국이라든가 이쪽에 출국 금지 담당팀 대기시켰고요. 왜냐하면 이제 못 빠져나가게 하는.

0: 거죠. 국내에서. 네. 그리고 또 교정본부장에게는 이제 포고령 위반자, 지금 포고령 위반한 사람 전부 다 교도소에 가둬야 되니까요. 교정시설 수용 여력이 어느 정도이냐, 뭐 이런 거 다 확인하도록 했고, 그리고 또 검사들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하급자들에게 뭐 이런저런 불법적인 지시를 한 혐의,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결국은 뭐 저기 확실하게 내란 의천에 선 것이죠. 아마도 내란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 네.
0: 이제 내란 세력의 편에 서서 그리고 그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한 또 후속 조치들을 했던 것인 만큼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좀 처벌하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사실은 필연적이다. 음흠. 이렇게 해야 된다.
1: 네.
0: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저 법정에서도 계속 그때그때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진술 바꾸고 음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뭐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 네.
0: 적극 환영합니다.
1: 박선재 전 법무부 장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일관을 했는데 25년형을
0: 예.
1: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0: 네.
1: 김건희 씨 관련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 특검의
0: 예.
1: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건데 여기에
0: 그렇죠.
1: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0: 이거는 뭐 대단히 법리적인 부분이어서
1: 네.
0: 사실은 약간의 뭐 이견은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뭐 이거는 특검에서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항소심에서 다투어볼 문제이고요. 그렇지만 뭐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상황을 이제 전달받은 것 이것과 12.3 비상계엄 혹은 내란 사건과 뭐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니까 뭐 저는 이 부분은 뭐 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1: 네.
0: 만약 특검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특검이 아니라 또 일반 검찰이나 이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 직권 혐의라든가 이런 혐의로 따로 이제 공소 제기를 한다든가 하는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1: 네, 이렇게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1심 재판부였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거 관련 얘기를 해볼 텐데요.
0: 네.
1: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한 달에 단 하루 출근하고 4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챙긴 게 드러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그러니까요. 사실은 국민참정권을 침해한 역대급 부실선거, 그 관리 책임이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데
1: 네.
0: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1: 음흠.
0: 예컨대 이런 정도의 전국 선거를 한다면 우리 상식으로는 저 중앙에 상황실 같은 게 있어서 전국 각 투표소라든가 혹은 개표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고 이러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조차 갖춰놓지 않고
1: 네.
0: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히려 이런 저 관리 부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하다 싶을 만치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서 개개인의 이런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1: 네.
0: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뭐 단 하루 출근하고 400만 원 그랬는데요. 이분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4년 동안 지금 재임했는데 이분이 상근직이 아니잖아요. 대법관 할 때는 대법관 일한 것이고요.
1: 네.
0: 그런데 그 4년 동안 1억 7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챙기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차례 해외 출장 갔어요. 선관위
1: 네.
0: 예산으로. 근데 그때 부부 동반으로 다녀왔습니다. 부인을 선관위 예산으로 같이 대동하고 뭐 출장을 다녀왔다든가. 그리고 또 이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저 50%로 축소해서 인쇄하라 투표지를 이런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1: 네.
0: 이것도 자기는 몰랐다 그랬는데

0: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이미 6개월 전에 다 보고를 받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일은 하지 않고 자리만 즐겼다. 이게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의 수준이었다.
1: 네.
0: 이러니까 사실 좀 참담한데요. 그래서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반드시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1: 네.
0: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또한 선관위 개혁을 통해서 해결해야겠다 싶고요. 그래서
1: 네.
0: 이제 더 이상 뭐 부정선거라든가 지금 재선거 주장하고 있는 이런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거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함께 이 부실선거 이 책임을 또 원인 규명하고 문책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이런 과정에 좀 진지하게 참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드립니다.
1: 네, 이렇게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심각한 기강 회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화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소.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나이클 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기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천만 원이란 돈을 잃고 자책감과 절망 속에 밤잠 서쳤을 모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함이 금할 길이 없는데요. 누군가의 피눈물로 배를 불리는 약지적인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이웃의 목숨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한 추적과 엄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로 김유나의 Going Home 띄워드리고요.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시골에 사는 할머니와 산짐승의 우정을 그린 그림책 비밀결사대 마을을 지켜라. 이 책을 쓴 박혜선 작가는 농사짓는 아버지 덕분에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가을거지가 끝난 배추밭에 조금 덜 자란 작물들을 그대로 두는 아버지한테 이유를 물었더니 겨울은 나야지, 틈만 나면 내려오는 고라니 멧돼지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시면서도 산짐승을 생각해 정을 베푸신 거죠. 받은 만큼 주는 게 익숙한 세상이라지만 내가 먼저 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세상 어딘가엔 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3: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

0: 전역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전역엔 뉴스입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건데요. 강나림 기자가 전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요청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내란 중요의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출국 금지 요원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부 검사 파견 준비 등을 지시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의 중요 임무를 실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협조 지시는 윤 전 대통령 반대 세력에 대한 출국 금지, 수용 공간 확보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포고령 위반자는 출국 금지나 수용의 법적 대상이 아님에도 박 전 장관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해 직권 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국헌문란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직권을 남용해 내란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다시 기소할 수 있으므로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 사이의 조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1: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데에 대해 청와대가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를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24일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계속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 본관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 운영수석부 대표를 만나 원구성 협상 공전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 24일 낮 12시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를 용인할 수 없다며 24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국회 관행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먼저 결정된 이후 상임위원 명단이 제출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의를 표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맡은 일은 큰 실수나 실패 없이 처리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에 복귀한 뒤 계획에 대해 참정권 문제와 관련해 청년 주도의 사회적 공론화를 지원하고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 개혁을 위해 여권에서 제기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 카드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원포인트 개헌은 말 그대로 지지율 급락과 정권 위기를 묘면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카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행 헌법 안에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다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헌법 개정을 악용하겠다는 저희가 깔렸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0: 스위스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이 협상단은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고 호르무즈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직접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오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1: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 스위스에서 만난 미국과 이란 협상단.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등이 참여한 회담은 18시간 끝에 종료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중재 과정을 감독할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급 위원회는 협상 기간인 60일 이내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술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직접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미국과 이란, 중재국을 포함하는 충돌 방지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 내용은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공동 성명을 내는 방식으로 공개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란은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대변인은 이란 국영방송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과 관련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석유 수출에 필요한 허가 발급과 동결 자금 해제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협상단의 업무는 끝났지만 양해각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실무팀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0: 코스피가 911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2.13포인트, 0.69%가 오른 9114.5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61%가 상승한 291만 9천 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시가총액이 2080조 37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총 2066조 6595억 원의 삼성전자 보통주를 제치고 25년 7개월 만에 시총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0.14%가 하락한 35만 3500 원에 마감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 앞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임할 것이라며 오늘 아침 나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 찰스 3세 국왕과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4일 총선에서 노동당의 압승을 이끌며 정권교체에 성공해 이튿날 취임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집트가 역사적인 본선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집트는 뉴질랜드와의 조별리그 G조 2차전에서 1대1로 맞선 후반 22분 터진 살라의 결승골과 후반 37분 트레제게의 쐐기골을 더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립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7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과 풍랑특보가 발효될 수 있는 만큼 항공기나 선박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7: 라디오,
8: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0: 권순표의 뉴스 사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국정을 위한 2기 체제 구축에 나선 겁니다. 3부의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에게 청와대 분위기와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건강 문제로 입원한 지 닷새째입니다. 장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그의 거취를 둘러싸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좀비 지도부가 총 사퇴하자고 했던 양양자 최고위원 4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4: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을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5: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6: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0: 네, 예고해드린 대로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랜만이었습니다.
7: 네, 오랜만입니다.
0: 유럽 다녀오셨죠?
7: 다녀왔습니다.
0: 예,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7: 약간 애매해서 예. 저도 대통령께서 그 돌아오신 이후에 예. 브리핑을 직접 하셨잖아요. 예. 말씀하시면서 좀 피곤하다라고 예. 말씀하신 첫 번째 아, 그렇죠. 순방 이후였기도 합니다.
0: 네. 지금 거기 한 7, 8시간 딱 차이 나는 것 같으니까요.
7: 네, 네, 네. 네.
0: 가장 좀 애매한 것 같아요.
7: 맞습니다. 조금 예. 아직도
0: 멍하십니까?
7: 약간 애매한 순간에 졸립니다.
0: 네. 예, 이번 순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7: 지금 취임 이후에 예. 첫 유럽 순방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G7은 제가 그 작년에도 수행을 했는데 예. 취임하신 지 12일 만에 바로 첫 굉장히 중요한 다자외교 공간을 갔지만 예. 이번에도 역시 유럽이라는 또 우리에게는 처음 가는 낯선 예. 공간이기도 하지만 G7은 언제나 매우 중요한
0: 그렇습니다.
7: 외교의 예. 장이기도 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매우 자연스럽게 뭐 모디 총리라던가 예. 내지는 룰라 대통령도 만나고 뭐 그리고 유럽의 뭐 정상들도 만났는데 이번에 가장 크게 느낀 건 네. 한국의 위상이라는 예. 게 정말 또 내부에서 우리가 외부의 소문을 들었을 때와 예. 달리 직접 현지에서 경험하는 거는 매우 놀랍다. 이를테면 예. 저희가 이탈리아에서는 국빈 방문을 딱 두 나라를 네. 1년에 봤습니다. 예. 그 국빈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뭐 호의기를 띄우는 것도 예. 그렇지만 꼭 지방을 한번

0: 가야 되는 예. 일정을 놓는데 네. 그래서 피렌체에 갔을 때 네. 피렌체에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뭐 그 뭐 도지사 정도 되는 예. 그래서 토스카나 주지사가 예.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자서전을 다 읽었다.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아, 네. 또 공공연히 모든 네. 대통령과 총리와 모두가 네. 하는 말이 뭐 우영우 드라마를 너무 재미있게 아. 봤다. 그리고 네. 이사통이라 이 사람 네. 통역되나요라는 네. 드라마가 그 이탈리아의 매우 작은 마을이 있는데 네. 그 몬탈치노라는 그래서 호객행위가 막 범람했었대요. 너무 네.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 예. 근데 그곳에서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이후는 완전히 한국인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들이 아, 관광을 오는 거 줄을 서느라 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굉장히 영향력을 느끼기도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많은 정상들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말을 하고 싶어하고 아. 그리고
1: 인싸군요, 그러니까
0: 사진 한 장을 예. 남기고 예. 싶어하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예. 이번엔 교황을 만나서도 예. 좀 수건 과제인 하나를 좀 말을 건넸고 그리고 그
1: 북한 방문 말씀이시죠?
0: 예. 그리고 예. 트럼프 대통령관도 저녁에 만찬을 같이 예. 하면서 예. 2시간 이상 길게 대화를 예. 나누다 보니 정상회담에서 나눌 수 없었던 그런 가벼운 이야기부터 예. 진짜 솔직한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예. 그런 그 망회 소득도 매우 많았던 예. 정상회담이었습니다.
1: 대통령이 원래 성격이 그러신가요? 스킨십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뭐 저도 화면을 이렇게 쳐다보면 오랜만에 뭐 그 룰라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그 어떤 동지적 무슨 일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도 좀 친근하게 보이는 것 같고 원래 좋습니까 스킨십이 모르는 분들하고
0: 제가 더 놀랐던 예. 게 작년 G7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을 처음 보자마자 예. 서로 당신이 어린 시절 소년공이었을 때 다친 예. 부위를 예. 서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바로 벽을 허물어 버리고 아. 예. 그리고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을 만나자마자도 예. 대통령 지지율이 70%에 가까운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건넸는데 예. 이 이유가 뭐냐면 예. 그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가는 내내 공부하십니다.
1: 예,
0: 그 자료들을 예, 펼치고 예. 다 공부하셔서 최근에 어떤 개인의 일상의 신상 변화까지 공부를 하고 가시니까 예. 매우 섬세한 말을 예. 건넬 수 있고 이분은 타국의 정상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예. 알지라는 그런 어떤 친밀감들이 되게 예.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그걸 또 너무 공부한 티 안 내고
1: 예, 그러니까.
0: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 게 저도 좀 고백하자면 의외로 외교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네. 뭐 자료는 외교부에 다 줄 텐데 역대 이렇게 좀 달리 보면은 성격적으로도 모르는 분들하고 이렇게 잘 스킨십을 하시나요 원래?
0: 농담을 생각보다 잘.
1: 그렇죠. 제가 네, 인상 깊은 건 그거였어요. 왜냐면 외교부에서 모든 대통령한테 자료를 줄 텐데.
0: 맞습니다. 네.
1: 과거에 어떤 대통령은 공부를 안 했겠죠. 뭐, 짐작이 가는 그분은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거를 활용하고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면. 예. 네.
0: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예. 안동에서 했을 때. 예. 그때 일본의 공보관이 저한테 따로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만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은 SNS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다카이치 예. 총리가 궁금해한다. 예. 다카이치 총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도 직접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시고
1: 예.
0: 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예. 직접 그걸 대국민적으로 설득하려 하신다. 예. 똑같다 우리도.
1: 예.
0: 그래서 많은 전 세계 대통령들이 그리고 총리들이 예. 정상들이 좀 비슷하구나 최근에는 직접 소통을
1: 예.
0: 통해서
1: 예.
0: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점도 또 다른 공통점이 돼서
1: 예.
0: 이야기를 물꼬를 터주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1: 이번에 그 강대변인 드레스인가요? 그거 확인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준비한 건가요?
0: 예. 그거는 예. 저희가 한꺼번에 예. 모든 공식 수행원이 준비를 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궁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대통령도 계시고
1: 예.
0: 수상 그러니까 총리라고 하는 분의 내각의 책임자도 있지만 예. 두 분의 권력이 생각보다 매우 균등하게 그리고 국민적 지지가 균등하게 있는
1: 그래요.
0: 편입니다.
1: 예.
0: 대통령궁에서 만찬을 하는 데는
1: 예.
0: 이탈리아의 또 전통이니까요.
1: 예.
0: 그래서 롱드레스라고는 드레스 코드를 주셨고 남성들은 턱시도를 예. 꼭 입고 와야 된다.
1: 예.
0: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일괄적으로 대여를 해서 이제 대여해서 입고 간 옷이긴 한데요.
1: 예.
0: 그 만찬의 중요성도 예. 제가 대통령께서 트럼프 만찬을 2시간 동안 이렇게 즐기셨겠구나.

0: 그리고 이런 중요 정보가 나왔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옆에 앉아있던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서로 이제 사진 찍은 것도 주고받고 개인적인 한 라인을 만들어서 뭐 별별 이야기 소통들을 하면서 이탈리아의 전통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특징까지 이렇게 서로 교류를 했거든요. 그러니 제 수준에서의 교류가 그 정도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로 그 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얼마나 긴 얘기를 나누셨을까. 그리고 차마 언론에 다 하지 못하는 중요한 얘기들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라는.
1: 이건 좀 사소한 궁금증인데요. 이 정상회담은 쭉 여러 국가의 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통역이 국가별로 쫙 있나요? 갑자기 말 걸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0: 보통 그 의자와 의자 사이 뒤쪽에 그 통역이 한 분 정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에 뒤쪽에 보면은 한 분이 영어, 한국어 다 가능한 분이 배치하셔서 이제 양쪽 통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다른 나라 말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막 프랑스에도 말 걸고 이런.
0: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배치가 되는데 아무래도 좀 영어가 공용어다 보니까 영어로 중간어를 선택해서 많이 소통을 합니다.
1: 왜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한다는 결정을 했습니까?
0: 사실상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돌아오는 기내에서 비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내 간담회를 하는 걸 원래 선호하시는데 그리고 좀 바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늘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기자분들이 아무리 조금 넓은 자석이라고 할지언정 그리고 제가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서로의 에티켓이 뭐냐면 의자를 뒤로 넘기지 않습니다. 10시간이 가도. 그게 서로의 에티켓으로 서로에게 지켜주는 공간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10시간을 뒤로 젖히지 않고 아무리 뒷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서로 그렇게 에티켓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면 대통령이 아 이게 이렇게 힘든데 피곤한데 또 대통령께서 한번 하시면 또 한 2시간 하시잖아요. 2시간 하시면 기사량도 많은 데다가 또 그게 또 내리고 나서 송구를 해야 하니 여러 가지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기자분들이 좀 민원사항도 있었고 아 그럴
1: 때 되게 힘들긴 해요. 뭐 저는 청와대 출입은 안 했지만 외교부 출입하면 힘들어요. 그 기사 쓰고 막 이러면.
0: 그래서 그래서 돌아와서 그냥 바로 다음 날 그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 약간 뒷이야기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1: 자 국내 문제 좀 와보겠습니다. 인사요. 수석들 인사 어떻게 어떤 배경입니까?
0: 사실상 뭐 아주 갑작스럽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간의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국정의 운영 단위라는 게 뭐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이제 청와대 들어오고 나서 봤더니 그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의 동력을 쓰는 방향, 힘의 방향과 이륙하고 나서의 방향 이런 것들이 다르듯이 1년은 말 그대로 내란 정국의 어수선함을 젖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강건하게 회복됐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수습의 시기였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만들어진 정책 위에서 속도를 내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하나는 아무래도 1년간 전속력으로 오는 동안에 뭐 일종의 소진감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내부에 다들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약간의 인적 쇄신이 어떤 동력을 재가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인적 쇄신을 통한 좀 동력의 보강이라고 봐서 이제 말 그대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국정 2년차 목표를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 말씀을 하셨는데 속도감 있는 구현을 위해서 인적 쇄신으로 이제 먼저 선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번 그 인적 쇄신의 특징이랄까요? 이 면면은 뭡니까? 관통한 어떤
0: 몇몇 강조점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가령 송기호 3차장께서 이번에 이제 그 안보실 그 3차장이 됐는데 근데 이 부분을 보더라도 통상 쪽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아마 이게 관세 협상이라든가 혹은 중동 전쟁 상황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뭐 경제 안보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만 이 경제 안보의 역동성이라는 게 훨씬 더 이제 앞으로 국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걸.

0: 쉽게 말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소통 강화의 측면이 예. 매우 큽니다.
1: 그런데 네. 그중에 이제 하나만 콕 집어서 여쭤보면은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통.
0: 안타깝게도 예. 낙마했던 한 분의 민정수석까지도 예. 얘기를 해보자면 예. 모든 분들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때 예. 뭐 완전한 사회적으로 예. 만장일치
1: 민정수석이 말이 원래 많은 자리긴 하죠.
0: 속에서 예. 그런데 예. 뭐 오시는 자리는 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러나 이제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 예. 민정수석에게 기대되는 일이라는 게 분명히 국정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일을 할 적임자다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있었고요. 예. 그래서 뭐 편가르지 않고 오히려 일에만 집중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세평을 제가 예. 들었고 그런 내부 분위기로 제가 좀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또 비슷한 네. 어떤 맥락에서 이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는 계속해서 당과 좀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청와대 분명한 입장,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예.
0: 뭐 제가 전달 드릴 예. 수 있는 얘기는 예. 이제 대통령께서는 어떤 시도, 어떤 식으로든 제도의 변화라는 거. 예. 개혁이든 뭐 보안이든 변화든 간에 예. 국민의 삶에 있어서의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 충분히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서 예. 이 모든 제도들의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사실 대통령께서 한 번도 달리 얘기한 적이 없어요.
1: 일관된 어떤 말씀이었죠, 그러면?
0: 네, 뭐. 예. 그러니까 뉘가 끼는 게 무서워서 쌀 자체를 예.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그리고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과 예. 그리고 제도 자체를 그 갖고 있었던 순기능을 다시 제대로 살리는 것의 예. 문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명칭 자체에 대해서 뭐 보안수사권이냐 보안수사 요구권이냐 예. 이 자체보다 국민의 삶에 있어서 예. 정말 그 삶이 지켜야 될 부분들, 법과 제도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잘 보완을, 이 말 그대로 보완, 예. 잘 완충을 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냐를 고민 중인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예. 지난 1년, 빠르게 지나갔죠?
0: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1: 어떻게.
0: 네, 제가 선거 예. 마치고 대통령 되실 즈음 예. 건순표 앵커 본 게 1년이
1: 그렇죠.
0: 아니라 훨씬 가까웠던 몇 달 전 같은데.
1: 그러네요. 예.
0: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버리네요. 예. 네.
1: 1년 성과, 가장 어떤 두드러진 성과를 자평하신다면 뭐 어떤 부분입니까?
0: 저는 개방성과 예. 투명성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거의 그 비밀의 영역이었던 국무회의.
1: 예.
0: 뭐 만약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예. 이렇게 공개로 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예. 과연 그 내란과 관련된 국무회의 과정이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개방성과 투명성 자체가 매우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요.
1: 예.
0: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 소통 노력. 근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전히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기자회견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정상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자주 예. SNS로 소통하고 예.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예. 나도 그 수준까지 가야겠다. 이렇게
1: 기자회견도 더 자주 하실 예정인가요, 그럼?
0: 일단 말씀은 예. 좀 더 자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둔 상태인데요. 예. 뭐 조금 과한 말로는 제가 이 말은 보고를 드려야 되나 말아 예. 고민했던 말 중 하나가 쉐인바움은 아침 7시에 매일 기자회견 한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계 정상들이 예.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도 그 개방성과 투명성 뒤에는 예. 그것을 본 피드백을 바로 우리가 받아서 예. 직접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갈증이 있는 걸로 들리고요.
1: 예.
0: 결국은 이게 성과이기도 하고 앞으로 남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1: 예. 강 대변인은 지난 1년간 고생을 하신 걸로 좀 소문이 났는데 좀 생활은 나으셨습니까? 초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익숙해지고?
0: 그 모든 근력운동은 예. 그 군살, 굳은살이라는 게 100이잖아요.
1: 예.
0: 적응을 네. 하는 차원이라기보다 굳은 살이 비해서 네. 이제는
1: 잘만 합니까 이제?
0: 어느 정도 3대 500이라면 네. 3대 한 200은 치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아, 그래요.
0: 네.
1: 자, 아쉬움은 뭡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0: 제가 이제 대통령과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개방성과 투명성만큼 더 많은 소통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0: 가령 청년들과의 소통도 기회와 그리고 빈도 많은 예. 것들을 많이 늘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한편으로는 또 앞서 나가서 달리다 보니
1: 예.
0: 그게 재충전의 기회라는 부분을 좀 너무 그한 몫을 내야 되는 부분을
1: 예.
0: 생각하고 있는 것은
1: 예.
0: 아닌가. 네, 재충전 역시도 동시에
1: 예.
0: 할수 있는 방안들을 좀 내부 구성원으로서도
1: 예.
0: 좀 고민하게 됩니다.
1: 재충전 하시는 방안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께서 워낙 그
1: 예.
0: 재충전의 시간이 짧아서요.
1: 예.
0: 네.
1: 야당 정치인 이재명과 대통령으로서 이재명과 무엇이 가장 달랐습니까? 1년 볼 때.
0: 저는 제가
1: 예.
0: 그 문학평론가, 영화평론가 하면서
1: 예.
0: 읽었던 얘기 중에 가장 모순적인 말이 뭐였냐면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허무함이라는
1: 예.
0: 표현
1: 예.
0: 그리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비극이라는
1: 예.
0: 표현이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당대표이던 시절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1: 네. 네.
0: 말씀을 하시는데 쉬운 목표는 물론 아닙니다.
1: 그렇습니다.
0: 단순히 이게 지지율 네. 몇 퍼센트의 대통령이라던가 이런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혹자는 그 꿈은 매우 어려울 거다라고도
1: 네.
0: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이루지 못한
1: 네.
0: 최종 목적지가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게 있구나.
1: 네.
0: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이 목표치를 높게
1: 네.
0: 세우고 그것을 추구해가는 인물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양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터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타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 그치고 다시 초여름 날씨입니다. 하늘이 흐린 편이어서 더위는 좀 덜하게 느껴졌는데요.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이 19도, 대전은 18도,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또 전주는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방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0: 치면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제주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사고 있습니다. 강릉권이고요. 강릉 휴게소 앞쪽 3차로에서 사고차 처리 중입니다. 신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2: 네, 예고 드린 대로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2: 예, 과로 증상으로 입원 중인 장동혁 대표요.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 들립니다. 대표 복귀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어떤 반응입니까, 지금?
3: 우선 장동혁 대표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저는 빕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곁에서 이렇게 좀 보면서 건강 걱정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의 문제는 저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최고위에서 그 지도부 총 사퇴를 말씀드렸고,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민 눈에는 우리가 자리에 연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또 했죠, 제가.
2: 예.
3: 그 뒤에 이제 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이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우재준 최고위원도 뭐 가을에는 우리가 길을 비켜주자라고 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장 대표 사퇴 논쟁은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 예.
3: 사실 지금 지도부는 사실상 레임덕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예. 누가 뭐 흔들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이 스스로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지도부 사태가 어떤 뭐 개인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순리의 문제고, 또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 예. 그런데요. 이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또 어떤 거치놓고 공방이 있었나요?
3: 거취를 놓고 공방이 있지는 않았었고요. 예. 다만 뭐 언론에서 뭐 보셨겠지만
2: 예.
3: 그 지방선거 관련 그 보도 자료를 놓고 좀 얘기가 있었어요.
2: 예.
3: 네.
2: 근데 이 보도 자료에서요.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정정식 원내대표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3: 지방선거 네. 평가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 예.
3: 근데 선거는 뭐 단순히 무슨 숫자로만 평가할 수도 없고요. 또 몇 석을 얻었느냐, 뭐 2018년도하고 비교하는 것도
2: 예.
3: 그렇고 정치, 그러니까 국민 마음을 잃었는지 미래 비전을 보여줬는지 또 당이 바뀌었다는 신뢰를 줬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되는데.
2: 예.
3: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그 네 가지 국면에서 성공을 못했다고 봐요.
2: 예.
3: 이제 첫 번째가 선거 준비였고요. 그 당헌 뭐 동명이라든지 당헌 당규 변경까지 논의를 그 선거 전에 했었는데, 그 국민들께 정말 바뀌었다는 확신을 드리지 못했고, 두 번째가 이제 공천인데 공천 관리 위원장이 중간에 사퇴를 하셨었죠.
2: 예.
3: 이제 과정 자체도 좀 매끄럽지 못했고, 또 세 번째가 이제 선거 캠페인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후보들께서 많은 후보들이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장면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역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 숫자만 가지고 뭐 나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분석 자료일 뿐이다라고 말한다면. 이게 이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고
2: 예.
3: 반성도 아니고 평가도 아니고 예, 그런 결과를 이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도 한 번도 리뷰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보도 자료로 나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2: 예, 정점식 원내대표가요. 이 장동혁 체제의 어떤 변화의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3: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이제
2: 예.
3: 원내대표 취임하신

0: 얼마 안 됐지만
1: 예.
0: 그래도 오늘 또 모두 발언에서도 보여지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이게 좀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죠.
0: 네.
1: 예.
0: 네네. 네.
1: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였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거 아니냐 지금 생각의 정리가 그쪽으로 된 거 아니냐 그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만.
0: 예, 저도 예.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도 예.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1: 예. 그런데 네. 네. 장 대표가요. 복귀하면은 당직 개편 또 밀어붙이고 당권 강화하다 뭐 이렇게 정면 돌파할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던데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0: 이제 저는 네. 뭐 이제 SNS를 통해서 제가 의견도 개진하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 당직 개편이 아니라
1: 예.
0: 사실 당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 당권과 권력의 이해관계에 빠져 있을 때
1: 네.
0: 국민의힘이 우리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게 이제 선관위 사태라든지 지금 경제 위기, 뭐 부동산이라든지 민생 불안 또 안보 위기 이런 중요한 어떤 사안들 앞에서 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한데요.
1: 네.
0: 정말 정권 견제를 제대로 하고 국정을 바로잡고. 또 국민께 대안을 드리는 일인데 이게 이 선거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기정 사실인데 이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1: 예.
0: 우리 지도부의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혁신과 무관하게 당직 개편을 한다든지 예. 더 나아가서 어떤 혁신의 방향을 거스르는 그런 당직 개편을 한다면 국민들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저는 그 사람을 바꿔서 뭐 자리를 지키는 그런 그건 이제 쇄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1: 예.
0: 우선 노선을 바꾸고 또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쇄신이고 저는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지지율이 높을 때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진짜 쇄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예. 그런데요. 문제는 최근 어떤 여권의 사정상 또 야당의 어떤 당 지지율이 올라간답니다.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의 어떤, 오히려 좀 버팀목이 되는 거 아닌가, 이 상황 자체가.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메시지에서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반가운 일이죠.
1: 네.
0: 근데 그것을, 지도부에 대한 신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흐름이 장동혁 지도부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
1: 예.
0: 우리 지도부에 대한 긍정 평가라기보다 집권 세력의 혼란, 또 선관위 예. 사태에 대한 또 국민 불안, 그리고 보수 혁신에 대한 뭐 마지막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은 아직 국민의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0: 이제 이번에는 정말 바꿔라, 쇄신해라. 이런 마지막 경고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제 그걸 우리가 착각을 한다 그러면 지지율은 사라진다고 봅니다.
1: 예. 현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다. 아직도 그 견해는 동일하신 거죠?
0: 제가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좀비 지도부로 불리기도 하지만 예.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부 레인덕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그런데요. 이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최고위원직 사퇴를 공세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직을 유지한 채 안에서 싸운다. 이건 왜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0: 이제 먼저 사퇴를 할 수도 있죠.
1: 예.
0: 저는 일관되게 책임을 얘기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재 당규상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함께 사퇴를 해야지 지도부 해체 수준의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1: 예.
0: 그리고 개인이 따로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보궐로 자리가 채워져 버리게 되고 혁신이 봉합될 수 있다.
1: 예.
0: 그래서 저를 지지했던 당원분들께서도 혼자 나가지 말고 끝까지 안에서 혁신을 관찰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저는 자리를 지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1: 그런데 예.
0: 책임지는 사퇴를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책임의식은 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 김재원 최고나요? 신동욱 최고의 경우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옆에서 보면.
0: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0: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1: 네.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변화 가능성 있습니까? 옆에서 관찰하시기에. 뭐, 직접적인 확인은 못 하셨더라도요.
0: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두 분과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그 두 분 중에 한 분께서는, 네. 혼자, 이렇게 사퇴, 하시지 왜 이렇게 왜 부담을 주느냐라고
1: 아 그래요?
0: 말씀하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1: 아 대화를 하실 때 의지, 그랬습니까?
0: 의지가 없으시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1: 아 대화를 네. 하신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0: 아 따로 저를 이제 불러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1: 아 그래요?
0: 아무튼,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제가 네. 이제 사퇴할 생각이 없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두 분 중에 한 분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0: 그렇습니다. 네. 네.
1: 그 최고위원 많이 하신 분 그분이신가요?
0: 아이고 그 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네. 왜냐면 이 당의 개혁을 위해서는요. 지금 양 의원님 말씀 여러 번 하셨지만 최고위원들끼리 대화를 해서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서로가?
0: 지금 저희 지도부를 뭐 이렇게 막 비판하고 하는 게 저한테 저 지도부 일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는데.
1: 네. 예.
0: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아 이걸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나
1: 예.
0: 최고위원마다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1: 예.
0: 또 당원들이 선출한 당 대표도 있지만 최고위원들도 뭐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다 당원들로부터 선출을 그 당원들의 권력을 이양받은
1: 예.
0: 네, 그런 최고위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어떤 분들을 제가 다른 분들을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1: 예. 네.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0: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1: 예.
0: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1: 예.
0: 아직 당내에서 충분히 숙성되지가 않았어요.
1: 예.
0: 근데 이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죠. 그래서 2028년 총선 전까지
1: 예.
0: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0: 그러니까 뭐 저는 정치는 뭐 어제의 적도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는 세계인데
1: 예.
0: 저는 중요한 것이 어떤 한 사람의 특히 또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1: 예.
0: 한 사람의 어떤 복당 여부가 아니라
1: 예.
0: 그 보수가 우리 국민의힘이
1: 예.
0: 국민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설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큰 저는, 주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뭐 집 나간 가족도 돌아올 수 있고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제 다만 돌아오는 길에 명분이 분명하게 있어야
1: 예.
0: 하고 함께 가는 길에는 또 비전 그러니까 그 가치를 공유하고 비전이 좀 있어야 된다
1: 예.
0: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아 그럼 의원님 말씀 참 자세히 듣다 보면 한동훈 의원의 그간의 행적은 비전과 가치 공유에 있어서 약간 거리가 있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그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 동안은?
0: 그런데 예. 이제 한동훈 의원의 예.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이렇게 물으시니까 참
1: 아니요 저 두 번째 질문 두 개밖에 네. 안 했습니다. 예.
0: 그런데 예. 이제 이게 제가 우리 당의
1: 예.
0: 어떤 가치와 비전이 뭐냐,
1: 예.
0: 우리 당이 어디로 가느냐,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느냐 이런 근본을 논의하는 자리가 참 없다.
1: 예.
0: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도 보수 재건을 외치고 있는데. 그 한동훈 의원의 이번 승리가 사실은 보수 전체에 큰 성찰을 던졌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이 왜 국민의 선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는지 또 왜 무소속 후보가 보수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진지하게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다만 한동훈 의원이 보수 재건의 중심이 될지 또 미래 보수의 구심점이 될지는 이제 국민과 또 당원이 결정한 일인데, 저는 뭐 중요한 것은 그 한동훈 의원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진다는 점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보수의 미래 비전이 뭔지, 또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보수 재건은 어떤 스타 정치를 넘어서 국가 비전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자, 선관위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선관위

0: 이 원포인트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개헌이죠.
0: 개헌,
1: 원포인트
0: 개헌에
1: 개헌에 대해서는 저는
0: 예.
1: 원포인트 개헌도 할 수는 있지만
0: 예.
1: 사실은 지금 선관위의 문제는 야당이 추천한 그 인사들로 특검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명명백백 밝혀져야 그것을 개헌으로 이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0: 예.
1: 재선거로 또 법의 판단에 의해서 재선거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0: 예.
1: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국정조사도 진행을 하지만 사실은 특검이 제일 중요하죠.
0: 예.
1: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지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공소시효 특검이라는 것들은 밀어붙이면서 개인의 어떤 사적 어떤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는 그렇게 열정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억울함, 참정권 침해에 대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미적거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 검경합동수사로는 안 됩니까?
1: 검경합동수사도 뭐 가능하겠지만 저는
0: 네.
1: 이거는 이 사안은 국가 어떤 시스템 붕괴와 연결되기 때문에
0: 예.
1: 특검으로 진행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선관위 해체 수준으로 가자라는 말씀도 하지만
0: 예.
1: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개혁 혁신을 해내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수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개혁을 위해서는 원포인트 개헌은 불가피하다. 이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질문은
1: 예. 원포인트 개헌도 그러니까
0: 예.
1: 원포인트 개헌도 그러니까
0: 예.
1: 특검에 의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분명해져야
0: 예.
1: 개헌도 할 거 아닙니까?
0: 예.
1: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개헌도 저도 개헌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0: 예, 예, 아, 필요하다는
1: 더 중요한 게 특검이다.
0: 예, 예. 예.
1: 개헌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양형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6: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7: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6: 노라이벌 랜드마크
7: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8: 해달은 잠을 잘 때 동료 해달의 손을 잡습니다. 해달은 바다에 둥둥 떠서 잠을 자는데 잠든 사이 거센 파도에 떠내려가 무리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가 서로의 닻이 되어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거친 파도가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우리를 정박하게 해주는 건 역시 곁에 있는 누군가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무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10: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11: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5분부터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우원식 전 국회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지난달 서울에서 강릉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운행 도중 멈춰서야 했습니다. 진행 방향의 선로가 비스듬히 휘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갑작스러운 고온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폭염에 영향을 받죠. 지난해 유럽의 한 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여객기가 비행을 포기했는데요. 폭염 탓에 공기 밀도가 낮아졌고 이로 인해 충분한 양력을 얻을 수 없어서 이륙을 미뤄야 했습니다. 안전한 이동을 위협하는 온난화,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4: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2: M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24일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계속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 본관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 대표를 만나 원구성 협상 공전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24일 낮 12시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0: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를 용인할 수 없다며 24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국회 관행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먼저 결정된 이후 상임위원 명단이 제출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코스피가 911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2.13포인트, 0.69%가 오른 9114.5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61% 상승한 291만 9천 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시가총액이 2080조 37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총 2066조 6595억 원의 삼성전자 보통주를 제치고 25년 7개월 만에 시총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편 0.14% 하락한 35만 3500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 과열 현상을 두고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투자자 안전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모가 14조 원을 넘어서며 급증하고 있다며 92% 정도를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높은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속 하락장에서는 손실률이 마이너스 37%까지 확대되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지만 과열 양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런던 다운인가 싶은지 총리실 앞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임할 것이라며 오늘 아침 나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 찰스 3세 국왕과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습니다. 현재 남부지방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80mm 비가 더 내립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대구 17도 등 전국 15도에서 20도의 분포,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27도 등 전국 22도에서 29도로 평년보다 좀 낮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수 있는 만큼 항공기 선박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 높낮이와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용량도 5리터로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쓰레받기를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라고 하실까요? 허리를 수없이 굽혀야 하는 환경미화원에겐 절실한 일입니다. 허리 통증이 뗄 수 없는 직업병인데요. 동료들의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대구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오창택 씨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맞춤형 쓰레받기를 발명, 특허까지 신청한 겁니다. 주변에선 환경미화학의 노벨상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한다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올해는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세상을 떠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젊은 시절 릴케는 글이 잘 안 풀려서 매일 영감을 기다리면서 불안 속에 살았는데

네, 그러다가 조각가 로댕을 만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로댕은 영감이 고갈돼서 아무것도 쓸 수 없다고 호소하는 릴케에게 이런 말을 해줬대요. 일하시오. 계속 일하시오. 고민할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쓰라는 얘기였겠죠? 힘내라. 밤에 헤어질 때면 로댕은 곧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 얼마나 나에게 매일매일 필요한가를. 릴케가 기록으로 남긴 로댕과의 일화라고 하는데요. 계속 일하시오와 힘내라.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 아닐까요? 오당제 가족분들도 너무 오래 고민하거나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힘을 내서 이번 한 주도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하셨습니다. 김명자님이 선곡이 이번 한 주에 힘을 실어주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조영호님이 좋아하는 시인 릴케에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파이팅 하셨어요. 5279님은 오프닝 듣고 문득 이 묘비명이 생각났습니다. 조지 버나드쇼의 묘비명.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와 개그우먼 김미화님의 미래 묘비명. 웃고 자빠졌네가 생각나셨대요. 신은희님,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오당제 들으면서 힘내고 열심히 일하며 함께합니다.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은 제가 이렇게 일하라. 계속 일하시오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오프닝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월요일도 월요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오늘 같은 날 뭐 사실 좀 쉬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는 계속 일하시오 더 일하시오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더 힘이 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릴케가 방황하고 있던 시절에 로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일하라, 항상 일하라, 계속 일해라. 영감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분이 좋든 나쁘든 뭐 영감이 있든 없든 계속 쓰고 또 깎고 일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나 뭐 공부를 할 때나 뭐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준비가 되면 해야지 좀 더 좀 자신감이 생기면 해야지 좀 시작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5279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상준님 젠디 출석합니다. 이번 주는 오후 근무라서 버스 안에서 운행하면서 청취하겠습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또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주말에 뭐 하셨는지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3부 요즘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2주 만에 만나는 김민호 아나운서 이따가 많이 많이 반겨주시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뭘지 또 3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우리 ENL 하루팀,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 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 오피스,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환인제약, 빅토스, 롯데 건설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특검 구형 20년보다 높은 형량인데요. 12.3 내란을 가담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 출국 금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지시를 했다면서 내란의 중요 임무를 실행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기업에 동조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내란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또다시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 관련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전 장관은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불구속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서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본격적인 소금 생산철을 맞았지만 국내 최대 천일염 산지인 전라남도 신안의 일부 염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2,660여 헥타르였던 신안의 가동 염전 면적은 지난해 1,700여 헥타르 수준까지 줄어서 10년 사이 34%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생산량도 하락세여서 신안의 천일염은 1994년 연간 32만 톤을 생산하면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에는 17만 톤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기자재와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었는데 천일염 가격은 3분의 1가량으로 하락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버티지 못한 염전이 하나 둘 문을 닫으면서 그 자리에 양식장과 농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등 천일염 생산 기반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생산 방식을 바꾸고 품질을 높이며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염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가격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산 구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사기 범죄 피해자는 2023년 5,300여 명에서 지난해 8,600여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서 올해는 19,900여 명까지 증가했는데요. 특히 한류 사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POP 아이돌 상품, 즉 굿즈를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돈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의 수법이 대표적인데요. 최근 진행된 BTS의 부산 공연과 관련해서도 접수된 외국인 대상 범죄 5건 중에 3건이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든 범죄 피해 경험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신뢰 하락과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필 콜린스의 Against All Odds 듣고 왔습니다. 범진호님이 크, 이 곡 신청하신 분 감사, 명곡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오늘의 뉴스 중에서 한류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범죄 피해 사례들을 보니까 진짜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범죄 사기 유형들이 공연 티켓 사기는 뭐 기본이고 가장 흔한 유형이래요. 뭐 좋은 자리 있다면서 개인 거래 유도한 다음에 입금하면은 뭐 연락 두절되는 그런 거 아니면 이미 사용한 티켓을 재판매한다거나 이런 것들. 해외 팬들은 한국의 이 티켓 예매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 쉽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해드린 것처럼 굿즈, 뭐 포토카드 이런 거 사기도 많다고 합니다. 뭐 한정판 포토카드 판다고 해놓고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대리 구매해준다고 해놓고 또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것들, 가짜 굿즈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숙박 예약 사기 같은 것도 있고 공연장 근처 숙소 예약했는데 막 존재하지 않는 숙소고 중복 예약 되는 경우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또 뭐 택시 한점 뭐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일부 택시들이 미터기를 끄고 운행을 한다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등 그런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 좀 안 좋잖아요. 개인 좀 한국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그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을 수 있고 아까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이고 또 이미지 훼손도 될 수 있고 범죄잖아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8652님이 제가 군대에 다녀온 게 엊그제 같은데 2005년생 우리 아들 윤중영이 내일 화천에 있는 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합니다. 아내와 같은 회사에 다녀서 아내는 피치 못하게 같이 못 가게 됐지만 제가 대구에서 화천까지 잘 데려다주고 군생활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5당제에서도 많이 힘이 되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하면서 신청곡 신나는 노래 틀어달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아드님 2005년생 윤준영군 내일 입소를 하는군요. 얼마나 이렇게 응원을 하고 싶으셨으면 문자를 두 번이나 보내주셨다고 해요. 우리 8652님은 아마 아버님이신 것 같고 아내분은 같이 못 가게 되셨다고 하는데 아, 아쉬우시겠네요. 그래도 아들 그 입대하는 거 보고 싶으실 텐데 우리 8652님이 대신 잘 데려다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생활 건강하게 잘 하기를 저희 5당제도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신나는 노래 한 곡 준비했어요. 0570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마이티마우스와 선예가 함께한 에너지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좀 전에 8652님 사연 들으시고 013호님이 예전에 우리 아들 보내면서 저도 숱하게 울었습니다.

아, 화천건은 아들 함께 응원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고, 윤근식님도 준영군 건강하게 복무하고 집으로 잘 돌아오세요. 6761님, 저도 2005년생 아들이 있는데 1년 전 입대해서 지금은 상병 4호봉이네요. 논산훈련소 입소하는 날 눈물 나더라고요. 아들 잘 입대시키세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가잖아요. 하하 하고 이렇게 다들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정말 너무 따뜻하네요. 문자도 다들 이렇게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게, 이렇게 아들 군대 보내는 마음, 부모님 마음이 참, 그쵸. 뭔가 짐작을 할수 없는데 저는 걱정도 되고 또 계속 생각도 나고 그러실 텐데, 아마 잘 적응해서 성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내일 밝은 모습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염지은님이 오당새 들으려고 후다닥 뛰어왔어요. 진짜입니다. 오, 이렇게 또 뛰어와서 출석 체크해주신 지은님 감사합니다. 9566님은 저는 주말 잘 보냈어요. 담비 덕분에 콩 심었어요. 지금은 마늘 고르면서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주말에 비가 좀 왔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또 단비가 내려줘서 저도 기분 좋은 주말을 보냈는데, 우리 9566님도 콩도 심으시고 지금은 마늘을 고르면서 또 듣고 계시다고 하네요. 4586님은 초과 근무 후 청계천을 따라서 퇴근 중입니다. 불빛이 물길을 예쁘게 비추네요. 와, 너무 멋진 퇴근길이네요. 오늘 또 하루 열심히 산 만큼 이 반풍경도 왠지 더 예뻐 보이고 그럴 것 같아요. 김동아님은 젠디 오늘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쉬었어요.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했어요. 그래도 오늘 약 먹고 나서는 몸이 좀 나아졌네요. 우리 동아군 오늘 아파서 학교를 못 갔나 봐요. 그랬구나. 어디가 아픈 걸까? 감기 걸렸나? 요즘 뭐 다시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하던데, 몸 관리 잘하고 또 공부도 몸 아프면은 하기 싫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푹 쉰다 생각하고 푹 쉬고 일어나서 또 내일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네요. 내일은 학교 가야 될 텐데. 안은경님은 3주째 10시까지 야근 중이에요. 야근 지겨워요. 내일은 꼭 칼퇴근해서 맥주 한잔 마시고 싶네요. 3주째 10시까지. 어떻게 오당제 끝날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시겠네요, 은경님.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5144님은 요즘 너무 피곤해서 지난 주말에는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밤 11시까지 잤습니다. 밤 11시에 일어나서 한끼 식사하고 새벽 1시에 또 잤습니다. 오, 잘하셨네요. 주말에 아주 잘 쉬신 것 같아요. 밤 11시에 일어나서 또 배고프니까 조금 배 채우고 다시 또 주무시고. 주말은 이렇게 한 번씩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충전해서 또한 주를 잘 살아낼 수 있으니까. 8698님이 나의 미래 묘비명은 술 한잔 부어주면 로또 번호 알려준다. 어떻게 알려주지? 뭐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겠다는 말씀이시려나? 어쨌든 재밌는 묘비명이네요. 꿈에서 로또 번호. 하하하. 5573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임재범의 비상.

임재범의 비상 557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수영 강습 받고 집으로 가면서 늘 듣고 있어요. 58년생 개띠 양정화 힘내라 라고 외쳐주세요. 수영 강사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맨 뒤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평형 접영이 안 되고 있으니 내가 멍청한가 하고 위축되려고 해요. 아, 요즘 수영을 또 배우고 계신가 봐요, 우리 정화님. 근데 평형 접영이 또 어려운 영법이죠. 저는 수영을 못해가지고 실제로 진짜 어려운 접영이라고 저도 영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워하시는 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배우다 보면 있으실 텐데 막 멍청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처음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58년생이신데 지금 새로운 영법에 도전하고 배우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신 것 같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지금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만 어느새 멋지게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그런 우리 정화님의 모습을 볼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김문균님, 내일 시험이에요. 젠디 응원해주세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아, 요즘에 또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쵸, 기말고사 기간인 것 같은데, 또 우리 문균님 어떤 시험 준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험 앞두고는 항상 긴장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더 불안하고 계속 공부를 해도 이게 더 어려운 것 같고 제대로 공부를 했나? 이런 의심도 들게 되고 하지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문교님이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열심히 준비한 나 자신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하느라 애쓴 시간들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내일 시험에서 자신 있게 잘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잘 보려고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아는 만큼 차분하게 공부한 만큼 풀고 온다. 이런 생각으로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문규님. 7일 이사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언니. 드디어 내일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음악극의 모션들, 그리고 독일어 곡까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어요. 부디 끝까지 성공적인 공연이 되도록 응원하고 기도 부탁드려요. 안 보이는 저희가 지휘자님의 숨소리 하나에만 귀 기울여서 합창을 하고 모션도 취하는데 혹시 틀리더라도 뻔뻔히 즐길 수 있길. 그렇지만 그게 저는 아니길 기도합니다. 덜덜. 연주회 끝나면 오당제 또 자주 놀러 올게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7일 이사님, 그 연주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아마 내일이 드디어 공연하는 날인가 봐요. 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오셨는지 문자를 통해서도 항상 느껴졌거든요. 독일어 곡.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음악극의 모션까지. 지휘자님의 그 숨소리에 의지해서 이제 합창을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7일 이사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 만큼 멋지게 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실수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우리 7일 이사님 바람처럼, 그게 우리 7일 이사님은 아니기를 저도 바랄게요. 즐기고 싶긴 한데 틀리기는 싫은 마음, 그 뭔지 너무 잘 알죠. 편안하게 준비한 거다잘 보여주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8753님이 지금 방사선 치료 중인데 집이 지방이라서 서울에서 한달 살기 하고 있습니다. 방에 TV가 없어서 라디오와 친구가 되어서 지내고 있어요. 방사선 치료를 매일 총 26번 받아야 하는데 이제 9번 했습니다. 잘 이겨내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신청곡 아이유의 너의 의미 보내주셨어요. 우리 8753님 방사선 치료 진짜 잘 받으시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고 있을게요. 씩씩하게 잘 이겨내 거라고 믿습니다. 신청곡 같이 들을 건데요. 아이유 김차관이 함께한 너의 의미, 그리고 이어서 이문세 규현의 그녀가 온다까지 두곡 듣고 올게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오피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편한 안전화 파젠.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인천공항의 한 편의점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떨어뜨린 이어폰을 끝까지 찾아준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에 따르면 무선 이어폰을 실수로 떨어뜨렸고 진열대 아래 좁은 틈으로 들어가 버려서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직원이 다가와서 바닥에 엎드려서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찾아도 이어폰이 나오지 않자 포기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직원은 진열대 일부를 직접 분리한 뒤 먼지가 쌓인 좁은 틈까지 살펴서 결국 이어폰을 찾아냈는데요. 이 사연이 알려지자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인천공항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인 만큼 여행의 시작부터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항상 이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편의점 직원은 일하면서 항상 무엇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을까요? 1번 엄격함, 2번 친절함, 3번 유쾌함. 자, 보기 중에 남을 대하는 태도가 정답고 성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엄격함, 2번 친절함, 3번 유쾌함.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김우현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DJ DOC의 여름 이야기.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이 모두 69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청 접수 마감일인 지난 19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275건, 17개 시도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415건으로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소청 건수와 비교하면 15배가량 늘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중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에 차질을 빚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과 인천시장 선거 관련 소청이 각각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지사 선거 17건, 대구시장 선거 14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도선관위의 경우 기초단체장 122건, 광역의원 109건, 기초의원 110건, 기초비례의원 64건이며 선거를 특정하지 않은 소청은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국내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43조 원을

0: 넘어서며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의 5월 말 카드론 잔액은 43조 2543억 원으로 한 달 사이 270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론 잔액은 올해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하며 3월 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4월 소폭 줄었다가 5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두 달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요인과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자금 수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장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직원 역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스타벅스 직원들은 오늘 오후 3시 영업을 종료하고 지난 17일 스타벅스 본사 직원들과 이마트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업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인식,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 기준 등 강의 녹화를 시청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전국 매장의 영업을 조기 종료한 것은 지난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이며 스타벅스 모기업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도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역사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큰 참사가 발생할 때는 그에 앞서 위험한 징후들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의 붕괴 사고도 그랬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구조물이 주저앉는 위험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통제를 하지 않았죠. 아울러 해체를 맡은 시공사의 안전관리 이력도 믿었지 못했습니다. 최근 5년간 4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노동부에게서 64건의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죠. 불안한 조짐을 세심하게 살펴서 안타까운 비극을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인천공항 편의점 직원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9193님, 안녕하세요 잔디. 6월 22일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생일 당일이라고 회사에서 저만 특별히 일찍 퇴근시켜 주셨어요. 오, 좋은 회사네요. 예기치 못한 이른 퇴근이라 집에 와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났어요. 남은 생일은 오당제와 함께합니다. 라디오를 좋아하는 친구의 추천으로 얼마 전부터 오당제 듣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잔디라는 호칭도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네요. 듣기만 하다가 생일 기념으로 굿뉴스 퀴즈 정답도 문자로 보내봐요. 정답은 2번 친절함. 와, 9193님 일단.

0: 생일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을 맞아서 또 회사에서 일찍 퇴근도 시켜주고 어떻게 생일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도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 당첨되신 9193님 5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거든요. 듣고 싶은 노래 골라서 지금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일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일본의 누리꾼들은 정말 친절한 직원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며 감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응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일본인은 한국 기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맥박을 확인해주고 물도 가져다 주면서 응급팀이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켜줬다. 한국에서 겪었던 이런 친절을 전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오늘 마침 또 오늘의 뉴스 시간에 그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범죄 피해 사기 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친절한 한국인들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친절을 베풀어야겠다 이런 마음 을 갖게 하는 오늘의 굿뉴스 퀴즈였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삼성증권,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효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1: 환인제약.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0: 텐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다 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1: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까지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1: 우리는
0: 최신 트렌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도 코너지게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민호 아나운서입니다.
0: 네. 2주 만에 만나는 건데 네. 우리 민호 아나운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1: 2주 동안 월드컵도 열심히 즐기고 뭐 하던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0: 네.
1: 요리를 제가 거의 안 하는데 어제부터 집에서 요리를 한번 해볼까 좀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오, 어떤 요리 했어요?
1: 일단 간단하게 그냥 그 스파게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요.
0: 와.
1: 삼겹살 좀 꺼먹었습니다.
0: 오 맛있었겠다. 네. 아니 지난주에 축구 전문가들 모시고 월드컵 얘기 저희가 나누느라 민호 아나운서와 못 만났는데 네. 열심히 응원하고 있나요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
1: 네 열심히 회사 오전에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 분들과 같이 네. 뭐 응원하기도 하고 그 지난 경기 멕시코전은 네. 제가 숙직해가지고 오. 집에서 혼자 봤는데 거의 뭐 졸면서 보긴 했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예. 이제 목요일에 3차전인데 예. 남아공전은 어디서 보세요?
1: 뭐 큰 일이 없으면 그냥 회사에 있을 것 같은데
0: 회사에서.
1: 오전에 예. 회사 사람들과 아마 그러지 않을까.
0: 네.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뭔지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응답하라 1994입니다.
0: 응답하라 1994 드라마 제목 아닌가요? 요즘 이 드라마가 어떻게 다시 인기인가요?
1: 그런 건 아니고요. 2주 전에 이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저희가 요즘 노래 따라잡기라고 해서 최신곡들 많이 들려드렸잖아요.
0: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긴 했는데 이런 문자들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0: 1974님께서 오늘 혹시 팝송 소개하는 날인가요? 아. 나오는 노래마다 다 팝송 같아요. 나이 든 사람으로서 무슨 노래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셨고 1987님은 분위기에 안 맞는 신토불이 신청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오당제답게 오늘은 베이로 씨의 신토불이가 히트했던 바로 그때 1994년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어떻게 떠나면 되는 건가? 1994년 속으로.
0: 자, 이렇게 떠나면 됩니다. 큐! 자, 저희는 지금 1994년으로 돌아갔고요.
1: 네.
0: 저희가 지금 몇 살이죠, 젠디?
1: 1994년이면 아까 우리 민호 아나운서가 알려줬는데 예. 초등학교?
0: 들어가기 직전.
1: 들어가기 직전.
0: 7살.
1: 7살, 7살.
0: 아, 네. 정말 그때 기억나세요?
1: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민호 아나운서는 기억나요?
0: 아, 그때
1: 뭐 했는지.
0: 뭐 그냥 살던 그 아파트 앞에 뭐 공터 같은 데서 애들이랑 소꿉장난했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1: 그러니까.
0: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심지연님은 94년도 저의 리즈 시절.
0: 정말요?
1: 이렇게 기억 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저희는 좀 많이 어렸던 시절이라 기억이 막 잘 나진 않지만.
0: 맞습니다. 근데 기억이 개인적으로 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굵직굵직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해더라고요.
1: 네.
0: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1994년은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20세기 최악의 폭염이 있었던 해예요.
1: 그랬구나.
0: 네, 기상학자들이 지금도 첫손에 꼽는 전설적인 폭염인데요. 당시에 열사병 사망자도 속출을 했고요.
1: 네.
0: 아스팔트 바닥에서 달걀 프라이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날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더웠던 날은 7월 24일이었는데요.
1: 네.
0: 일 최고 기온이 38.4도였고요. 서울의 열대야 일수만 한 달이 넘었다고 합니다.
1: 진짜 더웠구나.
0: 네. 그때는 에어컨 보급률도 낮던 시절이라 이제 너무 더우니까 집에서 자질 못하니까
1: 네.
0: 시민들이 뭐 강가나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잠을 청하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7월 8일에는요. 북한 초대 최고 지도자죠. 김일성이 사망을 한 날이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10월 21일에는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1: 네.
0: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죠.
1: 그렇죠.
0: 그리고 이해 정치 경제 분야 최대 쟁점은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었어요.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시장 개방이 현실화되면서요.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과 대학생들이 대규모 상경 시위를 벌였는데요. 농업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 글로벌 무역 체제 편입이라는 현실론 팽팽히 맞서면서 격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죠.
1: 네.
0: 그리고 1994년 8월 27일도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1: 네.
0: 바로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수능,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제1회가 치러진 날이었습니다.
1: 네.
0: 수능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학력고사가 있었죠. 1994년에 처음 등장한 수능은요. 단순히 뭐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대학 교육을 받을 학업 능력이 있냐 없냐를 측정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 네. 사회적으로는 1994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연예가에서는
0: 네.
1: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0: 네. 일단 MBC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1: 네.
0: 서울의 달.
1: 아, 네.
0: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이거는 저도 기억 나는 것
1: 들어본
0: 같아요.
1: 것 같아요.
0: 네. 네. 이 드라마들이 신드롬을 일으킨 해였거든요. 서울의 달 같은 경우는 세련된 서울의 이면에 가려진 서민들의 애환 또 야망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1: 네.
0: 와 최고 시청률 48.7%를 기록을 했었고요. 한석규 씨와 최민식 씨의 명연기가 빛을 발했던 드라마였고요. 또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차인표 씨가 여기 나오셔가지고 아주 신드롬을 일으켰죠. 시청률 45.1% 기록했고요. 뭐 그때 입으셨던 가죽 재킷 또 연주하셨던 색소폰 이런 거 대유행을 했습니다.
1: 네.
0: 아 그리고 저 이거 정말 기억나는데 심은아 씨 주연의 남량 특집 드라마 M. 이거는 젠디도 기억나시죠?
1: 네, 맞아요.
0: 와 정말 그 무서웠어. 초록색 눈동자 지금도 막 생각하면 약간 소름 돋는데
1: 네.
0: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더니 M이 무려 52.2%라는
1: 와,
0: 국민 절반이 이제 TV를 켜고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그리고 그 뭐 아까도 얘기했던 초록빛 눈동자 뭐 저음의 남성 목소리
1: 와,
0: 또 주제곡 이런 게 좀 엄청나게 패러디가 되면서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1: 네.
0: 또 KBS 드라마 느낌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손지창, 김민종, 이정재, 우희진 이분들이 다 나온 정말 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청춘 트렌디 드라마였는데요. 이 더블루가 부른 주제가 그대와 함께도 큰 인기를 끌었고요. 가요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 네.
0: 1994년은 김건모 씨의 해였어요. 핑계. 이 음반이 200만 장가량 팔렸고요. 네. 당시 사상 최대 판매량 기록했고 또 헐렁한 바지 뭐 원색 무늬가 새겨진 독특한 그 패션 이것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네. 영화 쪽을 좀 보겠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덤앤더머,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지금 들어도 익숙한 영화 제목들이죠.
1: 네.
0: 이 영화들이 국내에서 1994년에 개봉했습니다.

0: 제공을 했고요. 이때 또 유행했던 유행어들도 굉장히 화제가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경규 씨의 유행어. 별들에게 물어봐. 아, 이거 아시죠?
1: 알죠.
0: 그리고
1: 알죠.
0: 이휘재 씨, 인생극장. 그래, 결심했어. 됐어. 이것도 있대고요. 박명수 씨의 우씨, 이것도 있대.
1: 아, 이게 있대요?
0: 네.
1: 어, 무한도전인 줄 알았는데 그 전이었나 보네.
0: 맞아요. 네. 이영자 씨의 유행어. 안 계시면 오라이, 이것도. 이맘때 다 히트를 했던 유행어입니다.
1: 그랬군요. 자, 그러면 1994년에 사랑받았던 노래들 만나볼까요?
0: 네. 아까 1987님께서 신토부리 신청해 주셨잖아요. 네. 이 신토부리가요, 1994년 가요톱10에서 최고순위 6위를 기록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신토부리가 최고 히트했던 1994년 3월 가요톱10 차트 6위부터 1위까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6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로의 신토부리입니다.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1: 네.
0: 이 노래는 1992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발표하는데 한참 지나서 사회적 이슈가 더해지면서 더 사랑받게 된 곡인데요. 1989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쌀 협상을 앞두고 농협중앙회가 우리 농산물 애용을 위해서 내세우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 신토부리였거든요.
1: 네.
0: 뜻은 자신이 태어난 땅과 자신의 몸은 둘이 아닌 하나로 우리 땅에서 재배하고 가꾼 우리 농산물이 우리 체질에 가장 알맞은 먹거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 네.
0: 베이로 씨가 1991년에 KBS의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6시 내 고향이 촬영을 위해서 농촌에 자주 가곤 했는데요.
1: 네.
0: 어느 날 그 촬영을 갔다가 달력에 신토부리라는 단어를 보고 이게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1: 그래요.
0: 그래서 농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자신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작곡가, 작사가를 찾아가서 취지를 설명하고 이 노래를 발표하게 됩니다.
1: 네.
0: 1993년에 농협중앙회가 이 노래가 포함된 테이프를 추석 귀향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고요. 멜로디는 조금 단순할 수 있는데 우리 농산물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1993년에 제7회 한국 노랫말 대상에서 나라사랑 노랫말 상도 수상을 했고요.
1: 네. 자, 베이로의 신토부리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래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0: 네, 베이로의 신토브리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5위 곡 만나볼까요?
1: 네, 1994년 3월 가요 톱10 차트 5위 곡은 바로 김승기 이미키의 당신이 그리워질 때입니다. 1993년 9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방영이 된 KBS 1일 연속극 당신이 그리워질 때의 주제곡인데요. 네. 무려 313부작이에요.
0: 와, 진짜 300부작이 넘어요?
1: 네. 이렇게 장대한 분량이 된 데는 기구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엄청난 인기 덕에 1994년에 원래 4월에 종영을 하려던

0: 계획이 6월까지 연장이 됐는데요. 네. 후속 드라마가 주말극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9월까지 또 연장이 된 거예요. 오. 그 이후에 또 후속 드라마가 다시 다른 채널로 가버리면서 결국 연말까지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덕에 이 노래도 히트를 했고요. 작사는 노래를 부르신 김승기 씨가 본인이 직접 했고요. 드라마 주인공들이었던 박지영, 또 김규철, 김명수, 유하영 이 네 분이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서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1: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죠.
0: 네.
1: 진짜 이 드라마가 1993년 9월부터 1994년 12월까지면 1년 넘게 방영을 한 거네요.
0: 1일 연속 곡인가 거의 매일 이제 한 거잖아요.
1: 그렇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0: 대박입니다.
1: 자, 이렇게 5위 곡은 당신이 그리워질 때였고요. 4위 곡은 뭔가요?
0: 네. 4위 곡 바로바로 미스터2의 난 단지 나일 뿐입니다.
1: 난 단지 나일 뿐.
0: 네. 1993년 10월에 발매한 미스터2 1집의 수록곡입니다. 이때는요, 앨범이 나오고 나서 차트 순위권에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93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94년에도 계속 인기를 끌었던 거죠.
1: 아, 그래요.
0: 미스터2는 이민규, 박선우 멤버로 구성이 됐는데요. 1집 타이틀곡은 하얀 겨울이에요. 이 노래 아마 들으시면 아실 텐데, 네. 겨울마다 들려오는 대표적인 겨울 시즌송이죠.
1: 맞아요.
0: 그리고 이 노래, 난 단지 나일 뿐은 강은경 작사, 또 유명하신 작곡가죠. 윤일상 씨의 작곡인데요. 하얀 겨울만큼 인기를 끌진 못했는데 가요 톱10에서 1위 후보에 여러 차례 오르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1: 네.
0: 또 음료수 광고 모델에 발탁이 되면서 이런 파격적인 행보까지 이어오고 갔고요. 또 2집 평빈 객석을 좀 소개해드리면 역시 10위권에 들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긴 했는데요. 좀 문제가 있어서 팀이 해체를 했대요.
1: 네.
0: 이후에 이제 슈가맨에도 출연을 했는데 멤버들이 2집 제목인 텅빈 객석 때문에 앨범이 좀 하락세가 이어진 것 같다. 좀 슬픈 이야기를 재밌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미스터2 네. 노래 하얀 겨울은 진짜 저희 겨울마다 라디오에서도 몇 번 나오는 노래인데 난 단지 나일 뿐도 1994년에 인기를 많이 얻었던 곡이군요.
0: 네.
1: 자, 조금 더 들어볼게요.
0: 좋습니다.
1: 그런데.

0: 자, 벌써 3위 곡 들어볼 차례인데요. 네. 1994년 3월 어떤 노래가 3위에 올라왔나요?
1: 네, 3위 곡은 바로 전주부터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피노키오의 노래입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인데요. 네. 피노키오는 대한민국의 록밴드로 1985년 대학가요제에 참가했다가 1992년 김성면을 보컬로 영입하면서 정식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1집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사랑과 우정 사이 메가히트를 하면서 발매한 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죠. 노래 가사를 좀 들어보시면 연인이라기엔 멀고 또 친구라기엔 가까운 미묘한 관계를 애절하게 그려서요. 남자들의 노래방 애창곡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노래는 비하인드가 좀 있는데요. 입영열차 안에서를 부른 김민우 씨에게 먼저 이 노래를 불러달라 제안했던 곡이래요. 근데 녹음까지 다 끝냈는데 이제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판단에 앨범에 싣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이 피노키오가 이 노래를 다시 불러서 대히트를 쳤죠.
0: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던 곡이었군요. 네.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마저 듣고 저희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김민우 아나운서와 함께 요즘 우리는 만나보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네.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와우. 소개 좀 해드릴게요.
1: 예, 5279님께서 사랑과 우정 사이가 1994년 노래였군요. 사랑과 우정 사이에 근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 답도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는 바로 과가 있다고. 사랑과 우정 사이.
0: 네, 1974님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를 들으니 94년도 전국 노래자랑 본선까지 가서 이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1: 대박.
0: 아, 예전 감성 너무 그립다 하셨네요. 네. 와, 본선까지 가셨나 봐요.
1: 아,
0: 대단한
1: 노래실로?
0: 거죠.
1: 궁금한데요. 네. 윤근식님께서는요. 저는 1994년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그의 여름 정말이지 길에서도 달걀 플라이가 가능했습니다. 유유.
0: 아, 그 정도로 더웠구나. 네. 조영호님은 군 입대하던 해네요. 그해 여름은 어마어마했죠 하셨네요.
1: 다 기억하시네요. 그러게요. 그 날씨를. 이수영님께서는요. 아, 이분도 1994년 11월 1일에 입대를 하셨는데요.
0: 와, 입대 많이 하셨구나.
1: 네. 네. 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경남 함양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파주에 살고 있습니다.
0: 6046님. 94년은 군대 말년 때인데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까지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기억납니다. 와. 아, 그렇네. 이때 입대하신 분들은 되게.
1: 그러니까 꽤나 이슈였겠어요. 긴장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범진호님도 엄청난 폭염. 94년 미국 월드컵도 기억나네요. 아, 맞네요. 미국 월드컵.
0: 김연수님, 이때 오렌지족, X세대 이런 말들이 유행.

0: 한것 같아요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1: 네, 박성남님께서는요, 94년에 큰맘 먹고 휴대폰을 장만해서 허리띠에 차고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그 약간 무전기 같은 그런
0: 아, 그렇네.
1: 휴대폰.
0: 휴대폰이 있었구나.
1: 네. 아우,
0: 94년도에도.
1: 신기하네요.
0: 네. 7943님은 1회 수능은 93년도 아닌가요? 제가 수능 1회를 보고 94학번인데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 네. 찾아보니까 수능은 1991년 4월에 이제 발표가
0: 발표가 됐구나.
1: 됐고,
0: 네.
1: 199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이 수능을 연 2회 시행하고요. 각
0: 아.
1: 대학별 본고사는 부활한다는 내용의 대학 입학시험 제도 개선안이 이때 발표가 됐다고 하네요.
0: 그렇군요.
1: 아, 입시 연도 기준으로 94년이 맞네요. 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7943님. 맞습니다.
0: 네.
1: 예.
0: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들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근데 1994년에 이제 김건모 씨의 핑계가 인기라고
1: 네.
0: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차트에는 없나 봐요?
1: 맞습니다. 차트는 없는데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 가요 톱10에 골든컵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가요 톱10 차트는 핑계가 골든컵을 받은 직후의 차트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골든컵이 뭐냐면요.
0: 네.
1: 5주 연속 1위를 하면 이걸 주고 차트에서 졸업하는 방식이었어요.
0: 아, 그렇구나.
1: 그러니까 그 직전에 이 핑계가 졸업하고 빠져나간 시점이어서 아쉽게도 이 차트는 없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주제 이제 응답하라 1994. 이 1994년 3월 가요 톱10 차트 3위 곡까지 저희가 들어봤고,
1: 네.
0: 이제 2위 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진 추억을 되살려줄 2위 곡 소개해 주세요.
1: 이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바로 신효범의 난널 사랑해 입니다.
0: 아, 이 노래는 저도 알아요.
1: 네. 정말 한국의 디바죠. 가수 신효범은요, 1988년 MBC 제2회 신인 가요제에서 그대 그림자로 금상을 수상하면서 데뷔했는데요.
0: 네.
1: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으로 불리기도 했죠. 뭐 93년에서 94년은 뭐 국내 여자 가수들 중에 신효범 씨가 단연 원탑으로 꼽혔던
0: 네.
1: 아주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0: 오.
1: 4집 타이틀곡이었던 이 노래 난널 사랑해는요, 당시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2위에 머물렀는데요. 오전 6기 끝에 결국 1위까지 올랐던 노래입니다.
0: 네.
1: 신효범 씨가 2019년에 불타는 청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콘서트까지 이어졌는데 거기서 다시 불러가지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되살리기도 했죠.
0: 네.
1: 당시에 뭐 엄청난 성량, 파워풀한 음색으로 함께 출연한 다른 가수들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0: 오, 그렇군요. 난널 사랑해 신효범 씨 목소리로 지금 듣고 계신데.

0: 들으시고 도용대님이 다시 들어도 너무 좋네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1: 김경준님은 난 널 사랑해 노래방에서 막곡으로 꼭 부르고 나왔더랬죠.
0: 아 너무 좋네요.
1: 네, 지금 들어도 세련된 노래입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1위 곡 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네. 바로 공개해주세요.
1: 네 1994년 3월 가요톱10 차트 1위 곡은요 김민교 씨의 마지막 승부입니다.
0: 와, 앞에서 신유범 씨의 난널 사랑해를 5주 연속 2위에 머물게 한 노래가 어떤 노래가 궁금했는데 이 노래였군요.
1: 그렇습니다. 94년 1월에 발표한 곡인데요. 94년 1월 3일부터 2월 22일까지 방영된 MBC 월화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주제곡입니다. 슬램덩크와 함께 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농구 붐을 일으킨 작품이죠. 손지창, 장동건, 심은아, 이상아 씨가 출연을 했고요.
0: 네.
1: 이 드라마가 한류에 시초가 된 작품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만 홍콩 방송에 수출이 돼서 방영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한국 스포츠 드라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작품으로 남아있고요. 최고 시청률 48.6%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노래는요. 타 방송사인 KBS의 가요톱10 무대까지 올랐는데요. 김민규 씨가 부른 주제곡 1994년 3월에서 4월 5주 연속 1위에 올라서 골든컵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극중의 주인공 손지창 씨의 사랑하고 있다는 걸도 94년 4월 6일자에서 1위 후보까지 올랐고요. 이 드라마 덕에 뭐 지금 이름만 들어도 정말 화려한 스타들이죠. 문경은, 이상민, 우지원, 뭐 전희철 이런 대학 스타들이 주도하던 농구 대잔치의 인기까지 최절정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0: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1: 너무 좋네요.
0: 그러니까 오늘 응답하라 1994라는 키워드 주제로 신터부리부터 마지막 승부까지 만나봤는데 민호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1: 아, 오랜만에 듣는 노래가 많아서 참 좋았고 제가 이 원고 쓰면서 94년 노래를 쫙 틀리면서 원고를 썼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린 노래 말고도 이때 나온 노래가 너무 좋은 게 많아서
0: 그래요.
1: 한 번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너무 재밌었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요즘 관심사 있으시면 오당주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저희는 그러면 이 마지막 승부 끝까지 들으면서 김민호 아나운서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승부 전해드렸는데요. 윤명선님이 드라마도 최고, OST도 최고였죠 하고 글 남겨주셨고, 임채영님이 저는 손지창파요. 아, 이때 손지창 씨파, 장동건 씨파 이렇게 갈렸었다고 하네요. 신지연님, 이때 마지막 승부 드라마 정말 인기 많아서 남자 선배들도 농구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농구가 엄청난 인기였는데 이 OST만 들어도 뭔가 그 예전에 그 감성이 떠오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농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 노래 뭐 드라마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워낙 어렸어서, 근데 이 OST는 들을 때마다 뭔가 이 농구 경기에 그 박진감 넘치는 그 열정과 청춘의 그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까지 듣고 왔고요. 5860님이 내일이 생일인데 기념으로 1박 2일 공주로 혼자 여행을 왔어요. 생각보다 날이 습하고 더워서 힘들었지만 주어진 자유를 최대한 즐기다 가려고요. 저의 롤모델 제너 언니와 저의 이상형 김민호 아나운서

아나운서님이 동시에 나오는 월요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민호 아나운서 가기 전에 이 문자를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아쉽네. 이상형이라고 또 얘기해주셨고. 아, 생일이요, 내일? 5860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맞아서 혼자 떠난 공주 여행. 너무 특별한 여행이 될것 같은데, 날씨가 좀 습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 혼자 간 여행이니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가고 싶은 곳 가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이게 또 혼자만의 여행의 매력이잖아요. 오롯이 나만을 위한 그렇게 선물 같은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행 다녀오셔서 어땠는지 후기도 들려주시고요.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세요. 5343님, 오늘 아주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노래방 갔는데, 우리도 옛날 올해 노래들을 많이 불렀거든요. 오늘 94년 옛날 노래 들으니 좋네요. 노래방 가면 진짜 옛날 노래들을 주로 많이 부르게 되죠. 요즘 노래가 좀 따라 부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예전에 그 감성? 추억?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옛날 노래들을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노래는. 9995님은 날이 너무 더워서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긴 머리 싹둑 자르니까 자르긴 아까워서 속 단발컷으로 했답니다. 묶으면 단발, 풀고 있으면 긴 머리. 기분에 따라서 머리를 바꿀 수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오, 너무 잘하셨네요. 9995님. 이게 가끔 머리를 한번 잘라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너무 긴 머리를 한 번에 자르면 아쉬운 마음도 들고 잘 어울릴까? 걱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9995님처럼 속 단발컷을 해가지고 이거 새로운데요? 속에는 단발이고, 풀면 긴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오, 굉장히 새로운, 헤어스타일.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7568님, 젠디, 큰아들이 해병대 의장대 병장인데 말년 휴가 나왔어요. 엄마 음식으로 갈치 무조림 먹고 싶다고 해서 만들었어요. 온 가족 함께 먹고 여름 더위 이기려고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매콤한 그 갈치 조림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갈치도 아주 듬뿍 넣으셨네요. 아드님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1571님, 재은님 늘 듣고 있어요. 오늘은 내일이 늦둥이 아들 생일이라서 아들이 좋아하는 등갈비 재우면서 듣고 있습니다. 젠디 항상 건강하게 방송해야 해요. 여수에서 늘 응원합니다. 어머님들은 진짜 또 이렇게 아들, 또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하면서 이 시간까지 요리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아들을 위한 등갈비까지 만들면서 듣고 계시는 분이. 1571님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화요일, 뭐 하면서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오당지에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잔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간다, 잔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8738님은 내일 처음으로 엄마 따라 어르신 짜장면 봉사 가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서빙을 할 건데요. 소심한 성격이라서 걱정이네요. 일단 활짝 웃으려고요. 와, 처음으로 이제 가는 봉사라서 아무래도 긴장도 되고 설레는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짜장면을 직접 만들지는 못하지만 서빙, 진짜 중요한 거죠. 이게 어르신들께 따뜻하게 인사드리고 음식 한 그릇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 전달해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밝게 웃으면서 맛있게 드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잘 다녀오시고요. 2427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내일 헌혈하러 가려고 예약해뒀어요. 혈액원에서 혈액 부족하다는 문자가 오기도 했고, 마침 헌혈 시기라서요. 와, 내일 또 헌혈을 다녀오시는군요. 2427님. 혈액이 부족하다는 문자를 보고 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직접 예약까지 하시고 내일 뜻깊은 하루 보내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특별한 일이잖아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게 너무 멋지시고 컨디션 잘 챙기시고요. 물도 충분히 잘 드시고 헌혈 잘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최민지님은 저는 내일 감자를 캘 계획이에요. 오늘 캐려고 했는데 토요일에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너무 축축하더라고요. 젠디는 감자 좋아해요? 참고로 여기는 강원도래요. 크크크 하셨는데 감자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고구마를 좋아합니다. 도용재님, 내일은 정형외과 외래 진료 예약이 있어요. 다리뼈 부러진 지 벌써 3개월 됐는데 잘 붙어서 바닥 딛고 걸어도 된다는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용재님도 병원 잘 다녀오시고요. 내일 진료 잘 받으시고 또 아픈 다리 빨리 나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굿뉴스 퀴즈 오늘의 당첨자 9193님이 골라주신 끝곡 뭘지 궁금해지는데요. 생일 축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난생 처음 라디오에 문자 보내봤는데 당첨돼서 너무 신기해요. 끝곡으로 피다의 쉘리스 신청합니다. 감사해요 하고 오늘의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다시 한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9194님이 신청해주신 피다의 쉘리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국제 핵사찰단의 이란 내 활동 재개에 합의했다고 미국 벤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1차 고위급 협상이 열린 스위스 루체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 AI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사건이자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비핵화하거나 영구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키어 스타머 총리의 사임 발표 직후 차기 총리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력한 차기 총리와 집권 노동당 대표 주자로 평가받는 버넘 의원은 현지 시간 20일 소셜미디어 X에 키어의 결정은 이행의 시작이며 이 과정은 질서와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그 과정의 일부로 나 자신을 내세우겠다고 썼습니다. 앞서 2007년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사의 표명 후 고든 브라운이 경선 없이 대표로 추대돼 총리직에 오른 바 있습니다. 미국의 앨런 그리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그린스펀 전 의장이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투병해오다 현지 시간 22일 자택에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19년 동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 영

0: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루어졌던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배우자 오찬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을 공식 초청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는 다양한 이해와 소통, 격려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증가로 인해 주의보 발령 기준이 충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총 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6% 감소했습니다. 질병청은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 높낮이와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용량도 5리터로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쓰레받기를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라고 하실까요? 허리를 수없이 굽혀야 하는 환경미화원에겐 절실한 일입니다. 허리 통증이 뗄 수 없는 직업병인데요. 동료들의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대구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오창택 씨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맞춤형 쓰레받기를 발명, 특허까지 신청한 겁니다. 주변에선 환경미화계 노벨상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한다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실리콘밸리의 AI 트렌드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토큰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집중했는데요. 이제는 들어가는 비용만큼 실제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따져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기업과 투자자들에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가 60년 만에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쿠바 제재가 관광 분야까지 넓어지면서 경제난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쿠바의 선택,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데이팩으로 전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여권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비서.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4: 오늘 소장님 개인적인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5: 네네네, 그럼요.
4: 우리나라 AI 뭐 최고 고수 중에 한 분이시니까 정말 궁금해서.
5: 네.
4: 한 달에 AI 관련해서 사용료로 내시는 돈이
5: 저요?
4: 여러 개 쓰실 테니까.
5: 네.
4: 얼마 정도 대충 됩니까?
5: 저는 확실한 거는 요즘 안 세보긴, 계산 안 해보긴 했는데.
4: 네.
5: 100만 원 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4: 아,
5: 네, 요즘에 워낙 뭐 비싼 서비스들이 많아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저 역시도 뭐 AI를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이제 단순한 정액제가 아니라 종량제, 그러니까 쓰는 만큼 내는 것들도 막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4: 그렇죠.
5: 그런 것들이 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돈도 꽤 많이 들어서 고정 비용이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좀 있으면은 200 넘어갈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4: 200만 원까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5: 네.
4: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업무에 AI를 사용하고 있는데
5: 네.
4: 이제는 돈 쓴 만큼 내가 성과 내고 있는 건가? 우리 회사가 성과 내고 있는 건가? 이 질문이 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
5: 맞아요. 이른바 이제 AI 청구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AI 에이전트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저처럼 이제 매달 내는 사용료 토큰 비용이 이제 확 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조직 단위로 가면 뭐 한 사람이 2만 원 뭐 3만 원 내던 게 갑자기 100만 원 된다. 그럼 이게 한 10명만 돼도 20명만 돼도 엄청난데 몇백 명 몇천 명 조직이다. 그럼 이제 말이 안 되는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현장에서 아 그래 AI 써 하다가 계속 쓰는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진짜 쓴 만큼 효율 나는 거 맞아? 라는 의심들이 좀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 우선 그 비용이 얼마나 빨리 오르고 있는지부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5: 네. 관련돼서 같은 회사에서 계속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 전망을 좀 보면 올해 전 세계 AI 지출이 2조 5,900억 달러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3,500조 넘는 거죠. 근데 이게 1년 만에 한 47%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또 보면 이 AI 모델 부분, 그러니까 모델을 실제로 돌리는 사용료 항목이 올해만 110%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 항목 중에서 가장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왜 모델 사용료가 폭증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챗봇에서 에이전트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챗봇은 질문 하나 하면 답하고 끝났는데 에이전트는 목표를 받으면 뭐 검색도 하고 코딩도 하고 문서도 만들고 검증도 하고 여러 단계를 계속 돌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토큰을 뭐 수십 배 이상 먹는다라는 거죠. 근데

0: 이제 흥미로운 거는 모델 한 번 사용하는 단가, 그러니까 한 번 질문하는 단가는 상당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눅스 재단의 집계를 보면 3년 전과 비교해서 토큰 가격이 98% 싸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의 비용은 이제 한 번 쓰는 원가는 많이 줄은 건데 단가가 싸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펑펑 쓰면서 총 비용이 좀 올라가는 구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에 기업에서 3년 동안 AI 쓰는 돈이 한 320% 정도 늘어났으니까 결국에는 자율성 그리고 사용량에 비례해서 지금 불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쏟아 부었는데 실제 뭐 이걸로 좀 속칭 재미 좀 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0: 이게 지금 저도 현장에서 항상 말씀 이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임원분들한테 계속 듣고 있는 게 특히나 CEO 레벨들, 그러니까 임원진 네. 레벨들이 정말로 체감을 하느냐라고 할 때 체감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시는 좀 회의론의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같은 회사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AI 지출이라고 하는 게 빅테크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끌고 왔고 일반 기업들은 잠재력을 제대로 못 느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AI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어떤 팀에서 우리 팀이 AI 도입했더니 좋더라라고 하는 단순한 팀이거나 개인 단위이지 이게 뭔가 AI가 들어왔다고 사업이 통째로 바뀌거나 야 우리가 그럼 AI 들어왔으니까 완전한 재사업으로 창출하자 이런 것들까지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전술적인 조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니 대부분 CIO들이 AI 투자해서 실제 무슨 성과를 냈는가 증명하는 게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효율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개인한테는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이 30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기업 전체 라고 하면 이른바 매출이 더 좋아지려고 할 때 매출은 어떤 영향을 미쳤어? 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상황에서 실무자들은 근데 AI를 더 쓰면서 효율성을 느끼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AI 비용 관점에서 보면 73%가 약간 특히나 이제 AI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직 내에서 팀 내에서 분명히 비용을 관리하는 팀들이 있을 거잖아요. AI 관련 비용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실무자의 73%가 AI 비용이 원래 잡았던 예산을 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면 AI 툴을 구독하고 실제 쓰는 데 돈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개인 단위에서는 효율이 나고 있지만 조직 단위에서 매출이 증대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검증이 있느냐라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이거는 AI뿐만이 아니라 아예 프로세스를 자체 설계해야 뭔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챗봇을 이제 신기했던 시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나가는 것 같고요.
1: 네.
0: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실제 마진을 남겨야 되는 좀 냉혹한 실행의 해가 되고 있는 거고 가트너 역시도 올해를 그 변곡점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이렇게 한번 다시 여쭤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AI 쓰게 해줬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뭔가 마진을 남기고 수익을 창출해야지 이 관점으로 흘러가는 건 디폴트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0: 네.
1: 야 AI 썼는데 니들 때문에 뭐 AI 쓰게 해줬더니 매출이 올라가거나 신규 고객 잡아오는 데는 효과 없었어. 다 쓰지 마. 이쪽으로 다시 백하는 경우는 없어요.
0: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은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AI라고 하는 거를 도입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1: 예.
0: 많은 기업들 일단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1: 예.
0: 이제 실험의 초창기에서 이따가 좀 설명드릴 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상당히 강력하게 도입을 시켰다가 생각보다 어떠한 원하는 결과가 오기 전에 비용을 너무 많이 쓰는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비용 쓰는 거 좀 줄여서 효율화를 찾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1: 예.
0: 야 너 AI 썼더니 안 되니까 다시 백해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가 떠 있는 건 이제 사실이다. 개인이 아닌 기업 관점에서는
1: 네.
0: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AI 에이전트가 이제 점점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일을 진짜 바꾸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아주 큼직한 연구가 나왔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검색 AI를 유명한 퍼플렉시티라는 회사 있잖아요.
1: 네.
0: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제러미 양 교수랑 같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6월 8일에 낸 연구인데 어떤 거냐면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같은 사용자가 거의 똑같은 요청을 이제 AI에게 시키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1: 네.
0: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AI 서비스는 그나마 비용이 좀 덜 들었고 에이전트를 썼을 때는 상당히 비용이 이제 많이 나가는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요청을 기존 검색형 제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챗GPT가 어떤 그 챗의 형태, 거기에 요청을 한 거랑 에이전트 형태에서 일을 시킨 거를 만 개를

0: 비교를 해본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이제 AI가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일단은 에이전트는 한 번 딱 요청을 하면 이 일을 단계별로 해서 한 26분 동안 혼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일 자체를 프로세스를 가지고 뭔가를 좀 길게 했다는 거죠. 근데 검색형은 한 번 시키면 딱 33초만 일을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예.
0: 딱 할 수 있는 역량이 30초 정도의 생각으로 끝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이제 48배 정도의 차이로 에이전트가 일을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작업을 끝내는 데 걸린 시간이, 말씀드린 대로 검색형은 한 번에 33초씩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 던지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269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한 번에 26분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근데 그렇게 해서 똑같은 일을 시켰을 때 평균적으로 36분 만에 일을 끝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AI 챗봇한테는 여러 번, 막 수백 번 시켜서 269분이 걸리던 게 AI 에이전트는 한 번 혹은 두 번 안에 36분으로 일을 끝내서 시간이 87%가 줄었고, 그 전체 토큰 소모량을 그들이 계산했을 때는 94% 정도의 비용이 절감이 됐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 더 이제 흥미로운 건 품질인데, 자율적으로 오래 일을 하면서도 AI 에이전트는 딱 그럼 한 번 아니면 두 번 시킨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도 사용자의 불만족률이 55% 정도 낮아졌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빨라지면서도 정확해졌다는 건데,
1: 네.
0: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태스크 단위, 한 3, 40분짜리 태스크 단위를 하는 수준에서는 효과가 기존 AI 챗봇보다 에이전트가 더 좋아졌다라고 이제 검증한 논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이런 결과들까지 나온 걸 보니까 이 AI 이제 그만 써, 이 얘기는 점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보이는데,
0: 네.
1: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일을 빨리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빨리 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을 하는 범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제 이 연구에서 세 가지를 짚은 게, 첫 번째로 에이전트 사용자라는 사람들은,
1: 네.
0: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영역에 밖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1: 예.
0: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요즘에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영업직만 하시던 분들이 AI 에이전트들이 영업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디자인을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검색을 쓰고 있던 AI에서는 그냥 사용자가 자기 일 말고 나머지 일을 시켜봤던 비율이 한 50% 정도였는데, 에이전트 모드로 갔더니 자기 일 외의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한 60% 정도까지, 그러니까 10% 또 늘어난 거고요.
1: 네.
0: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관리직 업무만 하다가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니까 관리직 외에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19%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네.
0: 이게 원래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겼었던 영역인데 그거를 관리직에서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마케터가 데이터 시각화를 한다거나 창업자가 투자자용 문서를 직접 만드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단순 조회가 아니라 결과물을 창조하는, 크리에이티브하는, 그러니까는 어떤 그냥 알려줘 수준이 아니라 이걸 갖고 좀 뭔가 우리가 말하는 인사이트가 가득한 어떠한 썸띵을 만들어내는 비율 역시도 과거보다 25%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를 가지고 이제 에이전트의 가장 큰 유용성이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작업을 하는 23% 에이전트를 쓰던 사람이 기존의 검색용 AI에서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한 23% 정도 새롭게 하고 있다.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구가 아예 없었으면 코딩이거나 아니면 디자인이거나 이런 뭐 것들을 아예 시도를 안 해봤을 사람들이 23% 정도 새로 일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인건비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딱 하나의 업무만 할 때나 A라는 사람이 두세 가지의 업무를 자기 업무 외의 것들을 병행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낼 수 있다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관점에서 기업 관점에서 효율성이 좋아진다라는 식의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뭐 일종의 논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다 들어보니까요. 약간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생각이
0: 그렇죠.
1: 드는 게
0: 네.
1: 같은 이거 성과가 아직 안 보인다 이런 결론을 해줬고, 하버드 대학교가 퍼블릭시티랑 같이 연구했던 것은 어우 이게 절감 효과가 꽤 있네요.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두 연구 다 모순이 아니라
1: 예.
0: 좀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다른 층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다른 층을.
0: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퍼플렉시티랑 하버드 비즈니스에서 리뷰에서 얘기한 건 우리가 조직으로 보면 조직 전체 그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1: 네.
0: 예를 들면 한 팀에 한 태스크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태스크 단위를 할 때는 분명히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1: 예.
0: 근데 그렇게 태스크 단위로 높아진 것들을 조직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그만큼 효율성이 날까? 라고 할 때 거기서의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AI 코딩과 이제 그 관련된

0: 이야기들을 뭐 BCG에서 이제 실제로 좀 연구했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코딩 도구가 개별 작업량들은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1: 네.
0: 근데 그게 프로젝트 단위로 가거나 실제 출시 단위로 가면 생각보다 AI를 들어가도 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확확 꺾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사람이 병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뭔가 빨리 했어요. 근데 저 두 번째라는 B라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일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A라고 한 사람의 속도를 B라는 사람이 못 쫓아가게 되면 아무리 A라는 사람이 태스크를 AI를 갖고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가지고 저 넘겨도 B라는 사람이 거기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혼자서 태스크 단위로 생산성을 높이는 건 확실히 효과가 있지만 이게 팀이나 조직 전체의 흐름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조직 전체의 구조가 바뀌기 전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전체적인 효과를 개인 단위에서 나는 것만큼 잘 나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의 성과의 어떤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른바 이제 이런 것들 또 BCG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퍼플렉시티에서 검증했던 게 A라는 사람이 원래 자기 일 외의 것들도 할 수 있게 해서 네.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내가 원래 잘하는 일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좀 올라갔는데
1: 네.
0: 그 경계 밖의 일, 그러니까 원래 네. 새로 시도해본 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에서는 아직까지 성과가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문성 있는 건 당연히 AI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1: 네.
0: 원래 내가 AI랑 AI 없었으면 안 했던 일 그런 것들 해서 좋긴 한데 그게 그러면은 실제로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수준만큼 많이 올라왔느냐 그거는 여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일의 전체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이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큰 접근 그리고 개인의 역량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AI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도구와의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궁합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는 진짜 조직 전체의 문제로 좀 이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의 연구들의 좀 어떻게 보면 결론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야, 진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성과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회사들도 이 과정에서 새로운 룰을 세팅하는 고민들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0: 네.
1: 이런 고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비용이 불어나서인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는 좀 황당한 그것 때문에 유행어도 있다고 들었는데 AI를 누가 더 많이 썼냐 이걸 두고 자랑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실리콘밸리에 토큰 맥싱이라는 말이 유행한 건데요.
1: 네.
0: 최강의 모델을 토큰을 엄청나게 많이 태우는 거를 경쟁처럼 했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이게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젠슨한 CEO까지 공개석상에서 예를 들면 연봉 몇억 받는 사람은 토큰을 몇 억만큼 써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토큰을 많이 쓰는 거 어쩌게 능력치처럼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 그랬죠.
0: 그러다 보니까는 뭐 메타나 아마존 같은 데서는 사내 직원별 토큰 사용 순위표 리더보드까지 씌워놓고 많이 쓰라고 독려를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저는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수능의 성적을 연습장 많이 쓴 사람이 성적 높은 거다. 이렇게 한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좀 비유한
1: 예.
0: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더니 뭐냐면 연습장을 많이 쓰라고 하니까 그럼 연습장 공부를 직접 하면 좋은데 공부를 안 하고 낙서를 계속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1: 아.
0: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만 많이 채우면 되니까
1: 네.
0: 아무 말도 안 되는 낙서를 막 채우면서 1등을 예, 그런 사람한테 1등을 주는 거예요.
1: 네.
0: 인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우버는 엔지니어 5천 명한테 코딩 AI 전면 배포했다가 1년치 예산을 4개월 만에 다 써버렸고요.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어떤 회사는 한 달 AI 요금만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7천억이 넘게 나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실은 메타예요.
1: 예.
0: 메타가 작년 말에 인사평가랑 보상을 AI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를 연동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좀 엉뚱하게 나온 게 직원 한 명이 그래서 회사 인트라넷에 사내 토큰 사용량 순위표를 만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직원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AI 사용량을 집계를 해서 상위 250명을 줄을 세우고 토큰 레전드 그래서 막 금운동도 막 붙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야 너네 연봉만큼 토큰 많이 쓰면 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거야 라면서 엄청나게 많이 쓰기 시작을 하니까
1: 네.
0: 토큰을 많이 쓰게 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말해서 짜서 그냥 토큰을 쓴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순위 올리려고 몇 시간 동안 의미 없이 에이전트를 돌린다거나 기능도 있는 것도 막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건 AI 계속 물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AI가 결국에는 비효율성을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최근 30일 동안에 순위표에 찍힌 토큰만 60조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로 치면 45조 단어가 넘고요.
1: 예.
0: 1등이 한 달에

0: 저커버그도 이제 얼마 전에 공격적인 조직 개편이 실수였다. 추가 감원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을 갖고 효과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엔트로픽이 그 페이블 5가 나오자마자 종료가 돼서 지금 우리가 못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예.
0: 그런데 만약에 그게 도입이 됐으면 지금쯤부터 아마 이 토큰 비용에 대한 이슈가 되게 컸을 거예요.
1: 왜요?
0: 왜냐하면 토큰 원래 페이블 5가 제 기억에 6월 23일인가 정도까지 맥스 사용자한테 무료로 풀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요금제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원래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때 실제로 기존 모델의 한 두 배 정도의 요금제였어요 이미.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황에 이게 만약에 미국 정부의 이슈가 없고 토큰을 계속 썼다. 그렇게 됐으면 아마 지금 300달러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200달러짜리 요금제가 아니라 한 300달러, 500달러 요금제도 나왔을 거고
1: 이야.
0: 그리고 AI 쓸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1: 네. 그렇게 요금제가 확 바뀌어서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래도 우리 소장님은 돈 내고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효율성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실은 네. 이제 시간상 오늘 얘기 못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이 얘기 연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그것 때문에 중국 모델들이 상당히 요즘에 좀 아이러니하게 뜨고 있어요. 미국에서 중국 쓰는 것도 있고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요 얘기는 좀 중요한 얘기니까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I의 효율성 관점에서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첫 번째 소식은 쿠바 소식이네요. 이제 서방구 유일의 공산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쿠바가 이제 시장경제로 바뀌고 있습니까?
3: 네, 그렇습니다. 쿠바가 생존을 위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식 시장경제 모델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지난주에 쿠바 의회가 대규모의 경제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 1959년에 있었던 쿠바 혁명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경제 개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그동안 국가가 강하게 통제해왔던 경제 영역을 민간 그리고 외국 자본에 열겠다는 겁니다.
2: 그러면 쿠바 정부가 사회주의를 이제 포기한 겁니까?
3: 네, 사실은 외부에서 그런 시각이 가장 강한데요. 네. 쿠바 정부는 지금 이를 악물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는데요. 실제 내용을 열어보면 시장경제 쪽으로 상당히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쿠바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되 경제에서는 시장 원리를 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2: 그렇군요. 자, 이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이런 논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까?
3: 네, 정말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네. 총 176개의 조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에너지, 농업, 대외무역, 금융, 부동산, 이렇게 23개 핵심 분야가 모두 포함이 됐고요. 이제 가장 큰 변화부터 살펴보면 민간 기업의 활동을 대폭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쿠바에서는 기업이 커지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이 직원 100명 이상을 고용할 수도 있게 되고 또 개인 사업가가 여러 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일도 허용이 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변화는 금융 그리고 부동산 개방인데요. 이제 민간 은행이 원래 없었는데 설립이 가능해지고요. 이제 국영 기업도 지분과 주식을 가진 상업회사의 형태로 바뀔 수 있게.

0: 됐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일부 국영 기업에는 민간 주주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고요. 이제 특히 이런 국영 자산을 국내외 법인이나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게 한 점도 되게 큰 변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네, 또 정부는 새로운 조세 체계도 도입을 하는데 민간 기업과 외국 기업도 공공 서비스 재원 마련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1: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모든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사실상 사회주의에서 탈피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소개드렸던 네. 것처럼 쿠바 정부가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쿠바 대통령이 의회 표결 직전 연설에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해서 강조를 했고
1: 예.
0: 이제 그러면서 이번 개혁은 미국의 오랜 봉쇄와 제재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이렇게 오히려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당연히 시장에서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큰 대폭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쿠바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한 건가요?
0: 네,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난이 있었습니다. 이제 쿠바 경제는 원래도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이제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가장 큰 후원국을 잃었고요. 이제 국영경제의 관료주의 그리고 비효율성도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되어왔었습니다.
1: 네.
0: 근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더 나빠진 상태였어요. 미국의 제재 압박이 훨씬 강해졌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 공급을 강하게 조이면서 쿠바 경제가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1: 네.
0: 이게 기름이 부족해지면 자동차 운행뿐만 아니라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뭐 물류가 막히고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실제로 쿠바에서는 식량, 의약품, 연료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물자가 계속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전력난도 심해서 정전이 일상화됐고 이제 가정에서 음식을 제대로 조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신 보도를 보면 쿠바의 평균 월급이 비공식 환율 기준으로도 20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1: 예.
0: 이제 거리에서 노숙자와 구걸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근데 물가는 또 반대로 엄청 올랐습니다. 임금은 그대로인데 생필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크게 줄어들고 빈곤 문제가 커졌습니다. 근데 이건 또 빈부격차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1: 예.
0: 이제 쿠바는 원래 평등을 내세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 일을 하거나 해외 송금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반면에
1: 네.
0: 국가 배급이나 이제 국내에서 낮은 임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달러를 쓰는 신흥 부유층과 이제 한쪽에서는 생필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두 계층 경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쿠바 사람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0: 네, 반응은 좀 기대가 있을 것도 같았는데 굉장히 네. 복잡한 것 같아요.
1: 예.
0: 이제 희망이 있기는 하지만 회의감이 더 큰 모습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정말 시행될까 하는 불확실성입니다. 이제 정부가 큰 방향은 발표를 하고 의결을 했지만 이제 언제부터 시행이 될 건지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 또 누가 어떻게 혜택을 보게 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로이터통신이 시민 인터뷰한 걸 살펴보면 이제 우선 이 조치들이 실제로 시행되는지부터 봐야 된다. 이제 보통의 쿠바인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주로 이뤘고요. 이제 이번 개혁 발표 소식조차도 정전 때문에 늦게 접한 사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또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 생기고 뭐 부동산 시장이 열리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시민들은 참여할 자본조차도 없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네, 쿠바가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역설적인 실험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이제 성공하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변화의 길을 걸을 수도 있겠지만요. 실패하면 체제도 경제도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이제 쿠바도 참 많은 고민이 있겠네요. 대부분의 나라 보면 어떤 변화를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그 변화로 인해서 얻게 되는 수혜가 나에게 없으면 그 굳이 뭐 이런 반응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쿠바 사람들도 뭔가 희망감도 있겠지만 회의적인 느낌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소식이네요. 요즘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가상 부모가 뜨고 있다. 점점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건 또 뭡니까?
0: 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영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1: 네.
0: 바로 온라인에서 부모 역할을 해주는 중년 부부 콘텐츠가 너무 많이 뜨고 있는 건데요. 이제 틱톡에서 한 중년 부부가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1: 예.
0: 요즘에 일하고 공부하고

0: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아빠는 너가 얼마나 많이 견뎌왔는지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1: 네.
0: 이 부부 팔로워가 거의 200만 명에 달하고요. 댓글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들을 실제 부모처럼 엄마,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1: 네.
0: 자기 일상을 털어놓기도 네. 하고요. 생일 축하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또 뭐 힘든 일에 대한 위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제작자들을 가상 부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도저히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젊은 사람들이, 아 실제 부모님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네. 온라인 부모에게 위로를 구하는 겁니까?
0: 실제 부모에게서 듣지 못한 말을 온라인에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사에 소개된 사례가 있는데 네. 상하이에 있는 33세 IT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얘기예요.
1: 네.
0: 이제 식사 시간마다 습관처럼 핸드폰을 꺼내서 가상 부모 영상을 보는 게 이분의 루틴인 거예요.
1: 네.
0: 이제 이유는 간단하대요. 현실의 부모님은 한 번도 뭐 무리하지 마라,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대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틀기만 하면 뭐 오늘 행복했니? 뭐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주니까 이게 사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항상 경쟁과 평가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겁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어떤 맥락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는 이해가 가는 되는데 중국 청년들이 그러면 실제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0: 네.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 예.
0: 이분들이 가상부모 영상만 보는 게 아니래요.
1: 아.
0: 실제 부모님과도 매주 통화를 하는 경우임에도 이런 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문제는 이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이 늘 스트레스라는 건데요. 부모님은 이제 아까 그 상하이 직장인의 직업 선택을 항상 못마땅해하고 전화할 때마다 IT 기업 그만 다니고 공무원이 훨씬 안정적이다. 뭐 여자친구는 언제 데려오냐 이런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긋나는 대화 때문에 최근에는 부모와 아예 연락을 끊는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연구를 보면요. 중국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가족과 친척이랑 꾸준히 연락한다고 답한 비율이 30%에 그쳤습니다.
1: 예.
0: 이제 10명 중에 7명은 가족과 연락을 딱히 안 하는 거예요.
1: 야, 10명 중에 7명 정도면 이거 굉장한 숫자 같은데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에 이렇게까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0: 네.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감정 차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이제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우리는 훨씬 어려운 시대를 견뎠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0: 실제로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의 조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기근 그리고 문화 대혁명을 겪었고요.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도 가난과 급격한 사회 변화를 지나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더 안정적인 길을 권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라거나 뭐 빨리 결혼하라거나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말도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걱정의 표현인 거예요.
1: 네.
0: 근데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1: 예.
0: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시기도 지나왔고요. 그런데 경제는 성장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사람들이 다 갈려서 되는 거다 보니까
1: 네.
0: 경쟁은 더 심해졌고 실패에 대한 압박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때부터 이런 경쟁을 겪게 되고 또 취업, 결혼, 집값까지 계속해서 이런 부담이 겹쳐져 있는 건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제가 둔화를 하면서 청년층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1: 네.
0: 청년 실업률이 수년째 15%를 웃돌고 있고 이 정부가 축소하려고 해도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경쟁을 더 부추기는 게 중국 한자녀 정책도 이 배경에 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 그건 왜요?
0: 네, 아이를 더 귀하게 키우게 만들었지만
1: 예.
0: 또 동시에 한 명의 자녀에게 더 큰 기대를 걸게 만든 측면이 있기
1: 네.
0: 때문인데요. 이제 교육, 취업, 결혼은 물론이고 부모 부양까지 모든 기대가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형제 자매가 없다 보니까 부모를 내가 돌봐야 된다는 책임이 분산되지 않았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또 성공을 더욱 추구하기를 강하게 바라게 된 거예요.
1: 그렇군요.
0: 네.
1: 결국 이 여러 가지 사회 구조의 변화들이 감정의 골까지 이어진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번아웃까지도 호소하게 됐어요.
1: 네.
0: 이렇게 애써서 경쟁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1: 예.
0: 이제 부모 세대의 기대에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부족한 사람 같으니까.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조언이 사랑이 아닌 통제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고
1: 네.
0: 가상부모 콘텐츠가 바로 그 틈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제 좀 어떤 맥락에서 가상부모가 유행 아닌 유행이 되고 있는지

0: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 정도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1: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간섭하거나 강하게 훈육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이제 젊은 세대가 그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커뮤니티나 SNS 같은 데에 지나치게 통제적인 부모에 대한 불만, 뭐 성적 경쟁에 대한 압박, 또 효도를 명분으로 한 간섭에 대한 피로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걸 항상 통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0: 네.
1: 여론도. 그래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런 분위기를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근슬쩍 이런 세대 갈등에 대해서 전통적인 효 개념을 들이밀면서 이제 젊은 세대가 부모를 더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0: 이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약간 비슷한 면도 있네요.
1: 그렇습니다.
0: 우리나라도 부모님들이 야,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많이들 하시는 게 분명히 있고
1: 네.
0: 또 젊은 세대는 요즘 상황 모르고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심한 건지 아니면 뭐 덜한 건지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 들으면서 우리나라랑 유사한 면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자, 그럼 결국 이런 유행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함께 풀어가기보다는 그냥 단순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씁쓸한 현상인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온라인 콘텐츠로 대체된다는 거는 본질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물론 이런 가상부모 콘텐츠를 소비하는 청년들도 이 영상이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잘 알아요. 회사랑 계약된 거고 이게 대량 생산되고 있는 영상인 것도 잘 알고요. 그리고 실제 자녀를 위로하는 것보다 당연히 내가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게 훨씬 쉽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도 조금의 따뜻함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그런 본인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부모에게 기대는 게 단순히 재밌는 콘텐츠라서가 아니라 이제 현실에서 듣지 못한 말을 듣고 싶기 때문인 거고 또 그래서 이 현상은 중국 청년들의 외로움, 가족관계의 균열, 그리고 과도한 경쟁사회의 피로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게 지금 이 가상부모 정도에서 이걸 수습을 해야지 나중에 저는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뭐 미국 얘기 잠깐 드리면 미국에서도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옆에 있는 직장 동료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고 AI와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 간의 어떤 협력이나 협조, 공감대, 뭐 동료애 이런 것들이 점점 희석되고 있는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가상 부모가 온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로봇 부모 와가지고 야 잘한다 등 두들겨주고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아 정말 전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소식은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인데 인류의 오랜 꿈인 영노화 그 기술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요.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1: 네. 세포의 나이를 거꾸로 되돌려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사람에게 지금 처음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0: 예.
1: 그동안 회춘이라고 하면 조금 공상과학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번에는 실제 사람 환자 몸속에 세포 나이를 되돌리는 유전자를 넣었습니다.
0: 우와.
1: 이른바 세포 역분화. 영어로는 셀룰러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0: 세포 역분화 이게 정확히 무슨 기술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이번에 이 치료법의 첫 실험 대상이 된 녹내장 환자 예시를 들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0: 예.
1: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이잖아요.
0: 예.
1: 근데 이제 문제는 시신경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죽으면 피부처럼 새로 돋아나거나 뭐 간처럼 회복되지 않는데요.
0: 예.
1: 그런데 이번 연구는 바로 그 시신경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연구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피부세포에 특정한 유전자 4개를 넣으면 이 세포가 스스로 피부세포였다는 기억을 까먹는데요.
0: 네.
1: 그래서 수정란에 가까운 아주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는 원리인 건데요.
0: 예.
1: 이제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문제는 세포가 너무 어린 상태로 되돌아가면 젊어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포가 통제를 벗어나서 무한 증식할 수 있대요.
0: 예.
1: 쉽게 말하면 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하는 게 가장 핵심 기술인데 이번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4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3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70세 정도 되는 세포를 아기 상태까지 되돌렸다면 지금 이번 방식은 70세 세포를 30세 정도로만 되돌려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인 건데요.
0: 네.
1: 이제 세포

0: 세포가 시신경 세포라는 자기 정체성은 유지를 하지만 생물학적 나이만 젊게 만드는 겁니다.
1: 네.
0: 이런 거를 이제 부분 역분화라고 합니다.
1: 정말 놀랍습니다. 세포의 상태를 다시 과거로 돌리는데 이걸 갓난아이 상태가 아니라 한 30세 정도까지만 돌리자 이런 기술까지 지금 도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기술을 사람에게 직접 실험하고 그런 게 시작된 건가요?
0: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동물 실험 단계였어요.
1: 예.
0: 이제 이 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보면 생쥐 실험에선 이미 성공을 했었는데요. 2020년에 늙은 쥐의 시신경을 손상시킨 뒤에 이 역분화 유전자를 넣었더니 시신경이 재생되고 시력이 회복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실제 사람에게 첫 투약이 이뤄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내장처럼 시신경 질환을 앓는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에서 또 하나 도입이 된 거는 안전장치인데요.
1: 예.
0: 이제 역분화 유전자가 계속 켜져 있으면 암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그래서 연구진은 이 유전자가 항상 작동하지는 않도록 만든 거예요. 이제 환자가 도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복용할 때만 이 유전자가 켜지고요. 이 약을 안 먹으면 유전자가 꺼지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 회춘 유전자의 스위치를 달아놓은 셈입니다.
1: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이게 눈부터 시작한 거고 앞으로 더 퍼지겠네요.
0: 그렇습니다. 이게 눈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1: 예.
0: 눈은 공간이 작잖아요.
1: 네.
0: 한쪽 눈만 시험할 수도 있고
1: 아.
0: 이제 문제가 생겨도 전신으로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1: 예.
0: 이제 처음 인간에게 이런 기술을 시험하기에는 굉장히 안전한 부위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간이나 심장, 뇌 같은 장기에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이다 보니까 눈이 첫 시험대가 된 거고요. 이제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의미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시신경을 젊게 만들 수 있다면 뭐 간이나 심장,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 뇌, 다른 장기들도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야, 이거 진짜 무섭네요. 이러다가 나중에 병원 가가지고 우리가 외관만 성형하는 게 아니라 간을 한 20대 초반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요즘 술을 먹었더니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술 발달, 이게 역노화가 단순히 세포 나이만 되돌리는 거 말고 다른 접근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노화 기술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1: 네.
0: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노화를 되돌리는 기술이에요.
1: 예.
0: 이제 어떤 미국 회사는 실험실에서 인간 피부 세포의 생물학적 나이를 10년 정도 젊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지금은 동물 실험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질병을 미리 예측하는 것도 이제 노화 기술에 분류가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또 다른 회사는 AI랑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암이나 신장병, 치매, 당뇨 같은 질병 위험을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전에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년이나 15년 뒤에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이제 훨씬 자주 검사하고 훨씬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암이 뭐 1기일 때 발견되면 치료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역시 노화 혹은 뭐 회춘에 해당하는 기술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 정말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뀌어가는 건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노화 역전 그리고 질병 예측 기술 이쪽에서 어느 쪽이 최근 더 현실성 있게 우리 코앞에 와 있나요?
0: 네, 그냥 말만 듣기에는 관심은 아무래도 노화를 되돌린다, 회춘한다는 쪽이 훨씬 더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훨씬
1: 예.
0: 강렬한 기술이고 훨씬 혹하기 쉽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실제로 지금 돈이 되고 있는 거는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 가능성이 큰 건강 예측 쪽입니다. 그래서 장수산업이라고 하면 불로장생을 먼저 떠올리지만
1: 네.
0: 실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기 진단, 뭐 맞춤형 검진, 유전체 분석, 질병 예측 같은 분야가 먼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근데 실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라고 해야 될지 그냥 환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까요. 나이가 일정 수준 이상 된 사람들은 아유 뭐 내가 무슨 100세, 100, 200세까지 살 생각도 없고 사는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 욕구가 점점 더 커지시더라고요. 그냥 수명 연장보다는 건강하게 살 때까지 살다 가겠다. 그런 것도 봤었을 때 단순히 불로장생을 꿈꾸는 그거보다는 장수에서 건강 예방하는 질병 예측하는 기술 이게 훨씬 더 수요자층에게도 부합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야의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유들은 뭡니까?
0: 네, AI가 역시 또 여기서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야의 연구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세포를 젊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정말 많은데 문제는 인간의 몸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1: 네.
0: 이제 수십 쪽의 세포가 있고 DNA 정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1: 예.
0: 그리고 단백질, 뭐 대사물질, 면역 반응

0: 이런 것까지 정말 너무 많은 변수가 얽혀 있어서 사람이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네.
0: 이 지점에서 AI가 필요한 건데요. DNA를 읽고 유전자 패턴을 분석하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질병에 취약한지 어떤 약물에 효과가 있을지 이런 걸 AI가 정말 빠르게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원래 사람이 했다면 수년씩 걸렸던 게 AI가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듯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신약 개발이나 노화 연구에서 AI가 사실상 가속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이게 단순히 회춘이든 아니면 질병 예방이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여기선 조금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1: 예.
0: 이제 장수 산업이나 회춘 기술이라는 말만 들으면 인간이 곧 150세, 200세까지 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1: 아닌가요?
0: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데요. 이제 세계적인 암 전문가인 앙투안 이베르 박사가 있는데
1: 예.
0: 이제 인간 수명이 120세 정도로 크게 넘기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런 감염병이나 암 이런 질환 치료가 과거보다 크게 발전한 상태고 평균 수명이 이미 많이 늘었다는 분석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기술이 발전해도 수명이 늘어나는 폭이 예전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에요.
1: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1: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 결국 오래 사는 데 있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0: 네. 이 대목이 사실 가장 흥미로운 이 기사의 결론인데요. AI도 신약도 줄기세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외로움이에요.
1: 아...
0: 네, 그래서 고령층에서는 질병 자체만큼이나 사회적 관계가 생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많고요. 이제 가족과 교류하고 친구와 교류하고 또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회춘 기술은 분명히 의학의 새로운 문을 열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오래 잘 산다는 문제는 여전히 인간답게 살아가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이러다가 외로움도 피지컬 AI 로봇들이 그냥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회춘, 그다음에 질병 예방 둘 중에 어느 기술이 본인에겐 더 선호도가 있습니까?
0: 사실 둘 다 탐나기는 하는데요.
1: 네.
0: 이제 안전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조금 경험하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래서 질병 예방.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오늘도 신기방경 소식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 간다 장까지 가나.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훈련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전화.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미국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그린스펀 전 의장이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투병해오다 현지 시간 22일 자택에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19년 동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영국의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키어 스타머 총리의 사임 발표 직후 차기 총리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력한 차기 총리와 집권노동당 대표 주자로 평가받는 버넘 의원은 현지 시간 20일 소셜미디어 X에 키어의 결정은 이행의 시작이며 이 과정은 질서와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그 과정의 일부로 나 자신을 내세우겠다고 썼습니다. 앞서 2007년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사의 표명 후 고든 브라운이 경선 없이 대표로 추대돼 총리직에 오른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국제 핵사찰단의 이란 내 활동 재개에 합의했다고 미국 벤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1차 고위급 협상이 열린 스위스 루체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사건이자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비핵화하거나 영구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 전반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 비서관에 내란특검팀 출신인 박지영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사법제도 비서관으로 정식 임명을 받고 오늘부터 청와대로 출근했으며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치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과제와 각종 사법개혁과제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검찰 출신인 박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검찰개혁 추진단 팀장으로 활동했고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끝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해 6월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한 내란특검 특검보로 활동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뤄졌던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배우자 오찬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9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명징하다라는 우리말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동사인데요. 뜻이 다릅니다. 형용사로 쓰이는 명징하다는 깨끗하고 맑다는 뜻으로 진실을 명징하게 깨달았다 또는 소설 속 문장이 명징했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명징하다는 사실이나 증거로 분명히 하다라는 뜻으로 수사팀은 그의 비리를 명징하였다처럼 쓰여야 맞습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팝의 여왕 마돈나가 1986년에 발표한 이 노래는 진정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악입니다. 그때 마돈나는 배우 숀 펜과 만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과의 만남은 순수하면서도 진실했고 그런 마음을 서로 진정한 파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곤 했다고 하네요. 마돈나는 그 사실을 이 노래를 통해서 당당하게 드러냈는데요. 발표 당시 빌보드 싱글 차트 3위, 영국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하며 신인 시절 마돈나의 상큼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준 음악이었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마돈나입니다. True Blue.

6월 22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마돈나 True Blue였습니다. 오성예님, 서창아님 신청곡이었어요. 확실히 이제 여름은 여름인가 봐요. 여러분들 신청곡을 보면 그 계절의 흐름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딱 이런 느낌에 좀 가볍고 어느 정도 템포가 있고 그냥 막 즐기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청곡들이 요즘 좀 자주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름에는 너무 무겁거나 너무 또 분위기 있거나 이런 음악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곡만 봐도 아 요즘에 날씨가 어떻구나 계절이 어떻구나 이런 게 약간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늘 첫 곡은 어떠셨나요? 요즘 같은 여름밤에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이었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그럼에도 골든디스크에서는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장르의 다채로운 음악들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듣기에는 너무 무겁지 않나 너무 처지지 않나 이런 염려가 드는 음악들도 제가 구성을 잘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끔 적절한 순간에 딱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저의 역할이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싶은 음악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쪽으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0: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그 외의 시간에 골든디스크 문득문득 생각날 때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하 신청곡 게시판으로 들어와 주세요. 게시판도 미니와 함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0: 또 여름의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시네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조주현님, 디즈니월드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그걸 타면 신나는 노래들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중 둘째 딸의 최애곡,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콩가. 엄청 신나게 즐기다 왔어요 하셨는데요. 지금 막 끝난 음악이었습니다. 아,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에 이 음악이 흐르면 진짜 정신없이 소리 지를 수 있겠는데요. 글로리아 에스테판 그리고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이 함께했습니다. 콩가.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아하의 Take Home이었어요. 2541님, 479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9110님

님, 주중에는 배송하면서 애청하고 있어요. 저에게 팝 발라드를 처음 알게 해준 데이비 포스터의 The Best of Me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정말 사랑하는 음악입니다. 아끼는 음악이고요. 팝 발라드라는 것의 아름다움을 9110님께 처음 알려준 노래가 이 곡이었군요. 배송 중에 듣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노래가 한 4분 되거든요. 딱 4분만 잠깐 멈춰서 음악 듣고 다시 배송하실 수는 없을까요? 이게 또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 그게 쉽지는 않겠죠. 흘려듣더라도 그 아름다움은 마음에 진짜 오래 남는 곡이긴 합니다. 데이비 포스터, 올리비아 뉴튼 존, The Best of Me. 그리고 이 노래와 함께 영화 About Time OST였던 엘리 골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까지 두곡 이어드릴게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74년에 26살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닉 드레이크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닉 드레이크는 뭐 밥 딜런, 도노반, 벤 모리슨 이런 가수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음악을 하기 시작한 가수였는데요. 데뷔 전에는 영국의 지역 클럽이나 커피숍 같은 데에서 노래를 하다가 1969년에 첫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노래가 리버맨이라는 곡이죠. 사실 닉 드레이크는 특별히 싱글 활동을 막 하지는 않았었어요. 뭐 요즘처럼 홍보가 자유로운 시대도 아니었고 또 그런 걸 지향하는 가수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앨범들이 사랑받으면서 그중에 또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음악들이 생겨나게 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 닉 드레이크 데뷔곡으로 리버맨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닉 드레이크의 섬세한 음성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71년과 72년에 두 장의 앨범을 더 냈고 생전에 세 장의 앨범만을 남겼습니다. 그런 닉 드레이크가 74년도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더 이상 닉 드레이크의 목소리를 들 수 없게 됐는데요. 오히려 사후에 이제 그의 노래들이 다시 막 알려지고 다시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나오고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닉 드레이크의 마지막 앨범에서 가장 사랑받은 노래는 앨범명하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핑크문이었어요. 저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에 막 휩쓸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그냥 나를 위로해주는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그럴 때닉 드레이크의 음악을 좀 찾아 듣는 편이거든요. 혹시 어떤 언어보다, 누구의 말소리보다 그냥 음악으로 받는 위로가 더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이두 곡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닉 드레이크가 1969년에 발표한 첫 앨범에서 리버맨, 그리고 72년도에 발표한 마지막 앨범에서 핑크문, 이렇게 두곡 이어서 들을게요.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닉 드레이크의 1969년 데뷔 앨범에서 리버맨, 그리고 72년 마지막 앨범에서 핑크문이었습니다. 1938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정확하게는 6월 7일에 레이베이의 내한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정통 재즈보다는 약간 대중적인 느낌이 있는 편안한 보컬 스타일의 재즈싱어인데 그래미 2관왕의 위엄을 느껴보고 싶기도 했고 제 상상과 실제 느낌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결과는 그녀는 작고 귀여울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꽤 성숙한 여성의 느낌이었어요. 실제 키도 컸고요. 아마도 이번 투어곡들 구성이 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초반에 관객들과 박수로 박자 맞춰가면서 불렀던 귀여운 노래를 이 밤에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레이베이의 Lover Girl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네, 공연 다녀오신 후기 잘 받았습니다. 레이베이 이 철자하고 발음이 굉장히 달라서 초반에 이제 막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좀 난감했었던 기억이 있는 가수예요. L-A-U-F-E-Y를 쓰고 레이베이라고 발음을 하고 아이슬란드 출신의 재즈 가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뮤지션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미에서도 상을 받았고 현재 이제 동시대에 활약하고 있는 같이 호흡하고 있는 그런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재즈팝 분야에서 굉장히 자기만의 길을 좀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찾았는데 1938님의 이 후기 덕분에 레이베이가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가 약간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한번 이 193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들으시면서 레이베이라는 이 가수와 조금 더 친해져 보도록 하죠. 레이베이입니다. Lover Girl.

0: 김내영님,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과감히 어마무시한 크루즈 여행과 함께 현금 봉투를 두둑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15박 16일 동안 홀로예요. 신청곡 네킹콜의 LOVE, LOVE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혼자서 만끽하고 있는 이 밤에 신청곡 잘 즐기셨나요? 레이베이의 러버건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네킹콜 LOVE였고요. 여기에 박현주님이 골라주신 스틸리 댄의 디콘 블루스까지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6월 22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요. 여전히 골든디스크 청취자분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음악이죠.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오늘은 9166님 신청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

왔어. 내가 전에 올라가 봤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곤 생각질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보물 위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보물 위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가끔 어쩌다가 혹시라도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말일 뿐이라고.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 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 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그래서 신규 클리닝 구축과 같은 AI 메모리 경쟁 확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1: 네.
0: 결국 ADR 상장은 이제 자금 조달과 더불어서 글로벌 투자자 확대 또 기업 가치 재평가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상장 기대감이 상당 부분 주가에 선 반영돼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1: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1,000원 미만의 동전 주가 상장 폐지될 예정이라는데 어느 정도 뭘까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동전주 퇴출 제도가 국내 증시의 이 체질 개선을 위한 상당한 이제 강력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 주가가 이제 1,000원 미만인 종목이 지금 코스닥의 148개를 비롯해서
1: 네.
0: 코스피와 코넥스를 합쳐서 총 219개 종목이 상장돼 있는데요. 전체 상장세 7.6%에 달합니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만 8조 원이 넘는데요. 다만 7월 1일부터 곧바로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30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1,000원 미만으로 거래가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1: 네.
0: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고요. 따라서 실제 퇴출은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거래소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동전주가 투기 세력의 표적이 되거나 또 주가 조작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 차원에서 부실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주가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일시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거나 성장 가능성이 이제 있는 중소기업같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그렇겠네요. 국내 증시 최대 이벤트 중에 하나인 MSCI 연례시장 분류 결과가 또 발표가 됩니다.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등재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MSCI 선진지수 관찰국 등재는 한국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단순히 이제 지수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한국의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이제 인정받는 첫 관문이기 때문인데요. 최종적으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최대한 45조 원 규모의 글로벌 이제 유동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 가능성이 언급되는 이유는 정부가 여러 가지 MSCI 측이 요구하고 있는 과제들을 전방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 6일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이 본격화됩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시범 운영이 예고돼 있고요. 이외에도 영문 공시 확대와 같은 제도적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곧바로 관찰 대상국에 등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인데요.
1: 네.
0: 지금 MSCI 측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요구들, 외환시장 개방과 역외 외환거래 허용, 투자 접근성 개선과 같은 제도 정비가 아직 채 시행이 되지 않았고 때문인데요.
1: 네.
0: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 정부가 이제 MSCI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좀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1: 네.
0: 제도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등대는 되지 않더라도 선진국 지수의 편입 가능성만 거론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 시그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놓은 청년 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의 주요 은행 13곳, 우체국을 통해서 청년의 자산의 형성을 돕기 위한 이른바 청년 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이 이제 전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1: 네.
0: 다음 달 3일까지 딱 2주 동안만 신청을 받고요. 벌써부터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장 금리가 지금 예금 금리가 2%대로 낮아진 상황이어서 이번 적금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는데요.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정부가 납입 금액의 6% 또는 최고 12% 추가로 지원하게 되고요.
1: 네.
0: 이자 소득세가 면제받습니다. 특히나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 최대 연 19%대 지금 적금 단기 적금을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어서
1: 네.
0: 청년층의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물가와 집값 상승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이제 목돈 마련 종잣돈을 지원해주고 있는 셈인데요.
1: 네.
0: 일반 예적금 금리에 이제 상당히 파격적인 이 혜택을 담고 있는 만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삼정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분은 이 점이나

4부부터 봐요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제 선배님이시니까 계속 좀 2부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듣는 동안 좀 불편하셨을 텐데 많이 죄송합니다. 3768님이 항상 고운 목소리로 아침 시작해 주셨는데 쾌차하길 바란다고 응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보내드리면서 저는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3: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아침의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바뀌어서 놀라셨죠? 1부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 아나운서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급히 투입됐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고요. 네, 아침의 뉴스 이렇게 청취자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자, 6월 23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사퇴했습니다. 2024년 7월 취임한 스타머 총리는 2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건데요. 집권 노동당은 경제난 등에 따른 낮은 지지율로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패배했고 스타머 총리는 퇴진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보수 우파 정당의 아벨라르도 델라 에스프리에야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요. 에스프리에야 후보는 무장 마약 조직의 근거지 폭격을 공언하는 등 범죄 척결을 위한 강경책을 천명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12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충주시장 선거를 두고 다음 달 15일에 재검표가 실시됩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재검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체육관을 봉쇄한 뒤 수계표와 계수기를 병행해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재검표 비용은 이를 요청한 맹 후보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동석 국민의힘 후보에게 124표 차로 패배한 맹정섭 후보는 표차보다 훨씬 많은 2,277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다며 개표 실수와 오류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경찰 순경 공채 남녀 통합 선발에서 여성의 합격자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순경 공채의 최종 합격자 2,941명 가운데 남성은 62.2%인 1,829명, 또 여성은 37.8%인 1,11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기존에는 남녀 정원을 따로 정해서 모집을 했는데 이번부터 처음으로 남녀 통합 선발 방식이 전면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 20% 안팎에 머물던 여성 선발 비율이 실제 응시자 비율과 비슷한 37.8%로 증가했는데요. 한편 이번 채용에서는 체력검사 탈락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선발 예정 인원이었던 3,202명에서 261명이 미달됐습니다.
1: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과부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0: 네. 핫한 뉴스들을 살펴보고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이 시간에 뵈니까.
0: 뵙네요.
2: 네. 우리 뉴스맨 네. 아나운서의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네.
0: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요즘 환절기고 또 에어컨 많이 네, 쓰셔서 네. 다들 안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뭐부터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조사 이거 보겠습니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 네. 이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4.8%포인트 내려온 46.7%로 나왔고요. 반면에 부정평가는 그 전주보다 5.5%포인트 오른 49.7%였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아니기는 합니다. 예. 네, 하지만 같은 기간 조사로 보았을 때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렇게 부정평가의 수치가 긍정평가보다 높아진 것은 처음입니다. 또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40%로 내려온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사 방식은 무선 자동응답 방식이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4.2%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0: 네, 세부적인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지역별 그리고 연령별 흐름을 보면 수도권 그리고 중도층의 이탈이 눈에 띄던데요.
2: 네, 서울에서의 긍정평가가 39.8%에 그쳤고 인천, 경기는 44.8%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은 그 전주보다 9.9% 떨어진 34.6%.

0: 2%로 낙폭이 항상 컸는데요. 연령별로도 그러니까 예. 전 연령대에서 하락대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50대 같은 경우는 55.5%로 그 전주보다 9.1%포인트나 내려왔습니다. 20대는 30.6%로 6.2%포인트 떨어졌고 40대는 58.2%로 5.5%포인트 내려갔으니까 이제 이른바 4050이라는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이념 성향별로 보았을 때는 중도층 지지율이 47.5%로 그 전주보다 4.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에서는 뭐라고 분석했냐.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전국 전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1: 네, 청와대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례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즉각적으로 냈어요.
0: 네,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나온 게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만 튄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많이들 참고하는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역시나 하락 흐름이 확인이 된 건데요. 한국갤럽의 직전 조사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했던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6월 둘째 주 조사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때도 그 전 조사보다 7%포인트가 떨어진 57%의 국정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 조사는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고요. 표본오 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1.3%이고 역시나 중앙선거론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0: 거죠. 추이는 확실히 보이는 거죠.
1: 네. 정당의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주 연속으로 민주당을 앞섰더라고요.
0: 네. 리얼미터 역시 조사했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42.3%, 민주당은 40.1%인데요. 국민의힘이 2주 연속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네, 물론 격차는 좀 줄었습니다. 그 전주가 6.3%포인트였는데 2.2%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내려왔고 민주당은 조금 오른 결과였는데요. 리얼미터에서 이제 보도자료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관위 부실 사태를 둘러싼 전면 재선과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 등 논쟁 대응 과정에서 부담이 확대가 된다가 지도부 사태 공방 등 당내 갈등이 겹쳤기 때문에 이 우위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1: 예.
0: 민주당에 대해서는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이 형성된 가운데 정부 선거권 내세운 당내 단합 기조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살짝 회복을 한 것으로 봅니다만 과연 이 추이가 계속 이어질지는 또 다음 조사 봐야겠습니다.
1: 네.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을 좀 확인했고요. 자,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이 조만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게 CBS 노컷뉴스 보도였는데요.
1: 예.
0: 검찰개혁 추진단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역시나 보안수사권 폐지였는데요.
1: 예.
0: 추진단은 검사의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강제성이 없는 사실 확인 권한만 검사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제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방식의 보안수사는 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됐고요.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 의견 청취 또 자료 요청 이렇게 강제성이 없는 절차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찰에 보안수사를 요구할 때는 이행기간을 지정하게 하고 경찰이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기는 이른바 전권 송치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1: 지금 이 보안수사권 놓고 집권 여당 그리고 청와대 이견이 보였었는데 여권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보안수사를 완전히 다 없앨 것이냐 아니면 일부 존치할 것이냐 이걸 두고 여전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추진단에서는 어쨌든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과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등 복수안을 검토를 해왔었다고 하는데요.
1: 예.
0: 하지만 국회에 최종 전달될 개정안은 아까 전해드렸던 보안수사권 폐지안이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이른바 강경파로 불리는 인사들은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게 되면 이를

0: 발판으로 다시 수사권을 넓힐 수 있다. 예전에 등 사태 같은 게 또 벌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사건 처리도 지연되고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 기소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을 수사 주체에서 완전히 빼느냐 아니면 제한적인 확인 권한을 남기느냐 이 문제로 압축이 됩니다.
1: 등 사태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인가 잠깐 생각했었는데 등이라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 재해석의 여지를 남겼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한찬식 변호사가 발탁이 됐는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판단 존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범여권 내부의 반응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0: 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번 민정수석 인선을 옹호했습니다. 강준석 대변인 어제 질문 많이 받았는데 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했고요. 대통령의 국정 목표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라 보고 이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27년 동안 검찰에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아는 인물이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다 이렇게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작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치검찰의 구태와 잘못된 잔재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이렇게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당에서 뭔가 일치단결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불리는 이성윤 최고위원 이번 인선 직후 본인의 SNS에 유구무원 이렇게 네 글자 짧게 적었습니다. 네. 과거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재판 당시에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증언을 한 인물이 바로 이 한찬식 수석이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인물이 이번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되자 불편한 신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도 직접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번 인선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산산조각을 인용하면서 뉴스를 보고 허탈함이 밀려오는데 다시 시인의 시를 꺼내며 나 자신을 달래본다 이렇게 썼습니다.
1: 네. 하나만 더 볼게요. 어제 나온 선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0: 네, 서울중앙지법 어제 내란 중요임무정사 직권남용도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내란 특검팀이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 재판부가 이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재판장은 이진관 판사였습니다. 선고 주문에서 피고인 박성재 징역 25년에 처한다라고 했고 박 전 장관은 본인은 죽어도 일정하고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노력한 바 없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1: 네. 오늘 이유 있는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전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점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R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하늘사이언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취독.
4: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6: 네, 이번 주는 에어컨 바람을 좀 약하게 하셔도 되겠는데요. 오늘도 한낮 기온 서울 30도, 광주 28도, 강릉은 23도, 부산 24도까지 머물면서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고 서쪽 지방도 매년 이맘때 정도의 더위 보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아서 자외선 조심하셔야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조금씩 걷히겠고요. 낮까지 남해안에 밤까지 동해안과 강원, 경북 산지에 5mm 미만, 제주에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네, 미니로 이보환님이 아직 아침에는 선선하네요.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하시면서 김윤아의 길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집에서 촛불을 사용하다가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급한 마음에 물을 뿌리기 쉽지만 이 행동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촛농이 기름과 같은 성질을 지녀서 오히려 불을 키우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식용유를 써서 요리를 할 때도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주방용 소화기를 쓰는 것이 가장 좋고요. 작은 불이라면 커다란 냄비 뚜껑이나 잎이 넓은 배추 따위로 불을 덮어서 피해를 줄여야 하죠. 화재는 불이 난 원인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진다는 것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국 외교적인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중재국 노력으로 속게 된 미국과 이란 회담에서 종전 로드맵이 마련됐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연락선 구축도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원유 관련 제재를 협상이 진행될 60일간 면제하고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걸프국 순방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 확보 방안에 집중하고 이란 갈라바프 의회 의장은 오만을 찾아 해협 통제와 관리 합의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협 교통량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선박 두 척이 해협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정부는 남은 22척의 귀환을 위해 이란 외교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 브렌트유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77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 전반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법제도 비서관에 내란특검팀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박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검찰개혁 추진단 팀장으로 활동했고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끝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해 6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한 내란특검 특검보로 활동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진행 중인 국경 선화 작업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에 비무장지대 북측 관리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서 휴전선 바로 앞까지 국경 선화 작업을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휴전선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철책 설치 등 국경 선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경기 김포에서 50대 노동자가 압축기계에 끼어 숨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김포 도시공사에서 일하던 55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압축기 내부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압축기계와 점검구 틀 사이에 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금천 가산동의 20층 규모 건물 17층에서 불이 나 약 3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휴대용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제주, 강원, 경상도 등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24도 등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20에서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부산, 강원 동해안은 5mm 미만입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유튜버 신시연입니다. 텍스트 입은 글을 뜻하는 텍스트랑 멋지다는 뜻의 힙이 합쳐진 말로 독서가 멋지고 세련된 문화로 여겨지는 현상을 말해요. 근데 SNS에 책 표지를 올리고 좋은 문장 공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겉멋이고 보여주기식 독서다 비꼬는 말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요, 독서의 시작이 허세면 어떻고 겉멋이면 어때요? 좋은 거라면 책이든 뭐든 척하다가 푹 빠져들면 그거야말로 진짜 힙한 일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노태학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 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이 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는 레드캠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사퇴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3: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2020년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저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하이엠솔루텍.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전출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8: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9: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탱크 H바님이 JB의 장염이 얼른 낫길 기원합니다. 2일차 라고 JB의 장염까지 기억하시면서 걱정해주고 계십니다.
9: 네, 2일차인 거 맞습니다.
10: 네, 어떻게 좀 나아지셨습니까?
9: 안 낫고 있습니다.
10: 어허, 약을 좀 드셔야 될 텐데요.
9: 걷고 있는데도 안 났습니다.
10: 아하, 완쾌하시길 바라고요. 김택중님, JB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파이팅 해주셨고요. 홀로움님은 누가 나쁜 사람인가를 가리는데 머물지 않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함께 찾는 JB와의 시선 집중 응원합니다.
9: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은 맞습니다. 누가 나쁜 사람인가 이전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진단하는 게 바른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 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함께 찾는 JB를 응원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9: 대안까지 제시를 해야 된다.
10: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으시죠?
9: 네. 장염 걸려서 힘이 없는데.
10: 갑자기 목소리가 더 지하로 내려가시는 것 같은 거는 그냥 제 느낌인가요?
9: 거의 영양실조 일보 직전인데.
10: 힘내시고요. 차상가님이

0: 촌철살인 삐딱선 정신 제대로 갑시다 으라차차차 라고 힘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이 힘을 받아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1: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게 볼모라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숟가락만한 보안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수사권에 댓글마저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이 주장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이런 겁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세워서 자신의 개혁성을 부각하고 이걸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는 어떤 입장일까? 어제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옳다라는 총론을 밝히면서도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들어보시죠.
3: 대통령님께서 지금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밝힌 여러 입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딱 단어를 뽑으라면 저는 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칙은 폐지다. 근데 내 생각엔 예외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국회에 가서 이것이 완전 폐지로 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숙이하라. 이 네 가지 정도가 저는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밝히신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1: 자, 이렇게 대비하면 관전 포인트가 얼추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어떤
1: 자,
0: 건데요?
1: 바로 시점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즉각적인 폐지를, 김민석 총리는 수기를 통한 폐지를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결국 폐지 시점이 포인트가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당대회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의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딱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단순하지 않다. 어떤 의미죠?
1: 다시 돌아가서 정청래 대표가 정말 즉각적인 완전 폐지를 원하고 그래서 추진을 할 거냐라는 문제를 되짚어 봐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즉각 폐지를 밀어붙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연임에 도전할 요량이라면 며칠 내로 대표직을 내놔야 합니다. 뭐 이러면 내일 대표직 사퇴 선언을 할 거다는 지금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직을 걸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밀어붙일 여지가, 시간적 여지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 보안수사권 폐지 성과를 내걸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과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라고 약속을 내걸면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 가운데 어떤 게 정치적으로 효과가 더 클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아까 전한 일반적 분석대로 개혁성 부각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꾀한다면 보안수사권 폐지의 절실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는 게 효과가 더 클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처리 시점은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최종 결론에 도달합니다. 포인트는 오직 하나,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라는 점이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와의 협조 모드가 달라질 거고 그 모드에 따라서 처리 방향이 조율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촌철님들의 반응은 상당히 엇갈리는데요. 인디고님, 저는 이제 검찰개혁에 신경을 끄려고 합니다. 정치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죠. 다만 책임은 꼭 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백님은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 찬성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미스트님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은 있습니까? 거대 경찰 믿을 수 있습니까? 보안수사권은 정치인들에게는 칼이지만 일반인들한테는 동아줄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반이 상당히 격론으로 지금 촌철님들의 댓글은 갈리고 있다. 요 점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4: 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요청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

0: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고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출국 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대비를 지시해 포고령 발령 전부터 야간에 담당 직원들을 출근시켰습니다. 교정본부장에게는 서울구치소 등 수도권 교정시설의 실제 수용 가능 여력을 확인하고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30년 경력의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 없이는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대검사 합동수사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도록 협조를 지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지시들이 포고령 위반자 출국 금지와 수용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포고령 위반자는 출국 금지나 수용의 법적 대상이 아님에도 박 전 장관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1: 네, 어제 나온 이 판결 평가는요?
2: 우선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디입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입니다. 부장판사가 누굽니까?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박성재 전 장관에게도 추상같이 법을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이 점을 강조하다 보면 덩달아 환기되는 판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입니다. 이 판사는 박 전 장관이 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면서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된다라는 어떤 반론이 바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진관 재판부는 다툼의 여지를 아예 일축하다시피 했습니다. 어제 판결 내용을 보면. 자, 그러면 이 판결 내용을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어떻게 봤을까가 참으로 궁금하다. 물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다음 주 포벌점.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제 이가 사건이 넘어갑니다. 항소를 할 테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를 보면 1심의 유죄 판단의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조정을 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이상민 전 장관은 징역 7년에서 9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 준해서 본다면 박성재 전 장관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의해서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십몇 년으로 오히려.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박성재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법정에 나와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윤님이 내란 청사는 이진관 판사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을 좀 달아주셨고요. 준영님께서는 엄하게 할 때는 엄하게 판결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이수정님 사필 규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2: 네.
1: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자신의 1호 법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 뉴스와 관련해서 짚을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개정안은 타당한 개정안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벌써 일고 있다라는 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하는 게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작년 2월에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중앙선관위를 포함시키는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지역선관위까지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러면 다시 이 논란은 불붙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의식했는지 한동훈 의원은 법률 개정안에 선관위 감사 결과를

0: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퉁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짚어야 될 점이고요. 두 번째. 자, 여권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일단 언급을 했었고요. 따라서 위헌이다라는 판결 때문에 이거를 직무감찰 대상에 놓으려면 결국 헌법 개정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헌법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이미 발동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대표 발의자인 한동훈 의원과 여기에 서명했던 의원들은 원포인트 개헌에 그러면 나중에 가서 동의하고 나설 것이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직무감찰 범위에 놓자라고 했는데 법률로는 하는데 헌법 개정으로는 못하겠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에 원포인트 헌법 개정 이야기가 본격화됐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가 참으로 궁금하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지금 이 법률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이 토탈 31명입니다. 한동훈 의원 대표 발의자뿐만 아니라 친한계로 알려져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고 눈길을 끄는 것은 친한계가 아닌 친윤계로 분류됐던 의원들 다수도 여기에 서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김기현, 윤상현, 김도읍, 김태호, 박대출, 유이동, 윤재욱, 이현승, 한기호 의원 등등. 여기에다가 초재선 의원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 소속의 신성범, 이성권, 조은희 의원도 서명을 해줬고요. 장동규 대표의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 그리고 전략계 부총장인 서천호 의원도 서명을 해줬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점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법률안이 너무 좋아서 그냥 개파가리냐고 서명해 줬다는 얘기가 사실 성립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위헌 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서명한 의원 내역이 국민의힘 안에서의 미세한 역학구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점검해 봐야 될 포인트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이 질문들을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박정아 의원이 잠시 후에 출연을 하니까요.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어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국민의힘 대선,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짚어야 할 점은 두 가지인데요.
1: 어떤 거죠?
0: 첫째, 영장 발부 여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나이 때문인데요. 이만희 총회장은 1931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95세입니다. 이 나이가 구속영장 발부를 가를 변수가 될 수도 있느냐라는 점을 짚어야 되는데 합수본이 지난 4일 불러서 조사할 때 이만희 총회장이 지팡이를 짚었지만 스스로 걸어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이 뉴스 영상 많이 나왔습니다. 합수본은 건강이 양호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법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90세 이상 수감자가 모두 5명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남성 4명 여성 1명이라고 하는데 최고령자는 이만희 총회장보다 한 살 많은 1930년생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그럼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또 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사가 되는 건데 여기에 그 파생대로 또 하나의 관심사가 뭡니까? 이만희 총회장은 전에 한번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났었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도 나중에 가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미래형이니까 일단 놔두고 영장 발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파장인데요.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재판에 넘겨지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판결 내용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국민의힘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냐. 이 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합수본이 영장을 청구할 정도라면 미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봐야 할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부메랑, 국민의힘이 미치는 부메랑 효과가 어느 정도이냐, 그 파장이 뭐냐 이것도 함께 짚어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비임님이 아유 제이비 왜 그러세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는 휠체어 타겠죠. 나라사랑님, 나이 핑계 대지 말고 나이에 맞는 행동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0: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짚을 점은 우크라이나가 반대급부 없이 두 포로의 신병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넘기는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짚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급부로 뭘 원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그게 있었는지. 근데 이미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본적 합의는 다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것까지 지금 합의가 된 건지 이걸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체크해봐야 한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1: 네. 다음 뉴스 짧게 전해주실까요?
0: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이를 통해서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비 일부 그러니까 한 월 15회 미만으로 한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한노인의 서울특별시연합회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공론에 붙이기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이 방안을 지금 꺼냈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충분히 뭔가 공론에 좀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무임승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적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공론에 붙여져 가지고 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하나 좀 계기점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사원님이 그럼 정년도 70세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 구하려고 몇 번 탔는데 꼭 그래야 합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울트라 왕 당근님이 저는 찬성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벌써 채팅창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이것도 거셀 것 같은데요?
0: 그렇기 때문에 공론에 붙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 합의가 사실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것이 만약에 공론에 붙여져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이게 파생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진중한 공론, 뜨거운 수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새로운 세상님이 아, 난 이제 해당되나 싶었는데 나는 왜 맨날 이러나? 라는 댓글도 올려주셨네요.
0: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가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국조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2: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3: 오늘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1차 기관 보고가 있습니다.
2: 그러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오늘 받게 되는 겁니까?
3: 맞습니다. 기관 보고를 받고 선관위와 관련된 분들을 증인으로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태학 위원장 나오겠다고 하고요.
2: 오늘 나옵니까?
3: 나온다고 어제 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 위원장

0: 송파 선관위원장이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1: 왜요?
0: 아, 이게 저희가 국정조사가 늦게 출범을 하면서 아. 보통 증인 채택을 하려면 일주일간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래야 강제성이 있거든요. 일주일간 시간을 못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은 안 나오고 비상임위원들도 안 나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또 기관보고를 합니다.
1: 아,
0: 그렇죠. 2차 기관보고를.
1: 아니, 절차 문제 때문에 안 나오겠다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0: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상황이 어떤 데인지를 모르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사안의 엄중함을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0: 딴 나라에 살고 계신 거죠.
1: 그럼 2차 기관보고는 언제로 잡고 계세요?
0: 다음 주 수요일 철저하게 저희가 일주일 시간을 주고 기과 증인으로 채택할 거고요.
1: 네.
0: 만약에 증인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불러 세울 겁니다.
1: 지난주 금요일에 중앙선관위가 꾸렸던 진상조사위원회. 네. 위원장을 맡았던 분은,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조사 결과를 내놨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럼 오늘 이루어지는 기관보고도 그 틀 안에서 이제 이야기가 좀 오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뭐냐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선관위가 상황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사후 요 세 단계 정도는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1: 어제 그래서 그 진상조사위원회 조현호 그 위원장과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아니 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모자라다고 막 단톡방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시간차가 많이 있지 않았느냐. 그 사이에 도대체 선관위 뭐 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0: 네.
1: 넘버링 매기는 그런 연습하고 있었다라는 지금 답변을 듣고 제가 좀 황당했었는데.
0: 완전히 안오미 상황이었어요.
1: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0: 그러니까 크게 보면요. 오전부터 이미 경고가 떨어졌어요. 오전 11시 한 40분 어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단톡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2시, 3시, 4시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져요. 근데 중앙선관위가 알게 된 건 5시가 넘어서요.
1: 그러니까요.
0: 이게 뭐냐고 하면 첫 번째로 상황 보고가 전혀 되지 않아요. 오늘 제가 국정조사에서 할 이야기를 미리 여기서 하면
1: 네.
0: 중간에 상황 보고가 끊겨버려요.
1: 끊긴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0: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담당자가 계장, 과장, 과장이 국장, 그 다음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과장선에서 끊겨버려요.
1: 왜 끊어져요, 그게?
0: 보고가 안 돼요.
1: 과장이 그냥 뭉갠 겁니까?
0: 뭐 그렇다고 봐야죠, 결론적으로. 그러니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핵심인데 이분들은 이 상황 보고 체계에서 보고를 받지 못해요.
1: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0: 당연히 모르고 있죠. 그런데 뭐 기자가 공보실로 전화를 해요. 야, 투표용지 부족하대. 난리 났대, 지금. 17시가 넘어서 5시간. 그러니까 대변인이 그 전화를 받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요.
1: 아, 위원장이 그 5시간 보고받았다는 것도 그 계통으로 보고받은 거예요?
0: 상황 보고 계통으로는 보고를 받은 게 없어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제보해서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알게 된 상황인 거예요.
1: 아니, 제가 그날 기억나는데 이게 지금 투표용지 부족하다는 기사는 이미 그 전 시점에서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 반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6시간을 완전히 날려먹은 거예요. 상황 체계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시스템이 무너지고 매뉴얼 자체도 없고 말 그대로 안오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 아니 놀고 약간 좀 과하게 표현 놀고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0: 그렇죠. 네. 국민들이 보실 때는 충분히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죠.
1: 그다음에 그 조현우 위원장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투표용지를 이제 50%로 한정해서 인쇄를 했는데 네. 이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있었고
0: 네.
1: 회의록이 있는데 그걸 공개를 안 한다.
0: 못 주겠답니다.
1: 아니 특위에도 못 주겠다고 그래요?
0: 네.
1: 왜요?
0: 왜냐하면 선관위원들이 소신껏 심의하는데 제한이 된다. 즉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 선관위원들이 무슨 말을 한 게 공개가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자신들의 소신 있는 결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못 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1: 아니 소신 있는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만약에 소신 있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 차원에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못 준다는 말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국정조사 특위에서 의결을 해서 예.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생각입니다.
1: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되는 겁니까?
0: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1: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고 예산은 110%로 받았다면서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찍은 건 50%로 찍었고.
0: 50에서 60, 70%까지 찍었고.
1: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어때요?
0: 이게 예산 항목이 수용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예.
0: 수용비 항목 중에 인쇄용지 예산도 있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용지 비용이 110% 책정돼 있습니다만 결국 선거는 절반인 50%만

0: 썼다고 해도 돈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용비 항목 내에 다른 예산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이게 아직 최종 정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1: 예.
0: 주요한 건 지방선거 관리 예산은 선관위가 내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가 내는 거예요.
1: 어허.
0: 네, 서울시가 내는 거고 저희 같으면 구로구가 내는 건데 선관위 예산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기 예산이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것도 웃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투표용지를 10% 인세를 뭐 절감했다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하잖아요. 10% 줄이면 예산이 1억 7천만 원이 절감된다라는
1: 거예요. 아, 10%가 네. 서울시로 한정을 했을 때.
0: 맞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자체 보고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투표용지를 줄여야 된다. 인세를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억 7천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친 겁니다. 이게 정말 발상이 기괴하지 않습니까?
1: 근데 의원님이 밝히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세 기준을 낮추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선관위가 대단지 아파트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경고한 바가 있다.
0: 맞습니다.
1: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가?
0: 이게 두 가지 기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세용지 투표 비율 중을 50% 나눌 때 첫 번째 선관위가 해외 사례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저도 해외 선관위 선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국회 도서관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봤거든요. 프랑스, 영국, 주요 국가들은 다 100% 투표용지를 인쇄합니다. 110%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이런 결과를 선관위가 받아보고도 무시합니다.
1: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0: 네, 무시합니다. 그럼 네. 두 번째로, 전국의 16개 시도 선관위에다가 의견을 줘야 합니다. 투표용지 인쇄를 줄이려고 하는데 어떠냐라고 했는데 모든 선관위들이 답변을 안 하는데 유독 울산 선관위가 답변서를 냅니다.
1: 뭐라고요?
0: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데는 줄이면 안 된다.
1: 오.
0: 왜냐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투표율이 높을 수가 있어서 예. 임의적으로 50% 하면 큰 사고 난다라는 문제 제기를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1: 이미 사전에 내부에서
0: 충분히 경고가 됐던 거죠.
1: 그런데 안 받아들여줬어요?
0: 선관위가 이걸 또 무시하는 겁니다.
1: 아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울산 빼고 다른 지역은 아예
0: 답을 안 냈죠.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았죠.
1: 그냥 나몰라라 한 거고.
0: 맞습니다.
1: 무신경이었네.
0: 맞습니다. 본질적으로는요. 네. 이게 남은 투표용지를 관리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선관위 직원들은 굉장히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이게
1: 네.
0: 하기 싫은 일이 있다 보니까 핑계거리를 찾았던 거죠. 예산 절감이라는 핑계거리를 찾아서 투표용지 인쇄를 안 한 겁니다. 즉 일하기 싫다고 투표용지 사무를 안 해버린.
1: 그러니까 사실 좀 이제 특유해서 짚어야 되는 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이제 몇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첫째는 네. 양이 충분했는가. 그게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거고. 두 번째는 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체계상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부족 사태가 귀결이 된 부분들.
0: 맞습니다.
1: 시스템의 문제로 좀 짚어야 되는 거고.
0: 네.
1: 이런 게 있는 건데 오늘 아침 행안부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행정안전부 투개표 상황실이 선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 28분까지 중앙선관위와 6차례 통화하면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상황을 공유받았다. 라는
0: 네.
1: 요제 보도를 내놔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0: 행안부가 사실 이제 선거치를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투개표 사무에 동원된 인원이 한 40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1: 공무원들 위주 주로.
0: 예. 네, 그중에 민간인이 30%예요.
1: 어떤 민간인들입니까?
0: 그게? 일반인들이요.
1: 그래요?
0: 예를 들어서 김종배 진행자께서도 손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한번 받아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40만 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이걸 공무원들한테 하자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잔치장들은 온갖 인센티브를 줘서 하려고 시키려고 해요.
1: 아 일방적 차출이 아니라 지원입니까?
0: 그렇죠.
1: 형식상으로?
0: 그렇죠.
1: 왜냐하면
0: 지방직 공무원들이 볼 때 이거 남의 집 잔치예요.
1: 그렇죠. 자기 일은 아니죠.
0: 자기 일이 아니다 보니까 하기 싫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한 30% 10만 명 넘는 규모를 일반인들을 한 두세 시간 교육시켜서 선거관리 업무에 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대응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조건, 이런 구조가 이번 사태를 키운 핵심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1: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행안부 공무원들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하던데.
0: 뭐 저는 증인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 없습니다. 다 부르자고 하셔도 됩니다.
1: 예.
0: 네, 저는 뭐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는 여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보수가 있는 것 같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누구라도 저는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만 아니면 누구든지 저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 본질적인 문제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래서 맞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받았던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지금 이제 그 선관위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서 12명이라는 숫자를 일단 추출을 했던데 네. 전국적 단위 이게 가능합니까? 확인이?
0: 그 부분도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 네. 그러니까 명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걸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선관위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선관위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인데요. 우선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이고 여야 뭐 진보보수가 섞여 있는 부분들이라 그분들이 잘 찾아냈을 걸로 보여지어서
1: 네.
0: 특별히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이라도
1: 예.
0: 참정권에 훼손된 사례가 있다면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국조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1: 이론상으로는 그 투표소까지 갔다가 용지부적으로 투표를 못하고 되돌아온 분들은
0: 네.
1: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기본권
0: 맞습니다.
1: 침해로
0: 맞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예. 국가가 제대로 국가로 기능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1: 그렇죠.
0: 예.
1: 나의 기본권이 지금 그 침해당한 거니까.
0: 예.
1: 그 오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대안 모색 단위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긴 한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좀 여쭤보는 건데요. 그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안에 선관위, 지역선관위까지 포함을 시키자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취지 자체는 동의합니다.
1: 네.
0: 어쨌든 그동안 선관위가 무풍지대, 치외법권지대처럼 놓여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조치를 하자라는 건데 보다 확실하게 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는 게 맞죠.
1: 근데 이게 지금
0: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거든요.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위헌이다.
1: 만장일치로 내렸죠.
0: 예, 내렸기 때문에 이걸 법률로서 의율하기는 대단히 전 제한적일 거라고 봐집니다.
1: 그러니까 법률 개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으로 가야
0: 맞습니다.
1: 된다.
0: 헌법 개정으로 가야 됩니다.
1: 혹시 그럼 당 차원에서 헌법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0: 당장은 준비하는 게 없고요. 지금
1: 예.
0: 제도개혁 TF하고 우리 국정조사에서 전문가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의뢰를 할 거고요.
1: 네.
0: 저는 이 외부 기관에 의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비상근 구조도 손을 좀 봐야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다 비상근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위원장이 거친 표현을 하면 바지 사장인 거예요.
1: 그 표현 나올까봐. 네. 결국 나왔습니다.
0: 네, 근데
1: 아무튼.
0: 실제로 그렇잖아요. 금고 열쇠는 사무처가 지고 있어요.
1: 네.
0: 실권은 다 사무처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근데 바지 사장이긴 한데 수당이 좋으니까 꿀보직인 거예요. 하루에, 한 달에 하루만 출근하더라도 400만 원 넘는 수당을 받으니까요.
1: 노태학 위원장 그렇게 받았죠.
0: 그렇게 받았잖아요. 예. 국민 감정에는 맞지 않죠.
1: 예.
0: 일도 안 하면서.
1: 예.
0: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더 많은 수당을 가져갔으니까. 이런 구조. 그런데 이런, 비상금 구조가 있다 보니까 사무처가 모든 실권을 지다 보니까 관료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 무풍지대, 치외법권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다.
1: 그러니까 상권화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직무감찰 범위에 그 포함을 시키는
0: 네.
1: 이 두 가지는 개헌 사항이다.
0: 네.
1: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사전투표이기도 하던데 이것도 혹시 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십니까?
0: 저는 이번 특위는 주제나 뭐 이런 제안을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는 배격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뭐 일점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
1: 그러면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별도로
0: 네.
1: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좀 들여다볼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
0: 국정조사 특위는 법 개정 권한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법률적으로.
1: 조사니까.
0: 예, 조사니까요.
1: 네.
0: 말 그대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전문가 TF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좀 고민해서 우리한테 주셔라라는 부분을 주셨거든요.
1: 오오.
0: 만약에 그분들이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뭔가 개선할 게 있다 그러면 안을 주시겠죠. 그 부분을 저희는 보고받고 국회로 보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아, 그런 절차를
0: 예.
1: 통해서. 아, 이건 그러면 지금 특위에서 여야 간에 뭐 참여하는 의견 대립이나 이런 거 별로 없죠, 아직은.
0: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는 자기네들 듣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1: 예, 예.
0: 겸상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1: 이건 뭐 여야가 지금 대립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좀 뭐 그 활동기한이 꽤 길던데요.
0: 8월 1일까지 1차가 45일이고요.
1: 예.
0: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1: 네, 혹시 중간에 좀 필요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인터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윤관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0: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1: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2: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3: 네, 어제 대입 과정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새로운 입시 전략이 탄생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명 내신 리셋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신 성적을 잘 받지 못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를 자퇴한 다음에 다시 입학을 해서 도전을 하는 방식이라고
2: 잠깐만요.
3: 합니다.
2: 자퇴한다는 얘기는 참 많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검정고시 본다.
3: 네.
2: 이렇게 가는 경우가 아니라 다시 입학한다고요?
3: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거. 점수를 덮어 쓰는 건데요. 네. 이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을 중단하는 포기자들이 1만 명대, 만 명대를 넘어섰다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전국의 일반고 1,003곳 가운데 학업 중단자가 1만 8천 명. 정도. 그러니까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56% 과반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까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2: 그래서 그쪽에 쓴 표현이 점수 덮어쓰기라는 표현입니까?
3: 네. 그렇게 입시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 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3: 일단 현장에 있는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퇴 원인이라는 거를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정짓긴 좀 어렵다는 반응들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교조를 통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실제 내신 리셋으로 자퇴를 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명문고라던가 학생 수가 워낙 많아서 내신 관리에 비교적 유리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학교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최근에 눈에 띄게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내신 리셋을 목적으로 자퇴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온 학생들도 있었고 또 현재 1학기 성적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번 학기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끝나고 그만두겠다 자퇴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상담을 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작년에 이 내신 리셋을 위해서 자퇴를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상담했던 교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중학교 때도 성실하게 학생회 생활도 하고 했던 학생인데 고등학교로 와서 이제 1회 시험을 딱 보니까 선행이 돼 있던 아이들하고는 이제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도저히 내가 3년 내도록 얘 친구들을 그냥 쫓아가다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격차를 본인이 해소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자퇴하고 자기가 1년 동안 고등학교 공부를 해서 다시 오겠다 하고 자퇴를 한 경우예요.
2: 그러면 이게 자퇴한 그 고등학교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보통?
3: 네, 보통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내신 따기 좀 쉬운 학교를 골라서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2: 아무튼 합니다. 자발적 유급이잖아요.
3: 자발적 유급입니다.
2: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3: 이게 현장에서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고교 내신제가 9등급제였다가 최근에 2018년부터 5등급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1등급 비율이 상위 4%에서 10%로 늘어났기 때문에 1등급이 되는 건 좀 수월해졌지만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둘 경우에 더 경쟁에 치열해진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데 예. 작년에 자퇴를 했던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도 5등급제가 좀 불안해서 이제 자퇴를 선택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4: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등급제로 바뀐 첫 해였기 때문에 학원가에서도 그렇고 소문이 올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인서울이 힘들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공공연하게 얘기가 됐던 터라 아이가 나는 1등급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너무 절대적인 것 같아요. 성적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이들이 체감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2: 결국은 학교가 학원이 된 거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소수이기는 한데 이제 그 학생들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 있는 학생들한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최근 교실의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체감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5: 컴퓨터실에서 실습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짝꿍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친구 하는 것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모니터를 일부러 돌리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제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수강하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경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랑 비슷한 수준인데 쟤를 내가 이겨야 1등급 안에 들어가겠네? 이런 게 확인이 되니까 굉장히 치열한 거죠.
2: 국민 스포츠로 불리는 거기서 파토라는 게 있긴 한데
3: 네.
2: 학교 다니면서 이건 처음 봅니다.
3: 그렇죠. 네. 또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미리 진로를 선택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는 취지로 이제 도입이 된 제도이긴 하지만

0: 사실 1학년 1학기 때 처음 입학을 하자마자 내가 3년 동안 어떤 걸 할지를 다 계획을 짜두고 사실상 변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평가도 상대평가이고 또 이제 중간에 뭐 점수가 안 나오거나 혹은 내가 진로를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수업을 바꾸려면 수업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거를 학년 단위로 개설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변동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거기서 압박감을 또 많이 느낀다고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또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인 어려움 같은 그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자퇴로 이어지는 경우들은 확실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신 리셋이라고 하는 게 어떤 대입의 전략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한 번의 시험이나 한 번의 선택으로 내가 정말 내 선택이 그러니까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보여주는 절박한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지금을 돌아보면서 그때 이 리셋 시도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이제 되돌아볼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떨지가 참 궁금합니다, 사실은.
0: 네.
1: 그죠?
0: 대입이 전부가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그게 전부라는 걸 만들어준 건 사실 어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1: 그럼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맞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돼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지금까지 트럭과 스타일러는 금호 KTS로.
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2: 안녕하십니까. 국민

0: 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2: 그러게.
1: 그린 이거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소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2: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1: 엔진은 그린 이거 보링 공장이래.
3: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5: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 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경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연민주 리포터.
2: 네, 이번 주는 아침 공기도 훨씬 덜 습합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딱 초여름 정도의 더위 보이겠고 동풍 불어오는 동해안은 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다만 중부지방은 하늘 맑기 때문에 낮 동안 강한 자외선 조심하시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서서히 구름 걷히겠습니다. 남해안은 낮까지 동해안과

0: 강원, 경북 산지는 밤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28도, 강릉 23도, 부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2: 네, 레드캠프 오늘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3: 안녕하세요.
2: 엊그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었잖아요. 예,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3: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들하고 내각들하고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수석들의 개편이 얼마만큼 영향을 국민들한테 줄 건가라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고 기본적으로 선거가 끝난 이후 대통령이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선거 결과는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은 국정 운영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 이후에 뭐 부동산 세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있는 당정 갈등 같은 것들을 보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변하지 않는 한 크게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2: 얘기 나온 김에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제 청문회 열리잖아요. 네. 혹시 국민의힘 입장 분위기 평가는 어때요? 안에서?
3: 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이 방송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한성숙 지명자를 총리로 지명한 걸 보면서 아 총리 패싱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국정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크게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김인석 총리가 이제 내려오고 당권 도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나 총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당 내에서는 극히 회의적이다.
2: 좀 부정적입니까?
3: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가 역전됐다.
3: 예, 예.
2: 좋으십니까?
3: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그 정당 지지도를 갖고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우리 대통령 그 뭐 국정지도 데드크로스가 됐다고 해서 걱정하는데 그 조사에서도 조금씩 민주당은 조금 오르고 저희 당은 또 조금 내렸어요. 숫자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거는 또 해석 왜 안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보여준 거는 이 길로 보수가 가라라고 저쪽을 가리켰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린 게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2: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이제 선거 여진.
3: 그렇죠. 선거 여진.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그렇죠. 그다음에 부산 북갑에서의 한동훈 전 대표의 등원, 뭐 유희동 의원의 평택 승리, 뭐 이런 것들 등등이 보수 지지층 온건 보수 지지층 내 기대감을 가졌던 거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반응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 이제 선거 이후니까 그 기운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지. 우리가 잘해서 저기 저렇게 됐다. 그리고 그 수치가 저는 실제다라고 보여지긴 좀 어려운 거 같아요.
2: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이제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냐 안 내리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3: 그럼요.
2: 그럼 이제 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3: 그렇죠.
2: 그럼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장동혁 대표
3: 네.
2: 몸이 많이 안 좋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3: 어제 그 대표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던 때 그 정도까지밖에 얘기 못 들었어요.
2: 그래요?
3: 예, 그러니까 뭐 단식 이후 상황만큼이나 안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뭐 믿어야 되는데
2: 네.
3: 저희 보좌진은 그러더라고요. 아, 의원님은 1년 내내 눈에 실핏줄이 터져 있던데.
2: 병원 입원 안 하십니까?
3: 아, 그러니까. 아,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올림픽공원의 선거의 문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당이 돌아가는 부분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뭐 이래서 병원을 입원할 수 있을까 싶어요.
2: 알겠습니다.
3: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올해 너무 입원해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2: 건강 문제니까 말은 아끼도록 하겠는데 네. 아무튼 그 뭐 며칠 내로 이제 당으로 그러니까 당무에 복귀를 하는데
3: 네.
2: 당직 개편 카드를 갖고 올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3: 어제 비서실장은 또 부인했었어요. 근데 뭐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색하는 게 왜냐하면 일단은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수행하고 있던 정책위 의장

0: 지기 비어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거기 비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난 의총 과정을 거치면서 박준태 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해서 대한과 미래에서 강하게 또 경질 요구를 했지요. 그 다음에 외신 대변인인가요? 뭐 임명을 했던 외신 대변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그 자기 페북에 올렸더라고요. 뭐 오세훈 시장, 뭐 한동훈 의원, 뭐 등등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징계성으로 하기는 좀 멋쩍잖아요. 내가 임명했던 사람이고
1: 그렇죠,
0: 뭐
1: 그렇죠.
0: 당신 생각하고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도 다 해소하려면 당직 개편 만지작거릴 수 있다고 봅니다.
1: 속칭 스무스하게.
0: 네.
1: 그 이틀 전이었죠. 당 사무처 명의로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분석자료가 나왔는데 요약을 하면 장동혁 대표가 혼신을 다했고 정치 탄압에도 최선을 다해서 2018년 지선보다 더 많이 당선됐다. 이런 요지인데 결국은 이 자료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자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0: 그거를 위한 보완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 누가? 당원들 누가 얼마나 공감하겠어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을 저런 식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이 지금 처해 있는 모습을 더 희화화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22대 총선 이후에 총선 백서 나왔을 때.
1: 아, 그때도 참 말이 많았는데.
0: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1: 예, 예. 뭐
0: 똑같은 패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 그러면 당직 개편 카드나 이 분석 자료나 장동혁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하나의 방증 자료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절대 물러날 수 없다. 근데 그거는 그 당내의 구성원들에서는 리더십이 많이 붕괴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장동혁 대표나 그 주변에 있는 소위 당권파들 입장에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잖아요.
1: 네.
0: 내려오면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런데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로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어요.
0: 네.
1: 그런데 지금 당 안에서는 사실상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치면
0: 네.
1: 어떻게 사태를 끌어낼 것이냐라고
0: 네.
1: 하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카드가 중요한 건데 많이 얘기되는 게 최고위원들의 사태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관건이 되는 인물이 뭐 한 두 명 정도 있다는 보도도
0: 네,
1: 있었는데
0: 네.
1: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0: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 그래요?
0: 높아 보이지는 않고 그 와중에 그러니까 지금 그 당선직 최고위원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1: 4명이.
0: 사퇴를 해야 되는데 우재준 양양자 두 분은 사퇴 의사를 표했고 신동욱 김재원 의원은 아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상황이고 뭐 두 분 중에 어떻게 뭐 정리가 되는데 아직 그런 기미는 안 보여서 저는 기대하기가 난망인데 당내에 보면은 크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현재 당권파가 있고
1: 네.
0: 그동안 당을 많이 오랫동안 이끌어온 주류가 있고 저같이 뭐 쇄신을 주장하는 파가 있는데 생각들이 조금 지금 다른 것 같고 장 대표를 둘러싼 소위 지금 현재 당권파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시효가 다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되고 나면 저는 뭐 장 대표는 언제라도 그 거취가 당내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소위 말하는 다수의 이 주류가 그냥 아직은 관망하고 있지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 그게 정리가 되면 저는 뭐 목소리를 낼 거라고 봅니다.
1: 다음의 상황이라는 게 차기 대표.
0: 그렇죠. 차기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대표를
1: 그렇죠.
0: 뽑을 건가.
1: 그렇죠. 그렇죠.
0: 아니면은 장 대표의 남은 자녀 임기를 할 건가. 그다음에 그러면 그 와중에 한동훈 의원이라는 사람의 복당을 어느 시점으로 잡을 건가.
1: 아, 그렇네.
0: 거기에 그러면은 누가 그럼 차기 대표를 해야 되느냐.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수면 아래 조용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속칭 언더 찐유이라든지
0: 네.
1: 이런 어떤 주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는 시간 문제지 불가피하다.
0: 그건 불가피한데 넥스트 카드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
1: 안 돼서 가시오 안 되고 있을 뿐이다.
0: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1: 그러면
0: 있습니다.
1: 그러면 사퇴는 기정사실이다.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는?
0: 이미 실질적으로는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도 그거를 지방선거를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죠. 했지.

0: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일각에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끌어내리는 방식은 좋지 않은 거니까, 무슨 질서 있는 퇴진,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라도, 어찌됐건, 시간이 지나고 정리가 되는 상황이 오면 저는 뭐, 어느 순간엔 스스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 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튼 그 드러난 스탠스를 보면 일정한 거리를 두는 스탠스인 것 같던데 그것도 그 반영이라고 보면 될까요?
0: 저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55대 48.
1: 그렇죠.
0: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끝날 거라고 보통 다들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은 그 의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결과 그 전에 우리 당이 운영됐던 모습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느끼고 네네. 이런 방향으로만 가서는 우리가 미래가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1: 이게 관련된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네.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네. 여기에 서명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예. 그러니까 언론 그 표기법에 따른 친한계 의원들 말고 예예. 친윤계 의원들도 꽤 많이 서명을 해줬어요. 예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 일단 그 사안 자체가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좀 크잖아요. 우리 지금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지금 공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국조특위 활동이 시작이 네네.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친윤, 친한,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 다 동의를 하니까 하는 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거부감 내지 반감은 당권 내지 공천권에 관한 문제이지 사실상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하고 비슷하다고 본인들도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그 서명한,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네. 대부분 영남 지역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어차피 친윤계의 기반이 영남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0: 예.
1: 근데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부산에서 당선이 된 것도 일정 혹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해석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 그거는 뭐 약간의 개연성은 있지만 너무 크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법안에 동의했던 같이 대표 발의를 했던 의원분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한 울타리에 있는 그 정치인들인데 당신이 공천권을 갖는 차기 대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하지만 그래도 법안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거부하지 않고 타당의 의원처럼 대하지는 않겠다.
1: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표되는 건 거부하지만 이건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표되는 거 말고 복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0: 복당에 대해서는 아까 그 우리 한동훈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그 장동혁 대표의 사퇴 시점과 차기 전당대회 뭐 이런 것까지 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게.
1: 그렇죠.
0: 한동훈 대표가 다음에 우리 당의 일원으로서 보수 진영의 그 많은 그 정치 리더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상황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불가피하다. 어쨌든 같이 할 거다. 그럼 돼.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인정하기 싫다. 그게 실권을 갖는 건 싫다. 다만 다음 총선에서 네. 다음 총선에서 총선의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너의 힘도 필요해 라는 생각. 그러니까 리더로서는 인정 못하겠지만 치어리더만 해.
1: 다음 선거로 자기 선거니까 더 조실하죠.
0: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몰랑 복잡한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2부로 한번 해보죠. 네. 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 메시지는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올림픽공원 집회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숙식까지 하면서 취재를 한 분이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박종화 PD인데요.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숙식까지 하셨습니까?
3: 예, 저희가 저만 들어간 건 아니고

0: 저희 후배 안동현 PD랑 함께 들어갔는데요.
1: 며칠이나 계셨어요?
0: 한 이틀 숙식을 하고.
1: 언제부터?
0: 8일과 10일 숙식했습니다.
1: 그리고
0: 한
1: 그래요?
0: 6일 정도는 네,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1: 그러면 숙식까지 하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0: 아, 이게 제가 8일이 지난주 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아, 이 참정권에 대한 그 감수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었나 하는 네. 반성도 하시고
1: 네.
0: 당시에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에서도 2030의 새로운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1: 나왔죠.
0: 칭찬을 많이 했었죠.
1: 그렇죠.
0: 근데 그때 이제 저희는 그 구구 쪽을 좀 취재했던 PD나 기자들은 아, 좀 이상하다.
1: 조짐이?
0: 예, 왜냐면 이 세력들이 분명히 자유대학이나 자유와 혁신당이라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그 집회 현장에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참정권 시위인 것처럼 보도가 나가고 여겨지는 것이 뭔가 대중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현장을 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1: 그래서 확인한 결과는 어떠셨어요?
0: 아, 역시 저희의 예상과 들어맞았는데요.
1: 네.
0: 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이제 시진핑 개새끼 해봐라. 김정은
1: 네.
0: 개XX 해봐라를 네. 이제 하는 거를 저희도 들어가자마자 좀 해봤고 그래서
1: 혹시 그런 요구를 직접 받으셨어요?
0: 아니,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뭐 어떤 분이 집회 참가자 분이 그런 어떤 뿌락치로 몰리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촬영을 하다가 이제 저희한테도 요구를 한 거죠. 그런 거 해봐라. 너네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입구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좀 통과를 해서 이제 24시간, 48시간을 그 현장에 있으면서 겉보기에는 거기가 지금 잠실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1: 참가자들이?
0: 예, 참가자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희가 이 내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음모론과 그리고 부정선거의 아주 깊은 그 세계관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퍼지고 있는 현실을 목격을 하고 충격을 먹고 온 겁니다.
1: 그래도 점검차는 사람을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 시점에서
0: 예.
1: 그 올림픽 공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중다기했다. 그러니까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0: 예, 예, 예.
1: 혹시 그 중에 일부만 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실까요?
0: 저희도 그럴까봐 현장 취재를 오래오래 한 건데요. 이제 한 이제 청년 참가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부정선거 주장을 1년 반 동안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계엄 이후부터 거리에 나가서 부정선거 주장을 했다.
1: 예.
0: 근데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더라. 그냥 우리를 구구로 몰더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안 된다. 재선거라고만 주장을 해야 된다.
1: 아, 오히려 전략적으로
0: 예,
1: 그렇게 하자?
0: 예. 그런데 이제 재선거는 부실선거,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는 다르거든요.
1: 다르죠, 전혀.
0: 예. 그러니까 재선거를 하자는 주장은 부실선거이기 때문에 재선거를 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재선거만 주장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라는 그 여론이 내부에선 팽배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6월 7일에서 6월 8일로 바뀌는 시점에서 이제 재선거론자들이 아예 축출되고 6월 8일부터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1: 아, 그때가 전환점이라고 보세요?
0: 맞습니다.
1: 오.
0: 그때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 어떤 사건이요?
0: 이제 대진년 몰이라는 것이 그때 생긴 건데요.
1: 아, 예, 보도 나왔었죠.
0: 예, 대진년이라는 것은 이제 대학생 진보연합단체입니다. 그래서 평화 자주를 이야기하는 이전 진보 성향의 대학생, 순수한 대학생 모임인데요.
1: 네.
0: 그분들이 와서 대진년들이 와서 재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다. 7일에. 그래서 그 재선거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형태로 쫓겨났거든요. 팔을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1: 물리력까지 썼어요?
0: 물리력까지 써서 이제 집회 참가자들이 쫓아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분들은 대진년 소속 회원들이 아니었어요.
1: 예,
0: 네.
1: 예.
0: 근데 그때부터 대진년이 2,000명이 이 집회 현장 안에 들어와 있다.
1: 2,000명?
0: 예. 그러면서 너 대진년이지, 너 대진년이지, 대진년 몰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선거만 주장을 하면 대진년이다. 그래서 부정선거 주장이 8일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1: 아, 그게 이제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습니까? 현장을?
0: 예. 지금 현재 구호 자체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입니다. 그래서 당일투표 수개표 이거는 오래된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거든요.
1: 그러면 지금 그 우리 그 PD님이 그 현장을 극우의 부하장.
0: 예.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까?
0: 예, 부하라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구구가 다시 뭐, 탄생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이유는 너무

0: 너무나 젊고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극우의 세계론을 그 현장에서 배우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확산되고 아 나도 계몽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1: 현장에서
0: 예.
1: 빨간 약이 너무 쓰다. 이런 표현도 여러 번 나오고 직접 들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0: 예.
1: 무슨 뜻이에요, 이게?
0: 이게 빨간 약이라는 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예.
0: 빨간 약을 먹으면은 갑자기 세계가 진실된 세계가 이렇게 보인다는 라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학생들과 청년들이 아, 이 조정진 전 스칼데일리 대표가 거기서 지금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데 조정진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 빨간 약을 먹게 되는데 그 약이 너무 쓰다. 라고 말한다거나 세계론 부정선거 세계론을 처음 접하면 그 빨간 약 너무 쓸 건데 그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1: 속칭
0: 얘기를 하고
1: 불편한 진실 뭐 그런 맥락의 얘기네요.
0: 그렇죠.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1: 그러니까요. 예.
0: 완전한 음모론입니다. 5.18에 대해서 그 조정진 스카이델리 대표는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분은 거기 안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북한군이 광주에 내려와서 5.18의 시민들과 군인들을 학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학생들이 그거를 믿고 계몽이 됐다. 2차 계몽이 됐다. 조정진 대표님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현장에서
0: 예.
1: 모스탄이라고 있잖아요.
0: 예.
1: 인기가 엄청났다라는 게 맞아요?
0: 모스탄은 원래부터 인기가 많았고요. 저기 그 윤석열 계엄 이후부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 한국의 청년들이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합니다. 한국 청년들이 레거시 미디어는 믿지 않아요. SNS, X, 스레드, 그리고 모스탄과 같은 그 미국의 극우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허황된 음모론들을 믿는 거죠. 가령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 대선 후보가 뭐 안동댐에서 뭐 살인을 저질러서 뭐 유기시체를 유기했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모론들을 퍼뜨리는데도 그런 것들을 진실로 믿고
1: 그러면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제한돼 버려갖고
0: 예.
1: 보면서 취재를 하면서 아 정말 문제다.
0: 예.
1: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어떤 문제식에 같이 덩달아 왔을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어떤 게 필요하다고
0: 아, 저는
1: 생각하셨어요?
0: 이제 취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존의 언론사들이, 데스크들이 다 4050이죠. 그리고 지금 음모론을 믿는 세대들은 10부터 30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050 데스크들은, 아, 이런 음모로 우리가 취재해야 돼? 보도해야 돼? 하고 다 무시했습니다.
1: 무시해버리는.
0: 예,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어린 세대 층에서는 이런 음모론들이 X나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생태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걸
1: 네.
0: 팩트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심각성을 좀 깨닫고
0: 예.
1: 정면 대응을 하면서 교정하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0: 맞습니다.
1: 그냥 일축하고 그냥
0: 음지에 둬선 안 된다. 양지로 끌고 와야 된다.
1: 그러면 오히려 더 퍼진다.
0: 양지로 끌고 와서 아예 이게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언론이 해야 된다. 언론의 역할을 좀 느끼고 온 거죠.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0: 예.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뉴스타파의 박종화 PD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2: 한인제약.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호 롯데건설.
2: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3: 네,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1등 대장주 자리를 뺏긴 건 26년 만의 일입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에서 빠른 속도로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 4월까지 15조 원 가까운 예금이 빠져나갔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에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호텔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지방 호텔도 투자 수요가 또 몰리고 있다네요.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6월 23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애, 김치형 두 분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고요.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4: 네.

0: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앞질렀고
1: 네.
0: 삼성전자는 우리 우선주까지 더하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1등이다라고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가 아유 뭐하러 냈어. 오히려 더 불쌍하게 보여요. 뭐 이제
1: 그러니까요.
0: 그런 얘기까지도.
1: 집안채 저기에 더 있거든요. 약간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긴 한데.
0: 예.
1: 뭔데 명확히 얘기하면 실제로 회사의 시가총액이라는 게 보통주하고 우선주 다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삼성전자의 말은
0: 맞기는
1: 맞는데.
0: 맞는데 예. 너무 궁색해 보인다.
1: 예. 그러니까 뭐 우선주가 지금 한 뭐 우선주만 가지고 시가총액을 보면 18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제 SK하이닉스가 보통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면서 한 지금 뭐 7, 8조 원 내지는 10조 원 정도의 시총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아침에 예. 지금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가 또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지금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0: 예.
1: 본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근데 뭐 그러면서 격차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 추세와 실제로 순위가 어쨌든 우리가 그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를 이렇게 쭉 보면 우선주는 따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거래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위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단 말이죠.
0: 삼성전자 우선주는 별도로.
1: 예.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회사의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0: 예.
1: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26년 만의 일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시총 상위 1등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뭐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한전, 한전에서 한국통신 그리고 삼성전자로 바뀐 거거든요. 1999년도에 삼성전자가 1위로 탁 올라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삼성전자 완전히 독주체제로 지금 거의 한 26년을 왔는데
0: 네.
1: 이게 이제 SK하이닉스로 바뀌니까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SK하이닉스는 5%대 상승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조금 하락하면서 0.14%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보면 SK하이닉스가 2080조 3782억 원을 기록을 했고
0: 예.
1: 삼성전자는 2066조 6594억 원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이 순위가 바뀐 거죠.
0: 몇 달 전만 해도 두 회사는 시가총액 차이가 꽤 났었는데.
1: 그렇습니다. 거의 몇 달 전이나 작년으로 가보면 한 두 배 차이?
0: 작년에는 두 배.
1: 예.
0: 뭐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이거 뭐 둘이 뭐 비교는 좀 그렇지 좀. 두 개 업종은 비슷하고 그래도.
1: 네. 한 3분의 2 정도 SK하이닉스가 쫓아오고
0: 예.
1: 그 정도의 격차는 항상 있었죠.
0: 그러니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주가가 역전된 거예요?
1: SK하이닉스의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걸 한 세 가지 정도로 본다면요. 근본적인 건 기업 실적이겠죠.
0: 근데 기업 실적이 한두 달 사이에 뭐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1: 그리고 이제 유동성하고 투자 심리인데 그러니까 기업 실적적인 측면에서 규모가 삼성전자가 훨씬 크긴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딱 있잖아요. 순수한 예. 반도체잖아요.
0: 예.
1: 그렇다 보니까 이익 규모는 조금 삼성전자보다 작더라도
0: SK가
1: 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에 한 70% 정도 넘는 영업이익률이 나왔거든요.
0: 그러니까 삼성도 반도체만 떼어놓고 나면 그런데
1: 예, 근데 뭐 가전도 있고
0: 전자레인지도 예. 있고 냉장고도 있고 하다 보니 붙어 있으니 군살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이는 거긴 한데
1: 한 4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왔거든요.
0: 지난달에 갑자기 알아차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
1: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유동성하고 투자 심리 쪽으로 보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ADR이라 그래서 미국에다가 자기 주식을 상장시켜서 거래를 하려고 하거든요.
0: 예. 그건 좀 핫한 소식이죠.
1: 이게 한 7월에서 8월쯤 결정이 될 거 상장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0: 아, 그 시장에. 기대감이 좀 반영된 모양이군요.
1: 예. 이게 한 우리 돈으로 하면 45조 원 정도가 신주가 발행돼서
0: 예.
1: 이제 마치 교환권처럼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교환권이 미국에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상장이 되게 되면 미국의 SK하이닉스보다도 한 3등 정도 업체 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에서 갖는 평가하고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처럼 평가를 조금 더 받을 거야.
0: 똑같은 회사도 나스닥에서 네. 거래되면 이제 좀 더 몸값을 더 쳐주는 네. 그런 네. 현상. 그러니까
1: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국에서 거래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많이들 아시니까 PER 기준으로 한 7배에서 8배 정도 우리나라에서 평가를 받는데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보다도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 같, 잘하지 않은데 미국에서 한 10배 정도로

0: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야 저기 ADR 상장되고 난 다음에 스퀘어이닉스 주가 더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이 지금 같이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하고 8월쯤에 HBM이라고 하는 그 AI 관련 메모리 반도체의 내년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장기 공급과 관련된 가격이 정해집니다.
1: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네네, 거니까 네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싸게 어쩔 수 없이 싸게 팔고 있다면서요. 1년 전에 계약한 그 가격으로 팔고 네. 있어서.
0: 근데 이제 7, 8월에 이게 굉장히 오를 거다라는 것까지 같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SK 하이닉스는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굿뉴스가 더 많다 하이닉스에. 네.
0: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률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이게 누적되고 보니까 지난주에 거의 삼성전자의 시총의 90% 이상으로 올라오더니 어제 장이 딱 열리자마자 오전 내내 한 10조 원 차이에서 왔다 거렸거든요. 그러더니 오후 2시쯤 순위가 딱 바뀌어버렸죠.
1: 여러 가지 이제 ETF들이 또 많다 보니 네. ETF는 주가 오르면 억지로 더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제 그렇다 보니 네. 이제 오르는 주식은 더 담아야 되고 내리는 주식은 억지로 더 팔아야 되고
0: 네.
1: 그렇다 보니 이제 오르니까 오른다는 또 설명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축하드리고 삼성전자도 안 오른 게 아닌데 괜히 삼성전자 주주들은 우울한 것 같더군요.
0: 너무 연피 잘 나가니까 약간 배 아픈 것도
1: 뭐 어쨌든 예.
0: 네.
1: 그런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가 최근에 있었는데
0: 네.
1: 이건 내가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됐던 것 같다. 반성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0: 요지는 이렇습니다. 좀 급하게 준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상품 도입 당시에 환율 안정 효과 등을 이 상품을 내면서 기대를 좀 하고 냈는데 막상 상품이 출시되고 난 후에 환율 안정 효과는 별로 없고 도리어 변동성 심화라는 부작용만 커진 것 같아. 그래서 당시에 이거 내가 들어누워서라도 증권신고서 수리를 막았어야 했는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얘기 나올 때부터 도입 얘기 때부터
1: 예.
0: 이 우려를 했거든요. 이렇게 반도체만 쏠림장으로 가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회사의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 투자자들이 몰려들 거고.
1: 사람들의 이른바 투기 심리를 자극해서
0: 네.
1: 다 이제 이거 사러 가는 바람에 다른 종목들 팽개치고 이거 사러 가고
0: 네.
1: 이거 사러 가니까 또 이 종목만 오르고
0: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르는데 또 사야 되고 ETF 때문에 또 사야 되고 막 이러면서 변동 반대로 빠지면 더 그 하락폭 커지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시장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그때 막았어야 했다라는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본인이 무능하다. 당국이 무능하다라는 걸 자백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1: 당연히 이럴 줄 몰랐냐 이런 생각이시죠.
0: 예, 시장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안전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 안전조치라는 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극심한 회전율 때문에 상품을 출시한 자산운용사하고 판매하는 증권사만 이익을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수수료 받고 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버는 구조죠. 근데 원래 ETF 상품이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품을 내놓으라고 오케이 해주고 뭐 상품 내놓고 나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너무 돈 많이 번다고 또 뭐라 그러는 게 감독 당국이 진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지금은 이 ETF라는 상품이 추종하는 자산 가격하고의 이 괴리율이 벌어지면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1: ETF는 원래 그렇죠. 두 배면 두 배 잘 추종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0: 예.
1: 예.
0: 그런 거 관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품이 사람, 안전성이 있느냐.
1: 사람들이 여기 쫓아가서 뭐 이것만 사고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거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이군요.
0: 그 상품을 내놨으니까. 내놓으라고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있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해준
1: 다양한 상품인데. 시장의 네.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할 과정인 것이다. 네.
0: 투자자 보호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아예 막았어야죠.
1: 알겠습니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안정장치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에서는 뭐 좀 더 할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0: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은 교육받고 계좌에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증권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 LP들의 이 호가 창에 좀 더 빽빽하게 해야 되는 것들 잘 못하고 있는 것들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걸 어긴다라고 하면 뭔가 페널티를 더 강하게 준다든지 뭐 이런 제도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1: 그 자체 운영은 좀 잘해라. 그 자체 어쩔 수 없지만.

0: 아, 이게 또 있겠군요. 이게 그러니까 다들 이걸 사러 두 배짜리 ETF를 사려고 하다 보니 이쪽으로 거래가 몰리고
1: 네.
0: 이쪽으로 거래가 몰리면 사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이게 주가를 올리겠네요. 거꾸로 그렇겠죠?
1: 그렇습니다. 네.
0: 두 배짜리 ETF를 너도나도 사려고 하면 두 배짜리 ETF가 오르는 바람에 원래 종목도 오르는.
1: 그렇습니다.
0: 삼성전자도 두 배짜리 ETF가 있는데 왜 하이닉스만 올랐을까요?
1: 지금 아까 심리상 하이닉스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두 배면 더
0: 기왕이면
1: 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싶은 SK 하이닉스로 가고 이게 이제 일종의 뭐 선순환이라고 보면 선순환이고 악순환이라고 보면 악순환이 되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정지석 기자님, 요즘 새마을금고에서 돈들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새마을금고가 걱정이 많다.
2: 네, 뭐 생각보다 규모가 조금 커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한 4월 말까지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그러니까 이런 상호금융권 전체에서 한 예금 15조 원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특히 새마을금고에서 절반이 넘는 8조 원 이상이 빠져나갔고요.
0: 예.
2: 또 신협, 농협, 수협도 각각 3조 원 넘게 줄었어요. 네, 눈에 띄는 건 이 기간 시중은행 예금은 또 27조 원 늘었고요. 저축은행도 한 2조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예금을 그냥 해지한 게 아니라
0: 예.
2: 상호금융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돈이 이동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상호금융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요즘에 은근 한 4%대 정기예금뿐만이 아니라 일부 새마을금고에서는 조합 단위별로 한 8% 넘는 적금까지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판 상품을 내놔서 고객 붙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그래도 머니무브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0: 다 예금이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저축은행이나 은행은 예금이 오히려 늘어났다면
2: 네.
0: 새마을금고 예금이나 상호금융권 예금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일 텐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
2: 이제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비과세 혜택이 줄었어요. 이게 예전에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조합원이면 예탁금 3천만 원까지는 일반은행보다 훨씬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은행 정기예금 이자는 지금 15.4%, 그러니까 예.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떼는데 상호금융 예탁금은 사실상 농어촌 특별세 1.4% 정도만 부담을 했었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을 예금해서 연 4% 이자를 받는다. 그럼 이제 연간 120만 원을 받을 텐데 그 이자에서 시중은행은 한 18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상호금융은 2만 원도 안 되게 세금을 냈던 거죠.
0: 일반은행에는 없는 이런 혜택이 있었군요.
2: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자분들이나 고액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금은 그래도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넣는 게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진 게 정부가 고소득 조합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면서 총급여 7천만 원을 넘어서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예탁금에 대해서 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0: 지금은 농어촌 특별세 1.4만 내면 되는데.
2: 네. 내야 될 돈이 더 많아진 거죠.
0: 7천만 원 넘는 소득 있는 분은 5%로 세금이 들었다?
2: 네네네.
0: 그러다 보니 혜택이
2: 주니까
0: 줄었다는 거죠.
2: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물론 뭐 일반은행 15.4%보다는 낮지만 예전처럼 거의 세금을 안 내는 상품은 아닌 게 된 거예요.
0: 예.
2: 게다가 이제 작년 9월부터 또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0: 네.
2: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시중은행에 1억 맡겨도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니까 나머지 보호 안 받는 5천만 원은 이자가 좀 높은 새마을금고나 조합으로 옮겨볼까 하는 니즈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차피 다 1억 까지 보호가 되다 보니까 굳이 새마을금고 여러 군데 쪼개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예금자들이 하게 된 거고요. 물론 뭐 예금자 보호 한도가 확대된 게 상호금융에서 돈을 뺀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겠죠. 다만 과거에는 이제 상호금융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시중은행도 1억 원까지 보호를 해주면서 그 차별성이 좀 약해졌다.
0: 시중은행이야 뭐 네. 1억뿐만 아니라 몇 억씩도 넣는 건데 어차피 딴 데 넣을 데는 없으니까.
2: 그렇죠.
0: 다만 이제 저축은행 같은 곳은 5천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니까 이자가 높아도 5천만 원 밖에는 못했는데 저축은행으로 1억을 가다 보니
2: 네.
0: 새마을금고로 가던 돈이 빠져나갔군요. 저축은행 이자율이 좀 더 높으니까.
2: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부터가 진짜인 게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사실 가장 크죠. 올해 코스피 강세 보이면서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한 13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초보다 이게 4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고요.
0: 예.
2: 예전 같으면 정기예금에 넣어둘 돈이 지금 증시로 향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 요즘 돈은 새마을금고에서 은행으로 갔다가 은행에서 다시 증권사로 움직이고 있는 형국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호금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은행은 솔직히 방어는 하고 있는데 진짜 승자는 증시와 증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뭐 코스피 9000 시대 맞물리면서 예전처럼

0: 여유자금은 예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유자금은 주식, ETF, 연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뭐 여기에 뭐 과거 부동산 PF 부실 사태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상호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머니무브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하죠? 그러면 뭐 저축은행만큼 이자 많이 주면서 예금을 네. 유치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0: 아무래도 특판을 더 공격적으로 하겠죠. 하지만 특판을 또 과하게 하다 보면 이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예금이 줄어드는 추세를 전해드렸지만 대출 영업도 쉽지가 않거든요. 또.
1: 그 비싼 예금 받았으면 또 대출도 해야 되는데 그 대출 네. 쉽지 않다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정부가 뭐 올해 지금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사실 신규 주담대도 늘리기가 쉽지가 않고 기업 대출도 만만치가 않은 게 예전에는 부동산 PF가 주요 수익원이었는데 지금은 예.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PF 사업하기도 어렵죠.
1: 어렵고.
0: 또 게다가 주담대 규제 강해지면서 지금 시중은행들은 오히려 대출 여력이 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은 기업 대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호금융은 기업 대출도 안 되고 가계 대출도 안 되고.
1: 사실 시중은행 가서 대출 퇴짜 맞은 분들이 이런 네. 쪽으로 와서 보통 하는 바람에
0: 그렇죠.
1: 대출을 이제 해줄 수 있었던 곳인데
0: 네.
1: 은행들이 이제 하니까.
0: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예금도 줄고 대출은 늘리기도 어렵고 수익도 감소하는 삼중고에 놓인 거고요.
1: 예.
0: 여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지방 소멸. 새마을금고 점포의 70%가 비수도권에 있거든요. 뭐 다른 신협이나 농협 수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방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상호금융은 지역 주민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금융기관인데
1: 예.
0: 이게 고객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생존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번 15조 원의 예금 이탈이 단순히 어떤 뭐 금리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금융권이 맞닥뜨린 어떤 구조적인 위기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그러게요. 나오고 있습니다.
1: 예금 이자 좀 높여서 예금 받아봐야 어디 굴릴 데가 없네.
0: 네. 동네 금융기관으로서의 어떤 강한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1: 또 예금 받아서 하이닉스 주식을 살 수도 없고.
0: 그러니까요. 네.
1: 그런 고민을 이제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들이 하고 있다.
0: 네.
1: 근데 뭔가 이제 탈출구는 안 보이고 자꾸 쪼그라들면서
0: 그렇죠.
1: 옛날에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 아 그래요? 뭐 이제 이런 옛날 얘기하던 하는 시절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0: 네.
1: 그러게요. 자 손희혁 큐레이터가 준비하신 소식은 한동안은 호텔 지어놨다가 이거 장사도 안 되고 관광객도 없고 이거 뭐 애물단지 돼서 이거 학생들 기숙사로 리모델링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고민하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0: 네.
1: 뭐 이거 옛날 이야기도 그러고요 호텔도 뭐 만실이고 몸값도 올라가고 그런다네요.
2: 맞습니다. 요즘 예. 변화가 굉장히 큰데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부산 해운대의 신라스테이 해운대의 매각 소식입니다. 최근에 NH 농협 리츠운용이 이 호텔을 2,100억 원 정도에 인수하기 위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세부실사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실사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1년 전에는 경쟁 입찰 시장에 매물이 나왔는데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투자자가 진짜 한 곳도 없어가지고 매각이 무산이 됐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불과 1년 전만 해도 수도권의 핵심 지역 뭐 서울이나 경기가 아니면은 이 지방은 관광객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인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호텔 업황이 뚜렷한 실적을 보이면서 이렇게 한 차례 매각 실패했던 지방의 호텔들, 뭐 이 호텔뿐만 아니라 여러 호텔들의 이 굵직한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 네.
2: 네. 그래서 요런 이유를 살펴보면요. 동력들을 보면은 일단 요즘에 이제 고환율 현상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K콘텐츠 열풍 불고 있죠. 그래서 달러나 유로화를 쓰는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환율 효과 덕분에 한국에 관광을 굉장히 많이 오는 겁니다. 가성비 여행지로 이제 그들에게는 꼽히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1분기 기준으로만 봐도 474만 3천 명 정도. 1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체로 보면은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16% 늘어난 2,200만 명 정도로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1: 작년보다
2: 있습니다.
1: 작년보다 16% 늘어날
2: 맞습니다.
1: 거다.
2: 이 흐름이 이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활기도 뛸 수밖에 없어요. 유통계
1: 예.
2: 자체가 살아나는 거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호텔들의 실제 실적도 눈에 띄게 이제 좋아진 거고 계속해서 이제 투자들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올해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시내 전체 숙박시설의 객실 가동률이 79.8%였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예비 객실 미리 좀 빼주는 거 제외하면 사실상은 만실 상태 기록을 한 거죠.
1: 가동률이 80%예요?
2: 네. 상당한 겁니다.

0: 게다가 이제 개별 호텔들의 외국인의 투숙객 비중이 진짜 압도적이거든요. 지난 5월 기준으로 웨스틴 조선 서울이랑 레스케이프 호텔은 투숙객의 85%가 외국인이었고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명동은 무려 95%가 외국인이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현금 창출을 계속 해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글로벌 호텔들도 우리나라 호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일반적인 업무용 오피스 이제 빌딩은 한번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대료가 딱 고정이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좀 물가 올랐네, 뭐 환율 올랐네 이런 상승률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객실 가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가능해서 인플레이션 방어 자체가 가능합니다.
1: 장사만 되면 호텔이 훨씬 많이 남죠.
0: 네, 맞습니다.
1: 사실 호텔이나 네. 오피스나 뭐 겉에서 보기에는 멀리서 보면 구별도 잘 안 가지만
0: 맞아요.
1: 저거를 호텔로 돌리면 아유 이 방값이 얼마예요? 인건비가 좀 더 들지만.
0: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가 5,100억 원 정도 규모 펀드 조성해서 이제 명동이랑 홍대 등 주요 관광지 낡은 건물들 사들여가지고 호텔로 예.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 착수했고요. 뭐 이외에도 영국이나 싱가포르, 미국계 거대 대본 자본들 역시 얄짜 호텔들 자산들 수천억 원씩 베팅하면서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지금까지는 고생하던 호텔 업계가 좀 그래도 한숨 돌렸네 정도. 것 같은데 이제 이것보다 좀 더 관광객 몰리고 그러면 한정된 서울 땅에 원룸 지을 거냐 오피스텔 지을 거냐 오피스 지을 거냐 호텔 지을 거냐 이제 여기서 호텔 짓고 나면 대학생들 머물 원룸이 없네 뭐 사무실이 없어서 장사 안 되네 못 하겠네 이제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점으로 꼽힙니다.

0: 露天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클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6: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박사님의 경험담인데요. 대학원에서 연구 논문을 쓰거나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 교수님이나 부장님이 시시콜콜한 걸로 지적을 하면 참 싫었답니다. 그깟 오타 몇 개가 뭐 그리 대수라고 난리일까. 그런데 막상 내가 논문 심사자가 되고 회사 간부가 되니 자잘한 실수가 많은 문서는 아예 읽기가 싫더랍니다. 그 내용에도 믿음이 안 생기고요. 어느 쪽 입장이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현실인 건 확실합니다.

0: 확실합니다. 평가받는 사람은 평가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건 피하는 게 상책이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고 딸라니까.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위한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모든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볼 것이지만 개방된 해협,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나라 두 가지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국 외교적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재국 노력으로 속게 된 미-이란 회담에서 종전 로드맵이 마련됐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연락선 구축도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원유 관련 제재를 협상기간 60일간 면제하고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걸프국 순방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 확보 방안에 집중하고 이란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오만을 찾아 해협 통제와 관리 합의를 안정화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 선박 두 척이 해협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정부는 남은 22척 교환을 위해 이란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기준 브렌트유는 연일 하락세로 77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에서 레바논 충돌 방지 체계에 대한 합의가 노출되자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한때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은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에 주둔 중인 자국군 행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관리 체계에서 이스라엘이 배제될 것을